0: 엄마?
1: 마샤, 여기 좀 봐. 지도야. 물고기 그림이 있는데?
0: 저긴 낚시하는 곳인데. 또 낚시하러 간 게 분명해. 찾으러 가보자.

0: 행복이야. 무리를 다닐 때 타고 다니는 거래. 그럼 이걸 타고 떠나보자, 지금 당장.
1: 아이, 그건 위험해.
0: 그치만 재밌을 거야.
1: 아무튼 안 돼. 애들끼리만 배를 타면 안 된단 말이야.

0: 정말 정말 멋져.
1: 멋지긴 뭐가 멋져.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0: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알지.
1: 정말? 어딘데?
0: 우리가 가는 곳은 앞이야.
1: 다시 돌아가야 해.

먹어봐, 어서. 내가 만든 파스타인데 제발 먹어봐.

이제 곧 다샤가 도착할 거야. 다샤는 내가 웅덩이 뛰기를 하는 동안에도 날 지켜줄 거라고.

0: 하지만 난 놀러 온 게 아니야. 철새가 이동하는 걸 보러 왔거든. 이렇게 책에도 나와 있지.
1: 그래, 가자. 내가 너한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철새를 보여줄게. 아마 엄청 놀랄걸.
2: 빠빠.

0: 만나서 반가워. 여긴 저런 새가 없는데 정말 철새가 맞는 거야?
1: 그럼 완전 진짜지.
0: 어, 글쎄, 좀 더 자세히 봐야겠어.
1: 아주 좋아. 그럼 이제 웅덩이

0: 이걸로 뭘 할게?
1: 절새들은 벌레를 잡아먹는다고 돼 있어.
0: 이건 말도 안 돼. 왜? 자.
1: 하지만 철새는 사탕과 과자를 먹지 않는다고.
0: 이 친구는 달라. 사탕도 먹는 걸?
1: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인데. 둥지를 짓는 걸 보고 싶은데. 여기가 좋겠다. 시작해줄래?
0: 둘이 지금 뭐하고 있어? 아! 둥지를 짓고 있구나. 나도 도와줄게. 좋았어.
1: 오, 글쎄. 이건 곧 부서질 것 같은데.
0: 무슨 말도 안 돼. 자, 어때?
1: 절대는 절대로 이런 둥지에선 살지 않는다고.
0: 이 친구는 둥지에 살지 않아.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고.
2: 빠빠
1: 이 책에서 철새들은 냉장고에 살지 않는다고 돼 있다고.
0: 하지만 이 친구는 살거든.
1: 그게 사실이에요? 이건 말도 안 돼. 이번에는 네가 하늘을 나는 걸 좀 보고 싶은데.
0: 여기들이 있었구나.
1: 어떻게 여기로 날아온 거야?
0: 그건 아주 간단하지.

0: 아직 안 끝났어. 깃털 다듬기랑 생체양법은 다샤.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어? 아침 노래는
1: 이제 이 친구 그만

0: 이렇게 잘 그리는 거지? 마샤, 이 친구는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철새가 분명해, 그렇지?
1: 그래, 이 말이 맞아. 작고 귀여운 철새지.
0: 이 모든 걸 학교 친구들한테 말한데도 아무도 믿지 않을 거야.
1: 모두 믿을걸?
0: 어?

이주를 하는 펭귄은 아주 특이한 새입니다. 그들은 과자를 먹고 차를 마시고 냉장고에 살죠. 또 비행기를 타고 우리를 찾아오고 심지어 그림도 그릴 수 있답니다.

TV 없이도 영화가 나오잖아. 뭐야? 영화 보러 놀러 올래? 근데 고마, 왜 이걸 하트에다 썼어?

마이크를 누구한테 줄 거라고? 이제 알겠어. 그래, 좋아. 친구를 찾아볼게.

엄마 이것 봐! 네가 만든 하트 벌써 찾았어! 아! 웬 하트가 이렇게 많지? 알았다! 나눠주는 거구나! 받아! 사도 하나! 또너 하나! 그리고 이건 곰한테 돌려줄래?

Thank you.

내 커다란 친구 곰을 소개해줄게.

어떻게 될까? 그럼 훨씬 더 신나겠지? 곰이 왜 화가 났는지 알아? 내가 실수로 추궁기를 망가뜨렸거든. 그래! 곰의 기분을 풀어주는 거야! 근데 음악이 없으니 어떡하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눈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5: 가자 얘들아,
7: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6: 퍼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절찬 상영 중.
8: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눈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식물엔
3: 덕분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콕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1: 가자 얘들아!
0: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퍼피구조 대 더 다이노무비 절찬 상영 중.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내가 왜 구름 위에 있지?
1: 꿈만 같아.
0: 아리시의 성이잖아.

0: 아니었네. 오늘 잠은 다 잤어.
1: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뮤. 이름은, 나이는, 사는 곳은 어디입니까, 뮤?
2: 쇼?
3: 뭐라는 거야?
0: 제 말은 뭔가 배달하러 왔다는데, 뮤?
2: 쇼쇼!

0: 당장 아리시엘에 가야 하는데. 다녀올게, 쭈쭈. 어? 타로! 타로! 이게 다 무슨 일이야?
1: 뭐?
0: 타로가 떠났다고?
1: 응.
0: 아리시엘에 큰일이 생겼나 봐. 난 이 하트팩트를 받았는데.
2: 쇼쇼! 어? 어?
3: 자, 잘 따라와야 한다, 뀨.
2: 쇼! 쇼쇼!
4: 잘 왔어, 크림비주. 이건 내 선물이다뇨.
2: 쇼쇼!
5: 아, 그거 먹는 거 아니다, 뼈!
3: 얼른 뱉어라, 뀨! 대대!
2: 쇼!
3: 쇼!
4: 표정 좋고, 큐! 찍지 마라, 뀨!
3: 큐!
4: 이젠 크림비즈를 찍어야겠다, 큐!
5: 어? 어디 갔지?
4: 정말 말썽쟁이로군요. 비주 규칙을 알려주겠습니다. 뮤.
3: 그러지 마라, 뀨. 아직 아기라 그런 거다, 뀨.
2: 샤.
3: 그린 비주, 우리 꽃밭에 가서 놀까, 뀨.
6: 그린 비주 진짜 엉뚱하네.
0: 그치만 너무 귀엽잖아.
7: 주주, 난 아직 아리시엘이야. 사라진 주비주들 때문에 이상한 일이 생겼거든.
0: 무슨 일인데 그래?
7: 잘 안 들려. 선샤인빌에도 이상한 일이 생길 테니까.

조심해야겠어.

0: 나와라 마법의 힘 트윙클 부스트 업 스피드 업 내려갈까요? 꽉 잡으세요. 이번엔 내 차례야. 훗! 블러썸 샤인!
1: 여기에요!
2: 위험합니다, 레오!
0: 빛나라, 무지개 빛! 레인보우 스케치!
2: 주주, 저 꽃들은 어떤 걸 거냐, 큐?
3: 그냥 두면 안 된다, 큐!
0: 없애야겠어. 나와라, 무지개 하트! 댕댕 레인보우 스퀵! 위험해, 주주!
4: 분명 어딘가 약점이 있을 텐데. 뭔가 있어. 저걸 없애야 할 것 같아.
0: 나한테 맡겨. 블러썸 썸!

0: 수가. 너희가 마법을 쓴 거야?
1: 그렇다기요. 에헴. 슈슈.
2: 바로 저거야.
1: 주주, 저건 나쁜 마법에 걸린 초비즈다큐.
0: 마법을 풀어야겠어. 그런데 어떻게 하지?
1: 슈슈, 슈슈, 슈슈. 주주, 하트 팬츠에 마법을 써라큐.
0: 알았어. 원래의 모습으로 버블 샤워.
1: 많이 피곤했나 보다, 큐.
0: 너흰 괜찮아? 오늘 힘들었지?
3: 깜짝 놀랐어. 우리 노래를 듣고 마법을 쓰다니.
4: 너희 노래만 있으면 주비주 매직은 계속된다뉴. 쭉.
0: 앞으로도
2: 잘 부탁해.
1: 응. 주비주 때문에 생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거다, 큐.
0: 모두 힘을 합하면 못할 일이 없겠어. 그렇지?
1: 어?
0: 잘 자. 보고 싶은 루시.
4: 주주에게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뮤. 저는 루시를 찾아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뮤.
1: 뮤! 아, 푸딩, 마카롱, 치즈케이크.
4: 아, 들킨 줄 알았습니다, 뮤. 곧 돌아오겠습니다, 뮤.
0: 아!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뮤. 아, 레드 피지가 떠났어.
1: 뭐? 어디로, 뮤?
0: 루시를 찾으러 간대. 안 되겠어. 데리러 가자.
4: 이번엔 이쪽으로 가보자. 루시, 어디에 있든 제가 찾겠습니다, 뮤.
5: 역시 아이스크림이 최고야.
4: 어? 이 목소리는 뮤.
1: 루시.
5: 어? 뭐야? 여기 벌레 있나 봐.
4: 벌레 아닙니다, 뮤. 안 되겠군요, 뮤. 청소를 해야겠습니다, 뮤.
0: 레드비츄! 레드비츄!
1: 벌써 멀리 갔나 보다, 뀨.
6: 슈슈!
0: 어? 저 나무는 왜 잎이 없지?
6: 슈슈슈!
1: 레드비즈가 그랬다고? 뀨.
5: 어머, 뭐? 야! 너 털 어디 갔어?
7: 아, 내 옷!
1: 분명 레드비즈의 청소 솜씨다, 큐.
0: 어디 어디? 저쪽이야.
4: 저리 가.
0: 애마냐도 못 찾고 이게 뭐야?
5: 아, 배고파.
0: 레드비즈? 뭐야? 아니잖아.
8: 오고 싶다, 레드비주. 벌써 날 잊었겠지?

0: 둘이 먹다 하나 사줘도 모르는 아이스크림을 무료로 드립니다.
1: 응? 어? 공짜라고? 얼른 줄 서자. 두 개 주세요.
2: 우리도 먹을까? 그래. 배고파.
0: 어? 자, 어서 오세요. 아이스크림을 드립니다.
2: 아이스크림은 못 참지.
0: 여기요.
2: 이게 얼마만의 아이스크림이야.
0: 얼어라.

0: 갑자기 추워집니다. 뮤.
1: 내주비추.
0: 뮤.
1: 거기서.
0: 뮤. 뮤.
1: 안 돼.
0: 루시.
2: 알았어. 혼자라도 해볼게.

0: 혹시 안 되나?
1: 맞아. 이런 때일수록 힘을 모아야 한다, 뀨.

0: 싶었습니다, 뮤.
1: 나도요.
0: 뮤, 만났네.
1: 슈슈슈.
0: 나쁜 마법에 걸린 수비즈다. 잡아야 한다, 뮤.
2: 난 그만 껴. 늑조의 날개, 스완 댄스 스윙.

0: 이거면 될까요?
1: 에? 이거 뭐, 보석? 어,
0: 모자란가요? 어, 더 있는데. 어?
1: 뭐라고? 어? 아, 손님, 혹시 숙소도 필요하신가요?
0: 아빠도 참. 뭐, 이 정도면 괜찮네.
2: 청소 상태도 완벽합니다, 뮤.
0: 아, 참. 주주, 네가 여신이었다니. 나 진짜 놀랬거든.
3: 아, 그랬어? 놀랄 게 더 있는데.
0: 어?
4: 우리가 바로 별의 여신이야. 많이 놀랐어?
0: 그게 너였어?
3: 응, 맞아.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성.
5: 얼굴엔
6: 순한 기계.
5: 줄무랜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0: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0: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식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베이비핑. 오늘은 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함.
6: 가자 얘들아,
1: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0: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3: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대모험.
2: 가자 얘들아.
4: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3: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중물엔
6: 덥덥한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8: 우리가 여기 마지막으로 왔을 때 기억나 일?
9: 그럼 네가 만약이라고 했더니 만약이 요정이 나타났잖아.
10: 잠깐만. 만약이 요정이 뭐야?
11: 그거 참 흥미로운 질문이군. 만약의 요정이 과연 뭘까? 그 답을 알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한테 질문을 하는 거야.
10: 어떤 종류의 질문 말이야?
11: 바로 이런 질문.

어디까지 셀 수 있나 영원히 계속되면 1 다음에 0을 계속 붙이면 어떨까 10을 계속 곱하는 것과 같지 금방 다시 100만을 만들 수 있어

0: 일주일 후면 한 줌도 남지 않아. 한 달 후 면 다 없어지지.
1: 그만 멈춰.
2: 제발 멈춰.
3: 선생님 거의 멈춘다면?
0: 흥미로운 질문이야. 다른 질문을 해봐.
3: 일을 여러 개로 나누면 어떨까?
0: 어? 케이크를 자른 것처럼 작은 조각이 되지. 네 조각, 여덟 조각, 열여섯 조각으로 자를 수 있어. 하지만 끝이 나지 않을걸.
4: 만약 우리가 달려가는 타워를 짓는다면? 꼭대기까지 갔는데 100년이 걸릴까?
0: 떨어지는 건 생각하고 싶지 않겠지. 어? 멈추지 마, 멈추지 마. 야!
2: 만약 넌 버블록 이름이 각자 다르다면 마치
3: 블링
5: 블링티 버블.

0: 않아. 하지만 친구들의 새 이름 익혀야겠지.
1: 슈!
2: 닭이 플립!
1: 닭이 플립은 바로
3: 뻥!
1: 만약 3이 가장 큰 숫자가 된다면?
0: 그건 대답하기 좀 난처한 질문이야.
1: 아!
0: 잠이야, 너는 날 양을 셀 때 난감하지. 하나, 둘, 셋! 많고 많고 많지. 만약에 넘버블록이 사라진다면 1, 2, 3 더하면 6일까? 조약돌이나 블록벽돌로 셀 수 있겠지. 막대기나 좋은 방법이야.

0: 상상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0: 넘버랜드 땅 속 어디까지 갈까?
2: 모든 게 노란색이었다면?
0: 모든 게 납작했다면 어땠을까?
1: 지리.

0: 있었다면 나무에 버스가 나면 일이 진짜 거대했다면
1: 집이 정말 작았다면
2: 넘버랜드가 거꾸로였었다면
3: 어디로 떨어졌을까
1: 영원히 살 수가 있다면
4: 그다음 는 세상에서
0: 아주 멋

0: 미호!
1: 라라라라라라.
2: On your tippy toes, everyone.
3: You can't catch me.
2: Mm-mm. No, not playing.
3: You can't catch me.
2: Yes, I can.
3: Run, run as fast as you can.
2: Oh, oh, oh. Ah.
4: Oh. I can't eat any more. You're it.
2: Time for my tea.
5: Perfect time to pop off.
3: Run, run as fast as you can.
6: You can't catch us. We're the Alpha Blocks.
7: 하나의 큰 모험이 되겠지.
8: 맞아. 최고의 모험이 될 거야.
7: 아, 정말 신난다. 준비가 됐는지 확인해 볼게.
9: 다른 행성에 가서 춤을 출 거야.
7: 우주에 올라가면 미지의 세계가 펼쳐질 거야.
10: 내가 정사각형 도시락을 준비했어.
7: 우주에선 샌드위치가 어디 있는지 정말 잘 챙겨야 돼.
11: 이것과는 작별 인사를 해야겠네.
12: 우주에서 새로운 게임을 할 거야.
13: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다니 럭키한걸.
14: 난 그냥 준비된 게 아니라 옥토 준비됐어.
15: 나 로켓은 거대한 우주선에 합체할 준비를 마쳤어.
7: 모두 준비가 되었다는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기억해, 신호를 기다려.
15: 숫자 탐험가들, 자 이제 떠날 시간이야. 놀라운 모험이 기다리고 있지. 새로운 숫자들도 아주 많이 만날 거야. 다들 준비됐어?
16: 준비됐어.
17: 샌드위치는
16: 여기있지.
17: 10배수의 주인공들, 모두 럭키 준비 완료.
16: 완료.
17: 샌드위치는 여기.
14: 큰 정사각형들 초특급 재채기를 준비하자.
17: 다들 준비된 것 같아. 너도 준비됐니?
8: 우주를 탐험할 준비가 됐냐고? 그렇고 말고.
15: 항상 준비되어 있지.
7: 보고 싶을 거야.
8: 그러지 않아도 돼. 나랑 같이 가자.
7: 이것 봐.
8: 내가 전부 데려갈 거야.
16: 이것 봐.
8: 넌 어때, 귀여운 일? 일? 준비됐어?
7: 난 긴장돼. 우주는 정말 먼 곳이잖아.
8: 그래,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난 네가 용감하다는 거 알아. 네가 많은 걸 해낼 수 있다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같이 갈 거잖아. 넌 어떤 숫자든 만들 수 있으니까 너를 계속 더하기만 하면?
7: 아름다운 세상이 하나 있다면?
8: 탐험하러 갈 놀라운 우주도 하나 있지.
7: 나 준비됐어. 가자.
9: 신호야! 신호가 왔어!
15: 7
18: 9
14: 8
13: 7
15: 6
13: 5
14: 4
15: 3
9: 2
17: 1 0
16: 발사!
13: 우주탐험선 55 첫 번째 우주비행 임무를 수행 중! 돌파! 우와!
14: 호호호!
7: 그래, 내 차례야. 나만 출발하면 돼. 마술 거르기로. 안녕, 넘버랜드. 다시 올게.

0: 어? 나는 배가 좀 고프네.
1: 안녕, 환영해. 이 차례야.

0: Exciting!
1: Duh-duh.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링,
0: 줄무랑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8: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9: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8: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진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푹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커피 구조대와 아찔모래 특급 열차.
6: 어쩜 이렇게 멋질까 얘들아. 아가야 네 눈에도 정말 멋지지.
7: 이렇게 멋진 기차 재개통 행사는 처음 봐.
8: 맞아, 철로를 다 고쳤으니까 기차가 다시 아찔모래 협곡을 다닐 거야.
5: 얼른 아찔모래 특급 열차가 도착하면 좋겠다.
6: 우린 이미 준비 끝났거든.
9: 기관사 양반만 잘하면 되겠다.
5: 근데 조금 늦네.
9: 오, 설마 아찔모래한테 잡힌 건 아니야?
5: 아찔모래가 뭔데요?
9: 그 협곡은 아주 무서운 곳이야. 오래전 일인데 사람들이 거기다 마을을 만들려는데 뭔가 자기들을 쫓아왔대. 바람처럼 빠르게.
5: 그게 뭔데요?
9: 괴물인가? 외계인? 유령?
5: 유령?
9: 난들 알아. 어쨌든 사람들은 그걸 아찔모래라 했는데 그게 쫓아올 땐 항상 무서운 휘파람 소리가 들린대.
8: 기차 소리네요.

0: 자리에 서세요. 이렇게 좋은 날 우리 마을에 오신 여러분.
1: 어? 뭐야? 안 멈추네.
2: 꼭 아찌모레 열차가 도망치는 것 같은데.
3: 걱정 마세요, 여러분. 우리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4: 라이더가 부른다!
5: 마셜, 조심해!
6: 기차 때문에 참 기가 차네.

0: 커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빨리들 와줘서 고마워. 아찔모레 특급 열차가 기차역을 그냥 지나쳐버렸어. 이상하지? 저 기차가 왜 안 섰는지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이번에 출동할 대원은 체이스? 확성기로 기관사 아저씨한테 무슨 일인지 물어봐줘.
0: 교통경찰 체이스 출동!
1: 그리고 스카이는 기차보다 빨리 날아가서 기찻길에 떨어진 건 없는지 봐줘. 지금 기차가 너무 빨라서 사고가 날지도 몰라.
2: 하늘을 나는 스카이!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기차는 한참 전에 지나갔어. 로보도 우리 트럭 본부도 전속력으로 달리자. 저기 있다. 스카이 가볼까?

0: 하이. 혹시 모르니까 계속 확인해줘.
1: 확성기!
2: 기관사 아저씨! 무슨 일 있어요? 왜 안 멈추고 그냥 가셨어요?
0: 로키, 엑스레이 스캐너로 기체 안을 한번 살펴볼래?
3: 알았어, 라이더. 이상하네. 차 안에 기관사 아저씨가 없어.
1: 뭐라고? 대체 무슨 일이지?
4: 어쩐지. 그래서 기차가 혼자서 멋대로 달린 거였어.
5: 라이더, 그럼 아저씨는 어디 계셔?
0: 로보도 속도를 줄여줘. 로키는 계속 기차를 살펴보고.
3: 알았어, 라이더. 대장, 이상하게 승객도 다 안 보여. 아무도 없는데.
6: 뭐? 그럼 다 어디 갔지?
5: 아찔모래한테 잡혀간 건가?
7: 라이더, 잠시 후에 그 커브 구간이야. 기차가 계속 달려가면 튕겨나갈 것 같아.
0: 기차를 멈춰야지. 이대로는 안 되겠어. 자, 러블, 전기자석으로 저 열차 속도를 늦춰줘.
5: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동.
0: 로키, 우린 직접 기차를 타서 멈추게 해보자. 혹시 모르니까 네 장비도 챙겨오고.
3: 초록 에너지. 그거는 출동이 아니라 정지인가?

0: 전기 자석 작동. 했어. 붓기는 했어.
1: 잘했어. 속도를 늦춰. 옆구리에 붓긴 했는데 어떻게 올라탔지?

0: 잡아, 로켓!
1: 자율주행!
2: 라이더, 기차가 커브에 거의 다 왔어. 지금 세워야 해.
0: 고마워, 스칼. 바로 할게.
1: 여기 브레이크!
0: 잘했어, 로키. 우리 이제 승객들을 찾으러 가보자. 확실히 기차에 사람이 탄 흔적은 있는데 여기 표랑 책도 있고 도시락 바구니까지 있어.
1: 그럼 다 어디로 갔지?
0: 우리가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서 한번 찾아보자. 일단은 이 기차를

0: 역으로 끌고 가고.
1: 이렇게 큰 걸 어떻게 돌리려고?
0: 안 돌려. 후진으로 가는 거야. 로키, 브레이크를 풀어줘.
1: 어? 집게 파?

0: 난 너희가 당연히 성공할 줄 알았어.
1: 네, 그럼요. 근데 저희는 승객들을 찾아야 해서 금방 다녀올게요.
2: 쟤네 지금 아질모레 협곡으로 가나? 별일 없겠지.
3: 난 하늘에서 사라진 승객들을 찾아볼게.
1: 뭐 좀 찾았어, 스카이?
3: 저 앞에 뭐가 있어.
4: 혹시 아질모레 아니야?
3: 책이랑 담요가 있네. 누가 여기 있었어?
5: 라이더, 아까 기차에서 봤던 바구니 기억나? 담요랑 책 옆에 있던 거. 사람들이 여기서 멈춰서 쉬었나 봐.
4: 그런데 아질모레가 왔고.
1: 로보도 스카이가 말한 곳으로 가죠. 지금 바로 갈게, 스카이.
3: 대장, 지금 소리 들려?
4: 아질모레가 온다. 안 돼, 스카이 어떡해.
3: 난 괜찮아. 저게 아찔모레인가 봐.
5: 괴물이야?
6: 아니, 외계인인가?
4: 혹시 유령?
3: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회오리 바람이야. 작은 모래폭풍이었어.
4: 회오리 바람? 난 또 유령인 줄 알았네.
3: 그래도 바람이 꽤 강해. 라이더, 근처에 오두막이 있어. 한번 확인해볼게. 사람들을 찾았어. 오두막에 숨어계셔. 근데 바람에 날리는 돌이랑 바위가 너무 많아. 가까이 갈 수가 없어.
1: 알았어, 스카이. 우리 트럭 본부에 다 태우면 안전해질 거야. 와! 이 회오리 바람 엄청 세다. 다행히 오두막에 거의 다 왔어. 러블, 넌 저기 가면 굴착기로 저 바위를 치워서 길을 좀 내줘. 승객들이 안전하게 우리 트럭 본부에 탈 수 있게 말이야.
4: 즉시 출동! 아질모레야, 이제 하나도 안 무서워. 좋아요, 여러분. 잠시만요.
7: 이제 살았구만.
1: 고마워.
4: 큰일 날 뻔. 거의 다 됐다.
7: 아유, 안 돼. 조심해.
4: 로보도 네 덕분에 살았어. 이제 가요. 자, 얼른 여기로 오세요.
8: 트럭이 워낙 넓어서 다 타도 돼요.
9: 좋은데? 빨리 가자.
7: 좋아, 이제 다 탄 것 같아.
1: 로보도 이제 페달을 힘껏 밟고 가볼까?
2: 그래서 직접 봤어? 그 아질모레? 괴물이야? 외계인? 유령?
4: 봤는데 작은 회오리 바람이에요.
7: 다들 쉬다 오라고 기차를 세웠거든. 근데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기차가 자기 혼자서 달려가더라고.
5: 기차는 다 고쳤어, 라이더. 이제 아질모레 특급 열차가 다시 달릴 수 있어.
7: 정말 고생 많았다, 럭키. 라이더랑 너희도 기차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1: 뭘요? 그거 아시죠? 혹시 또 아찔해지면 저희를 불러주세요.
4: 나 아찔모레 같지?
6: 나무 꼭대기 여행단을 구해라.
5: 여기 그네 생긴 거 진짜 좋아.
3: 우리 생각해서 그네 달아준 거 정말 감동이야.
6: It's my pleasure. 너희가 좋아할 줄 알았어.
1: 최고야. 저쪽의 어른들도 우리처럼 즐거우셨으면 좋겠다.
6: 환영해요. 다들 와주셔서 기뻐요. 자, 짚라인 타실 분?
0: 저요?
10: 빨리 탈래.
0: 우리 애가 조금 무섭대요. 짚라인 안

0: 다 맞거든요.
1: 그건 우리도 똑같아요, 시장님.
0: 아, 듣고 보니 아, 그래요.
2: 이런 거 하려고 우리 여행단이 여기 온 거잖아요, 그쵸?
3: 재밌으실 거예요. 자요, 안전 케이블 차세요.
0: 아, 고맙다, 카를로스. 저 아름 보지 마, 가야.
1: 걱정 마세요, 금방 익숙해져요.
2: 고리만 믿어요. 바로 슝!
3: 좋아요, 한 번 더 확인할게요. 자, 됐어요. 마지막 정거장에 도착하면 멋진 장면을 딱 맞춰보시겠네요. 숲속 노을이죠.
1: 오, 너무 기대되네.
2: 자, 출발!
3: 그러면 여러분, 이따 봬요.
2: 오호! 힛하! 땀벌레! 기분 정말 좋지, 얘야?
4: 안녕, 랜디. 안녕, 랜디. 우카, 우카.
0: 난 못 봐. 조금만 볼까? 이거 봐. 어쩜 이렇게 경치가 좋다니.
1: 내 입맛에 살지.
2: 자, 다들 물 한번 마시고.
0: 저도 이제 알겠네요. 나무 사이를 나는 것도 참 재밌어요.
2: 작은 털보예요.
0: 뭔 털보요?
1: 그래요, 큰 털보네. 동생.
0: 동생요? 치카레타야, 네 소리니? 아이고, 아까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다. 근데 네가 아니면 교범이잖아.
1: 아, 됐다.
5: 어차피 꼼짝 못하는 내 경치나 볼까?
4: 아니, 내가 말한 경치가 아닌데.
2: 둘 다 코빼기도 안 보이네. 어쩌지? 라이더를 부를까? 아이고, 메이너드! 내 핸드폰 좀 가져다 줄래? 아니야, 됐어. 못 써. 내가 걸게.
6: 메이너드?
2: 메이너드? 메이너드! 그거 이리 갖고 와. 나 통화 좀 하게.
6: 마조리 할머니, 짚라인 코스는 어떠세요?
2: 지금 코스 밖이야. 우리가 나뭇가지 위에 서 있었거든. 근데 작은 털보가 나무를 흔들어서 전부 튕겨나갔어.
6: 걱정 마세요, 할머니. 지금 바로 갈게요.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구조대 트럭 본부로 출동!
7: 라이더가 부른다!
4: 마숄, 조심해!
8: 미안해, 그네가 조금 그러네.
9: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6: 빨리 와줘서 고마워. 작은 털보란 원숭이가 장난을 치는 바람에 나뭇가지 위에 있던 어른들이 다들 어디론가 흩어져 버렸대. 그래서 이번에 출동할 대원은 트래커? 케이블로 나무를 타면서 사라진 어른들을 소리로 찾아봐 줄래?
8: 다 들린다!
6: 그리고 마셜, 넌 사다리를 대서 어른들이 내려오게 해줘.
8: 준비 끝! 멍멍 정글 소방관 출동!
6: 이번엔 체이스, 그물을 쳐서 어른들을 받아줘.
9: 정글 경찰 체이스 출동!
6: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야!

0: 따라가면 사라진 어른들이 있겠지? 소라, 코는 메이너드! 마조리 할머니, 됐다! 하이! 라이더, 마조리 할머니는 찾았어!
1: 잘했어, 트래커! 거기가 어딘데?
0: 일단 쭉 직진하면 큰 나무 두 개가 X자처럼 엇갈려 자란 곳이 있어.
1: X자 모양 나무? 알았어. 마셜, 저기에 사다리를 대볼래?
0: 알았어, 대장. 멍! 사다리! 아이고, 좀 짧네. 혹시 거기서 바로 내려오실 수 있을까요?
2: 그럼, 내 사랑 맞는 카디건이 있거든. 어후,
1: 어, 얘들아, 그거 막 만지면 안 돼.
0: 난 괜찮아.
2: 아유, 간지러워.
1: 저 원숭이들 때문에 할머니가 매달리기 힘들겠어.
0: 나한테 맡겨.
2: 고마워, 마셜. 웃다가 떨어질까봐 철렁했네.
0: 다행이에요, 할머니.
2: 다른 사람도 같이 저걸 봐야 하는데. 아이고, 고아라.
3: 라이더, 초음파 탐지기에 소리가 잡혔는데 거기 근처 나무 꼭대기였어.
1: 자, 가자. 로키, 주마가 말한 곳을 이 엑스레이 스캐너로 찾아봐.
4: 어, 보인다. 하나가 아니라 둘인데? 하나는 아주 가늘고 긴 게 꼭 뱀 같아.
1: 지금 바로 갈게.
0: 무슨 소리가 들려? 목소리 같은데?
5: 착하지 뱀아, 가서 자라. 이러다 너무 슬픈가.
6: 안 돼! 뱀이 트리 할머니한테 계속 다가가고 있어.
1: 빨리 도와드리자. 체이스, 그 물로 받아볼래?
6: 그 말!
5: 고마워, 작은 아가.
0: 어? 아! 뭐 이런, 안 돼! 아!
5: 강아지 아가도 고맙고.
1: 잘했어, 얘들아. 여행단 중에 두 분은 구했고 이제 한 분 남았어.
7: 걱정 마, 아가야. 엄마가 가서 금방 내려줄게. 안 돼. 그러다 표범이 깨면 어쩌게.
0: 오! 큰 고양이 과인데?
8: 그럼 호랑이나 표범 같은 거.
0: 이건 닭 소리인데?
3: 닭이면 치카리사밖에 없잖아. 라이더, 치카리사를 찾았어.
1: 좋은 소식이네, 주마.
0: 그렇게 좋은 건 아니야. 큰 고양이 과 동물이 아주 가까이에 있거든.
1: 알았어. 일단 전부 다 트럭 본부로 모여줘. 알지? 저 표범이 자는 걸 깨우지 않고 시장님을 구해야 되는 거. 로보도 스트레스 모드로 변경해.
0: 우와, 멋지다.
7: 아래는 안 돼. 보지 말자. 엄마 갈게, 아가야.
9: 시장님, 걱정 마세요. 저희가 구해드릴게요.
7: 이제 됐다, 우리 아가. 가자.
1: 로보도, 표범이 딴 데 정신 팔리게 만들자. 확성기로 동물 울음소리를 틀어줘.
7: 아이고! 아, 도와줘, 라이더!
1: 로보도, 얼른 전속력으로 달려! 와, 정말 영화 같았어요.
0: 우와, 정글에서 해가 지는 장면 어때요? 진짜 예쁘죠? 예쁘다.
9: 정말 멋져.
0: 정말 아름답다.
7: 고마워, 퍼플 구조대. 덕분에 무사히 이런 장면을 다 보네.
1: 뭘요? 혹시 또 나무에 걸려서 고생하시면 저희를 불러주세요.
0: 자기도 잘했다고 둥글고 달라나 봐.
10: 대한민국 아이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여기서도 씽씽
2: 빙글빙글 날라라 시소도 날라라
1: 잠깐 쉬자.
2: 2층에서 구름 보고 탈 때는 차례로
1: 글자도 돌려볼까. 데이터 놀자. 안녕
2: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1: 원더키드.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기동.
5: 얼굴엔
6: 순한 킬킬.
5: 눈물엔
6: 덤덤한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아빠 저게 뭐야?
9: 글쎄
10: 다들 뭐 먹는 거지?
11: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1: EBS IN 포키젤?
4: 네.
12: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김종섭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커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절찬 상영 중.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3: 뿌르 동아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4: 어서오세요 공주님.
3: 동아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뿌르르 동화나라 캐슬.
5: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성.
4: 얼굴엔
5: 순한
4: 진물엔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슈퍼윙스 기사단과 용의 대결. 오늘은 어떤 곳으로 가게 될까? 너무 궁금하고 기대돼.
8: 나도 그래. 똑딱똑딱 여행 준비 완료.

0: 오늘 너희가 출동하게 될 장소는 바로 스페인의 콘시에그라야. 아름다운 풍차와 성으로 유명한 곳이지.
1: 에스테반이란 친구가 그곳에 사는데 도움이 필요해. 아빠랑 용과 기사놀이를 하고 있는데 종이로 만든 갑옷과 빗자루검이 계속 망가진다지 뭐야.
0: 그래? 그럼 슈퍼익스가 만든 걸 가서 전해주면 되겠네. 역시 잘 통한다니까. 택배 상자는 미리 너한테 실어뒀어.

0: 나는 에스테반 경이다. 악당 기사여, 지금 당장 이 왕국에서 멀리 떠나라.
1: 싫다.
0: 이럴 수가. 종이갑옷도 모자라서 이젠 빗자루까지.
2: 괜찮아 에스테반, 새 빗자루 갖다 줄게.
0: 슈퍼윙스가 있으면 도와줄 텐데요.
3: 그래서 우리가 빛의 속도로 날아왔지.

0: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1: 난 트레버. 시간여행 비행기야.
0: 올라. 올라, 호기와 트레버. 난 에스테반이고 이분은 우리 아빠셔.
2: 올라.
0: 완전히 망가졌네. 이거면 도움이 될 거야.
3: 우와, 고마워.
0: 뭐가 들어있을까? 우와, 진짜 기사 갑옷이랑 종이로 된 멋진 거미잖아.
4: 정식 기사가 된 것 같은데?

0: 에스테반경. 야, 이제 전설 속의 용만 물리치면 되겠는걸?
1: 좋은 생각이 있어. 같이 과거의 중세시대로 가서 진짜 기사를 만나보면 어떨까? 그리고 용이 사는 곳을 물어보는 거야.
0: 재밌겠다. 다녀와도 돼요?
2: 그럼. 대신 슈퍼인스와 꼭 붙어 다니렴.
0: 그럴게요, 아빠. 정말 날 중세시대로 데려가 줄 수 있어?
1: 그럼 당연하지. 난 시간여행 비행기라고 했잖아. 보여줄게. 레버 시계 앞으로 돌리기 시작. 똑딱똑딱 여행 준비 완료. 다 함께 과거의 시간으로 순간이동.

0: 와, 진짜로 중세시대에 왔네. 굉장해.
1: 아, 정말요?
0: 어? 우와, 우리도 행렬에 끼자, 얘들아.
2: 너무 무서워요. 어? 방법이 없을까요?
0: 뭐지? 우리 저쪽으로 한번 가보자. 여러분,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2: 반가워라. 어머, 꼬마 기사님이구나.
0: 맞아요. 근데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3: 마을 밖에 있는 버려진 성에 잔인하고 무시무시한 용이 살고 있대.
0: 우와! 스톤홀름 성에 있는 전설의 용을 조심하세요. 잡아오면 상을 드립니다.
4: 안심하세요. 이 나이젤경이 용을 물리치고 오겠습니다.
2: 당신이요?
3: 용을 물리친다고요?
4: 물론이죠. 나 혼자 용감하게 물리칠 거예요. 하지만 기사의 모험엔 동료가 필요한 법. 어때요? 같이 모험을 떠날 사람 없나요?
0: 여겨! 저희랑 같이 가요.
4: 용감한 꼬마 기사로구나. 화려한 갑옷을 입은 동료 기사들도 멋지고. 기사들, 모험을 떠납시다. 출발!
0: 야호!
2: 조심히 다녀와요.
5: 모두 행운을 빌어요.
6: 저게 성이다.
0: 우와, 엄청난 고성이잖아.
6: 너무 낡아서 거의 무너지려고 해.
0: 방금 용이 으르렁거리는 소리 같은데. 작전이 뭔가요, 나이젤경?
4: 그게...
0: 성 안에 들어가서 용을 찾아보자. 모두 앞으로. 기사가 간다.
7: 스테반,
6: 기다려.
4: 안 돼. 그러지 말고 어서 들어가. 용을 물리쳐야지.
0: 우와, 여기 왠지 오싹하고 무서운데. 용은 어디에 있는 걸까?
4: 용이야.
0: 괜찮아요. 생쥐였어요, 나이젤경.
4: 알아. 알고 있었어.
0: 어? 저기 봐. 저기 방이 있어. 어? 우와. 어딨니, 용아? 밖으로 나와봐. 저기 봐! 진짜 용이야! 내가 가볼게!
4: 조심해야 해!
0: 덤벼라, 용아! 어? 저게 뭐야? 용이 아니잖아! 귀여운 도마뱀이었어! 안녕, 귀염둥이.

0: 공정해, 공업에만. 어? 어디로 갔지?
1: 저기 있다. 도망치지 않아도 돼, 도마뱀아.
0: 어떡해. 성이 너무 낡아서 곧 무너지겠어.
2: 시간이 없어.
1: 내가 나설 시간이야. 거기 일렉트릭 스팀.

0: 몸이 다시 깨끗하고 튼튼해졌네.
1: 그리고 용의 정체는 그냥 귀엽고 작은 도마뱀이었고요.
2: 일렉트릭 슈퍼윙스, 오늘도 문제 해결 완료.
1: 다행이다.
0: 여러분, 이 나이젤경이 용감하고 멋진 기사들과 함께 잔인하고 무시무시한 용으로부터 마을을 구했습니다.
3: 그럼 용은 어떻게 됐나요?
1: 저희가 마을로 데려왔어요. 보세요.
0: 작은 도마뱀이었답니다. 자, 모이세요. 용의 정체가 밝혀지는 놀라운 모험 이야기를 들려드리죠.
1: 그럼 우리 할 일은 이제 끝난 것 같지?
3: 돌아왔구나.
1: 정말 재밌었어요, 아빠. 진짜 기사도 돼봤고요.
3: 멋진데? 그럼 이제 아빠랑 기사 놀이를 하면 정말 잘하겠구나.
1: 고마웠어, 얘들아. 천만에.
4: 갈게.
1: 안녕.

슈퍼 윙스 임무 완료! 딱 붙어버린 슈퍼 윙스. 안녕 루시, 시간을 딱 맞춰왔네. 경찰은 시간을 잘 지키거든.

0: 안녕 슈퍼윙. 오늘 너희가 출동할 장소는 아이슬란드의 싱벨리르 국립공원이야. 지구의 자기장 때문에 밤하늘에 다양한 빛깔이 펼쳐지는 현상인 북극광을 보기에 가장 완벽한 곳이지.
1: 알만한 친구가 북극광 사진을 찍고 싶어 하는데 캠핑카 빅터가 추위에 떠는 바람에 사진을 못 찍고 있대.
2: 저런!
0: 우리가 따뜻하게 해줘야겠다. 후기 출동 준비!

일렉트릭 파워 충전! 일렉트릭 파워 충전!

0: 그렇게 추워? 그냥 집으로 갈까?
1: 아니, 난 괜찮아. 어서 북극광 사진 찍어, 알마.
0: 알았어. 그럼 최대한 빨리 찍고 집에 가자. 이제 찍을게. 하나, 둘, 셋.

0: 미안해, 알마. 내가 또 사진을 망쳤지. 여긴 너무 추워서 말이야.
1: 이걸 어쩌지? 빅터를 따뜻하게 해줄 방법이 없을까?
2: 집에 돌아가는 게 좋겠어요.
0: 그치만 사진은 찍고 싶어 했잖아. 슈퍼윙스가 있으면 도와줄 텐데.
3: 그래서 우리가 빛의 속도로 따라왔지.

0: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난 루시야. 언제든 준비돼 있어.
1: 어서 와. 우와, 멋진 밤이다. 아름다운 북극광도 보고 이렇게 슈퍼윙스까지 만나다니.
2: 헬로, 슈퍼윙스.
0: 헬로, 반가워요. 캠핑카가 좋아한다고. 이게 도움이 될 거야.
1: 고마워. 안에 뭐가 있을지 궁금한걸. 우와, 빅터가 써도 될 만큼 커다란 털모자네.
0: 우리가 씌워줄게.
3: 어? 와, 몸이 한결 따뜻해졌어. 떨리지도 않고. 고마워, 슈퍼윙스.
1: 잘됐다. 이제 녹색의 북극광 사진을 찍을 수 있겠어.
3: 그럼 올라와, 알마.
1: 고마워, 빅터. 자...
3: 네가 찍은 사진 빨리 보고 싶다.
1: 어? 이상하네. 북극광이 녹색이 아니에요. 분홍색으로 바뀌었어요.
2: 저기 두 점은 또 뭐지?
4: 땡큐 윙크팡!
5: 정말 이래도 괜찮은 걸까, 골든걸?
0: 확인해 봐야겠어. 좋아, 가보자.
4: 땡큐 윙크팡! 분홍색 북극광이 훨씬 더 예쁘다. 안 그래, 오빠?
0: 거기 누구세요? 어? 아, 골든보이와 골든골이잖아.
5: 그러는 너희는 슈퍼 느림보들이네.
0: 북극광의 색깔을 멋대로 바꾼 게 너희들이야?
4: 맞아. 분홍색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이거든.
0: 자연의 색깔을 함부로 바꿔선 안 돼.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놔.
5: 우리가 순순히 너희 말을 들을 것 같아? 아마 아닐걸? 네.
0: 자연을 어지럽히고 있어. 쫓아가서 먹자.
5: 못 잡겠지롱. 안전이야.
2: 북극광에 너무 가까이 가선 안 돼.
5: 메롱.
0: 자기 에너지가 강하게 느껴져.
5: 생각보다 너무 느리잖아. 몸이 말을 안 들어.
0: 나도야, 자석이 됐나봐.
5: 천천히 떨어져.
4: 둘이 붙어버렸네.
0: 내가 떼어내줄게. 우리까지 붙어버렸잖아.
3: 구해줘야겠어. 지금 갈게, 얘들아. 내가 받아줄게. 다들 괜찮아?
0: 그래. 또 멈춰서 끌어당기고 있어.
1: 어떡해. 빅터까지 붙어버렸네.
0: 내 손을 잡고 좀 당겨줄래?
1: 알았어, 해볼게. 꿈쩍도 안 해.
2: 골든보이와 호기가 북극광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서 초강력 자석이 된 모양이야.
5: 전 슈퍼윙스랑 붙어있기 싫다고요.
0: 어떻게든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해. 좋아, 이제 실력 발휘를 해보자고. 이

0: 능력을 잡아볼게.
1: 저 앞에 바위가 있어. 긴급 상황 발생. 일렉트릭 상태 확대 액션.

0: 이제 죽는다. 됐다. 적응 됐어. 이렇게 가면 돼. 어, 이런. 앞에 물이 있어.
1: 빨리 방법 좀 찾아봐.
0: 됐다. 파워 점프하자. 지금이야. 떨어지겠어.
2: 더 큰 파워가 필요해. 일렉트릭 스틱.
1: 저기 좀 보세요.
3: 멋진 팀이구나.
2: 괜찮아? 그럼 괜찮아. 어? 됐어. 자기의 힘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아. 야호!
3: 털모자가 자기력을 모두 흡수했나 봐.
4: 우와! 일렉트릭 슈퍼 윙스! 오늘도 문제 해결 완료!
1: 북극광은 다시 녹색으로 바꾸는 게 좋겠어. 사실 난 분홍색이랑 녹색 둘 다 좋아. 그럼 반은 분홍색, 반은 녹색으로 하면 어떨까?
5: 좋은 생각인데?
1: 핑크 위키 파!
2: 우와, 너무 예쁘다.
1: 오늘의 북극광 모험은 절대 잊지 못할 거야. 고마워, 슈퍼윙스.
2: 그럼 우리 할 일은 이제 끝난 것 같지? 이만 갈까? 안녕!
3: 고마워!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하게
6: 눈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3: 가자 얘들아,
2: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놀이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아빠, 저게 뭐야?
4: 글쎄.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EBS IN 포키젤?
7: 네.
8: 이젠 우리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지성.
9: 얼굴엔
10: 순한 킬킬.
9: 식물엔
10: 덕분
11: 순하게
10: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중물엔
3: 덥덥한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6: 안녕.
5: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6: 베이비 핑크.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 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3: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모험.
2: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3: 퍼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브 절찬 상영 중.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우리 달님이 노래 잘하는구나. 그건 무슨 노래니?
1: 이거 제가 만든 노래예요. 혼자서 노래 만들어 부르는 거 엄청 재밌어요.
0: 역시 우리 달님인 할아버지를 닮아 음악에 재주가 있다니까. 어디 다시 한번 불러볼래?
1: 잠깐, 내가 어떻게 했더라?

0: 어때? 재밌니?
1: 네! 너무 재밌어요!
0: 그렇다면 할아버지랑 같이 노래 완성해볼까?
1: 좋아요!
0: 도레미 솔솔 자 어디?
1: 달리미
0: 맛집입니다.
1: 신기해.
0: 자, 다 됐다. 달리마, 노래를 한번 불러볼까?
1: 네.
0: 하나, 둘, 셋.
1: 안녕하세요, 달리미네 집입니다. 아빠 빨리 손 흔들며 인사해.
0: 잠깐. 조금 천천히 아빠 빨래 손 흔들며 요렇게 알겠지?
1: 아

0: 여러분, 우리 유치원에서 봄맞이 저녁 가족 음악회를 하기로 했어요.
1: 우와, 재밌겠다!
2: 음악회면 어떤 거 해야 돼요?
0: 노래, 악기 연주, 춤, 아무거나 다 괜찮아요. 좋아하는 걸 하면 된답니다.
1: 우와, 신난다! 내 노래를 모두에게 들려줄 기회가 왔어!
3: 달림이, 넌 가족 음악회 하는 게 그렇게 좋아?
1: 당연하지! 사실은 말이야, 내가 직접 만든 노래를 부를 거다!
2: 정말? 너 노래도 만들 줄 알아?
1: 아니, 내가 생각나는 노래를 막 불렀는데 할아버지가 우선지에다 악보를 만들어주셨어!
3: 재밌었겠다!
1: 응! 빨리 가족 음악회 했으면 좋겠다! 별이네는 삼중주 한대요. 써니네는 춤을 추고요. 우리도 빨리 가서 연습해요.
4: 그러자꾸나.
5: 괜찮아?
1: 내 무서워!
4: 울지 마라. 할아버지가 내려줄 테니까.
5: 조심하세요.
4: 잡았다!
5: 진짜 큰일 날 뻔하셨어요, 아빠.
4: 큰일은 뭐, 일주일 정도만 깁스하면 된다는데.
1: 그럼 음악회는 어쩌죠? 팔을 다치셔서 기타를 못 치잖아요.
4: 아, 맞다. 미안하구나.
5: 달림아, 엄마가 대신 연주할까? 엄마도 악기 할 줄 알아. 예전에 피아노 배웠었거든. 멜로디언 정도라면.
1: 빨리 해보세요, 엄마.
3: 좋았어. 어디? 아, 너무 오랜만이라.
1: 괜찮아요. 나 가족 음악회 안 나갈래요.
6: 다녀왔습니다. 어?
1: 방에 먼저 올라갈게요.
6: 무슨 일이야? 달림이 표정이 너무 안 좋네.
5: 아까 전화로 말한 것처럼 아빠가 팔을 다치셔서 모처럼 준비하던 가족 음악회 못 나가게 돼버렸어.
6: 저런.
5: 참, 당신 옛날에 기타 좀 쳤다고 했잖아. 아빠 대신 달림이를 도와주는 건 어때?
6: 아, 안 돼. 그게 언제적 이야기인데.
1: 가족 음악회 꼭 나가고 싶었는데. 써니랑 별이한테 얘기 다 해놨는데. 달토끼야, 어떡하지?
6: 달림아. 우리 딸 달림이를 위해서라면.
1: 아빠가 기타 칠 줄 알아요?
6: 조금.
1: 그 기타는 좀 다르게 생겼네.
6: 이건 전기 기타야. 너무 오랜만이라 잘 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한번 해볼까?
1: 잘했으면 좋겠다.

0: 아니 안 맞잖아. 역시.
1: 달님이 노래 이제 알겠다.
0: 네.
1: 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달님이 내 집입니다. 아빠 빨래 손 흔들며 인사해.
0: 아빠 정말 최고예요.
2: 그럼 이왕 이렇게 된 거 온 가족이 다 같이 나가면 어떻겠니?
3: 전 안 돼요. 아까 보셨잖아요, 엉망인 거.
2: 간단한 박자 맞추기 정도는 열심히 연습하면 할 수 있지. 내가 전자피아노 빌려주마.
1: 혼자만 빠지면 안 되지.
3: 그런가?
0: 그럼요, 엄마. 자, 가족음악회 연습 시작.
2: 자, 같이 해보자. 옳지, 달콩이.

0: 우리도 잘할 거야.
1: 근데 아빠는요? 아빠도 요즘은 안 되는데.
2: 그러게. 전화해볼까?
3: 어우, 여보, 어떻게 된 거야?
4: 그게 차가 너무 막혀서.
2: 알았어, 서둘러서 와.
5: 다음은 써니네 가족입니다.
1: 우리 써니네 다음 차례인데.
0: 안 돼, 빨리, 빨리.
1: 어떡해.
0: 하필 줄게.
5: 자, 다음 차례는 달리미네 가족입니다.
1: 아빠 아직 안 왔는데.
5: 달리미가 직접 만든 곡을 연주한다네요. 제목은 달리미네 빨래.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우와! 우와!

0: 동화책 읽어주세요.
1: 어디 깊은 숲속 마녀 할머니? 좀 무섭지 않을까?
0: 괜찮아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1: 우리 달님이 씩씩한데? 좋아. 옛날 옛날 가시덤불로 덮인 깊은 숲속에 마녀가 살고 있었어요. 그 마녀는 마법의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녔어요. 보름달이 환하게 뜬 날이면 마녀는 노래를 불렀죠. 그 노랫소리에 이끌려 숲으로 간 마을의 아이들이 점점 사라져갔고, 아이들을 데려간 마녀는 아이들에게 자신이 만든 수프를 먹였죠. 그리고 수프를 먹은 아이들은 마녀를 위해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영원히 멈출 수 없는 춤을.
2: 무서워.
0: 네? 할머니요?
3: 외국에 사시는 친척 할머니인데 잠깐 들어오셔서 며칠 우리 집에 계실 거야.
1: 할머니도 달님이 엄청 보고 싶다고 하셨어.
0: 정말요? 저도 엄청 궁금해요.
3: 할머니 어서 오세요.
1: 어서 오세요.
4: 다들 잘 지냈니? 오, 네가 달님이구나.
0: 아, 네.
3: 뭐해 달님아, 인사해야지.
0: 안녕하세요.
4: 그래. 아이고, 요 녀석이 달콩이구나. 그 녀석들 참 귀엽게 생겼네.
0: 어떡해. 너무 똑같아.
1: 이쪽 방을 쓰시면 돼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시고요.
4: 고맙구나.
1: 뭘요? 쉬세요.
0: 무슨 소리지?
4: 아이고, 보자.
0: 저건 마법 구슬?

0: 어디 보자. 이쪽인가?
1: 어디 가시는 거야?
2: 자, 물어와 밀크야. 잘했어 밀크야. 이번엔 저쪽이야. 어, 미안. 내가 찾아올게. 여기 있다. 어? 할머니?
0: 이거다.
1: 저건
3: 뭐? 마녀?
1: 말도 안 돼. 세상에 마녀가 어딨어. 그치만 동화책에 나오는 마녀랑 똑같다니까. 거기다 한밤중에 몰래 집을 나가서 어디론가 다녀온다고.
3: 원래 마녀들은 밤마다 밖에 나가서 마법의 약을 만들 재료를 모으잖아.
1: 그러고 보니까 동화책에 나오는 마녀도 비밀의 마법 스프를 만들었어.
2: 커다란 코, 기다란 손가락, 동그란 유리구슬 빙글빙글.
3: 히히히, 우리 마녀다.

0: 무서운데 잘 됐다. 별이야, 너도 올래?
1: 아니, 난 사양할게.
2: 응, 써니 엄마. 써니는 걱정 말아요. 네네.
0: 엄마, 근데 할머니는요?
2: 2층 방에 계실 거야. 할머니께 딸기 좀 갖다 드릴래?
0: 내가? 네, 가져다 드릴게요. 할머니, 안에 계세요? 어? 써니야, 이거 봐. 이거 무슨 책이지? 이거 혹시 마법의 주문서?
3: 얘들아, 여기서 뭐하는 거니?
0: 아니요, 엄마가 과일 가져다 드리라고 해서.
4: 맛있게 드세요.
0: 써니야, 어때? 아무래도 마녀가 맞는 것 같지?
4: 빡실해.
0: 설마 진짜로 아이들을 잡아가는 거야?

0: 너냐? 일어나봐.
1: 알림아, 왜 그래?
0: 이상한 소리 들리지 않아? 아,

0: 소리는 뭘까?
1: 뭘 자르는 것 같은데? 이 소리는 또 뭐지?
2: 뭔가가 끓고 있어! 어? 여기 책이 있어!

0: 너희들 뭐하는 게냐?
1: 어떡하지? 이제 우린 어떡해?
2: 무슨 일이야?
1: 엄마, 아빠, 할머니는 마녀예요.
0: 에잉?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1: 항상 저렇게 커다란 망토를 입고요.
0: 내가 살던 나라는 추워서 이런 걸 많이 입는단다.
1: 방에서 유리구슬 문지르고 주문도 외웠죠.
0: 유리구슬? 어라, 이것 말이구나. 에휴, 너한테 주려고 가져온 선물이란다.
1: 네? 지난번에 창고에서 빗자루는 왜 꺼내셨어요?
0: 청소를 하려면 빗자루가 필요하잖니.
1: 어젯밤에 몰래 밖으로 나간 건요.
0: 편의점에 우유를 사러 간 거야.
1: 그럼 마법 스프는요?
0: 응? 마법? 저건 마법 스프가 맞단다.
1: 네?
0: 우리 달님이 키가 쑥쑥 크게 해주는 마법의 스프지.
3: 그건 할머니께서 며칠 전부터 준비하셔서 너희들 주려고 일부러 끓이신 거야.
1: 아, 죄송해요. 그런 것도 모르고.
0: 아니야, 아니야. 듣고 보니 오해할 만했어. 그럼 이제 영원한 춤을 춰볼까?
1: 네!
0: 농담이다, 농담. 아이고. 어떠니, 스프 맛이?
1: 네, 제가 먹어본 스프 중에 최고예요.
0: 다행이구나.
1: 그리고 할머니, 이거 선물 감사합니다.
0: 한번 흔들어 보겠니? 이 할미가 사는 곳에는 그런 예쁜 눈이 많이 내린단다.
1: 우와, 가보고 싶어요.
0: 그래, 다음에 꼭 놀러오렴.
1: 네, 꼭 갈게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0: 그래, 우리 달님이.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금
4: 얼굴엔
5: 순한 길길
4: 줄무랑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9: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0: 극장으로 찾아. 공룡섬 팀호흡.
1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0: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12: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13: 모두
14: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5: 얼리면 더 맛있어.
16: 뽀르르 도마나라 키스 환영합니다.
17: 어서오세요 공주님.
16: 도마나라 키스에서

0: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진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6: 가자 얘들아,
8: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0: 비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금 얼굴엔 순한 킹킹
2: 중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쥐설.

0: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워크.
3: 가자 얘들아,
5: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절찬 상영 중.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직동.
6: 얼굴엔
7: 순한 길길.
6: 중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스쿨버스 왔네.
2: 학교 가자.
3: 안녕 친구들.
4: 같이 가자.
5: 안녕.
6: 재밌게 공부해요.

0: 출발할게요.
1: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고의 1주년 파티가 될 거예요. 이런 멋진 파티는 안 해봤을걸요.
2: 정말 그런 것 같지? 파티에 필요한 건 다 있어. 모자, 풍선, 장식용 리본에 에어바운스도. 거기에 음악까지.
3: 드디어 하루 푹 쉬면서 이테라시티의 시민으로서 마음껏 축하할 날이 찾아왔군요.
4: 있잖아, 오늘 특별한 일은 테라시티 1주년 기념일 말고도 한 가지 더 있어. 오늘은 바로 내 생...
1: 오늘이 무슨 날인데?
5: 아, 맞다. 뭐? 어떡해. 케이크. 케이크 만드는 걸 깜빡했어. 어?
1: 아, 케이크가 없다고요? 케이크 없는 파티는 돌 없는 화성이나 다름없어.
6: 다들 오늘이 내 생일인 걸 진짜 까먹었나 봐.
1: 파티에 케이크가 빠질 수는 없지. 좀 도와줄래? 얘들아, 준비됐어? 기가빌더 출동! 땅파기 대전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뭐든 예술이 된다고. 근육쌓기 챔피언 마이티!
4: 싹꼭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1: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기. 기다리다 출동. 좋아 얘들아. 자 이렇게 하자. 우린 케이크를 만들어야 해. 근데 더 크게.
7: 우와 진짜 예술 작품인걸.
1: 그치 벌써 입에 침이 고여.
6: 나도 케이크를 받고 싶은데 조그만한 거라도.
1: 자, 그럼 시작해볼까? 특별 배달 왔어요.
3: 이제 잘 섞어야 해. 반죽할 때는 정확한 비율로 골고루 섞는 게 제일 중요해. 내가 계산해볼게. 밀가루의 흡수율을 계산하고 액체 점성 개수를 측정한 다음 일정한 한마디로 골고루 섞으면 된다는 거지.
4: 잘 되고 있어, 얘들아.
1: 잘했어, 얘들아. 이제 케이크에 덮을 크림을 만들어서 위에 잘 발라주면 바로 파티 시작!
6: 케이크 정말 멋지겠지.
8: 야! 정말 멋진 발명품이야. 우리는 포모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정말 잘 파는군. 이거 조만간

0: 진짜 매끈하게 잘 발랐는데? 예술 작품 완성!
1: 진짜 맛있겠는데? 거의 다 됐어!
2: 모두 잘하고 있어! 크림 한 겹만 더 바르고 과일을 올리면 케이크 완성이야! 루루, 딸기 좀 가져다 줄래?
1: 응? 딸기가 다 어디 갔지?
3: 크림도 다 사라졌어. 어? 딸기랑 크림에 발이 달렸나? 저쪽으로 가고 있는데?
1: 누군가 우리 재료를 훔쳐가고 있어! 뭐야! 두더지들이잖아!
2: 빨리 뒤쫓아가자!
1: 다들 조심해! 뭔가 수상한 짓을 꾸미고 있는 게 분명해. 그것 봐! 맞지?
2: 기가 길다! 변신!
4: 포켓몬! 변신 완료!
5: 마이티봇 변신 완료!
6: 레이봇 변신 완료!
7: 스케이봇 변신 완료!
2: 기가 빌더 뒤쫓아!
1: 너흰 도망가봐. 뭐야? 생각보다 엄청 잘 숨잖아.
4: 겨우 저만큼? 빨리 잡자. 그렇게 쉽게 도망가게 해준대?

0: 거지. 그래. 우리의 특별한 날을 망치게 할 순 없어. 멋진데?
1: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내가 갈게! 두 번째들은 안전해!
2: 얘들아, 우리가 해냈어! 잘했어!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가자! 빨리 재료를 싣고 가서 파티를 시작해! 예!

역시 내가 만든 발명품이야. 아, 여기 좀 봐, 뜯어지더라. 처음 보는 광물이 여기 있네. 에? 얘들아? 야! 내 스릴러 드릴러! 뜯어진 녀석!

접촉하긴 싫지만 곧 파티가 시작될 거야. 그때까지 케이크는 준비될까? 가자 얘들아, 우린 할 수 있어. 니들은 기가 길다잖아.

0: 달려! 임무 완성!
1: 우와, 이건 정말이지 화성에서 가장 멋진 케이크 같은데? 아니, 은하계에서?
2: 우와, 진짜 멋진 케이크다.
3: 자, 마지막 장식 할게요.
2: 어?
0: 놀려진 생일 축하해, 마이티!
2: 어? 뭐야, 다들 기억하고 있었구나.
3: 절대 안 까먹었지. 네 생일을 어떻게 까먹겠어?
2: 우와,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맛도 최고인데.
4: 너무 맛있다.
5: 여기 있었군. 여기서 뭐들 하는 거야? 빨리 돌아가자.
2: 윙윙윙 꿀벌 로봇.
6: 와, 저 해바라기는 정말 큰데요?
7: 제가 화성에서 이루는 두 번째 결과물이죠. 거대한 감자에 이어 거대한 식물원도 만들었어요.
6: 특별한 꽃들이 정말 많네요. 저도 식물원을 위해 특별한 걸 만들어봤어요. 저게 뭐야? 겁먹을 필요 없어요. 저건 진짜 벌이 아니라 로봇 벌이에요. 꽃가루를 옮겨서 씨앗이 맺히게 도와줘요. 누군가 갑작스레 움직이지만 않는다면 아무 문제 없을

0: 벌들이 시내에 나타났잖아. 오, 다 찍고 있지? 어? 어떡해, 시장님이잖아.
1: 그만 쫓아와, 저리 가.
0: 괜찮을 거예요, 어서 서둘러서.
1: 기가빌더에게 연락 좀 해.
0: 새로운 임무가 생겼나 본데?
2: 기가빌더, K시장이야.
3: 안녕하세요.
2: 벌 때문에 곳곳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 벌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집이 필요해.
4: 그러니까 시장님 주위에 날아다니는 오싹한 괴물들로부터 벌들을 보호하라는 거죠?
2: 아니, 그 괴물들이 벌이야.
4: 아? 저 거대한 괴물이 정말 벌이라고요?
2: 조금 서둘러주겠니? 시민들이 진짜 벌로 착각하고 불안해하고 있거든.
0: 걱정 마세요. 다들 준비됐어? 자, 그럼 기가빌더 출동! 대장 쿠키! 땅 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근육쌓기 챔피언 마이티!
4: 자, 쌍꺼풀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0: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3: 기가 빌더 출동!
5: 도와주세요! 벌들이 내 국화꽃을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0: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벌들을 다시 식물원으로 데려갈게요.
5: 하지만 어떡해?
0: 얘들아, 좋은 생각 있어?
6: 나한테 맡겨. 잘 봐. 내가 재밌는 걸 보여줄게. 자, 꿀벌 여러분, 우리 식물원으로 가볼까?
7: 뭐야? 이건 어때? 벌들이 따라오게 만드는 거야. 이 달콤하고 커다란 맛에 사탕을 보면 관두자.
1: 또 다른 방법 없을까?
7: 저한테도 좋은 생각이 있어요. 벌을 유인하는 데는 진짜 꽃보다 더 좋은 게 없죠.
0: 효과가 있잖아. 어서 따라와!
4: 하지만 저 벌침에 찔리면 너무 따끔할 것 같은데.
0: 기가빌더가 벌들이 살 새로운 집을 지어줄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보자. 커다란 벌집을 짓는 거야. 벌이 자기 집처럼 편안하게 느끼면서 꿀을 모을 수 있게 벌집을 육각형으로 만드는 거지. 하지만 벌집은 꿀을 노리는 천적을 피할 수 있게 높은 곳에 지어야 해. 저 나무 위처럼. 우와. 이번 벌집 짓기 공사는 아주아주 간단해. 블록 쌓기 하듯 차곡차곡 쌓으면 돼.
8: 근사하겠죠?
9: 예, 그럼요.

0: 드디어 완성! 벌이 집이 마음에 드나 봐. 벌써 꿀을 만들기 시작했어. 저기 봐.
1: 이미 블록 한 개를 채웠으니까 내 계산에 따르면 화요일까지면 벌집을 다 채울 거야. 너무 무서워하지 마, 마이티.
2: 고맙단 말을 하려는 거야.
1: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방식으로.
3: 우리는 토보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오, 하하. 나의 에너지 스캔 안경이 아주 그냥 요동을 치는군 그래. 왜냐고 물어본 거야? 왜냐하면 방금 내 안경이 꿀이라는 걸 감지했기 때문이지. 꿀을 특별한 에너지로 쓸 수 있다는 걸 녀석들은 몰라. 오직 나 같은 천재만이 알 수 있지. 곧 저 꿀은 다 내게 될 것이다.
0: 저 우르렁 소리는 뭐지? 시즌인가?
2: 내 뱃속에서 난 소린가?

0: 두더지들이야. 꿀통을 훔쳐갔어.
1: 못된 꿀도둑을 빨리 잡자.

0: 어디 한번 잡아보시든가.
1: 도망 못 가, 이 악당들아.
0: 하하, 이거라 받아라.

0: 좋게 놀고 있어. 난 탈구단 꿀을 연구할 테니까.
1: 도망치고 있어. 소용없어. 여기 갇혔어.
2: 얘들아, 뭔가 깜빡한 거 없어? 기가빌더 변신!
3: 포켓몬 변신 완료!
4: 마이티몬 변신 완료!
5: 레이봇 변신 완료! 스케이버 변신 완료!
6: 기가몬 변신 완료!
7: 따라와! 꿀 돌려줘!
0: 좋아! 얘들아, 서랍장을 어서 던져! 에이, 서랍장이든 선인장이든 아무리 어때! 던지기나 해!
1: 이제 어떡하지?
2: 안 돼!
0: 아, 안 됐네. 이런 나쁜 녀석들 같으니! 너희 다 사라지게 해주마! 제아 간다!
2: 선인장을 모두 원래 자리로 되돌려놔야겠지? 기가빌더 출동!
6: 출동!
0: 이건 내 꿀이야! 이 꿀은 나만을 위한 거란 말이야!
2: 절대 그럴 순 없지!
6: 준비 완료!
0: 저 꿀을 다 차지하려면? 어라? 아니, 저것도 뭐야? 저 고슴도치 같은 선인장은 또 뭐야? 안 돼! 으아, 내 꿀통!
1: 꿀통이 떨어지고 있어!
2: 나한테 맡겨!

0: 우리 배 찾아서 정말 다행이야.
1: 얘들아, 저기 봐. 이젠 벌이 하나도 안 무섭나 봐.
2: 맞아. 이렇게 맛있는 걸 만들어주는 벌을 어떻게 무서워할 수 있겠어. 안 그래? 하이파이브.
3: 어? 뭐야? 어디 가는데? 우리 하이파이브 하자.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진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진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퍼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절찬 상영 중.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 공룡섬 팀호험.
3: 가자 얘들아,
5: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절찬 상영 중.
6: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7: 데일리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데일리 핑과 함께

0: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진동.
1: 얼굴엔
2: 승강.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4: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5: 호비는 아프대요.
4: 그대 놀이 해전 놀이 재밌어요.
6: 시원해.
7: 언제나 신나는
4: 뽀로로 유치원.
8: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1: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1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1: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1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3: 지금.
12: 얼굴엔
13: 순한 킹킹.
12: 줄무랑
14: 순하게 지켜줄게.
1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힘내, 힘내. 응원이 필요해. 어떡해.
1: 에이, 뭐 한두 번도 아니고.
2: 시험 못 볼 수도 있지.
0: 그렇지만 시험 잘 보기로 약속하고 사라 언니가 새 구두 사줬단 말이야. 언니한테 어떻게 말하지?
2: 힘내, 루미.
1: 파이팅!
0: 난 진짜 응원이 필요하다고!
3: 오, 알았어. 엄마, 그래. 잡아 됐다. 조금만 기다려서.
0: 불꽃 같은 응원으로 힘들어! 네!
1: 너 때문에 힘나네.
0: 역시 응원해주니까 힘을 내네. 힘내.

0: 역시 내가 제일 멋져나나. 난 엄청 가뿐하겠거든 솔직.
1: 싸우지 마. 가장 자랑스러운 건 나였으니까. 아니죠? 나도 할래 거래. 재밌어 보여.
0: 좋아. 누가 제일 멋진지 가려보자고 나나.
2: 가장 멋진 건 나야 나. 잘 보라고.
0: 야!
3: 장난쳐가지고 이게 뭐야?
4: 레나 학생, 대충하지 말고 열심히 하세요.
3: 네. 아, 힘들어.
1: 뭐? 힘들다고?
0: 불꽃 같은 응원으로 힘내라, 힘내.
4: 어? 더 깨끗이 쓸어라.
3: 선생님.
4: 더 열심히 청소해.
5: 로미한테 가면 더 즐겁게 응원할 수 있을 거야.
0: 어? 저기로 가볼래, 힘내. 자, 그럼 준비 출발. 포기하지 마, 힘내. 또 너는 나는 힘내, 힘내, 힘내, 힘. 너는 불꽃 같은 응원이 필요해.
1: 불꽃 같은 응원? 학교 다녀왔습니다. 어? 언니가 없네. 얘들아, 사라언니 못 봤어.
0: 내가 응원해줄게. 힘내.
1: 난 됐어, 그래.
6: 어? 얘는 어떤 피니핑이지?
1: 로미, 힘내핑이었죠.
6: 얜 응원하는 걸 좋아해서 같이 응원하게 만들어 솔지.
1: 응원을 시작하기 전에 어서 캐치해야 해, 나라.
6: 응. 응, 알겠어.
7: 열려라, 체인트리.
0: 언제나 솔직히, 솔직핑 컴.
7: 마음이 투명한 솔직함의 프린세스 글로리아.
0: 힘내핑. 어? 말썽 피우지 말고 그만 캐치 되시지.
1: 넌 뭐야? 얘 친구야, 힘내.
0: 그래, 난 친구이자 이모션만.
1: 같이 응원해야지.
0: 불꽃 같은 응원으로 힘내라, 힘내. 좋아, 그렇게 나오시겠다. 트리트리 매지컬 글로리아.
3: 전부 피하잖아.
0: 야, 같이 응원하자니까 힘내.
1: 잠깐만. 프린세스 괜찮았죠?
0: 불꽃 같은 응원으로 힘내, 힘내. 꾸레핑, 넌 할 수 있어.
1: 뭐? 얘들아, 프린세스가 이상해. 힘내핑의 마법이.
8: 힘내, 힘내, 꾸레핑 힘내라.
0: 자, 힘내핑 응원단. 응원
3: 준다니까.
1: 난 띵띵 못한다고 그래.
8: 힘내라, 힘내. 할 수 있어, 할지.
1: 휴, 여기까진 못 쫓아오겠지, 그래.
0: 힘내. 끝까지 응원해줄게, 나나.
1: 난 됐어. 여긴 진짜 괜찮겠지, 꿀에?
2: 꿀에 핑! 님 들뛰어야지!
1: 휴, 이제 포기했겠지, 꿀에?
2: 아니! 내가 응원하는 날 포기는 없어, 힘내! 성공하면 돼.
1: 왜 이제 말해, 꿀에?
2: 네가 안 물어봤잖아.
1: 그렇긴 하지. 근데 나 띵틀 못 뛰는데.
2: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넌 그냥 자신감 있게 뛰기만 해.
1: 상자야, 어디 가?

0: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나 한번 해볼래. 친구들을 되돌릴 수 있는 건 나뿐이니까 그래.
1: 우리 김 선수가 드디어 도전합니다. 김태
2: 날 팔고 가라!

0: 누가 어떻게 된 거지, 속지?
1: 마법이 풀렸구나, 꿀이! 어서 힘내핑을 캐치!
2: 벌써 도망쳤어!
1: 아직 이 안에 있어, 꿀이!
3: 어디 보자. 전등, 폭죽상자, 폭병이라.
0: 큰일이야. 힘내핑과 관련된 게 하나도 없어.
1: 저 전등 왜 두 개지?
0: 저거 원래 두 개였거든, 솔지. 그보단 꽃병이 더 수상해 보여.
1: 에? 너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나나?
0: 한 번도 못 맞춘 네가 할 말은 아니지.
1: 나도 언젠가 맞출 것 같아.
0: 제발 좀 그래줄래?
4: 얘들아, 진정해줘. 힘내핑은 불꽃 같은 응원을 좋아하니까 혹시 폭죽의 숨은 거 아닐까? 힘내핑의 색깔이랑 비슷한 게 하나 있어, 꿀이!
2: 좋아! 꿀의 핑 널 믿어볼게!

0: 막무가내의 응원은 이제 그만. 트리트리 힉트리 미스틱 큐브 속으로. 열쇠 스니핑 스냅핑 캣.
1: 그래도 난 친구들을 계속 응원해줄 거야. 힘내.
2: 이걸 점수라고 받아온 거야 로미.
3: 다음 시험은 꼭 잘 봐야지.
4: 로미!
3: 어?
4: 힘내라 힘내! 힘내라 힘내! 다음엔 더 잘할 거야! 로미는 할 수 있어! 로미 힘내라!
3: 다들 고마워. 나 힘내서 열심히 공부할게.
1: 힘들 땐 내가 응원해줄게. 힘내!
3: 고쳐줘요, 고쳐핑.
5: 어? 어? 이게 왜 이러지? 아, 고장이야? 이리 줘봐. 전기로 안 되면 손으로 직접. 야!
2: 오래 쓰긴 했지. 요새 돈 들어갈 때가 많네.
3: 언니, 무슨 일 있어요?
2: 거품기 사러 나갔다 올 테니까 나 없는 동안 새로 산 로봇 청소기랑 내 드레스엔 절대 손대면 안 돼. 자, 손대지 말아야 할 거 뭐? 로봇 청소기, 드레스, 알겠지?
3: 어, 저도 배달 나가요.
6: 출동이다! 나를 따르라, 나나!
7: 나나핑 대장님,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꿀에!
6: 문제 없다, 나나! 바로 보자고! 이대로 쭉 간다, 나나!
8: 얘들아, 뭐 하는 거야?
3: 이 로봇 청소기는 살아오니까 엄청 아끼는 거야.
7: 고장내면 무지 혼날 거라고 쭈.
3: 배달 다녀올 동안 장난치지 마.

0: 얌전히 있어? 재밌었는데 아쉽네 솔직.
1: 얘들아, 저기 좀 바꾸래.

0: 드디어 고쳐 놓은 이거 이래.
1: 쇼쇼 고쳐줄 테니 걱정 마, 고쳐. 왜 그래, 하츠쿠? 내가 잘못 봤나? 아무것도 아니야, 쭈. 배달 끝. 이제 돌아가자, 하츠핑.
2: 저것도 고장? 지금 고쳐줄게, 고쳐.
0: 아이고, 운전 좀 조심해요.
3: 뭐 했잖아. 어?
1: 아무래도 수상했죠.
4: 당신 먼저 버스에서 튀어나온 거잖아요.
3: 어쩌지 않았어요.
2: 고장난 걸 다 고쳐놨으니 모두들 편해지겠지. 뿌듯해, 고쳐. 모두 나한테 맡겨, 고쳐.
5: 너 로미한테 가보면 어때?
2: 저쪽에 왠지 고장난 게 있을 것 같아, 고쳐. 고장난 물건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네. 내가 도와줄 테니 힘내, 고쳐. 고쳐, 고쳐, 다 고쳐.
6: 어? 갑자기 다시 움직이는데? 다행이다. 이거 봐, 이제 돼.
7: 어? 어떻게 한 거야?
6: 왜 이래? 안 꺼져!
1: 완전히 고장난 것 같아, 나는!
8: 사라가 알면 무지 화낼 거야! 큰일 났네, 숨지.
2: 내가 고쳐줄까, 고쳐?
8: 너는 고쳐핑! 거기 꼼짝마라!
1: 아, 잠깐! 고쳐핑, 이걸 고쳐줄 수 있어, 솔지?
2: 물론이지! 내가 못 고치는 건 없어, 고쳐!
8: 어쩔 수 없지. 얼른 이걸 고쳐줘, 나나.
2: 좋아! 이 정도는 식은죽 먹기야! 고쳐! 고쳐, 고쳐, 다 고쳐!
9: 청소를 시작하겠습니다.
1: 움직인다! 다행이야, 꿀에.
2: 또 고칠 건 없어? 뭐든 말만 해, 고쳐.
1: 뭐, 그런데 뭔가 이상해, 솔지.
9: 청소를.
2: 걱정 마. 얼마든지 또 고칠 수 있어. 고쳐, 고쳐, 다 고쳐.

0: 눌러 먹어라! 진짜 먹어버렸어, 솔지! 왜 따라오는 거야, 나나! 얘들아, 기적으로!
1: 강량 모드 청소를 시작하겠습니다.

넌 여기 못 올라올까?

0: 부서 초강력 모두 청소를 시작하겠습니다.
1: 이요 정나 이러다 빨려 들어가겠어 솔직히. 꼬라핀 조금만 더 힘내보자. 모두 날 잡아놔라.
2: 얘들아, 어디?
1: 이게 무슨 일이야? 도와달라, 민구네!
2: 어차피 대체 무슨 마법을 쓴 거야, 손이지?
1: 미안해!
2: 어차! 그렇다면 마법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0: 세상 도망칠 힘이 없어. 고쳐.
1: 어쩐지 아까 돌아올 때부터 이상하더라니. 다 네가 한 거였구나. 자, 이제 같이 가자.
2: 트림 트림 캡트링 미스틱 큐브 속으로. 열쇠 키니핑 고쳐핑 캐치.
0: 고장난 것들을 고쳐주려고 했을 뿐인데.
3: 큰일 날 뻔했어, 다나.
4: 이럴 때가 아니야. 설아가 알기라도 하는 날에.
5: 루미, 나 없는 동안 별일 없어. 너희, 내가 그렇게 경고했는데.
4: 잘못했어요, 꼬리.
3: 우리가 열심히 청소할게요, 솔지.
5: 다들 거기서.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길길.

0: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우리 여행

0: 내일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1: 얼굴엔
3: 순한 킬킬.
1: 식물엔
3: 덕분말.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8: 극장으로 찾아. 공룡섬 팀호흡.
7: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8: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9: 다들 뭐 먹는 거지?
10: 이게 뭐예요?
11: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2: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1: 얼굴엔
3: 순한 킬킬.
1: 식물엔
3: 덕분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0: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후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1: 난방구는 붙방구와
2: 모든 과목은 1kg부터 시작!

0: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1: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우리 모두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점심에
3: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저녁에
3: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워크.
6: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8: 꾸룽꾸룽 떠나요. 빛이고 캠핑카.

0: 벌써 왔어?
1: 파티가 너무 기대돼서 빨리 왔어. 잘했지? 그리고 이건 선물.
0: 우와, 예쁘다. 파티 테이블에 두면 잘 어울리겠다. 고마워, 콩순아. 이제 컵케이크 만들러 가볼까?
1: 어? 나도 컵케이크 만들러 갈래?
2: 응? 콩순이 너도?
1: 아잉, 나도 어? 컵케이크 만들어보고 싶었단 말이야.
0: 그럼 컵케이크 위에 크림 올리는 것만 도와줄래?
1: 좋아!
3: 얘들아!
0: 어? 어?
4: 짜잔! 멋지게 착지 성공!
0: 어? 안 돼! 어? 파티 천막이!
4: 아차차! 미안, 미안! 어? 자, 어때? 이 코디님의 실력이?
0: 조금 기울긴 했지만 고마워, 코디.
1: 우와, 멋지다.
4: 그런데 넌 누구야? 처음 보는 것 같은데.
1: 난 콩순이야. 저기 옆집에 이사 왔어.
4: 아, 네가 오늘 파티 주인공 콩순이구나. 난 코디. 우리 마을 최고의 발명가지.
1: 최고의 발명가? 그럼 이것도 네가 발명한 거야?
4: 당연하지. 물대포로 저기 하늘까지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스카이 팡팡이라고.
1: 나도 나갈래.
2: 나도 나도.
4: 어? 지금은 그게. 나중에 타게 해줄게.
0: 저기 얘들아, 이제 우리 컵케이크 만들러 가볼까?
1: 응.
0: 자, 이렇게 크림을 올리면 컵케이크 완성!
1: 이렇게, 이렇게. 왜 잘 안 되지?
2: 크림 많이 많이.
4: 뭔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야. 아, 그러면 되겠다. 방금 좋은 생각이 났어. 잠깐만 기다려봐.
0: 어디가, 코디? 천천히, 조심조심.
4: 얘들아! 짜잔!
1: 그건 뭐야, 코디? 고장난 거 아니었어?
4: 내 새로운 발명품, 크림 퐁퐁이야.
1: 어?
4: 이렇게 작동시키면...

0: 이거면 쉽고 재밌게 그림을 짤 수 있을 거라고.
1: 우와, 신기하다. 나도 해볼래.
0: 알겠어. 차례로 하게 해줄게.
2: 에? 뭐야? 왜 안 나오지?
3: 저기, 코디, 조금만 조심조심.
0: 알았어, 알았어. 나만 삐드라고. 아, 여기가 막혀.
1: 이게 뭐야? 우리만이 갇혀버렸잖아.
3: 파티는 어떻게 하지?
0: 미안.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4: 어떻게 된 거지?
3: 안녕, 얘들아.
5: 뭉치!
3: 여기서 뭐하고 있었어? 파티는? 그게 우리 컵케이크 만들고 있었는데.
1: 컵케이크 다 완성됐잖아.
3: 공순아, 이사 온 걸 환영해.
0: 반가워, 반가워.
1: 얘들아, 고마워.
4: 뭐야, 코디. 파티 천막 다 고친 거 아니었어?
0: 이상하다. 그럴 리가 없는데.
3: 뭐? 포미, 이제 장난 그만하고 자자. 포미, 거기서 뭐해?
1: 키미, 포미, 우리 왔어.
3: 어서 와, 얘들아.
1: 키미, 무슨 일 있어?
4: 키미, 어제 한숨도 못 잤대.
1: 뭐?
3: 그게 어젯밤에 유령이 나타났거든.
1: 유령?
3: 쉿, 아직 우리 집에 있는 것 같아.
1: 걱정 마. 유령이 다시 못 나타나기 우리가 티미를 지켜줄게.
0: 유령만 달라붙는 코디의 이 초강력 유령 끈적이라면 문제없지.
1: 좋아, 끈적이 대원들 재밌다. 여기도 붙고 여기도.
3: 좋아, 좋아.
1: 코디, 유령이 아니라 우리가 붙어버렸잖아.
0: 내 발명품이 이럴 리가 없는데.
3: 오늘 밤도 유령이 나타나면 어쩌지? 내가 모아둔 최고로 더럽고 냄새나는 신발은 어때?
4: 유령보다 티미가 먼저 도망가겠어.
1: 나한테 좋은 방법이 있어. 어때, 티미? 신나게 파자마 파티하면 유령이 절대 못 나올걸? 그리고 아빠도 같이 있으니까. 아무튼 괜찮을 거야.
0: 코디의 유령잡이 잠자리 채도 있으니까 걱정 말라고.
3: 고마워, 얘들아.
1: 파자마 파티하면 역시 백일 싸움이겠지. 야!

0: 내 친구들 괴롭히지 마! 헤잇! 헤잇! 헤잇!
1: 큐리?
2: 뭐야? 큐리가 돌아다니면서 잠꼬대 한 거였어?
3: 요령이 아니라 큐리?
4: 병신이는 참바지 제일 엉뚱한 우리 친구 큐리야. 이러다 봐, 큐리.
3: 안녕 큐리, 난 콩순이야. 큐리 진짜 너무 귀엽다.
0: 큐리가 콩순이 만나서 엄청 기분 좋은가 본데.
3: 왜요?
5: 나도 졸려졌어.
3: 티미, 아까 엄청 멋지던데? 내 친구들 괴롭힐 생각인가?
6: 그건 지켜주고 싶었어.
3: 고마워, 티미.

0: 장미꽃 완성! 어? 누구지? 잠시만요.
1: 안녕!
0: 콩순아, 큐리, 안녕. 다들 무슨 일이야?
1: 팀이랑 놀려고 왔지롱. 뭐하고 있었어?
0: 나는 그림 그리고 있었어.
1: 우와, 재밌겠다. 나도 그림 그릴래.
0: 좋아.
1: 우와, 너무 예쁘다.
0: 고마워. 지난번에 코디가 장난감을 고쳐줘서 보답으로 주려고 장미꽃을 그려봤어.
1: 진짜 장미꽃 같아. 어? 저 그림은 뭐지? 누구랑 많이 닮았는데?
2: 깜짝이야! 금순이 놀랬지? 놀랬지?
1: 꿈이었구나. 정말 못 말린다니까.
0: 자, 얘들아, 함께 그림 그리면서 놀자.
1: 야호! 나는 달콤한 딸기 케이크를 그려야지.
3: 난 깊은 바다를 탐험하는 슈퍼 울트라 잠수함 1호를 그릴 거야.
0: 난 햇님을 그려줘야겠다.
1: 왜요?
0: 아, 퓨리는 귀여운 아기 별을 그릴 거라고?
1: 뭐라? 팀이? 물감이 이거밖에 없어.
0: 이론, 아까 그림 그리느라 다 썼나 봐. 조금만 기다려. 금방 가져올게.
1: 난 딸기 케이크니까 빨간색을 써야지.
3: 난 파란색. 바다를 색칠할래.
4: 왜용, 왜용, 왜용.
1: 그래, 안 돼. 왜용.
3: 그렇게 발로 밟으면.
4: 왜용.

0: 만나서 멈춰줘.
1: 이 그림은 건드리면 안 돼.
0: 안 돼.
2: 아까부터 엄청 열심히 그린 건데.
1: 티미한테 이걸 어떻게 보여주지?
2: 그림이 망가진 걸 알면 엄청 슬퍼할 거야. 그럼 이걸로 닦아볼까?
1: 그러다가 물감이 더 번지면 어떡해?
3: 매형!
1: 얼른 위에다가 빨간색 물감을 칠해보자고. 주황색으로 변해버렸잖아.
2: 내가 해볼게. 이게 어쩌냐.
4: 얘들아, 많이 기다렸지?
1: 왔구나.
4: 어?
1: 저기, 티미, 그게 있잖아. 그림에 물감이 묻어서.
4: 장미꽃이.
2: 우리가 원래대로 행여오려고 했거든.
4: 장미꽃 그림이. 진짜 예쁜 무지개 장미꽃인걸.
1: 예쁘다고?
4: 응, 알록달록 너무 멋져. 코디도 분명히 엄청 좋아할 거야.
2: 그렇다면 다행이고.
4: 얘들아, 그림 완성할 수 있게 같이 도와줄래?
1: 산딸기, 진짜 맛있다. 그치, 콩콩아? 안 돼. 아빠, 산딸기도 없어요? 콩이가 다 먹었어요.
5: 이런, 이게 마지막인데.
1: 더 먹고 싶은데.
6: 산딸기 따러 어디로 갈까요?
1: 얘들아!
4: 공순아, 안녕. 우리 지금 산딸기 따러 가는데 같이 가지 않을래?
1: 산딸기?
2: 응, 바로바로. 산딸기 만딸기 대회를 열 거거든.
7: 물론 내가 우승하겠지만.
1: 잠깐만. 엄마, 아빠, 친구들이랑 산딸기 따러 갔다 올게요.
8: 그래, 조심히 다녀와.
5: 잘 다녀오렴.
6: 산딸기 따러 어디로 갈까요?
1: 산딸기? 진짜네. 산딸기가 혼자 걸어가고 있어.
2: 우와, 개미들도 산딸기를 엄청 좋아하나 봐.
1: 하긴 산딸기는 맛있으니까.
4: 그럼 지금부터 이 알람 시계가 울릴 때까지 자기 바구니에 산딸기 가장 많이 담는 사람이 우승하는 거야.
1: 좋아. 난 손이 자꾸 빨려서 내가 1등할걸?
7: 글쎄, 오늘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산딸기 따따는 안 될걸?
4: 난 키가 크니까 높은 곳에 있는 것도 딸 수 있어.
9: 베이벤, 산딸기 100개는 들어갈걸?

0: 누르면 줄 것 같은데. 규리, 우리 같이 할래? 내가 바구니로 변신해서 널 따라다니는 거야. 바구니에 넣으러갈 시간을 아끼니까 많이 뗄 수 있지 않을까?
1: 준비 시작!
2: 남기고

0: 삼켜버렸네. 다시.
1: 자, 살살 있다가 출동. 오예, 좋았어. 둘이 준비됐어.
2: 좋았어.
1: 와, 저,

0: 바구니에 다리가 있고 도미도 설마
1: 맛있었다
2: 코지 미안해
0: 됐어
2: 여기 아까 내가 쏟은 거 전부 가져왔어
0: 그럼 도미만 하나도 없는 거야?
2: 반칙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
0: 자, 내가 제일 많이 땄으니까 특별히 나눠줄게
2: 코지, 진짜 고마워
3: 여기, 내가 또 나눠줄게
1: 그럼 내 것도 우린 친구잖아
3: 우와, 이제 전부 똑같아졌네 모두 다 1등이야 그럼 이제 산딸기 먹을 시간
1: 잘 먹겠습니다 역시 산딸기는 맛있어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식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4: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6: 얼리면 더 맛있어.
7: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9: 다들 뭐 먹는 거지?
10: 이게 뭐예요?
11: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2: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0: 얼굴엔
1: 순한 킹킹,
0: 눈물엔
1: 덤덤한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 공룡섬 팀호흡.
3: 가자 얘들아,
5: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절찬 상영 중.
6: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아이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중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1: 가자 얘들아!
0: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절찬 상영 중.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점심에
3: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저녁에
3: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요호! 요호! 야, 신난다! 자, 얘들아, 이것 봐! 자!
1: 좋게!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2: 조심해! 그러다 다친다고!
0: 어허! 난 밖으로의 고수! 님이라고. 호호.
3: 와! 탱크의 난다! 와!
1: 도케, 너 무리했어.
4: 자, 됐어. 한번 걸어봐.
5: 삐리삐리,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1: 미션이다.
3: 탱금, 탱금.
0: 같이 가.
1: 앉아.
6: 여러분 안녕.
7: 세계 탐험 대회 골드레벨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6: 현재 세계 리그에서는 치치핑핑 팀이, 탐험 리그에서는 에이스 엘리트 팀이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두 팀의 활약이 기대가 됩니다. 다른 팀들도 분발해 주시길 바랄게요.
7: 자, 그럼 오늘의 미션을 공개해 볼까요? 과연 오늘의 미션은 뽀뽀. 마법학교의 코나를 도와라. 어머, 마법학교라니. 저도 가보고 싶은걸요.
6: 네, 그럼 동물로도 변신하고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니는 마법사들을 만날 수 있는 건가요?
7: 저도 마법을 배우고 싶어요.
6: 그런데 마법을 쓰는 마법사들에게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있나 봐요.
7: 어서 여러분들이 코나의 고민을 해결해주세요.
8: 그럼 저희는 이만 뿌뿌.
4: 루빈, 마법학교에 대해 검색해줘.

0: 삐리삐리 졸업을 앞둔 마법사들이 마지막 과제 준비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과제는 절벽에 있는 맨드레이크로 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법사 코난은 높이 나는 것이 무서워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삐리삐리.
1: 마법사들은 다 하늘을 나는 거 아니었어?
2: 그러게 말이에요.
3: 마지막 과제를 못하면 어떡하지? 그럼 졸업할 수가 없잖아.
2: 걱정 마. 우리가 가서 도와주면 되니까.
4: 얘들아, 이번엔 나도 갈래. 나도 코나를 도와주고 싶어.
5: 생큼, 생큼!
2: 좋아!
4: 그럼 출발!
6: 출발!
2: 고작 절벽에 있는 꽃을 따는 게 미션이라니! 우리들한테 너무 쉬운걸!
7: 대장, 그래도 조심해야 돼! 높은 절벽 위에서 떨어지면 으앙! 생각하기도 싫다고!
8: 난 너무 높은 곳은 싫어!
2: 이 대장이 다 알아서 할 테니 너희들은 구경만 하라고.
7: 대장, 너무 멋있어.
8: 역시 대장이야.
2: 자, 그럼 전속력으로 전진.
7: 오케이, 대장. 전속력으로 전진.

0: 여기가 마법 학교인가 봐.
1: 저 구름도 마법으로 만든 건가 봐. 꼭 솜사탕 같아.
2: 마법으로도 음식을 만든다는 걸 들은 적이 있어.
3: 탱크미 솜사탕 좋아. 솜사탕 좋아.
4: 이게 무슨 소리지?
0: 오호, 뭔가 재밌는 일이 생길 것 같아. 얼른 가보자.
4: 아무도 없는 건가?
2: 어? 얘들아, 여기 맨드레이크 사진이 걸려있어.
5: 인삼처럼 생겼는데? 도라지처럼 생긴 것 같기도 하고.
2: 이건 요리 재료에도 쓰이는 약초야. 이걸 여기서 보다니.
5: 그래? 이걸로 요리를 한다고? 난 안 먹을래.
1: 얘들아, 생크미 얼굴에 수염이 났어.
3: 생큼?
2: 생큼아, 언제 수염을 기른 거야?
4: 얘들아, 여기 있는 건 함부로 만지지 않는 게 좋겠어. 다들 조심해.
6: 응. 피피 켜.
7: 빗자루가 부러졌잖아.
2: 저기 괜찮아?
4: 혹시 코나? 코나 아니니?
7: 나를 알아? 설마 과제에 문제라도 있는 거야?
4: 반가워. 우린 세계 탐험 대회에 참가 중인데 널 도우러 왔어.
7: 나를 도와준다고?
1: 마지막 과제 때문에 고민이지?
7: 어?
2: 아주 어릴 때부터 배우는 마법이라고. 그럼 빗자루만 있으면 어린이들도 하늘을 날 수 있는 거야?
7: 쉽게 배울 수 있긴 한데 난 아직까지도 의자 위로는 무서워서 날지 못해.
3: 슝슝! 생크미 난다!
5: 빗자루를 타면 엄청 신날 것 같은데 뭐가 무섭다는 거야?
7: 그게... 높은 곳에만 올라가면 어지럽고 자꾸 아래를 쳐다보게 돼.
1: 아, 그래서 과제를 못한 거구나.
7: 그런데 이번에 과제를 하지 못하면 졸업을 할 수 없어. 이미 다른 친구들은 다 맨드레이크를 구했는데 말이야.
2: 우리가 과제를 끝낼 수 있게 도와줄게.
4: 너희들이?
5: 응, 절벽을 올라가는 것 정도는 문제도 아니라고.
7: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어.
2: 문제라니?
7: 맨드레이크를 그냥 뽑다간 비명소리에 귀가 멀고 말 거야. 이 수면꽃으로 만든 가루를 뿌려야 맨드레이크를 뽑을 수 있어.
1: 수면꽃? 그건 어디서 구할 수 있어?
7: 마법학교 정원에 있을 거야.
2: 정원이라고? 너무 예쁘겠다. 그럼 나랑 드래곤이 수면꽃을 찾아서 절벽으로 갈게. 좋아, 그럼 우리는 맨드레이크를 찾고 있을게. 도켓, 넌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5: 무슨 소리야, 나도 갈 수 있어.
1: 지금 같이 가면 더 나빠질지도 몰라.
5: 문제 없거든.
2: 좋아, 그럼 출발하자.
8: 응, 가자.

0: 로켓! 이제라도 내 도움을 받는 게 어때?
1: 무슨 소리야? 혼자서도 충분히 걸을 수 있다고.
0: 그래?
2: 어머, 이 꽃 좀 봐.
3: 생큼.
4: 어떡하긴, 우리가 구하러 가야지. 자,
0: 에락 모르겠다. 야! 얘들아, 같이 가.

0: 우와, 마법 학교 정원의 꽃들 좀 봐. 너무 예쁘다.
1: 이 꽃은 꼭 입술처럼 생겼잖아. 사유, 꽃들이 움직여.
0: 놀리지 마. 꽃들이 어떻게 스스로 움직...
1: 사유, 우리...
0: 아무 일 없을 거야. 저건 코나가 보여준 꽃 아니야?
1: 오, 맞아! 사진에서 봤던 그 꽃이야! 야!
0: 야! 자!
1: 저리 가! 저리 가라고! 우리는 너희들 먹이가 아니란 말이야!
0: 우와, 드래곤!
1: 이 드래곤님도 용이란 말이다! 덤벼라!
0: 드래곤 너무 멋져! 그리고 수면꽃도 구했어!
1: 우리가 수면꽃을 구하다니! 얼른 돌아가자!

0: 우와, 이런 곳이 있다니. 여기 어딘가에 맨드레이크가 있다고 했지?
1: 그런데 애들은 왜 안 보이지? 아직 안 온 건가?
0: 무슨 소리지?

0: 나도 그게 궁금하다.
1: 그래도 다시 만나서 다행이야. 그리고 여기 이게 수면꽃이랍니다.
2: 어? 맞아, 이 꽃이야.
0: 오호, 좋았어. 이제 맨드레이크만 구하면 되는 거네.
2: 저기야, 맨드레이크 꽃이 저 위에 있어.
0: 생각보다 너무 높은데? 뭐가 문제야? 어이고. 빗자루를 타고 가서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니야?
3: 이게 어떻게 된 거야?
0: 함정에 걸려들었군요. 지코, 너희들 짓이었구나.
3: 어서 우리를 꺼내줘.
0: 맨드레이크는 우리가 가서 가져올 테니 너희는 구경이나 하라고.
3: 구경이나 하라고?
4: 저 대장, 대장.
0: 아, 왜 그러는 거야?
3: 대장, 제 화가 안 나 보이는데.
0: 그러니까 하나, 둘, 셋 하면 뛰는 거다.
4: 뭐라고 대장?
0: 하나, 둘,
4: 대장, 가자!
0: 부리부리 팀이 먼저 맨드레이크를 가져가면 큰일이야.
5: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가지?
0: 그래! 캔마블! 캔마블을 쓰는 거야! 오호! 좋은 생각인데? 나만 믿으라고! 자, 캔마블 크림! 좋았어! 다들 날 따라와! 그러지 말고 우리 대화로 해결하자고.
3: 여길 봐!

0: 어떻게 된 거야? 아직 높이 날았다고.
1: 잠깐, 잠깐.
2: 그게 잘 모르겠어. 너희들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용기를 낸 것 같아.
3: 정말 굉장했어. 고나, 여기 수명꽃. 이제 맨드레이크도 문제 없겠지?
2: 응, 할 수 있어.

0: 정말 다행이야.
1: 얘들아 고마워. 너희들 덕분에 졸업 과제를 무사히 할 수 있게 됐어.
2: 아니야, 다 네 노력인걸.
3: 좀 아찔하긴 했지만 즐거웠어. 미션도 성공하고 말이야.
1: 맞아. 그럼 난 이만 과제를 하러 가볼게.

0: 치치 핑핑. 역시 만만치 않은 팀이야.
1: 저 정도면 꽤 겨뤄볼 만하겠는걸?
2: 얼마 안 남았어. 이제 곧 만나게 될 거라고.
3: 대장, 이제 어떻게 하지?
4: 그러니까 우선 저 녀석을...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랑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4: 가자 얘들아,
3: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절찬 상영 중.
6: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7: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 고민이 되면
8: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9: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10: 안녕.
9: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랑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6: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4: 가자 얘들아,
3: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절찬 상영 중.
11: 아빠, 저게 뭐야?
12: 글쎄.
13: 다들 뭐 먹는 거지?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4: 가자 얘들아,
3: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2: 우리 여행 가자.
6: 갑니다.
2: 그럼 여기 출발.
6: 뽀로로 떴다 비행기. 뽀로로 비행기.
7: 기내식입니다.
6: 맛있겠다.
2: 하늘 높이 날아라. 신나는 여행.
7: 뽀로로 떴다 비행기.
8: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하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눈물엔
3: 덕분만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0: 레몬물입니다.
1: 있잖아, 블레이온. 응? 우리 관계는 뭐지?
0: 갑자기 무슨 얘기야?
1: 준은 자신과 메탈카드 봇은 친구라고 했어. 태어난 별이 달라도 마음이 이어져 있으면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우린 서로 이용 가치가 있어서 함께하는 사이 아니야?
0: 그럴지도 모르지.
1: 나도 널 친구라고 부를 수 있을까?
0: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어. 다가올 나를 대비해서 지금은 헤아리에만 생각하도록 해.
1: 알겠어.
2: 야, 패스야, 패스!
3: 어, 가고 있어!
2: 패스! 아이고, 아이들 다치지 않게 조심해!
4: 잘 노는 메탈 카드봇이네.
5: 와일드 카드봇.
6: 그게 그거 아니야.
7: 마키나 행성에 살 땐 메탈 카드봇과 와일드 카드봇은 적대 관계였다나 봐.
8: 하지만 마키나 행성은 이제 없어. 지금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지.
4: 날아다니는 애는 어떡할 거야?
5: 나이트 그리폰 말이지. 마을에 아직 숨어있는 것 같은데 영 찾기 힘드네.
7: 비스트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이야.
9: 오늘 크레스트가 백신 소식을 들려주러 온댔으니까 뭔가 진전이 있지 않을까?
7: 무슨 고양이도 아니고.
9: 공을 보면 본능이 자극되는 거래.
1: 잘도 길들였네. 메탈 브레스를 사용한 거지?
5: 아니거든.
9: 준은 타이건과 친구가 된 거야.
0: 또 그런 나 뜨거운 소리.
2: 이야! 아비! 조심해!
0: 이런 녀석이 너와 친구가 됐다? 시시한 허니. 뭐야, 한파 붙자는 거야?
5: 그만해, 타이건. 이 마을 어딘가에 나이트 그리폰이 숨어 있을 거야. 우리랑 같이
1: 거절할게.
5: 놀래요.
1: 나이트 그리폰을 붙잡는 건 나야.
5: 야!
9: 쌀쌀 맞아서 말도 못 걸겠어.
3: 부침성이라고는 일도 없네.
2: 크레스트랑은 완전 딴판이잖아. 쌍둥이 맞냐?
6: 그냥 내버려 두라고.
5: 아니, 반드시 저 녀석의 마음을 돌려놓고 말겠어. 기다려!
1: 뭐야?
5: 너 나이트 그리폰은 어떻게 찾을 건데? 모우타운 스타디움에 찍힌 거래. 이걸 단서로 같이 찾아보자.
1: 그런 건 아무런 단서가 안 돼.
5: 그럼 이건?
4: 지금 아저씨, 저거 아니에요?
10: 어, 애들이랑 미리 찍었어.
1: 이걸로 나타나는 위치를 알 수 없잖아.
7: 이건 어떨까? 단선도로에 설치된 소음계가 포착한 폭발음 데이터야. 이걸로 비행 경로를 추적할 수 있을 거야.
9: 시청에도 비행기 소리가 시끄럽다는 민원이 여러 건 있었대.
1: 나이트 그리폰의 최고 속도는 마하7. 순식간에 이 마을을 횡단 가능한 속도야. 어떻게 붙잡으려고?
5: 그러니까 협력하자고. 아무리 버거운 상대라도 힘을 합치면 반드시 해결할 수
1: 아무 계획도 없다는 거네.
5: 뭐?
1: 넌 항상 그런 식이야?
5: 너 자꾸 그렇게.
4: 그만 그만.
0: 뭐야, 싸우면 싸워.
11: 타이건 멈춰.
0: 이 지뢰는 와일드 카드로 타이건이 대신 싸워주지.
12: 흙바닥이나 구르는 덩치가 뭘 안다고. 제가
0: 뭐라고? 널 나와.
12: 바라던 바다 솔레이유.
5: 해보자는 거야?
1: 그래야 한다면 펜타몬의 셋업.

0: 다들 집중 좀 해!
1: 미춘, 네가 이러면 우리 입장이 난처해진다고!
2: 이런 곳에서 싸웠다간 학교와 마을 사람들한테도 피해가...
3: 나도 알아!
0: 솔리, 우리 위해서라도 대화로 풀어보자! 부탁이야!
3: 조용!
4: 이제 재밌는 일을 벌여주시는군. 기다리다 지쳤다니까?
3: 나이트 그리폰!
4: 나도 좀 끼워주시면 좋겠는데.
2: 돈 너냐?
5: 너도 따끔해지고 싶나 보군.
4: 나의 크림슨 랜스도 제법 따끔하다. 가기군. 너무 느려.
2: 이런 몸이야 하루 죽여.
0: 바이러스에 당한 건가?
3: 면역이 돼 있는 거 아니야?

0: 내가 질렸을 땐 움직일 수 있었어.
1: 야, 너
0: 멈춰!
1: 실시한 기술이시군.
2: 탈건 뭐야?
3: 소리, 내가
2: 블레이온 세다.
1: 이제 좀 해볼 만한 분이 나오셨나?
0: 넌 이게 놀이라고 생각하는가 본데? 이제 철이 들 때도 되지 않았나?
1: 저는 당신이나 알아서 드시고 난 평생 널 거니까!
4: 준, 우리도 도와야 하지 않을까?
5: 우리 잠시 휴전하는 게 좋겠어. 협력하자.
2: 왜?
5: 보고도 모르겠어. 1대1로 싸웠다간 저 녀석을 이길 수 없다고.
2: 내가 알아서 할게. 레이온, 레온 러시아.
0: 놓지 못해!
1: 원하신다. 자, 슬슬 마무리해야지.
2: 온다! 이어나, 플레이온!
0: 알고 있어!
1: 스크림 오브 탈러!
2: 파이어 로어, 블레이즈!
0: 파이어 로어, 블레이즈!
4: 공중에서 너무 불리해. 추락하고 말 거야. 슬레이온, 여길 벗어나야 해.
1: 역시 보통이 아니시오. 그래봤자 독수리 날개 아래 땅고양이시지.
4: 어서! 이런, 먼저 피해!
2: 준, 괜찮아?
5: 솔레이유가!
4: 스파이어!
6: 괜찮니?
2: 너, 날 구해준 거야? 다칠 걸 뻔히 알면서.
6: 위기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게 구조대원 아니겠어?
2: 이해가 안 돼.
6: 그리고... 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준이 슬퍼할 테니까.
2: 뭐?
4: 피닉스 파이어, 너!
1: 이런 이런, 이거 멋이 안 사는 거. 너무 흥분했나?
4: 몸이 쳐버릴 것처럼 뜨거워.
2: 피닉스 파이어!
1: 뭐야, 이거 엄한 곳에 꽂히셨군.
5: 블루캅, 깨놈! 녀석을 도와줘! 블루캅도 고쳐줬잖아!
2: 너의 소중한 친구랬지?
0: 안 돼! 내가 용납 못해! 그걸 또 시켰다가 솔레이오가 위험해!
5: 하지마!
1: 병아의 과정을 꽤나 버티시는 걸 보니 제법 흥미로운 상대가 되시겠군.
0: 블루캅!
4: 뭐?
0: 날 건물에도 올려줘!
4: 와일드가디! 메가에 불러! 플레이!
0: 나에게 힘을!
5: 알았어!
1: 뭐해!
0: 얌전히 있어!
5: 와일드 가니! 대장!
0: 와일드 칼리버!
4: 내가 인물로 서둘러!
5: 크리스!
0: 좀만 참아! 넌 당하잖아!
1: 이 땅의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 녀석들 뿐이신가?
7: 그만 떠들어라, 와일드 카드.
1: 아, 흥이 싹 가셨어. 이거 어떡할 거야? 다음에 또 내 즐거움에 끼어들면 용서 못한다!
6: 어라? 다들 부담스럽게 왜 그래?
8: 고생했어.
2: 늦지 않았나 봐.
9: 다행이야.
5: 피닉스 파이어!
10: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설마 나이트 그리폰이 나타날 줄은.
5: 고마워, 크레스트. 메가 엠블러.
10: 내 쌍둥이 여동생이라는 게 너야?
11: 맞아, 크레스트.
10: 어머니.
11: 다른 사람으로 착각한 거지? 못 알아볼 만큼 완벽한 숙녀가 돼서 말이야. 솔레이유, 오빠한테 인사하렴.
2: 오랜만이야, 오빠.
10: 그래, 오랜만이야.
11: 자, 그럼 솔레이유는 나랑 급한 일이 있거든. 가자.
2: 네, 어머니.
5: 잘 가.
2: 블레이온, 가자.
11: 그럼 나중에 또 보자, 얘들아. 우리 아들도 파이팅!
8: 나도 먼저 갈게. 준, 피닉스 파이어를 잘 돌봐줘.
10: 잘 부탁할게.
5: 저 녀석 어디로 가는 거야?
10: 백신 접종. 각지에 있는 메탈 카드봇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11: 완성된 거야? 그러면 비스트 바이러스도 무섭지 않겠네.
10: 그렇게 쉽게 풀리면 좋겠지만 백신은 감염되기 전

0: 안에 맞아야 효과가 있어. 지금처럼 먼저 당해선 의미가 없거든.
1: 그럼 피닉스 파이어는?
0: 체내의 나노머신을 활성화시켜서 신체 변화를 억제하고 사고 회로를 보호하는 임시 조치에 지나지 않아. 만일을 위해 내 별장에서 경과를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
1: 무슨 말인진 잘 모르겠지만 알았어.
2: 그래? 준의 메탈카드 보시 그런 얘기를?
3: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해서 저를 구할 이유가 있었는지.
4: 너도 모든 힘을 다해서 블루캅을 도와줬잖니.
3: 그건 어머니가 기뻐하실 것 같아서요. 준과 블루캅에게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샘플도 얻었고요.
4: 그랬지.
3: 하지만 절 구해준 메탈카드 보스는 준이 슬퍼한다는 이유만으로 몸을 내던졌어요.
4: 친구의 친구는 모두가 친구 아니겠니?
3: 네?
4: 아무것도 아니야.
3: 전 진지하다고요.
4: 준이 메탈카드 보스를 친구라고 부르는 건 알고 있지?
3: 네.
4: 준은 너도 소중한 친구라 생각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3: 절 메탈카드 보스과 똑같이 취급한다는 건가요?
5: 괜찮아, 솔레이유?
3: 죄송해요.
6: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4: 우린 걱정 마, 게리슨.
6: 다행입니다. 바로 수리기사에게 연락하겠습니다. 더 필요하신 건 없으십니까?
4: 괜찮아. 고마워.
3: 나 아직 고맙다고 말하지 못했어.
6: 나도 전하고 싶어. 도와줘서 고마웠다고.
4: 그러면 내가 마법의 주문을 알려줄게.
7: 어? 이제.
8: 진짜 깜짝 놀랐어.
3: 좋은 아침.
9: 좋은 아침.
10: 좋은 아침.
3: 좋은.
11: 좋은 아침.
3: 어젠 고마웠어.
11: 뭐야 너 갑자기 고맙다는 인사는 피닉스 파이어한테 해.
6: 손을 세워야지.
3: 나이트 그리폰을 잡으려면 우리가 협력해야 해. 힘을 빌려줘.
11: 물론이지.
8: 박수? 특종이다.
3: 이제 나죠.
11: 그래도 그땐 네가 너무했어. 그치?
3: 미안해.
8: 둘이서 갑자기 조깅이라니. 어제까지만 해도 쌀쌀맞은 분위기였잖아.
12: 그래, 사람이 갑자기 바뀐 것이 영 수상해.
9: 수상하게.
13: 베라!
8: 언제 왔어?
12: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아가씨가 껄렁이와 만나 사랑에 빠진다. 러브 코미디의 뻔한 패턴이잖아.
14: 난 세상 물정 모르는 아가씨는 조금 귀찮아서 말이야.
13: 하지만!
12: 그렇게 전 학생에게 소꿉친구를 빼앗긴 반장 캐릭터는 좌절 확정이지요?
8: 그건 뭐야?
12: 아니야, 난 준이랑 소꿉친구도 아니고 좌절도 안 해.
8: 그럼 왜 쟤네 둘은 이른 아침부터 조깅 데이트를 즐기는 거지?
11: 솔레이유랑 데이트? 내가 왜?
8: 그럼 둘이서 뭐하고 있었던 거야?
3: 특훈이야.
9: 특훈?
11: 나이트 그리폰을 잡으려면 기초 체력이 필수니까. 자, 들어봐.
8: 나왔다, 준의 작전 브리핑.
12: 안 들을래.
11: 감시자가 나이트 그리폰을 발견하면 진로를 확인.
3: 타깃은 남남서쪽 빌딩을 향해 비행 중. 부탁할게.
11: 보행 역할은 진행방향 빌딩으로 뛰어올라와선 블루캅 대동. 이름하여 스카이 바디 프레스 작전. 얼마나 빨리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야.
8: 그래서 단련하던 거야?
12: 꼭 계단으로 올라갈 필요가 있어. 엘리베이터를 두고.
3: 나이트 그리폰은 초음속으로 난다며. 올라가는 사이에 지나치지 않겠어?
8: 초음속? 애초에 고층 빌딩보다 더 높이 나는 것 같던데.
11: 더 높이. 나와 솔레이유의 노력이 헛되었다.
12: 어이없어 정말.
3: 저 솔레이유, 준의 작전에 불만은 없었어? 작전권은 준에게 양보하기로 했거든.
12: 아, 있어봐. 내가 도와줄 녀석을 불러줄 테니까.
11: 도와줄 녀석? 아니, 누군데 여기까지 온 거야? 우린 새로운 작전 짜야 한다고.
12: 가만히 있어봐.
8: 저 비행기는...
12: 잘 왔어, 플래카제트.
15: 깜짝 놀랐어요. 베라 양으로부터 호출을 받을 줄이야.
11: 놀란 건 나거든? 너 VIP 경호는 어쩌고 여기까지 온 거야?
15: VIP보다 중요한 사람이 불렀는데 와야죠. 물론 의뢰인께는 양해를 구했다고요.
11: 그래.
12: 너 베라와는 무슨 사이야?
15: 둘도 없을 친구죠. 흥미로운 VIP의 정보도 나눌 만큼.
12: 그래서 그렇게 정보가 빨랐구나.
15: 물론 안나양과의 로맨틱한 비행은 추억으로 잘 간직해두었으니 걱정 말아요.
12: 이 바람둥이.
15: 나야. 아니 잠깐. 인사가 늦었군요. 전 플래타젠이라고요.
3: 솔레이유라고 해.
15: 반갑습니다. 당신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언제 한번 저와 함께...
6: 소리 떨어져!
11: 떨어져!
15: 아야야야.
11: 여전하구나. 그래서 응? 뭘 어떻게 도와줄 건데?
15: 아, 네. 얘기는 전부 들었어요. 나이트 그리폰이라. 먼저 제 생각을 들어보시겠어요? 날 수 없는 여러분이 머리 위에 있는 적을 쓰러뜨리려면 역시 기초 운동부터 해야죠.
11: 뭐야, 결국 체력 단련이란 거잖아.
15: 맞아요. 자신의 힘을 한계까지 끌어내는 겁니다.
11: 내 생각이 맞았네, 뭐.
2: 그래, 축하해.
5: 이거 안 그래도 강한데 더 강해지면 어쩌냐?
8: 난 날 줄 아는데.
15: 왜 나까지?
3: 그야 협동 작전이니까.
15: 자, 이제 균형 감각을 단련하는 군입니다. 역.
13: 이런 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 게 맞는 거야?
15: 그럼요. 공중에서 자세를 제어할 수 있는 자만이 하늘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전하 시에로시 스카이길럼님처럼요.
13: 그렇군. 이렇게. 하!
11: 어? 잘한다, 블루카.
15: 좋아요. 더 높이. 자! 자!
13: 난 괜찮아.
15: 자, 다시 한 번.
8: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저거?
5: 이딴 훈련 진짜 도움이 되는 거 맞아?
13: 한 번만 더 부탁해. 이번엔 정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
5: 말은 쉽지.
13: 뭐?
5: 밑에서 받쳐주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생각해 본 적 있나? 못하는 것은 전부가 있지.
15: 이게 무슨 짓인가?
5: 해보자 이거구만.
15: 자, 당신도. 자.
16: 이란, 이란. 파티가 무척 재밌어 보이셔들. 나도 좀 끼워주실까? 뭐야?
15: 작전에 걸려들었군, 나이트 그리퍼.
16: 작전?
15: 네, 맞아요. 이 모든 게 당신을 끌어들이기 위한 작전이거든요.
16: 나는...
11: 넌 지금까지 항상 우리가 싸울 때만 나타났지.
16: 나도 좀 끼워주실까? 나도 좀 끼워주시면 좋겠는데.
5: 넌 뼛속부터 싸움을 좋아한다는 의미지.
8: 거기다 끼어들길 좋아하는 게 꽤나 악질이야. 이제 좀 놓지.
3: 그래서 모두가 싸우고 있으면 네가 나타날 거라고 예상한 거야.
16: 그럼 당신들이 하고 있던 거
12: 연극이지. 다들 연기가 실감나더라.
8: 조마조마하긴 했지만
5: 나는 진심으로 싸웠다.
11: 야,
16: 날 농락할 생각을 다 하시다. 대장들이 저컨
3: 팬텀폰을 쐬다.
12: 스팅레이드
8: 그때 망심했지만 지금은 그렇게는 안 되지.
11: 블루컵 타이거.
16: 뭐야 당신은 어리장들 팀워크이신가? 그래봤자 땅을 기어다니는 짐승과 날파리는 나의 장난감의 뿐이시지.
15: 제가 있다는 걸 깜빡하셨군요.
11: 플랜타 제트 에로
15: 빅킹 에로.
16: 황야의 헌터를 이런 곳에서 또 보게 될 줄이야. 세상 참 좋군 형제.
15: 저야말로 지금의 프레데터를 다시 보게 돼서 반갑군요.
16: 그런데 안 본 사이 솜씨가 녹쓰신 것 같군.
15: 부정은 못하겠군요. 여기서 많은 수녀들과 친구들이 생겨서 즐거움에 취하다 보니
3: 지금이야 패스터보네.
16: 내 귀여운 크림슨 랜스를 돌려주시지.
8: 싫은데 따끔한 걸 나눠면 충분하구나.
11: 온다. 좋아, 플래타 제트 돌아와. 타이건 준비해.
16: 그런 아담하신 날기럼 나에게서 도망 멈춰.
8: 소리요, 지금이야.
3: 지금이야, 지금. 타이건.
5: 타이건, 캐롤레이드.
8: 그냥 너 가져.
3: 놓치지마 플레이어.
5: 에온노사.
11: 나이스 샷.
15: 이제 녀석은 속도를 더 못 낼 거예요.
11: 고생했어 얘들아. 우리 작전이 통했어 솔레이유.
16: 이 같은. 그렇게 너 나를 하늘에서 끌어내리고 싶으시다면 원하시는 대로 직접 내려가주지.
15: 죽은 여길 벗어나야 해요.
5: 죽다 까마귀.
16: 샤우트 오브 핑크.
15: 모두 대피.
11: 솔레이유 뭐해.
5: 지시를 내려줘 솔레이유.
11: 얼른 가자.
3: 여길 벗어나자 플레이온.
15: 타이건.

0: 주는 너도 소중한 친구라 생각하고 있을 거야.
1: 그럼 저를 메탈카드법과 똑같이 취급한단 건가요?
2: 솔레이유, 정신 차려!
3: 우주 저편에서 온 기계와 인간이 공존하려면 서로 선을 지켜야 해. 기계는 인간의 말을 들어야 하고 인간은 기계를 관리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당할 테니까. 메탈브레스의 주인인 주는 그런 관계를 이해하고 그들을 친구라 부르고 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준에겐 모두 소중한 허물없는 진짜 친구인 거야. 인간도 메탈카드봇도 와일드 카드봇도 너도 나의
4: 거기들 있으셨구만. 한참 찾았다.
1: 블레이온 오메가 히트 플레임.
4: 오메가 히트 플레임.
3: 가자 준, 우리의 특군의 성과를 보여주자.
0: 알겠어 솔레이유. 블루캅 가자.
2: 블레이온 타이거 부탁할게.
5: 그걸 하는 건가?
4: 실전이다.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이.
1: 팬텀 포네, 팬텀 리전.
2: 가서 한방 먹여.
0: 가라.
4: 이 나이파리 같은.
2: 알파선더 환치.
1: 비행에 성공한 블루캅의 한 방이 통했습니다.
6: 블루터 제트의 특훈이
1: 무의미하지 않았구나.
7: 스승으로서 자랑스러워요 블루캅.
5: 마무리는 우리에게
4: 맡기라고.
7: 부탁해.
4: 스크린치 오버 프레임
0: 마무리하자.
1: 응.
0: 그라울 으쌰투.
1: 인테르널

0: 좀 하신 애들.
1: 어떠냐?
2: 어서 봉이네.
1: 어? 그래도 돼?
2: 응.
1: 어. 에? 와일드카드번 체인지어! 나이트 그리폰 봉인! 우리가 해냈어!
2: 해냈네.
3: 손바닥을 쳐.
1: 그러게, 진작에 같이 협력하자니까.
2: 앞으로 잘 부탁해, 준.
4: 그래? 또 와일드카드 봇을? 수고했어. 그래서 누가 봉인했니?
5: 죄송해요, 어머니.
2: 나이트 그리폰은 준이 봉인했어요. 네, 다음엔 제가 봉인할 거예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3: 목표물을 놓지 않는데 후련한 표정인걸?
2: 그럼 안 돼?
3: 아니, 네가 납득했다면 그걸로 됐어.
2: 나 알게 됐어.
3: 뭘?
2: 이런 게 바로 친구, 맞지?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7: 마데카 솔메이트?
8: 질동!
6: 얼굴엔?
8: 순한 길길!
6: 중물한
8: 덥덥한 말
9: 순하게
8: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0: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지금 쟁여놓으세요.
1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3: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12: 가자 얘들아,
14: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3: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15: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16: 그 아래

0: 차이점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직동. 얼굴엔
2: 순한 길긴
0: 줄무랑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0: 데일리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준모란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6: 뽀르르 도마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7: 어서오세요 공주님.
6: 도마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일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르 도마나라 캐슬.
8: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9: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8: 가자 얘들아,
10: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9: 커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절찬 상영 중.
11: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2: 우리 모두
13: 올바르게 키우

0: 얼리면 더 맛있어.
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저기 있다. 문 크리스탈.
1: 샤샤, 문 크리스탈은 저거야.
0: 우와, 눈부셔.
1: 원래 이 박물관은 고대 호모케티안 사원이었는데 저 엄청난 문 크리스탈을 보관하려고 여길 지었어.
2: 잠깐, 이건 제일 마지막으로 봐야 해. 기념품 가게 바로 앞이니까 먼저 보면 안 돼?
3: 기념품 가게 벌써 다녀왔어. 문 크리스탈 풍선을 샀거든.
2: 이번엔 바다 코끼리 풍선보다 오래 가려나?
3: 신기한 풍선을 보면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
4: 이 크리스탈은 고양이가 느닷없이 기습하는 다섯 번째 되는 해 달이 세 번 솟고 조르는 날 비상하는 명성의 시간에 진정한 힘을 보여줄 것이다.
2: 그게 언젠데?
1: 오늘 밤.
3: 그냥 오늘 밤이라고 하시지.
5: 유물 건드리지 마세요.
6: 내가 왜 네 말을 들어야 해?
7: 난 봉사 점수를 받으려고 여기 자원봉사자로 지원했거든. 일 잘하면 날 황금 역사 도우미로 뽑아준다고 했어.
8: 저 선은 절대 넘으면 안 돼요. 제 학생한테 빨간 선 얘기를 해줬어? 가서 명상에 좀 듣고 올게.
9: 자신의 한계에 얽매이지 마세요.
3: 멋지고 이상한 가디언 전시관이네.
1: 여긴 고양이 전시관이야. 이건 훌륭한 가디언즈가 되는 법을 적어놓은 거야. 여기 봐, 이렇게 적혀있어. 첫 번째 규칙, 충동적으로 행동하라.
3: 두 번째 규칙, 항상 신기한 풍선을 사고 갈기갈기 찢어버려라.
2: 그런 말이 있어?
1: 아니, 진짜 두 번째 규칙은 규칙이란 것은 없다. 세 번째 규칙, 두 번째 규칙을 무시하라.
3: 정말?
1: 그런 것 같아.
2: 근데 첫 번째 규칙 말이야, 난 전혀 충동적이지 않아. 모든 걸 계획하는데.
3: 심지어 그 말까지도?
9: 난 모든 걸 계획한다라고 말하기.
3: 와우.
2: 좋아, 훌륭한 가디언이 되기 위해 달라져야겠어. 그래, 앞으로는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거야.
3: 뭐 하는 거야?
2: 충동적으로 춤추기.
8: 춤추기 금지예요.
2: 헛?
8: 물구나무 서기 금지예요.
2: 즉흥적으로 우유 마시기.
8: 우유 마시기 금지예요.
1: 루카님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 오늘 밤 저 문 크리스탈이 충전되면 갖다 드리는 거야.
6: 왜 뻔히 다 아는 얘기를 하는데.
1: 미안, 난 긴장하면 한 말 또 하거든.
6: 나까지 불안해지잖아.
9: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화가 생기기도 하죠. 그러면 한번 회전을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혀보세요.
8: 이봐요, 고양이 전시관에 고양이는 출입 금지예요.
6: 여기 고양이는 없는데요. 박물관 감독관만 있을 뿐.
8: 괜찮아, 잭. 형광조끼를 입은 걸 보니 진짜 감독관이야.
3: 썬데이랑 캐시 문 크리스탈을 훔쳐가려나 봐.
2: 아직 정확한 건 아니잖아. 그래서 더 좋아, 충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으니까.
8: 5분 후 박물관이 문을 닫습니다.
6: 내 스파이 스캐너 드론을 이용하면 이 박물관의 모든 출구를 알 수 있어.
1: 스파이 스캐너라고 하기엔 너무 요란스럽네.
7: 박물관 자원봉사자, 역사를 구하다.
6: 와, 고마워, 잭. 딱 보니 넌
1: 너무 나서는 것 같은데.
6: 너무 도움이 되겠어. 저렇게 반사신경이 빠르니 내 계획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어.
1: 돕는 건 나 하나면 충분해. 이건 우리 계획이잖아.
7: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찾아주세요.
6: 잭, 넌 우리가 찾던 인재야.
8: 이제 박물관 문을 닫아야 해요. 모두 편안하고 여유롭게 퇴장해주세요. 하지만 빨간 선은 넘지 마세요.
3: 있지, 먼저 가. 우린 남을게.
2: 뭐? 진짜 충동적인 생각인데 너무 좋아.
3: 레오 아저씨한테

0: 이게 통하네?
1: 응, 충동적인 행동은 매번 먹힌다니까. 진짜야. 빨리 악당을 막으러 가자.
2: 오늘 밤 난 문 크리스탈 파워를 손에 넣어 크레센트 섬 인간들을 혼돈에 빠뜨리겠다. 그 크리스탈의 힘은 너희의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3: 전 상상력이 풍부해요.
4: 내가 더 풍부하거든?
2: 그냥 너희 크리스탈이 충전되는 대로 나에게 가져오기나 해.
5: 저기요, 박물관 3D 스캐닝이 다 끝났어요.
4: 제, 혹시 우릴 도와서 본부에서 일해볼 생각 있어?
5: 아, 죄송하지만 공부할 게 많아서.
4: 그렇다면 황금 역사 도우미는 되게 싫다는 뜻인가? 그렇죠, 젠?
5: 어? 아, 뭐 경비원님이 허락하신다면요. 한 번 더 도와드릴 순 있겠지만.
4: 잭, 우리 팀원이 된 걸 축하해. 어디 갔다 왔어?
6: 너처럼 충동적으로 기념품 가게에 다녀왔어.
4: 혹시 풍선 샀어?
6: 아니, 충동적으로 행동하되 취향을 지켰지.
4: 어? 탱탱볼 200개로 뭘 하려는 건데?
6: 잘 모르겠지만 충동적으로 행동하니까 너무 재밌다.
4: 악당들이 들어왔어. 계획은 뭐야?
6: 계획? 계획은 필요 없잖아. 안 그래? 어?
5: 근데 진짜 박물관 직원들 맞아요?
3: 그래, 우린 보안 시스템을 점검 중이라서 일부러 우리가 몬 크리스탈을 훔쳐가는 척 할 거야.
5: 그럼 이 문으로 들어가죠?
4: 응? 잘했어, 잭. 계속 이렇게 하면 캣자리도 빼앗겠어.
3: 응? 뭐야?
4: 작전명은 크리스탈 클리어야. 먼저 경비원의 감시를 피할 수 있게 환풍구로 들어가서 크리스탈이 있는 데까지 들어가는 거야.
3: 경비원인 쟤는 매일 밤 똑같은 시간에 명상하니까 문제없지.
2: 모든 사람에게 선을 그으려고 하지 마세요.
3: 전시실 문은 내가 처리할게.
4: 그런 다음 우리의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CCTV를 가리는 거야.
3: 그럼 경보기를 울리지 않고 문 크리스탈에 갈 수 있지. 어? 헤어볼 조심해.
7: 아, 여기 고양이가 있나요? 예?

0: 보안잠감 1단계 완료!
1: 좋네요. 이젠 뭘 하죠?
0: 이젠 다리 뜨기만 기다리면 돼.

0: 스타인 선생님이 맞았어. 저 크리스탈은 뭔가 엄청난 일을 하나 봐. 그 무슨 다섯 번째
1: 오늘 밤, 오늘 밤이라고 하셨지? 빨리 움직이자. 충동적으로. 이쪽이야. 오, 아니 저쪽인가? 이쪽으로. 잠깐, 우린 여기에 뭐든 생각나는 대로 하려고 왔다.
0: 마일로 잠깐만 생각 좀 하고.

0: 가디언즈도 보안 점검을 돕고 있는 거예요?
1: 그래, 큰 도움을 주고 있네.
2: 어? 쟤? 쟤들이랑 한 팀이야?
0: 진짜 멋지죠? 난 자원봉사자!
3: 내가 뭘 한 거지?
2: 마일로, 빨리 피하자! 어서!
4: 운 좋게도 너희가 성공을 다했군.
1: 그럼요! 제가 완벽하게 짠 계획인데요. 물론 아주 사소한 도움을 받기는 했죠. 잭한테요.
0: 저기요, 이런 심부름은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5: 어? 와, 사무실이 멋진데요? 아, 뭐야, 고양이잖아? 난 고양이가 있으면... 아,
4: 내 은신처에 또다시 인간을 들이다니. 하지만 이번 한 번만 봐주겠다. 왜냐하면 이 문 크리스탈로 크레센트 섬을 무릎 꿇게 할 것이니.
1: 크레센트 섬에 무릎이 있었어?
6: 글쎄, 다리는 있을걸.
4: 조용히 해. 가디언즈는 나한테 텔리즈만을 넘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조만간 녀석들은 문 크리스탈 파워로 작동하는 새롭고 거대한 워리어를 만나게 될 테니까.

0: 진짜로 이게 박물관 공식 업무 맞나요?
1: 박물관 로고도 붙어있잖아.
2: 황금 역사 도우미가 되고 싶다면 언제든 로고를 믿어야 해, 그치?
0: 뭐, 진짜처럼 보이긴 하네요.
2: 이걸 시내 한가운데로 가져가.
0: 아, 그냥 차에 실어 가면 안 되나? 어? 저기요? 저 소린 왠지 불안한데. 이건 진짜 박물관 일이 아닌 것 같은데.
2: 쟤는 정말 최고라니까. 아주 훌륭한 1등 조수가 되겠어.
1: 저 워리어한테 문 크리스탈을 넣은 게 누군데? 문 크리스탈 크기 못 봤어? 얼마나 힘들었다고. 또 누가 그 큰 워리어를 조그만 상자에 넣었는데?
2: 누구긴? 쟤가냐?
1: 나 관둘래. 고양이는 꼴도 보기 싫어. 앞으로 난 식물이랑만 놀 거야.
2: 어차피 나도 필요 없었어. 맨날 방해만 되니까. 잘 봐. 크리스탈 워리어쯤은 나 혼자서도 풀 수 있다고. 크리스탈 워리어를 풀어줘. 크리스탈 워리어 출발. 크리스탈 워리어 집합.
1: 크리스탈 워리어 소환이거든.
2: 나도 알거든. 나도 알아. 크리스탈 워리어 소환.

0: 야! 나야, 너의 가디언 파트너. 나랑 같이 이 어지러운 세상을 구해보지 않을래?
1: 아니, 싫어. 난 충동적으로 살아봤지만 얻은 거라곤 탱탱볼 200개뿐이야. 또 악당들이 유물을 훔치는 거나 돕고, 게다가 이젠 감옥에나 가게 생겼다고.
0: 저기 화난 워리어도 있는데?
1: 저것도 나 때문이야?
0: 그런 셈이지. 말로 있잖아. 충동적으로 사는 게 너와는 안 맞는 것 같아. 너답게 살면서도 히어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굳이 네 모습까지. 응? 이 얘기는 싸우면서 마저 할까? 함께 할 거지?
2: 빌라인 퓨전!

0: 휴.
1: 충동적으로 공격하기!
2: 우리가 저 정체불명의 히어로들을 벼랑 끝으로 몰았어. 캣 하이파이브! 응?
3: 고양이 따윈 필요 없어. 나한테는 너 초록이가 있으니까 우리 둘이 재밌게 놀자. 썬데이! 네 거인 크리스탈 워리어를 우리 초록이 옆에 오지 못하게 해!

0: 빛이야.
1: 크리스탈이 달빛의 힘을 얻었다면 햇빛엔 힘을 뺏기나 봐.
0: 네 멋진 계획이 필요하겠는데?
1: 크리스탈 기습 작전을 시작해보자. 먼저 네가 워리어의 등에 올라타.
0: 그런 다음 팽팽볼로 쓰러뜨리는 거야.
1: 언젠간 써먹을 줄 알았어. 그런 다음 우리 둘 다 햇빛을 모아서 문 크리스탈을 향해 쏘면 돼.

0: 클로썸!
1: 명백하게 충동적이었어.
2: 클로썸한 계획까지 곁들여서.
3: 날 구해주셨군요. 고마워요, 가디언즈.
1: 오, 변장까지 했는데 다 알아보네?
4: 어? 뭐야, 너희가 가디언즈였어?
5: 키워보니 식물은 너무 재미없더라.
4: 날 버리고 가서 미안하다고? 사과 받아줄게.
5: 잭이 나보다 더 나은 조수라고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 받아줄게.
4: 네가 먼저 사과한 거다. 그래, 날 은신처로 데려가 주든가. 이거 봐, 여기 주차하지 말랬지?
6: 선데이, 넌 내 크리스탈 워리어를 박살냈어. 내 문 크리스탈도 잃어버렸고. 너란 녀석은 정말이지.
5: 아, 가서 훈제 연어나 사 먹을까?
7: 잭, 정말 축하해. 네가 우리 박물관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해 널 공식적으로 명예 황금 역사 도우미로 임명해줄게.
3: 정말 좋은데요? 황금 배지도 주나요?
7: 아니, 배지는 없어. 에이. 또 가디언즈 여러분께도 감사드려요. 근데 대체 악당들이 어떻게 크리스탈을 훔친 걸까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1: 네, 진짜 알 수가 없다니까요.
4: 충동적으로 한번 퇴장해볼까?
3: 나도 그럴 계획이었어.
8: 우후!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지금
0: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중물엔
1: 덥덥한 말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스쿨버스 왔네.
6: 학교 가자.
7: 안녕 친구들.
8: 같이 가자.
9: 안녕.
10: 재밌게 공부해요.
11: 와, 놀이터다.
12: 빙글빙글 쌩쌩 정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까방
13: 스쿨버스.
14: 내일 떠나자.
15: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진물엔
1: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킹킹.
0: 눈물엔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1: 가자 얘들아!
3: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절찬 상영 중.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점심에
4: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저녁에
4: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6: 목이 길어지고 싶어?

0: 목이 엄청 길다.
1: 저렇게 길면 목을 움직이기 힘들겠는걸?
2: 지금 보는 것처럼 목뼈가 정말 길어서 타니스트로페우스라고 이름 지어졌어.
1: 아, 그렇구나.
2: 그럼 타니스트로페우스의 정보를 찾으러 가볼까?
1: 응! 야! 유후!

0: 와! 예스야! 얘들아! 로키! 비키!
1: 어서와. 타니스트로페우스를 보러 왔다며?
2: 응! 타니스트로의 목은 엄청 길다며?
1: 여기서 기다리면 볼 수 있어. 응.
2: 정말 기대된다.
3: 응, 나도.
4: 어? 어? 저건 뭐지? 어?
5: 조개 껍데기 같은데?
0: 우와, 정말 예쁘다. 내가 주워가야지. 파워 갈고리 발사!
2: 우와, 타니스트로다.
4: 와, 봤어? 목이 정말 길어.
3: 응, 진짜 대단해. 응.
4: 그 조개는 내 건데, 나한테 줘.
2: 어?

0: 뭐야! 지금 나 비웃고 간 거지! 이게 맞지?
1: 로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0: 아니긴! 내가 목이 짧다고 놀리는 거잖아!
2: 어? 널 놀렸다고?
0: 다니스트로페우스는 목이 기니까 조개를 건졌고 난 짧아서 못한 거잖아! 그걸 놀린 거라고!
3: 로키!
0: 나도 타니스트로처럼 목이 길었으면 조개찜은 쉽게 건졌을 거라고. 아니야, 이대로는 안 되겠어.
2: 로키!
0: 피키 누나! 피키 누나!
2: 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0: 어떻게 하면 나도 목이 길어질 수 있는 거야?
2: 글쎄, 난 그냥 길어지던데. 방법은 모르겠어. 미안.
0: 알겠어. 길어져라! 길어져! 길어져!
4: 아이고, 어지러워. 어?
0: 길어져라! 길어져라!
5: 뭐하고 있어?
0: 아! 도모 형이라면 내 목을 길어지게 만들 발명품을 갖고 있을 거야! 그치? 있지?
5: 그런 건 없는데.
1: 로키, 목을 길게 만든다고?
0: 응! 이렇게! 이렇게 말이야!
3: 로키, 괜찮아?
0: 목을 너무 많이 움직였나 봐.
1: 로키, 이제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아.
5: 그러다가는 다치겠어.
0: 알았어.
6: 로키, 우리가 도와줄까?
7: 우리랑 같이 타니스트로페우스를 관찰하러 가자. 어떻게 목이 길어졌는지 알 수 있을지도 몰라.
0: 그래! 그럼 되겠다! 얼른 출발하자!
8: 근데 말이야, 우리끼리만 가도 괜찮을까?
0: 렉스 형은 늦게 올 거란 말이야! 빨리 가자!
8: 그래, 알았어.

0: 저기 봐! 어? 한 마리가 더 왔어! 어? 왜 저러지? 어? 설마 둘이 싸우는 건가?
1: 그것보단 춤추는 것 같은데?
2: 내 생각엔 자기들 목이 길다고 자랑하는 것 같아.
0: 근데 저러다 다치면 어떡하지?
1: 우와! 저것 좀 봐! 더 길어졌어!
2: 나도 한번 저렇게 해.

모르겠어. 내가 가볼게. 루키 옐로우 파워 변신.

0: 비키, 해골이 발사! 비키!
1: 렉스, 슈퍼 해골이 발사!
2: 렉스야!
3: 다행이다. 휴.
1: 다들 괜찮은 거야?
4: 응!
2: 고마워, 렉스 형, 비키 누나.
1: 너도 정말 잘했어. 로키 니 덕분에 타니스트로페우스가 무사할 수 있었어.
5: 맞아. 로키가 만약 타니스트로처럼 목이 길었다면 그렇게 빨리 행동하지 못했을 거야.
4: 응. 오늘 새삼 로키가 멋져 보이는 것 같은데?
2: 정말? 고마워.
4: 근데 렉스, 타니스트로페우스들이 갑자기 뒷발로 서더니 목을 길게 빼던데. 그건 왜 그런 거야?
1: 그건 말이지.
2: 뭐? 희재기라고?
4: 사냥하는 데만 쓰는 줄 알았는데.
2: 나는 긴 목이 헤엄치는 데만 도움이 되는 줄 알았어.
1: 타니스트로페우스들은 서로 치를 재는 습성이 있어.
4: 아, 싸우는 게 아니었구나.
2: 난 그냥 긴 목을 자랑하는 줄 알았는데. 응?
1: 저기 봐, 또 키를 재고 있어.
4: 우와, 정말이네.
1: 타니스트로페우스는 목뼈가 긴 대신 유연성이 아주 부족한 편이라 위험에 빠질 수도 있어.
2: 목이 길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었네.
1: 뭐든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거야. 럭키, 넌 목이 길지는 않지만 빠른 다리를 가지고 있잖아.
2: 맞아, 내가 좀 빠르긴 해.
4: 근데 로키, 너 목이 좀 길어진 것 같은데?
2: 뭐라고? 정말? 아, 안 돼! 그러다 타니스트로처럼 느려지면 어떡해! 렉스 형, 내 머리 좀 눌러줘! 목이 안으로 들어가게!
1: 뭐라고?
2: 난 긴 목이 필요 없단 말이야!
5: 로키는 못 말린다니까!

0: 우와, 다니스트로페우스다.
1: 다니스트로페우스도 사람처럼 퀴즈기를 하다니 정말 재밌었어.
2: 우린 퀴즈일 필요는 없겠지. 내가 여기서 제일 크니까.
3: 뭐라고? 아니거든. 내가 더 크거든.
2: 내가 앤디 너보다 크다고.
3: 내가 더 크다니까.
2: 아니거든.
3: 내가 더 커.
2: 야, 정말 둘 다 못 말린다니까. 렉스, 안녕.

0: 얘들아 같이 가.
1: 제가 얘들아.
2: 거대 곤충 탐험 소동.
3: 우와.
2: 우르르 행성에도 곤충이 있다고?
3: 근데 우리 동네 숲에서 본 곤충이랑 비슷한데?
1: 하지만 어? 크기는 좀 다르지? 메가네오라라는 너희 키만한 잠자리도 있는걸? 어?
3: 정말?
1: 응! 숲에는 메가네오라 말고도 거대한 벌레들이 많이 있어.
3: 우와! 한번 보고 싶다! 나도!
4: 우와! 거미다!
5: 재밌다! 조이, 가짜 거미도 무서워하면서 메가네오라를 보러 가도 정말 괜찮겠어? 무서우면 말해. 이 앤디가 다 막아줄 테니까.
3: 우리 갑자기 나타나서 조금 놀랐을 뿐이라고. 렉스, 빨리 우르르 행성으로 가자.
1: 그럴까?

0: 어? 어? 어? 메뚜기다! 우리 동네에서 본 곤충이랑 정말 똑같이 생긴 것 같지 않아?
1: 저기 좀 봐! 어? 어?
2: 메가네오라야!
0: 우와! 엄청 크다!
1: 그러게! 멋지다!
0: 렉스! 우리 기념사진 좀 찍어줄래?
2: 알았어.
0: 메가네우라랑 함께 찍어야 하는데 말이야. 여기에서 찍자.
2: 자, 찍을게. 하나, 둘, 셋. 너?
0: 방금 바위가 움직였어.
2: 어? 거대 지네 아르트로 플레오라야. 조심해. 렉스, 테스포 대신. 떨어지지 않게 꽉 잡아! 렉스! 슈퍼엔진!
1: 여기가 어디지?
0: 어? 어? 나잖아? 내 모습에 비춰보여!
1: 정말이네? 여긴 수정동굴이야.
0: 수정동굴?
1: 응, 맑고 투명한 보석 말이야. 여긴 수정이 자라나는 동굴이야.
0: 우와! 여기도 내가 있고 저기도 내가 있어. 뒤에도 있어.
1: 정말 신기해.

0: 어?
1: 얘들아! 여기 좀 봐! 꼭 거울 같아! 안녕!
0: 안녕! 저게 뭐지?
1: 어?
0: 조용히 해. 아무래도 전갈 같다.
2: 전갈? 그럼 독이 있는 거 아니야?
3: 필모노스코르피우스는 강한 독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심해야 해.
2: 그렇구나.
0: 렉스! 깜짝이야.
2: 렉스, 갑자기 나타나면 어떡해.
3: 미안해. 아무튼 안 들켜서 정말 다행이야.
2: 미안해.
3: 어서 가자.
4: 조심해! 부딪힐 수도 있어!

0: 힘들어.
1: 얘들아, 조금만 더 힘내. 내가 시간을 벌어볼게. 어서 가.

됐어. 어? 안 그랬어? 어? 렉스! 슈퍼 이빨!

0: 입구를 찾아야 하는데.
1: 저쪽이야. 아까 동굴에 들어왔을 때 봤던 수정석이야. 맞아.
0: 가자.

0: 풀모로가 또 쫓아올지도 몰라.
1: 어떡하지?
0: 저 메가네오를 타고 탈출하는 게 좋겠어.
1: 그러자. 내가 먼저 탈게.
0: 좋아. 가까이 다가올 때 다리를 꽉 붙잡는 거야. 자, 지금이야. 앤디, 서둘러.

0: 릭스, 슈퍼 엔진!
1: 캔디, 괜찮아?
2: 난 괜찮아!

0: 응? 고마워, 렉스.
1: 조이, 오늘 정말 용감했어.
2: 맞아, 어? 나도 조이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 내가 네오라를 탄 건 잊지 못할 거야.
3: 우리 같이 찍은 사진도 잘 간직해야지. 다음엔 다른 곤충들 보러 가자.
2: 근데 아까 작은 거미 보고 놀란 게 누구더라?
3: 응? 그건 이야기가 좀 다르지. 갑자기 나타나서 그래.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성.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진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솔 지솔 마데카 솔.
7: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8: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7: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8: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절찬 상영 중.
9: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2: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3: 호비는 아프대요.
2: 그대 놀이 회관 놀이 재밌어요.
4: 시원해.
1: 언제나 신나는
2: 뽀로로 유치원.
3: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 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5: 아침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지성.
7: 얼굴엔
8: 순한 킬킬.
7: 줄무랜
8: 덤덤한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사연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라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우와 뽀로로 나온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4: 안녕.
3: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5: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8: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7: 가자 얘들아,
9: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8: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지성.
10: 얼굴엔
11: 순한 킹킹.
10: 눈물엔
11: 덥덥한 말.
12: 순하게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3: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달콤한 아자레.
1: 와, 고맙다.
2: 우리 친구들, 내일은 자선 과자회가 있는 날인 거 알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나 직접 만든 물건을 팔아 단체에 기부하는 좋은 행사죠. 팀으로 참가해도 됩니다.
1: 내가 빠질 순 없지.
3: 물건을 직접 판다고?
0: 내 보물들 좀 아쉽다. 그래도 좋은

0: 쓴다니 어쩔 수 없지.
1: 어차피 안 팔려서 다시 집으로 가지고 올 것 같은데.
2: 아빠가 비싸게 사줄 테니 안 하면 안 되겠느냐?
0: 우리 아빠는 아직도 내가 3살 꼬만 줄 아신다니까.
3: 전형적인 과잉 보호네. 응? 부모님의 과잉 보호는 아이의 수동적인 성격을 형성할 수도 있어.
4: 어차피 기부왕은 나야. 사람들은 아름다운 걸 보면 가지고 싶기 마련이거든. 열자마자 다 팔려버릴걸?
5: 떨려요. 엄마 없이 혼자 해낼 수 있을까요? 알았어요. 적어준대로 차근차근 순서대로 할게요. 아짜!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4: 좋았어? 밤의 시작!
0: 좋은 일을 한다는 건 어려운 거구나.
4: 뭐지? 가보자.
6: 만미잘 왕국에 오렌지 공주님이시군요.
4: 공주님, 다른 왕국의 인어 공주님들이에요.
5: 반가워, 오렌지. 어쩜, 난 오렌지 엠버야. 얜 뭐네. 난 머핀을 팔려고 참가했어. 나 요리하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 그 중에서도 달콤한 디저트. 근데 준비할 게 많아서 아직 열지 못했어.
4: 우리가 준비하는 거 도와줄까?
3: 그래, 팔리지도 않는 물건을 팔려고 시간 낭비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이겠네.
5: 진짜? 나 감동했어. 잠깐, 뭐부터 해야 하지?
4: 줘봐. 여기 적힌 항목대로 분담하자. 그리는 반죽을 돕고 난 부스를 꾸밀게. 손님 대응은 퍼플이 맡아줘. 포장은 누가 하지?
3: 너희 뭐해? 어?
4: 아, 배우가 있었지?
3: 어?
0: 잠깐 우리 좀 도와줄래?
3: 그래.
5: 엄마, 공주 친구들을 만났어요. 나를 도와준대요. 근데 매트는 무슨 색으로 할까요? 할머니는 뭘 하셔요? 반죽에 초콜릿을 넣어야 할까요?
7: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공주라. 버블잼 조각을 쉽게 빼앗을 수 있겠군. 오징어라. 오징어 먹물로 머핀을 망가뜨리면 되겠구나. 가라. 오렌지 공주를 홀로 떨어뜨려 버블잼을 빼앗아오거라.
4: 오렌지, 딸기 머핀 위에 생크림도 그려?
3: 반죽 점성이 좀 떨어지지 않아?
5: 글쎄.
8: 포장상자는 다 준비됐는데 이제 뭐 할까?
4: 오렌지, 손님들이 몇 시부터 판매 시작하냐고 물어보는데.
5: 잠깐만, 뭐가 보는 거지? 안 보여. 엄마, 엄마, 엄마한테 전화해야겠어. 내 전화.
3: 여기 있네. 왜 여기 있는진 모르겠지만 통화 불가능한 상태야.
5: 어떡해.
4: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 머핀도 다 구워졌고.
5: 불쌍한 내 머핀.

0: 여기 이쪽 건 안 탔는데? 팔아도 되지 않을까?
1: 그래도 돼? 내가 이번에 초코머핀을 구웠던가?
2: 넌 정말 뭐가 문제야? 팔자! 자, 머핀이 왔어요! 여기요, 여기!
0: 자, 나, 나, 나, 나, 나,
3: 나, 나, 나, 나, 나, 나, 나,
0: 나, 나, 나,
2: 나, 나, 나,
0: 나, 나, 나, 나, 나, 나,
4: 도와준 공주들을 두고 도망가면 어떡해요?
1: 나도 알아. 그럼 어떡해? 엄마한테 전화도 못하고. 엄마!
5: 블라

변신했어. 될 거야. 이제 뭐 할까?

0: 제법인데?
1: 그러게, 혼자서도 잘하네.
2: 법을 짠다.
0: 법을 짠냐?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내다니. 다 너희가 날 칭찬해준 덕분이야.
3: 그나저나 하이스톱 시간이 남았으니까 머핀을 다시 만드는 건 어때?
0: 이번 머핀은 나 혼자 만들어볼게. 새로 구운 맛있는 머핀입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4: 우와, 맛있겠다. 맛있어.
0: 주무세요.
5: 혼자서 해내게 하다니 대견하긴 하지만 봐주는 건 여기까지다.
0: 쌍둥이 스티커.
6: 바로 잰 것처럼 동작도 정확하고 박자도 척척 맞잖아.
0: 블루다 스쿨의 대표 응원팀을 뽑는 건데 퍼플이 너무 어설프니까 우리 팀 전체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6: 퍼플, 그냥 응원팀에서 빠지는 게 어때?
7: 딱 한 번만 봐주라. 내일 선발 때까지 완벽하게 연습해서 올게. 응?
8: 모르겠다.
7: 그린! 응? 한 번만! 진짜 이번 한 번만 동작 가르쳐주라! 어? 제발 한 번만! 제발 제발 제발!
1: 딱 한 번만이야. 잘 들어. 내 퍼펙트한 동작은 1차원적 언어만으로는 완벽하게 설명되지 않아. 왜냐? 비언어적 부분이 매우 크기 때문이지. 뇌가 전달받은 동작의 신호는 언어보다 선행되는 거야. 생각해보면 이 또한 재미있는 뇌과학의 원리에서 비롯된다는 게 정말 흥미롭지 않니?
7: 됐어! 나 혼자라도 해볼 거야.

0: 아무리 연습을 해도 잘 안 되네.
1: 이게 뭐야? 스티커네? 쌍둥이 스티커? 파란색 스티커가 빨간색 스티커를 똑같이 따라한다고? 그런 게 될 리가 없잖아.
0: 그러니까 이 스티커만 딱 붙이면 쌍둥이처럼 똑같이 움직일 수 있단 말이지. 그럼 이 스티커를 그린한테 붙이면 나도 완벽하게 응원 동작을 할 수 있을 거야. 결국 우리 팀이 대표 응원팀으로 뽑히겠지.
1: 그 상자는 네 것도 아니잖아.
0: 핑크스타, 인간 세상에는 좋은 물건은 꼭 좋은 사람이 써야 한다는 규칙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 내가 써야지 뭐.
1: 진짜 그런 법이 있나? 에? 너 지금 나 놀리는 거지? 예! 인간 세상의 마법이 어디 있어?
2: 어리석은 퍼플 공주, 내 미끼를 덥석 물다니. 덕분에 한 번에 두 개의 레인보우 개체를 빼앗을 수 있겠어. 암수가 쌍둥이처럼 꼭 붙어다니는 가시해마 딱이구나. 나의 충실한 부하 블럽들이여, 레인보우 개체를 빼앗아오너라.
0: 이제 스티커를 그린한테 붙이기만 하면. 잠깐만, 빨강이었나? 아닌가?

0: 도서관 앞에선 조용해야 하는 것도 몰라?
1: 아, 미안. 근데 그린, 오늘 마지막 응원 연습 딱 한 번만 더 알려주라. 어? 한 번만, 제발.
0: 한 번만이야. 우리 팀은 어차피 탈락이야.
1: 뭐야, 안 되잖아. 쌍둥이 스티커는 무슨 엉터리였어.
2: 이 문장에서 우리라는 것은 다른 뜻이 숨어 있어요.
0: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완벽한 백과
3: 발표하다 말고 자는 거야?
1: 그린, 어디 아파? 너 수업 시간이 조는 거 처음 봤어.
0: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다각도로 유추해보는 중이야.
1: 그린, 왜 그래?
4: 퍼플, 공 좀 던져줄래?
1: 좋아! 간다!
4: 나 정말 왜 이러는 거야? 아무래도 뉴런이 망가진 것 같아.
1: 혹시 블랙 다이아가 무슨 짓을 한 게 아닐까요?
0: 하지만 경고가 울리지 않았잖아.
1: 그린!
0: 조용히 찾아보자.
4: 위쪽이야!
1: 그린! 저 블럽의 특징을 알려줘!
3: 버블 타임 스타!
1: 버블 스타! 체인지!
4: 얘 몸을 움직이는 게 버플이었어?
1: 그린! 왜 변신 안 해?
4: 내 맘대로 안 돼! 똑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
1: 진짜 블럽이 똑같이 움직이네? 역시 똑똑하다니까!
4: 그게 아니라고! 멈춰!
1: 너 뭐해?
0: 우리가 지금...
4: 멈춰!
1: 뭐?
4: 일단 멈춰봐! 네가 움직이는 대로 내가 똑같이 움직인다고, 쌍둥이처럼!
1: 쌍둥이? 아, 쌍둥이 스티커! 어쩌지, 나 때문이야. 우선 그린의 캐치를 도착해야 해. 버블 타임! 맞췄다!
4: 내 캐쳐!
1: 그린, 받아!
4: 퍼플, 내 변신 동작을 그대로 따라해줘.
1: 버블 다이아 체인지. 동작 외우는 거 자신 없는데.
4: 블롭이 일어났다고, 빨리.
1: 다이아 체인지.
4: 그냥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해.
1: 다이아.
4: 아니, 한 손씩.
1: 한 손씩?
4: 아니, 한 손씩 차례로 교차해.
1: 알았어.
3: 버블

0: 가야 그린! 변신 완료!
1: 그린!
0: 가시에마 블록이야. 양쪽을 동시에 공격해야 해치울 수 있어. 잘 들어. 하나의 네 마법 포즈, 둘의 내 마법 포즈를 하는 거야.
1: 응, 해볼게!
0: 하나!
1: 버블! 스파이크!
0: 둘! 지금이야! 이번엔 빠르게 클린 버블로 해줘.
1: 응!
0: 둘! 하나! 하나! 둘! 퍼플! 지금이야!
1: 블록! 이제 사라질 시간이다! 레인보우! 클린 버블! 얘들아! 뭐? 세상에! 우리 중에 버블잼을 가장 많이 모은 게 그린인데 그걸 다 뺏겼다는 거야? 체육관에 있다가 늦어서 그만! 미안! 이게 다 나 때문이야. 정말 미안해.
0: 그보다 도대체 어떤 원리인 거지? 우리가 레인보우 캐처를 빼앗기면 블록이 버블잼을 가져갈 수 있다니. 블랙다이아가 그런 능력도 심어줬다는 거야? 아니면 순간적으로 버블잼을 전송해서 블랙다이아에게 보내는 건가? 버플, 15분 뒤 선발전 우리 팀 차례야.
1: 아, 맞다. 연습 못했는데. 쌍둥이 스티커를 쓰면 우리가... 아니야. 핑크스타, 응? 이거 없애줘. 응? 이런 쓸데없는 거에 기대지 않을게. 내 실력으로 당당히 통과해보겠어.
0: 좋은 자세야. 이번엔 제대로 도와줄게.
1: 와, 버블잼이야.
0: 다시 시작이군.
1: 그린도 웃을 줄 아는구나.
0: 버플, 연습 시작할까? 처음부터 해보자.
1: 좋지.
0: 천천히 따라해봐. 이렇게 손바닥을 기울여. 72도가 될 때 하위로 가는 관절들은 직선으로 쭉, 쭉. 옳지, 옳지.
1: 그런데 쟤네 블루탑 대표 응원단 우리 팀으로 결정난 거 못 들었나?
2: 나도 오랜만에 사이좋고 보기 좋은데 뭘.
3: 강미, 이번에 빼앗은 버블잼으로 저 건방진 공주를 혼내줘야겠다.
4: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하게,
5: 눈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1: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10: 가자 얘들아,
12: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1: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13: 꼬롱꼬롱 떠나요. 렛츠고 캠핑.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직동. 얼굴엔
6: 순한 킬킬.
5: 진물엔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진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치.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스쿨버스 왔네.
4: 학교 가자.
5: 안녕 친구들.
6: 같이 가자.
7: 안녕.
8: 재밌게 공부해요.
9: 와, 놀이터다.
10: 빙글빙글 쌩쌩.
11: 정면 버스 개지면 놀이터.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12: 내일 또 놀자.
13: 데이리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1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5: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16: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5: 퍼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절찬 상영 중.
17: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8: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후디니가 왔습니다.
1: 어디지?
2: 어? 어? 불이다! 불! 아저씨 위험해요! 나와라 수화기! 분사! 자나깨나 조심!

0: 이럴 땐 인사를 하는 거란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히 가세요. 얘들아, 잠깐만 기다려주겠니?
1: 네.
2: 우리 지금 마술쇼 무대에 와 있는 거야?
1: 어, 그런 것 같은데. 후디니? 후디니?
2: 뭐야, 진짜 후디니라고?
3: 어? 후디니가 누군데?
2: 일명 신들린 마술사 후디니 모르세요? 역사상 최고의 마술사라고요. 그럼 내가 지금 전설의 마술사 후디니의 마술쇼를 방해한 거야?
0: 괜찮네, 젊은 친구.
1: 네.
0: 방해는 무슨.
2: 정말 죄송합니다. 마술쇼인 줄도 모르고.
0: 그 정도 작은 사고들은 무대에선 언제나 있을 수 있는 법이거든. 그나저나 말이야, 자네도 아까 그 이상하게 생긴 모자에서 묘한 물건을 꺼내던데. 아주 놀라운 마술 솜씨였어. 그리고 아까 그 종처럼 생긴 비행선도 그렇고. 대체 스승님이 누구신가?
2: 아, 이건 그 박사님이 만들어주신... 이건 제가 개발한 마술인데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0: 어, 재능도 뛰어난데 겸손하기까지.
2: 별 말씀을요.
0: 자네 나와 함께 일하면서 본격적으로 마술을 배워보지 않겠나?
2: 네? 후디니님께 마술을? 우와! 그럼 줘야 좋죠!
4: 좋다! 지금 뭐 하는 거야?
0: 좋아! 오늘부터 여기서 함께 지내며 바로 시작하자고! 알았지?
2: 네!
4: 타타!
2: 왜?
4: 네 맘대로 지금 뭐 하는 거야?
2: 내가 뭘?
4: 뭐라니? 우리한텐 임무가 있잖아!
2: 세실, 나 마술을 배워보는 게 꿈이었어! 이건 절호의 기회야! 부탁이야! 제발 기회를 줘!
4: 뭐, 기회? 아저씨 어떡하죠?
3: 글쎄, 여기까지 오는데 힘들었던 건 맞지. 잠깐 쉬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4: 한가하게 마술이라니. 난 관심 없으니까 둘이 잘해봐요.
5: 우린 이제 마술사다.
0: 여기가 내 마술의 모든 것들이 모여있는 곳이란다. 연습하면서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지 사용해도 좋아.
2: 우와, 정말 없는 게 없네요. 고맙습니다.
0: 근데 타타군, 왜 마술을 배우고 싶어 하는지 물어봐도 될까?
2: 멋있잖아요. 마술 모자를 쓰고 관객들의 주목을 받으며 펼치는 마술. 생각만 해도 근사해요.
0: 그래? 좋아. 자네가 열심히 따라와주면 내 모든 것을 전수해주지. 그리고 나의 후계자가 되는 거야.
2: 네? 후계자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0: 하시는 걸로. 어? 토스트가 나와야 하는데.
1: 아니야, 잘했어, 셰프.
0: 아무래도 전 마술엔 재능이 없는 것 같더니 요리나 하는 게.
1: 낙담하지 말게, 셰군. 모든 사람이 다 마술사가 될 필요는 없어. 훌륭한 마술사에겐 좋은 조수가 필요한데 자네에게 그런 재능이 있는 것 같군.
0: 네, 스승님.
2: 그러게 갑자기 뭔 마술을 한다고.
1: 자, 이제 공간이동 마술을 보여줌마. 마술 상자에 토끼를 넣고 문을 열면 짠! 토끼가 있지. 다시 뚜껑을 닫고 아브라카다브라! 얍!
2: 우와! 뭐야? 상자 안에 눈속임 거울이 있었네.
1: 눈속임 거울? 아, 세실은 눈썰미가 아주 좋구나.
2: 당연하죠. 사냥꾼의 후예인데.
1: 그럼 이제 세실의 도움을 좀 받아볼까? 타타, 이번엔 분리마술이다.
3: 분리마술? 좋아요. 제 실력을 보여드릴게요. 쇠가저씨, 아니 조수님, 따라오세요.
0: 조수님?
3: 세실 너도.
2: 뭐라고? 내가 왜 네 조수야?
3: 스승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1: 알겠네.
2: 이게 뭐야?
3: 참아요. 짠! 아브라카다브라! 얍!
1: 오, 뭔가 좀 어색하지만 잘했네. 한몸 분리 마술이 아니라 두 몸이 분리되는 남녀 분리 마술이라니. 아무튼 수고했네.
3: 감사합니다.
2: 타타, 난 이제 안 할 거야.
0: 난 좀 더 큰 상자가 필요하다고.
3: 그런 자세였으니 힘들 수밖에요.
2: 그게 무슨 마술이야. 박사님,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미스테리아를 원상태로 되돌려야 하는

0: 중요한 임무가 있는데.
1: 그런데 후디니가 아직 은퇴를 안 했단 말이지?
0: 박사님, 지금 제 말 듣고 계시긴 한 거예요? 파타가 일주일째 여기서 마술놀이만 하고 있다고요.
1: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야, 세실. 후딘이라면 분명 배울 점이 있을 거다.
0: 박사님까지 이러실 거예요? 말도 안 돼. 다들 실망이에요.
1: 너무 걱정 말래도.
2: 파타, 연습 안 할 거야? 아까부터 왜 이러고만 있어?
3: 그냥 좀 안 내키네요.
2: 왜? 어디 아파?
3: 아픈 게 아니라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2: 어? 그게 무슨 말이야? 후디니의 후계자가 될 사람이 어제까지는 열심히 했었잖아.
3: 치, 후계자는 무슨. 스승님,
4: 어?
3: 저 마술 배우는 거 그만둘래요.
4: 어? 타타군,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궁금한데.
3: 마술의 기법을 알아갈수록 점점 실망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마술이라는 게 결국 일종의 눈속임이잖아요. 멀리서 봤을 땐 신비롭게만 보였는데 가까이에서 보니 보잘것없는 잔재주 같아서요.
4: 그래, 네 말대로 마술은 눈속임이야. 하지만 사람들이 즐거워한다면 그걸로도 충분한 거 아니겠나.
3: 하지만 어쨌든 속임수인 건 사실이잖아요.
4: 꼭 그렇지만은 않단다. 눈속임은 있지만 끊임없는 연구와 용기 있는 노력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어.
3: 하지만 전 그런 용기가...
4: 걱정 말게. 그럼 마술사의 용기와 배짱이 가장 중요한 마술을 배워볼까?
0: 네? 그게 뭔데요?
4: 뛰어난 용기와 배짱이 필요한 마술. 바로 나, 후디니만이 할 수 있는 탈출 마술이라네.
3: 이거 진짜 폭탄이죠?
4: 그래. 하지만 무대에선 열쇠로 수갑을 푸는 동안 천으로 가리면 금방 탈출할 수 있어.
3: 근데 수갑은 어떻게 풀죠?
4: 손 안에 감추고 있던 작은 열쇠로 빠르게 여는 거야.
5: 칸타, 잘 보고 있지?
6: 네, 공주님.
3: 그러다 만약 실수라도 하면...
4: 그거야 뭐. 그러니까 용기와 배짱의 마술인 거지.
5: 칸타,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지?
6: 네, 공주님.
5: 좋아, 가자.
4: 요즘 들어 마술을 배우겠다는 젊은 친구들이 많구만.
5: 잘 부탁드립니다.
7: 블랙마이너, 이번엔 또 무슨 꿍꿍이야?
5: 꿍꿍이는 무슨, 마술 배우러 왔다니까.
7: 이상한 짓만 해봐. 가만 안 될 줄 알아.
8: 공주님, 근데 칸타는요?
5: 왜? 해고라도 됐을까봐? 같이 왔는데 잠깐 화장실 갔어.
4: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절 도와줄 조수를 소개합니다.
5: 안녕하세요, 블랙마이너라고 합니다.
8: 공주님, 저런 옷 입으니까 더 아름답다.
7: 이거 또.
4: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후디니 공중 부양 마술. 이번엔 용기와 배짱이 없으면 불가능한 제 제자 타타군의 탈출 마술입니다. 생사를 책임질 수 없을 만큼 위험하다는 거 알죠?
3: 네, 각오하고 있습니다.
4: 자, 시작. 폭발하기 전에 탈출해야 합니다.
3: 뭐야, 열쇠 구멍이 막혔잖아. 큰일이네. 어쩌지?
4: 그거야 뭐. 그러니까 용기와 배짱의 마술인 거지. 근데 한 가지 비법이 있긴 해.
3: 비법이요?
4: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교묘하게 접으면.
3: 그래, 스승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엄지손가락을. 으야.
5: 어떻게 된 거야?
3: 감사합니다. 우와, 꽃가루는 정말 멋있었어요.
4: 그 재미로 마술을 하는 거지. 근데 왜 수갑이 고장이 나 있었을까?
3: 대충 짐작은 가는데요. 괜찮아요. 무사히 잘 끝났잖아요.
4: 이제 든든한 후계자도 있으니 마음 편히 떠날 수 있을 것 같구나.
3: 아니,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4: 사실 내 친구 다알 박사와 오랜만에 연락을 했는데 네 칭찬을 많이 하더구나.
3: 박사님이요?
4: 그래, 때가 되면 나도 멋지게 떠나고 싶었단다. 마술처럼 말이야. 타타, 도와줄 수 있겠니?
3: 네, 스승님의 탈출 마술을 꼭 보고 싶어요.
4: 그래, 그러자꾸나. 내 마지막 마술이 될지도 모르겠군.
9: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후디니 마술사의 수중 탈출 마술을 눈앞에서 직접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위대한 후디니

0: 깨지셨네.
1: 타타.
2: 우와, 후디니 스승님은 역시 최고의 마술사라니까.

0: 어림없지.
1: 어때 타타?
0: 저건 타타의 유도 폭탄인데 뭐 하고 있는 거야? 이제 그깟 장난감으로는 안 될 걸. 받아라.
2: 장난감? 공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좀 서운한데요.
0: 그래서 뭐? 근데 이제 그만할까? 피곤한데.
3: 무슨 소리? 어?
0: 기회다. 야! 어?
4: 공주님.
3: 힘들어. 며칠째 격렬한 전투를 치르지만 끝이 보이질 않는다. 이번엔 끝을 보겠다고 시작한 건데. 더 큰 문제는 세실과 아저씨가 열심히 전투에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만 고군분투하는 느낌.
5: 아, 무릎이야. 전투가 이렇게 길어지는 건 다 타타 때문이야. 아무것도 안 하면서 세실, 소리만 질러대고 있잖아. 실제로 싸우는 건 나랑 시댁 아저씨고 그중에서 가장 고생하는 건 난데 자기가 왜 대장인 척이야? 아무도 타타를 대장이라고 한 적 없잖아. 다을 박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 지난번 후디니 때만 해도 그래. 마음대로 마술을 배우겠다고 결정해버리고 그래서 결국 큰일 날 뻔했잖아.
2: 힘들다.
0: 쾅쾅! 쾅쾅!
2: 시끄러워! 왜 식사 준비는 늘 나만 하는 거야? 전투하느라 고생하는 건 똑같은데 내가 자기들 밥 차려주는 사람이야. 이건 불공평해. 나이도 내가 제일 많은데 어린 녀석들이 날 부하 취급하면서 무시하고 있잖아.
0: 그냥?
3: 아, 수프 맛이 왜 이래?
0: 그냥?
2: 맛없으면 앞으로 네가 해먹던가.
3: 근데 이게 무슨 냄새지?
0: 그냥!
3: 드라곤의 배설물 냄새 같은데. 세실! 냄새 다 배기 전에 빨리 치웠어야지.
5: 뭐? 어? 언제부터 내가 드라곤의 담당인 건데?
3: 알았어, 알았다고. 돌아가면서 하면 되잖아.
5: 무슨 소리야? 네가 데리고 왔으니까 네가 해야지.
2: 어허! 식탁에서 싸우는 거 아니다.
5: 끼어들지 마세요! 그리고 아까 왜 플랫마이너 못 맞춘 거예요? 설마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2: 뭐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런 거면 넌 칸타를 좋아해서 놓친 거냐?
5: 뭐라고요?
0: 아우, 유치하게 그만들 좀 해요.
2: 명령하듯이 말하지 마. 내가 네 부하냐?
0: 제가요?
5: 그래, 넌 항상 그 말투가 문제야. 알아?
0: 좋아, 그럼 앞으로 말 안 하고 지내면 되겠네.
5: 잘 됐네. 나도 너랑 말 안 해. 어차피 내 말 듣지도 않잖아.
2: 사람 말 무시하고 안 듣는 건 너희 둘 다 마찬가지거든.
6: 생각해보면 위험한 순간이었어. 칸타가 이탑으로 유인해서 공격하자는 의견을 냈었지. 하지만 공격하다가 오히려 위험해진 건 나였어. 설마 고의로? 아직도 칸타가 아빠를 해치려고 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
3: 어차피 안 믿을 거 알지만 딱 한마디만 더 할게요. 그래도 누나는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6: 응? 그게 뭔데?
3: 누나랑 칸타가 우주 씨앗한테 몸을 빼앗겼을 때요. 그때 칸타의 몸에 있던 외계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도레미경을 혼수 상태에 빠뜨린 건 바로 칸타 자기라고요.
6: 뭐? 그때 칸타가 날 구해준 건 다 연기였을까? 모든 게 혼란스러워.
7: 이유는 모르겠지만 타타와 다른 녀석들이 따로 놀고 있어. 우세한 상황이면 계속 몰아쳤을 텐데 왜 공격을 멈췄을까? 그리고 난 언제까지 바보 같은 지시를 따라야 하는 건지. 혹시 공주님도?
3: 작전 지시도 없이 싸운다고 되겠어? 그래, 열심히 들어봐. 어? 박사님!
8: 타타야,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니?
3: 지금 전투 중이라 좀 바빠서요.
8: 전투? 지금 거기가 어딘데?
3: 바벨탑이요.
8: 뭐라고? 바벨탑? 타타야, 지금 당장 그 탑에서 벗어나야 해.
3: 박사님 또 잔소리 하시네. 전투는 현장 지휘관한테 맡겨야지 자꾸 참견을 하고 그러셔. 지금 전투 중이라니까요.
8: 거기 있다간 저주를 받아 말을 잃고 곤경에 처하게 된다니까. 어서 그 탑에서 빠져나와.
3: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바빠서 이만 끊을게요.
4: 아니, 타타야. 말을 잃게 되면 서로 의심하다가 결국은 믿음까지 잃게 된단 말이다. 벌써 이 일이 벌어진 건 아니겠지? 아이들이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
6: 야! 야! 어딜 가려고? 왜 나만 공격해?
3: 어디 혼자서 잘해보라지.
2: 감히 날 무시했겠다. 내가 없어도 되는지 두고 보자.
5: 이제 도와주지도 않네. 나 혼자 해결하지 뭐. 두 사람이 공격받을 때 내가 도와주나 봐라.
6: 안 놓친다.
5: 도와줘. 뭐들 하고 있어.
2: 뭐야, 진짜 떨어진 거야?
3: 잘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어쩌지? 도와줘야 하나?
2: 에휴, 난 몰라. 뭐야?
3: 뭐야? 다 당한 거야?
6: 건방진 타타, 뜨거운 맛을 봐라!
5: 박사님이 말씀하신 저주가 시작된 건가? 막다른 길이야! 어쩌지?

0: 말이지? 도와줘 간다.
1: 타타야, 정신 차려. 드라곤은 네가 타타를 깨울 수 있겠니? 아, 다행이다. 정신이 좀 들어? 아, 이런. 벌써 일이 벌어져 버렸구나. 잘 들거라. 지금부터 내가 보여주는 영상을 보고 바벨탑의 저주를 이겨내야 해.
2: 타타, 보고 싶어.
3: 이제 편안하게 쉴 수 있을 거예요. 맛있다.
4: 세실 아저씨.
1: 타타야, 드디어 말을 되찾았구나.
4: 네, 박사님. 저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1: 그래, 그럼 어서 다른 아이들을 구하러 가거라.
4: 네, 박사님. 가자, 드라곤은. 이런, 쉑 아저씨, 어서 정신 차려요. 미안해요. 그동안 저희한테 잘해준 것도 다 잊어버리고 반찬 투정이나 하면서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어요. 어서 일어나세요.
5: 타타, 이번에도 날 구하러 왔구나. 고마워.
4: 얼른 일어나서 세시를 찾으러 가요.
5: 그래, 근데 어떻게 된 거야?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
4: 박사님 말씀이 바벨탑의 저주 때문이래요.
5: 뭐? 바벨탑의 저주?
4: 네. 사람들이 하늘에 도달하고 싶은 욕망에 높게 성을 쌓았는데 그 욕망 때문에 쓰던 말을 잃어버리고 서로 다투다 결국 탑은 완성하지 못한 채 무너지면서 실패로 끝나버렸대요.
5: 아, 그랬구나. 그래서 아무튼 이럴 때가 아니야. 세시를 구해야지.
4: 세시, 정신이 좀 들어?
2: 아까 도와달라고 소리치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말이 제대로 안 나왔어.
4: 이젠 괜찮아. 일단 빨리 여길 나가자.
5: 어? 탑이 무너진다!
2: 탑 무너지면 큰일이야.
4: 에밀레오, 소환! 다 같이 날아오르는 거예요.
5: 알았어.
2: 타타, 서둘러.
4: 다들 꽉 잡아요.
2: 야! 이렇게 헌신적인 타타한테 왜 그랬을까?
5: 그러게 말이야. 나도 그냥 외면하고 있었어.
4: 모든 게 이 바벨탑의 저주 때문이래요.
2: 바벨탑의 저주도 끝났어.
4: 그래도 다행이야. 늦기 전에 바벨탑을 봉인했어.
2: 이번엔 그 어느 때보다 훨씬 어려운 모험이었어.
4: 그러니까 결국 인간들의 교만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한없이 퍼져서
2: 하늘의 노여움을 사 서로 말로 소통하지 못하게 돼버렸고,
5: 말이 통하지 않으니 서로 싸움만 하다가 결국 탑을 완성시키지 못했던 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나라마다 다른 언어를 쓴 거 아니야?
2: 아니, 아저씨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4: 우리도 이번 임무로 소중한 교훈을 얻었네요.
2: 결국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른다는 거지.
0: 그냥
4: 그만 출발하세요.
2: 임무 끝.
5: 아참, 내 플레마이너 공주님은 무사하실까?
2: 아저씨!
6: 공주님, 괜찮으십니까?
0: 어지러워. 근데 너 왜 거기서 벌을 서고 있는 거야?
6: 공주님은 지금 제가 벌 서고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0: 그럼 왜? 어? 그게 아니구나. 날 살리려고 그 무거운 걸. 고마워, 탄타.
6: 고맙긴요. 제 임무인 거려.
0: 나 한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어.
6: 바벨탑의 저주를 벗어나 다시 말을 찾으셔서 다행입니다. 공주님의 얘기 소리가 없으면 제가 심심하거든요.
0: 어?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진동!
7: 얼굴엔?
8: 순한 길길!
7: 눈물엔?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
10: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지금 쟁여놓으세요.
1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3: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12: 가자 얘들아.
14: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파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브 절찬 상영 중.
15: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4: 수수비 가자.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하게
0: 식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5: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6: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0: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1: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2: 호비는 아프대요.
1: 그대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3: 시원해.
0: 언제나 신나는
1: 뽀로로 유치원.
2: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질동.
4: 얼굴엔
1: 순한 길길.
4: 줄무랑
1: 덤덤한 말.
5: 순하게
1: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퍼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절찬 상영 중.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언젠가 돌아갈 거야. 쉐리! 쉐리! 여기 있으면서 왜 대답을 안 해?
8: 비트! 쉐리, 혼자 있게 그냥 둬.
7: 잠깐만, 야, 어디 가? 야, 왜 그러는데? 쉐리, 무슨 일 있어?
8: 아, 그게 곧 쉐리 생일.

0: 이거든.
1: 생일? 그럼 생일 파티 해야지.
2: 파티!
0: 그게 쉐리한테 생일은 마냥 신나기만 한 날이 아니거든.
1: 생일인데 신나지 않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0: 나도 예전에 켄 박사님께 들은 얘긴데.
2: 제발 꺼내주세요. 제발요.
0: 쉐리가 켄켄처럼 작은 아기였을 때 어딘가에 갇혀 있었대.

0: 그러다가 가까스로 도망치게 됐는데 얼마 못 가 쓰러지고 말았대.
1: 어이 저런, 아기 고양이가 이런 곳에 쓰러져 있다니. 아이 세상에, 많이 다쳤잖아.
0: 그때 길에 쓰러진 쉐리를 켄 박사님이 구해주셨대.
2: 켄 박사님, 빨리 와보세요. 드디어 샤크 캐논을 완성했어요.
1: 아이 벌써? 이제 어? 기계 만드는 건 쉐리 네가 나보다 낫구나.
2: 뭘요? 켄 박사님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죠.
0: 켄 박사님이 쉐리를 구해준 날이 바로 쉐리 생일이야.
3: 그랬구나. 그런 사연이 있는 줄 몰랐어. 그래서 쉐리는 켄 박사님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야?
0: 아마도. 그리고 쉐린 켄 박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돕고 싶어해. 근데 켄 박사님이 사라지고 처음 맞는 생일이라 그런지 더 슬퍼하는 것 같아.
3: 그랬구나. 어? 사건이다! 다니! 무슨 사건이야?
4: 예림에서 구조 요청입니다.
2: 구조 요청이라니? 위치는?
4: 호랑이 숲으로 가보세요.
2: 어? 피트! 뭐하고 있어? 안 갈 거야?
3: 가야지! 아니 근데 쉐리, 너 괜찮아?
2: 그럼, 괜찮지. 뭐해, 빨리 가자.
3: 좋아!
5: 출동!
6: 사건이다! 출동! 다 같이 고고! 어디든 고고!
3: 명탐정 피트! 궁금해!
2: 캥캥! 맞는 게 쉐리!
5: 젠틀맨 제제!

0: 다한이가 말한 숲이 여긴 것 같은데.
1: 근데 여기 뭔가 무시무시한 게 나타날 것 같지 않아?
2: 그러게 어쩌지 으스스한데.
3: 도망이다.
1: 켄켄 이리 와.
4: 놀라지 마. 해치지 않아.
2: 정말이죠? 혹시 구조 요청을 한 게...
4: 그래, 내가 했어.
0: 네? 동물의 왕 호랑이가 구조 요청이라뇨?
4: 내 아들, 타이가를 찾아줘. 이 숲을 샅샅이 뒤졌는데도 찾을 수가 없어.
2: 그런데 호랑이들은 원래 혼자 생활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4: 그렇지.
2: 그렇다면 어디선가 혼자 놀고 있는 건 아닐까요?
4: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타이가가 사라지기 전에 다리를 다치는 걸 봤대.
2: 네? 다리를 다치고 난 후에 사라졌다면 혹시...
4: 제발 우리 타이가를 찾아줘. 제발.
0: 걱정 마세요. 우리가 찾아줄게요.
4: 정말? 그럼 부탁할게. 넌 호랑이도 아닌데 호랑이만큼 용감하구나.
0: 칭찬은 타이거를 찾은 다음에 듣도록 하죠. 얘들아, 가자.
1: 같이 가, 쉐리. 근데 쉐리, 타이거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찾지?
0: 아까 타이거가 다리를 다쳤다고 했잖아. 일단 그 현장부터 가보자.
2: 내가 먼저 그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한 발 늦었네. 거치고!
1: 타이가가 다리를 다친 곳이 이 근처라고 했는데 숲이 너무 넓어.
0: 이거 사막에서 바늘 찾기군.
2: 쉐리, 우린 지금 바늘을 찾는 게 아니라 타이가를 찾아야 한다고.
0: 으이그, 사막에서 바늘 찾는 것만큼 어렵다는 말이야.
2: 그 바늘? 나도 알죠, 알죠. 켄켄, 우린 밑으로 내려가서 찾아보자.
3: 여기, 뭐지?
2: 호랑이 발자국이야. 따라가보자.
3: 같이 가!
2: 이런 곳에 타이가가 있을까?
0: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다들 조심.
1: 저기 있다.
0: 타이거?
1: 고마워.
0: 타이거, 진정해. 우린 널 찾으러 왔어.
2: 너희 엄마가 널 애타게 찾고 있어.
5: 엄마가 나를?
0: 그래, 얼른 여기서 나가자. 너희 엄마가 기다리는 호랑이 숲으로 돌아가는 거야.
5: 호랑이 숲?
2: 엄마 수영해요.
5: 엄마랑 형이랑 행복했었는데.
0: 그러니까 얼른 여기서 나가자. 우리가 도와줄게.
5: 아니, 난 안 가. 이 다리론 갈 수 없어. 난 숲에서 다리를 다쳤어. 정신을 잃고 깨어나 보니 누군가 날 이곳으로 데려와 돌봐주고 있었지. 그런데 이 다리로 다시 숲으로 돌아간다면.
4: 호랑이가 나타났다!
6: 야야, 뛰지 마. 안 뛰어도 돼. 호랑이가 다리 다쳤는데 우리 쫓아올 수나 있겠냐?
7: 그래, 이제 다리 쭉 뻗고 풀이나 뜯자고.
8: 호랑이가 다쳤으니 그럼 내가 동물의 왕이다.
9: 예, 동물의 왕은 내가 할 거야.
1: 숲으로 돌아가면 분명 놀림받을 거야. 그리고 이 다리론 사냥도 못해. 난 굶어 죽을 거라고. 때가 되면 호랑이 숲으로 돌아갈 거야. 하지만 난 아직 이곳에 보호가 필요해.
0: 타이가, 힘내. 넌 꼭 무사히 호랑이 숲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내가 도와줄게.
2: 쉐리, 아직 숲성에서 그러는 거야? 타이가는 언젠가 호랑이 숲으로 돌아갈 거야.
3: 귀엽네, 제비.
2: 타이가를 믿어보자. 호랑이니까 분명 호랑이 힘을 낼 거야.
0: 나도 타이가를 믿어. 그래서 준비한 게 있지. 다니, 보여줘.
4: 실비가 만든 타이가의 새로운 다리입니다.
2: 우와, 쉐리! 이렇게 멋진 걸 만들다니!
3: 멋져!

0: 제리 생일 축하해.
1: 축하 축하 제리.
2: 고마워.
3: 자 얼른 소원 빌고 촛불 꺼야지.
2: 새 다리가 타이거한테 딱 맞게 해주세요.
0: 딱 맞을 거야. 누가 만든 건데?
3: 쉐리가 만든 거지.
2: 아, 그리고 소원 하나 더. 겐 박사님, 쉐리를 구해주고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빨리 돌아오세요.
0: 겐, 네가 불면 어떡해.
3: 레벨 업! 대단한 아빠들!
0: 딱 한 입만 더 먹자!

0: 나는 먹기 싫다는데 왜 자꾸 먹으라는 거야?
1: 난 켄켄한테 뭐든 해주고 싶단 말이야.
0: 뭐 켄켄 아빠도 아니면 뭐.
1: 그렇지. 아빠는 아니지.
2: 피트! 어? 말이 너무 심하잖아.
0: 내가 뭘? 제재가 켄켄 아빠가 아닌 건 맞잖아.
2: 그건 그렇지만 제재는 켄켄한테 아빠처럼 해주고 싶은 거야. 사실 제재한테는
1: 아가, 아빠가 꼭 지켜줄게.
2: 지켜야 할 알이 있었어. 하지만 제재가 살던 남극은 모든 게 꽁꽁 얼어버릴 만큼 추웠지.
1: 아무리 추워도 90일만 참으면 돼. 우리 아가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참을 수 있어.
2: 아빠!
1: 아가! 무사히 태어났구나.
2: 배고파요.
1: 배고파? 아빠가 얼른 가서 먹을 걸 구해올게. 어디 가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
2: 아빠! 그런데 제재가 먹이를 구하러 간 사이에 그만 아기가 사라져버렸대.
0: 뭐라고? 그래서 아기는 다시 찾았어?
1: 아니, 못 찾았어.
2: 못 찾았어.
1: 누군가 내 아기를 신비의 섬으로 데리고 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가! 어디 있니? 아가! 아가! 신비의 섬을 찾으러 다녔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
2: 그때 쓰러진 제재를 켄 박사님이 구해주신 거야.
1: 켄 박사님이 아니었다면 우린 못 만났을 거야. 그때 켄 박사님이랑 약속했어. 켄켄을 잘 돌봐주기로.
2: 그럼 언젠가 신비의 섬으로 갈 수 있다고도 말씀하셨지.
0: 그래서 켄켄을 잘 돌봐주는 거야?
1: 꼭 그 이유 때문은 아니야. 이렇게 사랑스러운 켄켄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켄켄.
2: 켄켄.
0: 제재, 너 정말 대단한 아빠구나.
1: 아니야, 나보다 더 대단한 아빠들이 얼마나 많은데.
0: 어? 사건이다! 다니, 무슨 일이야?
3: 사건 의뢰입니다.
0: 누가? 어? 조피시다! 어디가 아픈가?
3: 맞습니다.
1: 또? 어? 해마다! 해마도 아픈가 봐.
0: 이거 바쁘겠군. 가자!
3: 또 있습니다.
1: 어?
2: 또? 어? 누구지? 타조인가?
3: 호주에서는 에뮤입니다.
2: 에뮤? 에뮤도 아픈 거야?
0: 무슨 일인지 일단 가보자. 먼저 가다로.
1: 좋아, 출동!
4: 사건이다, 출동! 다 같이 고고! 어디는 고고!
0: 뺨참정 피트, 궁금해
2: 켄켄, 맞는 게 제리
1: 젠틀맨 제재. 오,

0: 어? 조피 씨는 이쪽이고 해마는 저쪽인데 누구한테 먼저 가지?
1: 그럼 우리가 해마한테 갈게.
0: 그럼 우리가 조피 씨한테 갈게. 조피 씨 많이 아파? 어디가 아픈 거야?
2: 아픈 게 아니죠.
0: 어? 그러게? 조피 씨 입안에 뭔가 있어? 어? 알이야? 입에 알을 물고 있어서 말을 제대로 못했던 거구나? 혹시 알을 지키고 있는 거야?
2: 맞아.
0: 세상에, 제재만큼 아기를 사랑하는 아빠가 또 있네. 근데 턱 아프겠어. 알을 잠깐 내려놔. 우리가 지켜줄게. 나와라, 라이노 크레인, 포클레인. 이렇게 하면 안전하겠지?
3: 우리 조피 씨들은 엄마 조피 씨가 알을 낳으면
2: 여보, 지금부터 나한테 맡겨.
3: 아빠 조피 씨가 입에 알을 물고 무사히 태어날 때까지 지켜주지.
2: 피크, 고맙다, 고마워.
3: 이제 다시 알들을 품어볼까?
4: 해마야, 많이 아파? 혹시 배가 아픈가? 배가 불룩해.
5: 내가 더 자세히 사진을 찍어볼게. 세상에, 배에 아기들이 가득해. 아기가 나오려고 배가 아팠던 거야.
4: 근데 아기는 엄마들이 낳는 거 아니야? 아빠 해마인 것 같은데.
6: 맞아, 난 아빠 해마야. 우리 해마들은 말이야.
7: 여보, 알들을 잘 부탁해.
6: 엄마 해마가 아빠 해마 배에 있는 주머니에 알을 낳으면
8: 여보, 내가 정성껏 키울게.
6: 그러다가 때가 되면
8: 첫째야, 무사히 태어났구나.
9: 아빠, 나 내려가요.
8: 너, 악어야, 멀리 가지마.
9: 이쪽으로 가자.
4: 물살 때문에 아기 해마들이 멀리 떠내려갈 것 같아.
5: 물고기들이 이쪽으로 오는 바람에 물살이 생기고 있어.
4: 저쪽으로 돌아가 주세요. 아빠 해마가 아기를 낳고 있어요.
5: 작은 물살에도 아기 해마들이 떠내려갈 수 있대요.
0: 저쪽으로 가.
10: 알았어.
8: 야, 얘들아, 고마워. 덕분에 안심하고 아기를 낳을 수 있... 넌 100번째로 태어났으니까 백돌이! 아직 절반도 못 낳았네!
5: 어? 근데 우리 뭔가 잊은 것 같지 않아?
0: 아 맞다! 에뮤!
11: 아빠 에뮤!
4: 늦어서 미안해!
11: 왔구나! 잠깐 내 아이들 좀 봐줄래? 오래 앉아있었더니 다리가 너무 아파. 이제 좀 살 것 같네.
0: 너 혼자 알을 품고 있었던 거야?
5: 얼마나?
11: 한 두 달 됐나? 근데 혼자서도 우리 알들을 잘 키울 수 있어. 우리 아빠처럼. 우리 아빠도 혼자서 나와 형제들을 키워주셨어.
12: 아빠, 우리 날개 시합해요.
13: 우린 날개가 있어도 못 날잖아.
12: 맞다, 우리 못 날지.
3: 우린 날지 못해도 달리기는 빠르잖아. 아빠랑 달리기 시합할래? 자, 시작.
12: 아빠, 이번엔 내가 이길 거예요.
13: 내가 더 빠를걸.
3: 아빠도 안 봐줄 거다. 좋아.
12: 내가 이길 거.
11: 그렇게 아빠랑 초원을 달리면서 모기 잡는 법도 배우고 아빠 덕분에 이렇게 클 수 있었어.
4: 우와, 아빠 에뮤의 아빠도 정말 멋진 아빠였네.
11: 근데 나 급해.
0: 급해? 아이들은 우리가 지키고 있을 테니까 얼른 갔다 와.
5: 빨리.
0: 제재 우는 거야?
5: 아빠랑 아기들을 만나고 오더니 아기가 많이 보고 싶은가 봐.
4: 화가 왜 이렇게 매워? 어? 켄켄, 마침 잘 왔어. 오늘은 파요리야. 밥 먹자. 몸에 좋은 거란 말이야. 한 입만.
10: 제대도 참 대단하다, 대단해. 레벨 업!
12: 켄켄!
1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5: 출동!
14: 얼굴엔
15: 순한 켄켄,
14: 식물엔
15: 덤벙만
16: 순하게
15: 지켜줄게.
1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7: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0: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데일리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데일리 핑과 함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동.
5: 얼굴엔
6: 순한 킬킬.
5: 줄무랑
6: 덕분만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치즈와 니키플레이 두 나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요 자이언트 팽TV 렛츠 구도.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뽀롱뽀롱 떠나요. 빛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3: 같이 놀자.
2: 즐거운 캠핑 여행.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3: 데이리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데이비핑과 함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1: 얼굴엔
3: 순한 킬킬,
1: 식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5: 가자 얘들아,
2: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6: 커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절찬 상영 중.
7: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야오! 자이언트 팡키비 팡팡! 자, 여러분, 오늘의 팡일치 와 아이니 와 아이니 인천의 차이가 타운입니다. 뽀뽀뽀뽀뽀. 제가 아직 중국은 안 가봤는데요. 여기는 그냥 제 중국 같아요. 자, 오늘 그리고 저만 노는 게 아니에요. 또 오랜만에 제 친구들 왔거든요.
1: 야,
0: 야, 저기 오는구만. 준비.
1: 오랜만이야.
0: 아, 이게 얼마 만이야? 잘 지냈어?
1: 와, 우리 거의 한 2년 만인가?
0: 같이 거의 몇 년 됐지, 우리 그때.
1: 야, 우리가 진짜 안 지 오래됐잖아.
0: 맞아.
1: 우리가 얼마나 됐지?
0: 거의 뭐 한, 지금 내가 봤을 때 5년 좀 된 것 같은데?
1: 부산에서 국밥 먹, 내가 그때 신인이었어.
0: 준빈이 또 여행 유튜버잖아.
1: 그치, 요즘에 여행 많이 가더라. 원진상도 가고.
0: 어, 나 요즘 자주 갔어.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 온 이유가 있어.
1: 차이나타운이랑 펜수랑 좀 안 어울리는데?
0: 어, 그치. 어. 그걸 노린 것도 있고. 어. 또 이제 준빈이 현지인이잖아.
1: 그치, 한국 현지인이지.
0: 여기 한국이니까.
1: 그치.
0: 오해하지 말고. 오늘은 주도적으로 준빈이 당일될 필요 없어. 오늘 내가 했네.
1: 내가 해줬으니까.
0: 아, 옷... 그럼. 여행 유튜버로서.
1: 그니까.
0: 한번 보여줄게, 오늘 제대로 코스를.
1: 좋다, 좋다. 옷도 예쁘네. 그치? 나도 피 이거 옷 많이 입는데.
0: 아, 그래? 야, 그리고 오늘 선글라스도 약간 커피야. 이거 보세요. 우리 제법 잘 어울려요.
1: 그러니까 이제는 뭐 찐친이지 이제. 뭐 베프지 베프. 촬영 안 할 때는 또 이렇게 EBS 쪽으로 이제 훈계도 많이 해주고. EBS 건물 세운 사람이니까.
0: 저기요.
1: 펭수가 없으면은 내가 직장이 없었을.

0: 거야.
1: 아,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0: 너도 기다렸다 3년 했어.
1: 아무튼 감사드리고 자 바로 우리 이동해 봅시다.
0: 그래,
1: 오늘 시간이 없어요. 오늘 하루 당일치기 때문에.
0: 그 정도요?
1: 자 가자. 근데 또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게 뭘 보려면은 뭘 먹어야 돼.
0: 아 차연토 원래 먹으러 오는 곳이야.
1: 그치. 근데 뭐 먹기 전에 그냥 먹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자 우리 첫 번째 코스가 나왔습니다. 오락실.
0: 오락실.
1: 여기 가고 우리가 점심 얘기하는 거야. 아 이거.
0: 아 이거 한다고?
1: 이거 풍선 이거 무조건 해야 되거든.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더 적은 쪽이 사주는 거야.
0: 근데 견딜 수 있겠어 이거? 팔이 될까?
1: 아. 아니 이게 사람 하는 거 다 해.
0: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도 어렵거든 이게.
1: 그치.
0: 아 근데 내가 질 수 없을 것 같은데 몇 개 빼줄까? 다트 나는 한 8개만 할까 나는.
1: 근데 난 진짜 이거 대충 던져도 8개 터져.
0: 나 근데 이거 진짜 잘하는데?
1: 아 뭐 이렇게 말하는 자기 잘한다는 사람이 잘하는 꼴을 본 적이 없어요.
0: 그리고 펭수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 군대를 갔다 왔어.
1: 그리고 나는 강철 부대랑 또 이제 그 전적이 있기 때문에
0: 나는 그 부대를 나왔어, 강철 부대. 한 10발 다 맞추면은 뭐 주나요? 펭수 인형 없어요?
2: 이거 펭귄.
1: 이건 펭귄이고요.
0: 짭수 아니에요. 조절을 좀 해야 되나? 괜찮아? 그냥 한다?
1: 아우, 편하게.
0: 원래 파울한다?
1: 이대로 가야 돼. 이대로 가야 돼. 뭐야? 간다! 뭐야? 자, 세 개. 뭐야? 오케이!
0: 아, 살짝 수위 조절. 원래 다 맞추는데?
1: 몇 개 받았죠?
0: 오, 나쁘지 않은데. 자, 7. 지금 7발 맞췄습니다.
1: 자, 7발. 자, 그럼 제가 8개만 맞추면 이기는 거죠?
0: 점심 잘 먹을게.
1: 제가 이래봬도 한국 6년 차로서. 제대로 던지겠습니다.
0: 선글라스 벗고 친다고?
1: 자, 원래 처음이 기세야! 기세로 던져! 기세로 던져!
0: 어? 어? 아니, 포물선이 되게 좋은데? 어? 보시는 분도 놀랬어.
1: 소리 질라!
3: 야, 뛰고잖아.
0: 안녕하세요. 아유, 목숨. 아유, 내가 놀랬어. 어. 우와! 뭐야? 오케이.
1: 자, 이럴 때 침착함을 유지해야 돼. 이건 안 되지.
0: 오케이. 그, 인간 속담 중에 그게 있어. 첫 끝발이 개끝발이라고. 처음에 너무 잘하더라.
1: 간다!
0: 어이구. 오! 지금 이제 다 맞추면 동점이야. 하나라도 틀리면 내가 이기는 거고.
1: 안 돼! 아, 지금 여기 관객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 다들 눈 좀 감아주세요.
0: 눈을 감을 수가 없는 친구들이야.
1: 가운데! 가운데!
0: 아이고. 야, 펭수야, 2등도 잘한 거야.
2: 오, 그래도 잘했네요.
0: 그럼 잘하셨다잖아. 6개면 잘한 거예요?
1: 아, 뭐야! 사장님, 전혀 위로가 안 되는데요?
0: 사장님, 리액션 좋으시네.
1: 시즌간의 스코어가 중빙 7점.
0: 펭수 6점.
1: 6점 해가지고 제가 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분 좋게 오늘 점심 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이제 여기가 바로 짜장면 거리인데, 오, 여기, 잠깐만. 우리 여기로 가자. 지금 냄새가 향긋하니 좋거든.
0: 아, 여기 완전 중화풍인데, 여기.
1: 완전 중화. 아, 들어가 보자.
0: 좀 분위기가 심오한데, 여기?
1: 야, 뭐야. 자, 그러면은, 바로 주문부터 하자. 자, 이제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0: 진짜로?
1: 아니, 가짜로.
0: 아, 가짜로? 근데 이거는 먹어야겠다. 딱 열자마자 있네. 가지 요리. 왜냐면은, 실제로, 차이나타운에 가지 요리 맛있게 하는 데가 많거든.
1: 아, 그래?
0: 내가 여긴 맛집을 좀 잘 알아가지고. 그리고, 아, 또 여기 백짜장.
1: 백짜장? 짜장면이 백이야?
0: 국물은 펭수가 데려온 건데 내가 데려온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1: 그래, 그러면은 백짜장 하나랑 오리지널 한번 먹어보자고, 까만 색깔로.
0: 그리고 가지.
1: 가지.
0: 그리고.
1: 그리고.
0: 샥스핀도 있구나, 여기. 샥스핀이.
1: 아니야, 아니야.
0: 샥스핀 9만원이네.
1: 아, 아니야, 아니야.
0: 아니, 홍수회삼 어때?
1: 그걸 내가 못 먹어.
0: 아니, 이거 펭귄이 먹는 건데.
1: 아니야.

0: 아니야.
1: 나는 펭귄 배려.
0: 아니 뭐 사람도 다 편식하는데 펭귄도 편식해.
1: 해삼 주스 이런 거.
0: 어 아니야 나 못 먹어.
1: 아니 해산물 오염.
0: 아 나 알러지 있어.
1: 아 그래?
0: 나 해산물 알러지 있어. 나...
1: 그러면은 짜장면 두 개에다가.
0: 그래 그래.
1: 가지하자 가자.
0: 그래. 주인님.
2: 안녕하세요.
1: 백짜장 하나, 그냥 짜장 하나, 그다음 가지 요리 하나 나왔던데. 네, 그거 이렇게 세 개 주세요. 풍미 가지. 네.
0: 감사합니다.
2: 요리 나왔습니다. 네, 풍미 가지고요.
0: 오! 백짜장이 되게 신기하게 생겼네요. 카레 같아.
1: 그니까.
2: 이거는 검은자리 유니짜장입니다.
0: 이야! 야, 이건 뭐, 근데 뭐, 맛을 쑥쑥 없겠네. 가지를 맛탕처럼 해가지고. 자, 음식 나왔으니까 먹어볼게요. 아, 이게 묘하게 짜장 향이 조금 나는 것 같기도.
1: 진짜 맛있어, 이거는.
0: 오, 신기해.
1: 그 짜장면 먹으면 좀 더부룩하다 하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백짜장 먹으면 좀 연하게 짜장 향이 나가지고, 좀 요 차이?
0: 왜냐면 짜장면이 또 먹다 보면 이게 살짝 물릴 때도 있고.
1: 맞아, 맞아.
0: 자, 그러면 이제 근본. 근본으로 가볼게요. 야. 역시 근본은 근본이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먹을 때 순서를 꼭 짜장면부터 드시지 마시고, 백짜장 먹고 드셔야지. 그래야 좀 맛을 더 잘 느낄 수 있거든요.
1: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먹으면 백짜장 연하게 느껴지지.
0: 그러니까 그치, 그치, 그러겠다.
1: 이게 함흥냉면이고, 이게 평냉면이고.
0: 아, 역시. 비유가 아주 좋아요.
1: 가지 먹어봐. 와, 이거 진짜 맛있다.
0: 겉바속촉이 진리다.
1: 가지 같지가 않다.
0: 맞아.
1: 그니까 말 안 하면 진짜 가지인지 모르겠어.
0: 자, 이거 추천합니다, 여러분. 그럼 준비. 응. 여행지를 그럼 한 지금 65개국 갔다 왔다고?
1: 개수를 내가 안 세가지고 모르겠는데 60개국은 넘을 거야. 막.
0: 야, 아니 진짜 많이 갔다 왔네. 아니 그러면은 나랑 가면은 또 어디를 추천해 줄 수 있어?
1: 나는 펭수랑 이제 겨울 동물이니까
0: 응.
1: 중동을 한번 같이 가면 재밌지 않을까?
0: 중동?
1: 두바이나.
0: 두바이.
1: 두바이 카타르가 퍼스트 클래스가 그렇게 좋아요. 펭수가 퍼스트 클래스 타는 거 한번 보고 싶어. 왜냐면 퍼스트 클래스는 좌석이 침대 방처럼 돼 있어가지고.
0: 아 진짜로?
1: 룸이야 룸.
0: 나 진짜 한 번만 태워주면 안 돼?
1: 나는 태워줬었어 기자식 당할 때.
0: 와? 뭐? 아 안 먹어! 밥맛 떨어지게.
1: 아 사실은 그때 비즈니스를 해줬는데 자리가 그때 퍼스트로 업그레이드 해줬어 항공사에서.
0: 아 진짜로?
1: 그때 튀니지 갔다 오는 길에 그래서 내가 그때 탔었지.
0: 우리가 한번 뭐 이집트 얘기한 적 있었거든.
1: 이집트도 잘 어울린다. 이집트는 사실 피라미드나 사람들이 스핑크스나 뭐 이런 사막 보러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는 호객 행위와 싸우러 가는 곳인데 너 톤으로 이렇게 싸우면 잘 싸울 것 같아. 너의 친구 원지 누나가 거기 가서 엄청 당하고 왔거든.
0: 아 그래?
1: 가서 한번 본때를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0: 아 또 가면은 저 그런 거에 안 넘어가거든요.
1: 그치.
0: 나는 딱 아닌 건 아닌 거야. 그럼 준비물 갔을 때 그럼 싸워가지고 이겼어?
1: 나는 그 웬만하면 잘 안 지긴 해.
0: 그러니까
1: 오히려 난 욕먹지.
0: 아니 누구한테?
1: 그 보시는 분들한테.
0: 왜?
1: 돈도 많은 애가 왜 이렇게 깎아내냐. 돈도 많은 애가 왜 몇천 원씩 가지고 그렇게 화를 내냐. 근데 내가 어쨌든 코리안이라고 하니까. 나 뒤에 한국인 이렇게 만만하지 않다. 한국인 호객행위 당하는 거 아니다.
0: 그럼.
1: 우리 한국인들 강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렇게 하면 원진우 나 리셋시키고 와. 돈 두 배 주고. 내가 반값 이벤트 하면 거기 두 배 이벤트 해.
0: 아, 원지가 이게 은근히
1: 마음이 여려.
0: 여려요. 자, 일단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 일단 빨리 먹읍시다.

0: 자, 구경도 하면서, 자, 오, 오, 이런 거 봐봐.
1: 아, 이거, 아, 이런 샵도 있구나. 샵은
0: 뭐야? 아, 굿즈가 있네. 차이나타운 굿즈가. 어,
1: 이런 건 사서 못, 파도 못 입잖아.
0: 그치, 이거는.
1: 빅 사이즈가 없어서.
0: 이거는 못, 안 맞고.
1: 그나마 입을 수 있는 게 모자 정도?
0: 어, 모자다! 어?
1: 이거 완전 그거네. 왕자방 모자네.
0: 자, 준비 써봐.
1: 아, 나? 아, 이거 잠깐만. 댕기도 달렸네. 근데 키즈 아니야?
0: 오, 오, 머리가 장미 준비니.
1: 어? 들어가네?
0: 아니, 잠깐. 어, 영화 한 편 뚝딱인데?
1: 영화 한 편? 어, 어. 댕기도 써봐봐. 이거 파란색이네.
0: 나 해봐. 자, 어때?
1: 오, 잘 어울리는데? 이거 안 살까?
0: 응, 하오. 좋아. 실례합니다.
1: 이거 모자 얼마예요?
2: 모자 7,000원.
0: 7,000원?
1: 네. 어울리면 안 깎아져요? 네? 어울리면 안 깎아져요?
2: 6,000원 드릴게요.
1: 예? 6,000원이요?
0: 그럼 2개 12,000원이에요?
1: 2개니까 그럼 그냥 만원에 살까요, 그러면?

0: 만 원에 주면 안 돼요?
1: 안 돼요.
2: 我喜欢 준 거.
0: 6,000원
2: 주세요. 我喜欢. 아, 오늘 차이나타운 복장이었어? 빨간색?
0: 그럼.
2: 아, 그래? 이거 딱 쓰니까 이제 딱 완벽히 태평, 아.
0: 자, 여기 만두도 팔고요.
2: 여기, 어, 여기 내 얼굴 있네.
0: 어디? 뭐야?
2: 되게 온화하게 있네.
0: 아, 전현무 선배님 나오셨구나.
2: 아, 여기가 황제의 계단.
0: 황제 계단이라 그래?
2: 여기 펭수 친구들 있네, 여기.
0: 어디?
2: 사자. 동물이면 다친 거 아니야?
0: 아니, 동물이라고 다친 거 아니지. 동민도 사람이라고 사람 다친 거 아니잖아.
2: 아.
0: 자, 저희 복 받게 해주세요. 어흥.
2: 어흥. 주말에는 사람 진짜 많아, 여기.
0: 어, 진짜. 오늘 또 평일이라 그런지 좀.
2: 평일 오후에
0: 왔습니다.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오, 뭐야? 공짜예요?
2: 오! 우리만 공짜예요? 다 공짜예요?
3: 다 공짜예요.
0: 오, 다 공짜예요? 아, 또 먹어봐야 또 맛이 나니까. 맛있어?
2: 맛있네. 와, 여긴 또 뭐야? 마라만두도 있어?
0: 요즘에? 뭐야? 와. 마라만두?
2: 어, 아, 이분은 저기 달인 나오셨네.
0: 어, 맞네.
2: 어, 똑같다.
0: 달인. 달인.
4: 대한민국 최다 출연자.
2: 이거 뭐야?
0: 달인, 달인. 우와!
2: 이게 뭐야? 파덕을 만들어요?
4: 파덕 만두. 만두를 여기 벽을 붙여.
0: 아니, 안 뜨거우세요?
4: 뜨겁죠. 그래서 불 때 얼음을 붙여서 구워요.
2: 와, 그래서 이렇게 파래. 네,
4: 지금 바로 볼 테니까 그게 해보세요.
0: 야, 이거 어떻게 손을 넣어?
2: 이게 실제로 중앙아시아에서 화덕에서 빵 구울 때 많이 쓰는 자세한 거는 곽준빈의 기사식당에 나오거든요. 이런 거 어린이들은 따라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0: 핫윈. 우와.
2: 와, 육즙이 쭉쭉 떨어지네요.
4: 네네.
0: 야, 근데 저건 맛없을 수 없겠다.
2: 그니까, 와. 다리만 세 번 나오셨어요?
4: 대한민국 최다 출연자.
0: 이야.
2: 친하시겠다, 피디님이랑, 그죠?
0: 세 번이나 나왔어요?
4: 여기 신세계도 나왔어요.
2: 아, 신세계 찍었어요?
4: 어, PD가 소개해줘.
2: 아, 그 신세계 그 월병 만드셨어요?
4: 네. 차이나타운 보스.
2: 아, 보스로 출연하셨어요? 아, 아, 진짜로?
4: 아, 3점이 친구로 나왔어요.
2: 아, 브라더 할 때 그 브라더세요?
0: 아. 아니, 사장님 보스셨네.
4: 차량도 제 집에서.
2: 누가 와도 먹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0: 와, 연기 보여, 연기.
2: 와, 야, 진짜 이게, 이게 프랑스에서 먹는 빵 같아요.
0: 야, 차이나타운에서 느끼는 프랑스 빵.
2: 안에 또 만두 맛이라서, 또 그, 곽준빈이 계속 딱 프랑스 편 보면 또 나오고.
0: 야, 끼어놓은 거 잘하네. 역시, EBS 아들.
2: 와, 맛있다.
0: 야, 이거 맛있다. 내가 코스에 오늘 휴식 시간이 있어.
2: 아, 휴식 시간?
0: 어. 준빈한테 그 필요한 시간 내가 만들어줄게.
2: 뭐가 막 믿기진 않지만.
0: 아니야,
2: 그래도...
0: 진짜. 들어가!
2: 뭐야?
0: 여기가 바로.
5: 와우! 어서오세요.
0: 어머!
5: 안녕하세요.
0: 어,
5: 냄새...
0: 네. 자, 냄새가 솔솔 나죠?
5: 네, 자연의 향이랍니다.
0: 아우, 반갑습니다.
5: 네.
0: 아우, 제가 휴식이 좀 필요해가지고.
5: 오, 확 풀어드릴게요.
2: 사장님 리액션이 거의 지금 딩동댕 유치원인데요?
5: 아닙니다, 애쓰고 있습니다.
2: 아, 그래서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0: 네,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2: 펭수 그런 아이 아니에요.
5: 일로 한번 와보세요.
0: 아, 비주얼 봐봐, 비주얼.
5: 네, 이 통에 우리가 쏙 들어가게 됩니다.
0: 아니, 이건 관 아닌가요?
5: 생명이 살아 숨쉬는 자연의 에너지가 담겨있는 통이랍니다.
0: 여기 안이 누가 살아있어요?
5: 미생물.
2: 미생물이요?
5: 네.
2: 저 정말 죄송한데 이게 물에 하면 물에다가 얘기해주세요. 지금 네. 저는 이거 집에 그 네. 음식물 처리기가 있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혹시 냄새랑 이 재질이 비슷한 것 같아서.
5: 완전히 다릅니다.
0: 아, 달라요?
5: 네. 걔는 부패 쪽으로 가는 거고 얘는 발효를 시켜서 우리 몸에 좋은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그래서 미생물의 열 에너지를 가지고 체온을 올리는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다.
0: 오~
2: 아 이게 그래서 발효된 냄새예요. 이게.
5: 그래서 청국장 냄새가 살짝 나는 겁니다.
2: 네. 사장님 저 냄새 적응되셨나요?
5: 무슨 냄새가 나죠? 모르겠는데요. 정말 냄새? What? 자 그러면 옷 갈아입고 잠시 후에 뵐게요. 네. 기분이 업됐어요. 와, 복장들이 정말 멋지신데요?
2: 그 어디, 오늘 이번 대본이 있어요?
5: 엉덩이 살짝 건터 앉듯이 해서 쏙 한번 들어가 보세요. 네. 이쪽이 머리예요?
2: 엉덩이로 들어가요?
5: 아니요, 다리로 들어가야죠.
2: 아.

0: 엉덩이 들어가면 좀 위험해.
1: 아, 이렇게 앉으라고 앉아가지고.
0: 네네. 자, 이렇게. 그렇죠. 저 맞아요, 맞아요. 아, 네. 자, 천천히. 제가 이렇게 거들어 드릴게요.
2: 폭신폭신하네요.
0: 네, 폭신폭신하죠. 네. 자, 쏙. 자, 쏙. 네. 오. 자, 다리 살짝 뻗어보세요.
2: 아, 뜨거운데요?
0: 예, 뜨거운데 오셨어요. 네.
1: 살에 닿는 거 괜찮아요?
0: 아유, 괜찮습니다. 안 죽어.
2: 오, 오.
0: 괜찮아요, 괜찮아요.
2: 야, 붙였다. 네.
0: 혹시 불편한 거 있어요?
3: 많은 분들이 제가 매장 당한으로 보니까 좀 뭔가
2: 심리적으로 아,
0: 이건 매장이 아닌데.
2: 네. 하나, 둘,
0: 셋. 또 들어왔어. 우와. 자, 되는구나.
2: 자, 이제 네. 묻어주세요.
0: 네.
3: 좋네요.
0: 네.
3: 저는 더위는 잘 안 타가지고. 땀도 안 흘리거든요, 원래.
2: 아, 진짜로?
0: 아, 그랬었군요.
3: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땀 되게 많이 흘리고 저 땀 냄새 날 것 같이 생겼다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
0: 아하.
3: 땀을 거의 안 흘려요, 제가.
0: 그 얘기는 세상에 꼭 알려야 되겠어요. 자, 펭수 어때요?
2: 좋아요.
3: 펭수 어때?
2: 이거 좀 묘하네. 어때? 이거 생각보다 좋지, 이거.
3: 근데 뭔가 진짜 온열 찜질하는 느낌이다.
2: 응, 아 이게 보는 것보다 진짜 막상 들어가는 게 요즘 사람들이 다 그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걸 잘 못 하거든요. 다 핸드폰 보고 막.
3: 근데 진짜 미안한데 여기서 폰만 쥐어주면 나 30분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쇼츠 보면 1시간도 버티는데.
2: 어때? 좀 힐링 좀 하고 있는 것 같아?
3: 근데 사실 코스가 오늘 한 거라고 밥 먹고 누운 거밖에 없으니까 밥 먹고 들어놓은 거니까 힐링 중에는 완전 힐링이긴 하지.
2: 원래 최고 힐링은 먹고 바로 눕는 거야.
3: 그러니까 지금 아 근데 좀 힘들긴 하다. 이거 유산소가 되나 봐.
2: 어 그러니까 심장 빨리 뛰어.
3: 그러니까 누워 있는데 헹기는 심장 어디 있는데? 근데?
2: 비슷해.
3: 아 그래?
2: 응. 뭐 머리 있진 않아.
3: 응.
2: 오.
4: 펭하 펭하 에이. 펭하 펭수 나왔다.
2: 어 제가 내기 나오고 야 여러분 잼 내야 나 내걸 근데 일부러처럼 누구예요? 정답인 기자
5: 875명
2: 와 87호 자 1000명 대면 시작하겠습니다.
4: 1000명이 넘었어요.
2: 1000명 오케이.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이렇게 핑크머리 하신 이유가 뭡니까?
4: 네, 빨리 진행해주세요. 저 신경 쓰지 말고. 맞아요, 보호색, 맞아요, 보호색입니다. 얼굴 빨개지는 거에 좀 안 들키려고.
2: 펭수가 보이는 라이브. 해서 펭보라! 첫 펭보라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이번 달이 무슨 달이죠?
4: 아, 가정의 달이죠.
2: 그렇죠. 오고 가는 정과 그리고 사랑과 그리고 선물 속에 이렇게 막 가득 그 사랑들이 그 퍼져나가잖아요. 효도 선물 픽도 해보고.
4: 효도 선물 픽.
2: 우리 네. 진욱 작가님 부모님한테 뭐 선물 드린 거 없습니까?
4: 그냥 바로 송금해드렸어요.
2: 자, 증거 제출하세요. 오! 저요? 잠깐만.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4: 아닙니다.
2: 이야! 키버!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참치단 이런 거 잡아서 드리고.
4: 아 지금 다들 펭수 참치 못 잡지 않냐고 되게 다들 놀리시는데요?
2: 남궁 와봐. 남궁 와봐. 다 이게 얼어 죽을라 그럴 때 펭수야 제발 살려줘.
4: 현금을 좀 많이 주시는 것 같고.
2: 좀 뻔하다. 진부한 게 때론 좋죠. 하지만 그냥 뻔하게 주느냐 아니면은 되게 뻔하게 주느냐는 정말 그거 땅 끝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
4: 근데 지금 변이라는 분께서는 그냥 뻔하게 부동산 주는 게 제일 좋다고 하시는데요?
2: 맞아요. 오늘 코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단계별로 센스 있게 선물하는 방법. 그러면 레벨업 프레젠트라고 하는데요.
4: 레벨업 프레젠트.
2: 맞습니다. 네. 자, 1단계 선물 나와주세요.
4: 지금 두 개가 왔는데 하나는 케이크이고 하나는 보약 같아요.
2: 참 뻔한 선물들이 나왔어요. 아, 케이크 좋죠. 케이크 뭐 의미 있고 좋은데요. 자, 부모님. 제가 케이크 사왔습니다.
4: 뻔하게 케이크를 사왔구나.
2: 근데 제가 드린 편지 좀 읽어보시죠. 이거 뭐 편지니? 아유 그래. 아유 뭐 진부하지 않구나. 아 진부하지 않구나. 이야 정말 뻔하구나. 우와 뻔하지 않구나.
4: 얼마야 이게? 저 한번 해봤거든요 사실.

0: 정말로.
1: 근데 진짜 반응이 좋아요. 너무 신기해하시고 되게 즐거워하세요.
0: 다음 거.
1: 문 보약.
0: 그래, 그래 뭐 네가 내 생각해가지고 그래 내 먹고 건강하게 잘 살게. 자, 보약을.
1: 근데 펭수 사투리 연기하지 말아달래요 팬분들이.
0: 마, 마 사투리 하나. 나 사투리 잘한다. 오. 너가 경상도 살아봤나?
1: 나는 경상도 20년 넘게 살았지.
0: 근데 왜 사투리가 그 모양 그 꼬리 그 꼬리가?
1: 이게 원래 사투리지.
0: 그거 사투리 아닌데. 어디 사투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자 이제 그만할게요. 아니 사투리 저 잘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막 다들 너무 몰아시니까.
1: 다들 진짜 그만하래. 이 다른 분께서 케이크를 했다가 망한 적이 있대요.
0: 왜요?
1: 케이크가 너무 뻔해서 이미 아셨대 이게 용돈인지.
0: 근데 부모님이 살짝 배가 부르셨나 보다.
1: 왜? 왜? 부모님들 이따 금지.
0: 오, 요즘 부모님들 알게 모르게 다 하십니다. 어머니, 제가 선물 가져왔습니다. 뭐 이거 방향제니? 한번 열어보시죠. 근데 열기 전에 조금 기분 좋게 빡 하고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 둘, 셋.
1: 아, 이렇게. 아, 돈을 뿌리네. 동결하기네.
0: 근데 알면서도 놀랐어요.
1: 이거 청소는 저희가 해야 되는 거죠?
0: 부모님들이 이제 신나서 청소하실 거예요.
1: 근데 이거 반응이 되게 좋으세요. 돈벼락 너무 좋대요.
0: 이거 괜찮죠?
1: 돈벼락 맞는 것 같다고.
0: 근데 이거는 이제 문제가 만약에 이제 심혈관 질환이 좀 있으시거나 아무튼 그거 잘 생각하셔갖고
1: 이거는 솔직히 너무 쓰다가 만 우선.
0: 근데 이제 5월이 가정의 달이지만서도 또 이제 장마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집에 이렇게 큰 장우산 하나 이 정도 있어줘야지 솔직히 좋단 말이죠. 우산을 드립니다. 어머 그래 고맙다 야. 누구는 그 돈벼락 맞았다는데 괜찮다 야. 그래서 이건 뭐 이거 피면 되나? 현금 비가 내려. 야, 근데 이거는 좀 서프라이즈. 이거 좀 의외긴 합니다.
1: 부모님들이랑 인증샷 찍을 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펭수 지금 비광 같아요.
0: 비광이 뭐예요? 저는 몰라. 비광이 뭔지 몰라.
1: 재밌다.
0: 지금까지 뭐가 이기십니까? 뭐가 이기?
1: 아, 근데 지금 다들 우산이 되게 신기했나봐요. 우산은 예상을
0: 예측 불허였죠.
1: 근데 매직박스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0: 근데 매직박스는 진짜 확실히 그 임팩트가 있어요.
1: 펭수도 우산?
0: 응, 우산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1: 근데 액수가 중요하다. 다 중요하지 않고 그냥 많이 든 거 좋다. 맞아요.
0: 돈! 모든 게 돈! 세상!
1: 진짜 옛날 노래다.
0: 자, 조용히 하시고요. 자, 그럼 바로 3단계를 이제 준비해보겠습니다. 네, 자, 네. 3단계는 자 지금까지와 다릅니다. 무엇이냐면
1: 뭐야?
0: 자, 이게 분주하죠, 지금 앞이.
1: 다른 분들은 지금 예상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참여형인가 보다 하시면서. 뭐야, 이게 근데.
0: 그래서 이게 부모님이랑 같이 게임도 하고.
1: 지금 근데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위조 집회라고.
0: 자, 여러분. 여기 도박장이 아니거든요. 이 물이 담긴 컵을 휴지 위에 올려서 휴지를 조심스럽게 이렇게 당깁니다. 그럼 이 컵이 이쪽으로 오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멈췄어. 내가 거기서 물을 흘리거나 휴지가 끊겼어. 그럼 거기까지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1: 근데
0: 이거 너무 많이 넣었어.
1: 근데 우리 연습할 때 이러지 않았잖아요. 그냥 돈을 주기 싫은 거 아니냐고.
0: 자, 저 문제 해볼 건데요. 네. 자, 이게 의외로 어렵지 않아요. 이게 어려운 분들은 욕심이 많으신 분들.
1: 시작.
0: 잠시만요. 왜냐면
1: 펭수 1,000원
0: 이거 제대로 안 닦으셨어요.
1: 준비 시작. 6초 5초 4초 3초 2초.
0: 아니 근데 이거
1: 휴지가 원래 두 겹 세 겹 되잖아요. 그거를 하나하나 찢어서 지금 3분의 1겹짜리를 주신 거예요 지금.
0: 아니
1: 저...
0: 왜 그렇게 한 거야? 그러면 지목 해봐. 저기요, 컵에 그 물의 장벽이 저랑 다르잖아요.
1: 펭수 왜 이렇게 게임이잖아 게임. 가정의 달.
0: 그래, 너희 돈 많이 벌어라.
1: 된 것 같아. 이제 됐다.
0: 근데 이 모습 보면은 진짜 킹 받으실 것 같아 부모님. 저렇게 물 저기까지 따르는 거 보면.
1: 진짜.
0: 자 준비하시고 시작. 8, 5, 7, 2.
1: 됐다. 그럼 이제 이거 진짜 지폐로 바꿔주시는 거죠?
0: 아닙니다.

0: 확실히 처음 준비가 좀 힘들긴 해도 재밌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이런 약간 준비가 잘못되면 부모님이랑 절연하기도 가능하다고 지금 댓글에.
1: 부모님이 흉 받는다라는 말씀을 쓰실 수 있어요.
0: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1: 얘들아, 흉 받는다 이거.
0: 진짜 또 뭘 이상한 걸 준비했어요, 펭수가.
1: 끈끈이 손바닥이거든요. 끈끈이로 돈을 가져오면 제 연습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이렇게. 근데 제가 날개가 짧아서 이걸 못 움직여요, 절로. 괜찮?
0: 그럼 저도 제 매니저 들어와주세요.
1: 선거에 3% 드리겠습니다.
0: 어? 3%요?
1: 네. 준비하시고 시작.
0: 근데 바닥에 떨어지는 게 더 많은데 이게 많은데 이게
1: 오빠 갔어. 오빠 갔어. 어어 나야 내 거야.
0: 저희 난장판인데 이게 맞아요?
1: 자, 근데 전 합법적으로 끈끈이로 가져왔습니다.
0: 야, 합법은 아니지.
1: 가져와.
0: 근데 지금 펭수랑 저보다 찬이가 제일 잘했대요. 참매 구속하래요. 옆에서 지금 게임 룰을 지키지 않아서 진짜 재밌다. 약간 텐션이 확 오르는 거. 이걸 제일 먼저 해야 돼.
1: 아, 이거는 도파민 싹 도네요.
0: 이거 근데 부모님 두 분을 시키면 부부싸움 할 것 같아요.
1: 마지막 게임이 있는데요.
0: 또 있어요?
1: 자, 마지막 게임. 이거는
0: 또 있어?
1: 이거는 좀 힘이 필요해요. 자, 일어나겠습니다.
0: 어?
1: 자, 무슨 게임인지 궁금하시죠?
0: 근데 또 뭘 하는데 이렇게 또 서가지고 지금 다들 대체 뭐 하려고 이렇게 하냐고 지금 기대가 엄청나거든요. 샌들이 왜 이렇게 쌩 난리를 치냐.
1: 자, 이러세요. 건강을 증진시켜줄 수 있는 게임이죠. 자, 준비해주세요. 이렇게 여기 줄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질긴 고무줄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저기 돈 있는 데까지 가면 돼요. 준비. 움직이시면 안 돼요. 시작.
0: 어, 뭐야?
1: 아, 잠깐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 나 날개가 짧아.
0: 이거.
1: 예정이야. 안 돼.
0: 이요? 이거 얻었다. 근데 이걸 부모님한테 시킨다고요?
2: 와, 이걸 준비하고 있었어.
0: 펭수가 못했는데 내가 된다고?
1: 저게 무엇이? 시작! 뭐야! 뭐야! 자, 그럼 언제 숨겨놨죠? 이야, 이거는 아이디어 상 드리겠습니다.
0: 15만 원을 넘게.
1: 역시, 모든 머리를 써야 되는군요.
0: 펭수가 너무 못했어.
1: 자, 잘 해볼게요. 시작!
0: 어, 잠깐만.
2: 야, 아까 도끼가 심해졌어.
0: 이게 뭐, 이게 총.
2: 지금 편하잖아. 왜 한 번 더 하자고. 다 줘놓고 있잖아, 지금.
0: 야, 잠깐만.
2: 아니, 안 찍혀.
0: 이게 뭐야. 진짜 독하다.
1: 자, 우리 팬클럽. 자,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0: 펭수는 지금 이거 한 것 중에 펭수가 준비했던 것 중에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1: 오, 저는 마지막 게 제일 재밌네요.
0: 네.
1: 앞에서 맛있는 거 과식하는 느낌이었어요.
0: 펭수 잠깐만 뒤로 와줄 수 있어요? 펭수 지금 너무 열심히 해서 지금 여기 주름이 생겼거든요?
1: 자, 이번에는 조금 네. 이제 토크를 조금 해볼까 해요.
0: 내 바로 자식?
1: 내 자식 발언 게임 짜잔.
0: 더 내 자식이었으면 하는 선택지를 고르는 걸로.
1: 아, 이 자식이 내 자식이었으면.
0: 아, 그쵸. 이쪽이 내 자식이었으면 좋겠다.
1: 아. 어.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0: 쉬워요? 난 너무 어려운데.
1: 고민의 여지 없이 용돈 20억 주는데 인성 바닥. 용돈 20억 주는데.
0: 주는데
1: 앞에 여기가 빠졌어요. 어떻게 인성 바닥? 물음표.
0: 아,
1: 어떻게가 빠졌죠?
0: 용돈 20억도 주고 그게 어떻게 인성 바닥이야?
1: 그렇죠. 용돈 20억을 주는데 어떻게 인성 바닥입니까?
0: 지금 어? 근데 팬분들도 지금 팬클럽이랑 동기화 됐다. 팬분들도
1: 맞죠, 맞죠?
0: 용돈 20억 주는데 인성이 없다.

0: 아니, 그렇잖아. 받아낼 인정, 수 있는 게. 인정 바닥이 왜 용돈 20억을 줘? 세상 착한 게 빚이 20억.
1: 진우가 조금 어려워서 그렇거든?
2: 어, 그래.
1: 그, 너 어머니 10억 줬잖아. 5억만 줄 수 있냐?
2: 5억? 5억이면 돼?
1: 나 어제 밥 3개밖에 못 먹어가지고.
2: 또 어떡해. 그럼 2억 더 얹어서 줄게. 7억이면 돼? 그렇게 해서 쌓이다 보니까 빚이 20억이야. 내 자식.
1: 아, 이러면은 착한 게 아니고요. 손실 내야 돼요.
2: 펭수도가 약간 이쪽 아닌가?
1: 진욱 작가는 뭐예요?
2: 저는 차라리 고요한 게 좋아요.
1: 너무 고요, 소통이 불가래.
2: 펭수 밥 먹었어? 밥 먹을까? 아, 먹어. 참치로 시킬게. 그냥 한식으로 먹을까? 안 되겠다. 저 이거 할게요. 안 될 것 같아요.
1: 터져, 터져.
2: 근데 자 다들 자식은 좀 수다스러운 게 좋대요. 왜일까?
1: 전화 한 통화 안 하는 자식이랑.
2: 아, 5분에 한 번씩 전화를 해.
1: 그러면 이제 끊으면 되죠.
2: 근데 지금 팬클럽 분들 어머니는 너무 시끄러워서 본인 보고 나가 살라고 하신 분도 있으시대요.
1: 그러면 그거 합의 좀 맞추신 거네요.
2: 지금 시청자 분들한테도 약간 밸런스 게임 주제 한번 받아보면 어때요?
1: 오, 좋아요.
2: 머리 빨간 나. 그리고 늘 헐벗는 펭수라는데 헐벗는 게 말이 돼요? 당연히 나 아니야?
1: 이것도 다 고정관념입니다.
2: 나
1: 여러분이 입고 있는 거지 제가 벗고 있는 게 아니에요.
2: 왜 또 계속 펭수가 더 많은 거야? 나는 입고 있는데 왜 다 괜찮은 거야? 제가 헐벗으면 쌤쌤이라고요? 그거는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1: 이렇게 해서 금 마무리할 때가 됐어요. 아, 이게 바로 펜보라의 매력입니다. 원래 맥락 없이 해야 재밌는 거예요.
2: 맞아요, 맞아요.
1: 자, 여러분, 연휴 마지막 날인데 내일 출근하는 여러분 대 내일 출근 안 하는 나. VS.
2: 어? 나 펭, 정답 펭수.
1: 내일 출근 잘해라. 라이트 업 유.
3: 너무 어둡지 않아, 우리.
4: 아, 뭐야. 선글라스까지.
1: 우리 재련! 펭수를 향하여, 정리! 오셨습니까? 아야, 거 아니야?
4: 오셨습니까? 빨리 진행하시죠.
1: 그래, 왔다, 왔다. 제가 오늘 여러분을 소집한 이유가.
4: 뭐 따라 하는 거야?
1: 뭐라고요? 뭐라고요? 그럼 바로, 미션 임파서블 진짜 회견! 아,
4: 부러졌어.
1: 나도 이렇게 부러지겠지? 정말 정말 중요한 자리인 만큼 준비를 잘해야지 아시겠습니까? 그때 문제점을 한번 저기 되짚어 보겠습니다.
4: 23년 6월 29일.
1: 이야. 2년 전이 2년 전. 2년
4: 전. 야, 사람 왜 이렇게 많아?
1: 제대로 코닝 때였어요, 제대로 코닝.
4: 왜 이렇게 긴장했어요, 펭수? 말투가 이상해요.
1: 안녕하세요. 지금 이 자리가 먼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뭔가 방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웬만해서는 안 보이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4: 그래, 앞에 앉으면 다른 기자님들 가리잖아.
1: 선프리 선배님이 이렇게 보셨어요, 이렇게.
4: 아, 맞아, 맞아.
5: 예스. How are you? 예스.
4: 아, 못 찾았네.
1: 오바. 난 이미 지금 자기소개가 끝났어.
4: 그러니까. 좀 듣고 해야지.
1: 그래서 제가 지금 자기소개한 거는 아임 펭귄밖에 못 들으신 거야.
6: 아, 그리고 지금 앉아있는 거예요?
4: 벌떡 일어나 있어야 되나?
1: 제가 뭐라고 처음부터 서 있습니까? 제 기자회견입니까? 저는 기자예요, 기자. 잊지 마세요, 본분을. 네. 저 펭수로 가는 게 아니에요. 네. 펭수로 가는 거죠. 아, 이제 맡겠습니다.
6: 프레쉬로 얼굴 비춰보는 건 어때?
4: 어머.
1: 저요! 오토영화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거는 넘어갈게요. 이건 안 되겠어요.
4: 네.
6: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1: 어?
4: 좋다.
1: 어, 좋은데?
4: 어, 좋은데? 근데 이걸 누가 들고 있어야 돼요?
6: 옆에서 이렇게 들고 있어요.
4: 좀 작은데?
1: 근데 이거를 그냥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고 자, 기자님들 질문 받겠습니다. 저요! 해! 그러면 이제 딱! 컨셉부터 따래.
4: 너무 눈에 잘 보여. 너무 뭐야? 잘 보여.
1: 봤어! 그럼 바로 내려. 이게 바로 띠띠빠빠. 그래서 두 번째 안건, 바로 질문입니다.
4: 생각해본 거 있어요? 아직 없어요?
1: 이미 많이 생각해놨어요. 내가 탐 크루즈가 돼서 어떤 답변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4: 기분이 어떠냐 이런 거 물어봐요.
1: 와, 그게 기재입니까?
4: 지금 질문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1: 그게 무슨 질문이에요?
4: 질문을
1: 왜 지금, 질문을 질문으로 답하세요?
6: 저는 이단 헌트 유튜브 시작해보는 거 어떤지.

0: 크리에이터잖아, 펭수가.
1: 펭수가
0: 저도 시작했는데, 기다란트도,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출연은 자이언트 팬TV로.
1: 그래! 우리 팀 출연 받고, 약속.
2: 솔직히 의미가 당기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자이언트 팬TV가 아니에요. 이거는 미션 임파서블 기자회견이라고요.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일단은 우리가 영화를 또 봐야 되잖아요.
1: 맞아, 영화를 아직 안 봤어요.
2: 일단은 영화를 보고 거기 느껴가지고 제가 질문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안건은 바로 의상입니다. 이번 예고편 한번 다시 보시죠.
1: 이거 재밌다.
2: 제가 못 벗어요. 이번 또 액션 중에 가장 또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요. 이거 경비행 기시.
1: 완전.
2: 이거 스타일 어때요?
1: 네, 맞아. 이게 제일 처음에 나온 장면이니까 제일 임팩트 있는 장면인 것 맞아요.
0: 근데 비행기가 있어야지. 이것만 입으면 뭐하나.
2: 자, 그래서 비행기 시작할 겁니다.
1: 비행기를 어떻게 시작해?
3: 타고 들어갈까요?
2: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해요.
1: 비행기 사이즈 어느 정도 생각하는데요?
2: 한 2m?
0: 근데 그러면 아까 거의 못 들어갈 것 같아요.
2: 어디요? 자, 아무튼 제가 말하는 거는 이 스타일은.
1: 왜 우리 영어 실력을 점검해요?
2: 자.
1: 근데 펭수 그거 알아요? 은서 PD님 영문학과예요.
0: 오? 오!
1: 장난 아니죠.
2: 자기소개 영어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4: 그렇게 영어 시키고 그럼 안 돼요.
2: 바나나.
1: 오, 통과.
2: 아보카도. 아보카도. 아보카도. 아보카도. 아보카도. 아보카도. 아보카도. 멜론. 멜론. 워터멜론. 멜론. 멜론.
1: 아니, 워터멜론이 난다?
2: 멜론.
1: 워터멜론이 아니야.
0: 얘가 멜론이 어떻게.
1: 워터멜론이야.
2: 야, 주인야! 다시 해.
1: 끝났어. 너무 못해서.
4: 바나나. 아보카도. 워터멜론.
0: 오, 맞췄어.
4: 애플.
0: 멜론. 애플.
2: 좀 친해. 자, 원은서. 자, 영문학과. 자, 영문과의 실력 보겠습니다.
4: 아보카도.
2: 야, 뭐 합쳐 있냐?
4: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
1: 왜 안 돼?
3: 안 돼.
4: 바나나.
1: 바나나. 바나나. 안 되네.
2: 바나나가 뭐야?
1: 바나나. 바나나. 어, 됐다. 아보카도. 아보카도.
0: 다 끝났어. 다 끝났어.
2: 자, 손예은 씨.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 수석으로 알고 있거든요. 바나나. 아보카도. 멜론.
1: 왜 이렇게 잘해?
2: 애플. 캐럿.
1: 아, 됐다. 오! 오! 드디어. 바나나, 뭐, 애플, 거기, 통크루즈 선생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2: 중요하세요, 꼴등.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안건 다 얘기했습니다. 자, 이번 기자회견도 불종비로 끝낼 수 있게. 다들, 비행기 만들러 가! 아우. 자, 다들 열심히 하고 있죠? 자, 여러분의 임무가 막중합니다. 자, 비행기 만드실 때 정량화 시켜가지고 제 머리 위에 이쁘게 올릴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야죠.
5: 머리 위에 올린다고?
2: 네, 디테일하게요.
5: 넌 뭐 하는 건데?
2: 야, 공부!
6: It's just as the name implies.
7: 형수! 어? 이거 뭐 자막 안 틀어놓고 공부가 되겠어? 알아는 들어?
2: 무슨 말이야, 자막 안 틀어야 공부지.
7: 지금 무슨 장면이야? 설명해.
2: 지금 방금 뭐라 했어? 에너미. 에너미는 적. 저기요!
5: 왜?
2: 저 시끄럽거든요? 아, 공부를 못하겠다, 야!
5: 아, 움직이지 좀 말아봐.
8: 알아서 해, 너 집중해.
2: 아, 사실하고요.
8: 아, 이거 집중하고 있잖아.
2: 아니, 그리고 지금 전구를 나한테 왜 붙여? 한번 해봤잖아. 두 번은 괜찮아.
1: 톰 크루즈 선배님이 우리 알아볼까, 펭수?
2: 톰 크루즈 선배님은 다 알아봐. 그리고 오늘 톰 선배님도 오시나? 헤일리 선배님은? 안녕하세요.
1: 자, 헤일리 선배님도 오시지?
2: 아, 그럼 당연히 알지.
1: 원래 엄청 크게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
2: 아, 제가 크게 만들었다가 목기스트가 올 뻔해가지고. Hello, I'm Pansu. Long time no see. I'm fine, thank you. And you?
1: 그거 진짜 할 거야?

0: How are you? 물어보면 I'm fine, thank you. 앵주는 너무 저거야?
1: 그래, 우리 2년 전에도 똑같은 대답했잖아.
2: Hello, how are you?
0: I'm fine, thank you. 앵주? 그러면 I'm happy, 이렇게.
1: I'm good, 이렇게.
0: I'm good, good, good, good이에요. Good. 이게 맞아?
1: 그래서 근데 우리 질문 준비한 거 다른 기자가 먼저 물어보면 어떡하지?
0: 그 맞추총 있어? 해가지고 그 질문 할 것 같아. 뭘 물어볼지 물어봐야겠다.
1: 어, 그러자, 그러자. 우리 한번
0: 나가. 서로 딴 거 하기 없게.
1: 그러자, 그러자.
0: 오, 안녕하세요. 기자님이세요? Hello, I'm Peng수. Long time no see. 안녕하세요. 기자님들이다. 안녕하세요. 태영아. 지금 질문 뭐 하실 거예요?
3: 나 영상 채식 기자라서 질문을 안 해.
0: 아, 질문 안 해요?
4: 응. 카메라에서 질문 안 해.
0: 아, 뭐야? 기자님이세요? 아니세요? 기자님 없어요? 자, 기자님들 식사하셨고. 뭐라고요? 기자님. 무슨 기자님이세요?
5: 저는 취재 기자.
0: 저는 뭔 질문을 할 거냐면요.
5: 네.
0: 비행기 좌석 끊어서 오셨냐고. 매달려서 안 왔냐고.
5: 그쵸, 그렇게 괜찮죠, 사실.
0: 탐내시는 거 아니에요? 먼저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먼저 질문할 거예요.
5: 알겠습니다.
0: 오케이. 약속하신 거예요? 아, 뭐야, 겹쳐, 오늘! 겹쳐,
6: 이거 써버린다 입어야죠.
0: 이거 서로 라이벌이지만, 또 동료로서, 동종업계로서, 잘하자고요. 화이팅이야.
6: 네, 화이팅입니다.
0: 화이팅. 하나, 둘, 셋. 근데 만약에 기자님, 본인이 생각했던 그 질문을 다른 기자님께서 하셨을 경우는 어떻게 해요?
7: 그러면 또 이제 새로운 질문 할 것들 생각하면서.
0: 그래도 몇 개를 좀 생각해 놓으시는 타입이군요.
7: 네, 제이 성격이.
0: 역시. 지금 질문이 내가 더 나. 조금 살짝 진부해. 살짝 뻔했어. 난 안 뻔하니까. 저에게는 지금 이 기자회견이 미션입니다. 이번 미션 제가 꼭 완수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기자회견이구나. 왜 스킬이 더 커진 것 같지? 떨려. 정신 차려. 정신 똑바로 차려. 나 오늘 기자로 온 거야.
8: We are excited to welcome the producer and star, the incomparable, Mr. Tom Cruise. Thank you so much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베이비핑.
3: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2: 덤덤해.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8: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9: G

0: 난방구는 붙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3: 우리 모두
4: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5: 얼리면 더 맛있어.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6: 가자 얘들아,
8: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절찬 상영 중.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0: 순한 길길.
9: 줄무랜
11: 순하게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오빠가 수상해.
1: 짜잔! 와! 맛있는 쿠키!
0: 우와!
2: 맛있다!
0: 맛있다! 아빠 잘했어!
3: 잘했어! 내가 먼저 집었어! 이쁠까?
0: 너!
3: 저기!
0: 내꺼!
1: 먼저 잡긴 했지?
0: 맞지?
3: 아빠!
1: 우리 뽀뽀가 오빠니까 동생한테 양보할까?
3: 아빠 최고!
0: 잘 먹겠습니까?
3: 그런 게 어딨어요!
4: 에휴, 뽀뽀야. 띠뿌는 아직 아기잖아. 이번 한 번만 뽀뽀가 양보하자.
0: 응? 아빠 쿠키 맛있죠?
4: 아빠 쿠키가 그렇게 좋아?
0: 맛있죠? 아빠 최고!
1: 띠뿌 최고!
3: 너
1: 만들어줄게.
0: 항상 띠뿌만 예뻐하고.
4: 당분간 다친 다리는 쓰면 안 돼.
0: 네.

0: 우리 뽀뽀. 배고프지? 이거 뽀뽀가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야.
1: 맛있어요. 삐뿌주 딸기 케이크.
0: 삐뿌는 다음에 만들어줄게. 자, 뽀뽀야.
1: 나도 먹고 싶은데.
2: 자, 다 됐다. 그걸 쓰면 걷기 편할 거야.
1: 고마워요, 엄마. 삐뿌주 해볼래.
2: 자, 이건 오빠 거야. 자, 엄마가 도와줄 테니까 같이 걸어볼까?
1: 네.
2: 천천히. 그렇지, 아주 잘하는데.
1: 아빠 팔자.
0: 그래.
1: 아빠 목 말라요.
0: 오, 그래 그래 그래. 어서 마셔.
1: 엄마, 아빠.
2: 삐뿌야, 무슨 일이야? 어머.
1: 삐뿌 다리 아야했죠. 딸기 케이크 먹고 싶어.
0: 딸기 케이크? 어, 잠깐만.
1: 야, 딸기 케이크 삐뿌 먹어. 야, 삐뿌 먹을래. 삐뿌 먹을래.
2: 삐뿌, 다리 괜찮니? 삐뿌야, 오빠 따라하면서 장난치면 안 돼.
1: 아빠! 삐뿌 케이크!
3: 아, 목 말라.
2: 우리 뽀뽀, 뭐 필요한 거 없니?
0: 자, 뽀뽀야, 딸기 케이크 더 줄까?
3: 아직 다리가 다 나으면 안 되는데.
1: 오빠, 딸기!
4: 주상한데.

0: 아, 좋다. 내 주스! 어? 주스가 왜 저기 가 있지? 아, 목마른데. 지팡이도 없네. 뭔데? 엄마, 아빠, 엄마의 닭이 공부한다.
1: 오빠야. 아픈 오빠한테 장난치면 안 돼.
0: 아이고.
1: 오빠야, 목말랐지? 많이 마셔.
0: 네.

0: 오빠
1: 무슨 일이야?
0: 아, 야야, 아이고 다리야.
1: 삐뽀, 아픈 오빠 괴롭히면 안 돼.
2: 아빠, 삐뽀 혼내지 마세요. 어?
1: 많이 놀랐지?
2: 괜찮아요.
1: 착한 뽀뽀, 동생 생각 말이야. 뽀뽀야, 고기 먹자.
0: 우와, 맛있는 냄새. 맛있게

0: 내가 잡았죠. 엄마, 아빠.
1: 뽀뽀야, 괜찮니?
0: 괜찮아요. 갑자기 공들이 불러와서.
2: 삐뽀, 오빠한테 장난치면 안 된다고 했지?
1: 그래, 삐뽀. 얼른 오빠한테 사과해.
0: 아니요, 오빠가.
1: 삐뽀, 얼른.
0: 삐뽀 말을 듣지도 않고. 엄마, 아빠 미워.
1: 삐뽀야. 삐뽀야.
3: 내가 너무 심했나.
2: 삐뽀야!
1: 삐뽀야!
2: 삐뽀야!
0: 엄마, 아빠는 오빠만 좋아해!
1: 삐뽀야! 삐뽀야!
0: 삐뽀야! 오빠, 진짜 아픈가?
3: 아우, 불편해! 얘는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이제야 살겠네.

0: 잘못했어. 거짓말해서 미안해.
1: 못했죠?
2: 이번엔 진짜 아픈 거 맞지?
0: 아, 진짜예요.
1: 아, 아파.
0: 오빠, 내 거 줄게.
3: 이쁘야.
0: 야! 크리스마스 트리 구하기. 잡다.
4: 크리스마스 트리란다.
0: 크리스마스라고요? 그게 뭔데요?
4: 크리스마스는 말이야, 크고 멋진 나무를 구해서 예쁘게 장식하고 온 가족이 모여 파티도 하고 아이들은 멋진 선물도 받는 날이란다.
1: 선물?
0: 그럼 우리도 크리스마스예요.
4: 아니, 크리스마스는
2: 그래, 파티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잔뜩 먹자.
5: 좋아, 그럼 다 같이 크리스마스 준비를 해볼까?
2: 네.
4: 이건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니야. 이런 트리로는 파티를 못해. 트리가 어떻게 생겼냐면 말이다.
0: 할아버지,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니라뇨. 나무 모양이 달라. 우리 섬엔 이렇게 생긴 나무는 없는데.
2: 무슨 일이야?
0: 우리 섬엔 트리가 없어요.
1: 파티 못했어.
2: 이쁘야, 울지 마. 그러니까. 그래, 우리가 트리 찾으러 가면 되지.
5: 좋아, 그럼 다 같이 트리를 찾으러 가볼까?
1: 예!
6: 아베베베베!
1: 빅뿌!
5: 마마! 렛츠고!

0: 퀴즈
1: 우와, 여긴 나무가 아주 많은데?
0: 좋아, 그럼 우리 흩어져서 나무를 찾아볼까?
2: 예!
1: 이건 나무가 아니라 나뭇잎으로 만든 집들인데.
2: 그럼 틀이 없냐?
3: 이놈들! 우리 집에 불만이 있나 보지?
1: 그게 아니라, 저기! 나무!

0: 추워. 여긴 눈보라가 심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1: 그래, 눈! 그림에도 눈이 있어요. 크리스마스 트리는 눈밭에 있는 게 틀림없어요. 저쪽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0: 뭐야? 같이 가야지. 뽀뽀 어디로 갔지?
2: 에이, 뭐야. 나뭇잎이 없잖아. 여기도 아니네.
0: 뽀뽀 목소리야!
2: 고마워요. 이 숲에서 사는 건가?
1: 저기. 자, 혹시 이 나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모르시면 저 혼자. 무화들이다! 드디어 찾았다! 저게 고마워.
2: 어디 갔지?
3: 뽀뽀야! 괜찮니?
1: 네, 괜찮아요. 이것 보세요. 크리스마스 트리예요.
0: 정말 예쁘다.
4: 이렇게 하면 안전할 거야.
5: 크리스마스 트리 찾기 성공!

나 방귀로켓

0: 여기 써있는 글씨가 뭐예요?
1: 아, 크리스마스 때 다 같이 외치는 주문이요. 이게 뭐였더라? 아, 메리 크리스마스!
2: 재밌는 주문이네. 그럼 다 같이 외쳐볼까요?
3: 메리 크리스마스!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점심에
4: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저녁에
4: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8: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7: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8: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출동.
9: 얼굴엔
10: 순한 킬킬.
9: 눈물엔
10: 덥덥한
11: 순하게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12: 아빠 저게 뭐야?
13: 글쎄,
14: 다들 뭐 먹는 거지?
15: 이게 뭐예요?
1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5: EBS IN 포키젤?
16: 네.
1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4: 데일리 케어.
5: 점심에
4: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저녁에
4: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17: 키가 크고 싶다면 키성장 고민이 되면
18: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7: 잘 오셨습니다.
8: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7: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8: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19: 1, 2, 3. 자 모여서 푸른 바다를 바라봐. 시원한 바람이 나를 감싸네. 모두 모여서 노래해. 우리는 행복해. 멈추지 말고 노래해.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매일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식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매번 저 녀석 때문에 계획이 실패하고 있어. 역사를 바꾸는 것보다 먼저 저 녀석부터 처리해야. 마침 시간 터널이 열렸어. 그렇다면 이번엔 너희들부터 없애주마.

0: 걸 어디에 숨기지? 어? 저기가 좋겠다.
1: 공주님!
0: 아, 깜짝이야! 어?
1: 여기서 뭐 하십니까?
0: 아, 뭐 좀 넣어두려고요. 온달이랑 같이 보고 싶은 게 있어서. 아. 어? 이건 내가 정말 삼조고의 아이가 맞을까?
2: 타임워치도 아직 조정 못하는데 고구려의 부마가 될 자격이 있을까?
0: 아, 자신 없다. 어머, 온달이의 일기잖아.
1: 저런, 늘 덜렁대는 줄만 알았는데 그런 고민이 있었군요. 온달이가 아직 자신을 믿지 못하나 봅니다.
0: 온달이는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선생님,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온달이의 자신감을 찾아줘야죠. 빨리 시간 여행해요.
3: 내 방엔 왜?
0: 온달아, 어서 일어나. 시간 여행 가야지.
3: 갑자기?
1: 그래. 아직 배울 게 많아.

0: 폐하, 요즘 백제 군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도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1: 폐하, 매번 장마와 가뭄으로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대책을 말씀해 주시옵소서.
2: 모두들 나를 믿었지 못해 하는구나. 내가 왕으로서 잘할 수 있을까?
0: 저 보십시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대답도 못하지 않습니까?
1: 에휴, 여자가 왕이라니.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2: 하지만 이렇게 걱정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나를 믿고 왕으로서의 책임에 최선을 다하자.
0: 폐하, 대답을 해주시옵소서.
1: 폐하, 한시가 급하옵니다.
3: 폐하, 아래없기 황공하오나 요즘 첨성대 건설에 필요한 공사 도구들이 자꾸 없어진다고 하옵니다.
2: 뭐라고?

0: 이 것들을 팔면 돈 좀 되겠는가?
1: 그냥 가버렸네. 선생님, 근데 여기는 어디예요?
2: 어? 아, 여긴 바로 한국사 최초의 여왕, 선덕여왕이 계신 신라시대야.
3: 아, 그럼 이게 그 유명한 첨성대인가요?
2: 네, 맞습니다. 하늘의 별을 관측하기 위해 만든 것이죠.
1: 우와, 그럼 이 안에 천재망원경이 들어있는 거예요?
3: 천체망원경은 무슨 천체망원경이겠지?
2: 아니, 천체망원경이 있는 게 아니라
3: 너 뭐 하는 거야?
1: 예전부터 망원경으로 별을 보고 싶었거든.
2: 그런 거 없어. 어서 내려와.
4: 웬 놈들이냐? 너희들은 누구냐? 여긴 어떻게 들어왔지?
2: 어? 선덕여왕님?
1: 네? 저분이 선덕여왕?
4: 자꾸 도난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여 와봤더니 공사 도구를 훔친 게 너희들이었구나.
3: 도난 사건이요?
1: 아니에요! 저희는 도둑이 아니에요! 아! 저! 도둑을 봤어요! 이거요! 아까 그 사람!
5: 아, 그래!
4: 너희가 도둑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믿지?
1: 아유, 억울해! 진짜 도둑을 봤다니까요! 그럼 저희가

0: 녀석을 잡아서 누명을 벗게 해주세요.
1: 너희들이?
0: 당연하죠. 꼭 잡을 거예요. 다 됐다. 온달표 함장을 맛봐라.
2: 정말 도둑이 나타날까요?
3: 범인은 반드시 현장에 다시 나타날 겁니다. 분명히 이걸 찾으러 올 것입니다.

0: 아이 참. 아이 도대체 어디에 떨어뜨린 거야?
1: 저기 그 도둑이야. 너와.
2: 좋아. 조금만 더 가면 함정이 있는 곳이야.
1: 조금만 더. 됐다.
0: 저쪽에 흘렸나?
3: 뭐야? 안 돼! 서!
1: 거기 멈춰, 이 도둑아!
2: 이럴 거면 함정은 왜 만든 거야?
4: 뭐야?

0: 왕실에서 쓰는 공사 도구들이 모두 비싼 것들이라 훔친 모양입니다.
1: 어때요? 제 말이 맞죠?
2: 그래, 고맙다. 괜히 의심해서 미안하구나.
1: 미안하시면 제 소원 하나 들어주세요. 네?
2: 어?
1: 첨성대! 첨성대 안에 들어가 보고 싶어요!
2: 정말로 저 안에 들어가 보고 싶은 게 소원이냐?
1: 네! 안에 있는 망원경을 꼭 보고 싶어요!
0: 그런 거 없다니까.
1: 없긴 왜 없어요? 별을 관측하는 곳인데 있겠죠? 진짜 없잖아요!
2: 그 망원경이란 건 말이냐?
1: 네, 망원경요! 그럼 망원경도 없이 여기서 어떻게 별을 봐요?
2: 여기가 아니고 저 위에 올라가서 봐야지. 이쪽에 앉거라. 여기에서 이렇게 하늘을 관찰하는 거란다.

0: 어? 어, 우시는 거예요?
1: 울다니, 난 울지 않는다.
2: 에이, 제가 봤는데요.
0: 왜요? 왜 우신 거예요?
1: 울지 않았대도.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갑자기 지난 날들이 떠오르는구나.
3: 여자가 왕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4: 신라도 이제 끝입니다. 끝.
1: 어머, 모든 게 다 내 탓이라니.
5: 하늘을 관찰하는 참성대를 지어 농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라.
6: 안 됩니다. 그건 불가능하옵니다. 돌탑을 쌓는다고 어찌 하늘을 알 수 있겠습니까?
1: 모두가 다 안 된다 하고 스스로도 자신이 의심스러울 때 거기서 멈추는 사람과 그걸 깨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 난 내 자신을 믿었고 반드시 증명할 거야.
0: 저도 그럴 수 있을까요?

0: 너도 스스로를 믿어야 한단다.
1: 어? 저게 뭐지? 어? 아, 저건!
2: 드디어 찾았다.
1: 여왕님, 빨리 내려가야 해요.
0: 저것이 무엇이냐?
1: 내려가서 말씀드릴게요. 어서요.
2: 엑스맨?
1: 엑스맨, 또 무슨 짓을 하려고 나타난 거야?
2: 와. 너희들은 잠깐 기다려. 일단 제일 방해되는 녀석부터.
1: 여왕님, 빨리 내려가야 해요.
2: 그렇게는 안 되지. 받아라, 엑스런 풍선볼.
1: 뭐지? 이쪽만 피하세요.
0: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2: 벌써 놀라면 안 되지.
1: 조심 마세요. 진짜 불어오르고 있어요.
2: 그대로 납작해져서 영영 사라져라.
1: 맞다, 엑스맨.
2: 다음은 오래 기다렸구나. 풍선볼 발사. 위험해요. 어쩌, 피했어? 풍선볼 연속 발사! 망칠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많아서 피할 수가 없어!
0: 정말 납작해지겠어.
1: 안 돼! 잠깐아! 상주고 도와줘! 역시 난 안 되는 거야.
0: 모두가 다 안 된다 하고 스스로도 자신이 의심스러울 때 거기서 멈추는 사람과 그걸 깨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
1: 그래, 나를 믿는 거야. 나는 삼조고야.

0: 다시는 나타나지 마! 여왕님! 저 해냈어요! 저도 여왕님처럼 자신을 믿었더니 작동법을 알게 됐어요!
1: 그래, 정말 잘 됐구나.

0: 있게 될 아이로다. 오늘 이렇게 삼성대의 완성을 선언하노라.
1: 저런 게 무슨 도움이 된다고?

0: 점성대에서 관찰한 별자리의 움직임으로 보아 이제 곧 장마가 시작될 테니 이를 백성들에게 알려 철저히 대비하게 하라.
1: 치, 갑자기 장마는 무슨...
2: 폐하의 말씀대로 비가 온다.
3: 하늘의 뜻을 읽으실 수 있는 여왕 폐하 만세!
4: 만세! 만세! 만세!
5: 우와, 진짜 첨성대를 만들어서 날씨를 알 수 있었네요.
0: 온다라, 첨성대를 만들어서라기보다 스스로를 믿고 백성을 구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마음으로 하늘을 살폈기 때문일 것이다.
6: 결국 뜻을 이루셨구나.
5: 이게 봐, 내가 첨성대를 지켜냈기 때문이지.
7: 뭐, 자신감은 터진 것 같네.
4: 만세! 만세! 만세!
5: 오늘의 위인 선덕여왕!
8: 와, 선덕여왕님이시다!
5: 너 선덕여왕님이 누군지 알아?
8: 당연하지! 첨성대에서 나랑 같이 별을 봤던 여왕님이시잖아.
5: 누구라고? 함께 별을 봤어? 언제 나만 쏙 빼놓고 다녀온 거야? 그럴 수도 있지. 뭐? 야!
6: 그만. 더 자세히 알려줄게요. 선덕여왕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왕입니다. 출생연도는 분명치 않고 647년에 승하하였습니다.
8: 선생님, 질문 있어요.
6: 네, 뭐가 궁금하죠?
8: 옛날 왕들은 거의 다 남자던데 어떻게 여자가 왕이 될 수 있었어요?
6: 신라에는 골품제라는 신분 제도가 있었는데 이 중 성골 신분인 사람만이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신라의 왕이었던 진평왕의 동생들은 이미 사망한 뒤였기 때문에 남은 자신의 딸 덕만이 선덕여왕으로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7: 덕만이가 누군데요?
6: 선덕여왕의 이름이 덕만이랍니다.
8: 선덕여왕은 얼마나 좋았을까? 왕이니까 뭐든지 다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
6: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덕여왕은 성별이 여자라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는 비담의 난이나 칠숙 석품의 난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이 난들은 여자가 왕인 것에 불만을 품고 일으킨 것이었답니다. 선덕여왕은 불교를 받아들여 왕권 강화에 활용했습니다. 주변의 여러 나라가 신라에 가하는 위협을 멈추길 바라는 마음으로 황룡사라는 절에 9층 목탑을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5: 아, 그렇구나!
6: 이제 선덕여왕에 대해 잘 알겠죠?
5: 네!
6: 그럼 위인 카드를 위인첩에 넣어볼까요?
4: 야호! 선덕여왕 카드 수집 성공!
8: 에이, 그럼 옷장을 치우면 되지.
9: 거기에 작업 시간까지 더하면...
8: 우와! 신난다!
10: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점심에
1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저녁에
1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두드림.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파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눈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스.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뽀로로
1: 도마나라 키스 환영합니다.
2: 어서오세요 공주님.
1: 도마나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도마나라 키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준모란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4: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6: 겨울 감기 범인을 찾아라. 왜 자꾸 콧물이 나는 걸까? 나 왜 자꾸 콧물이 나는 거냐고? 콧물이 나와. 아, 코감기 아니야? 이상하다. 호떡이 넌 꼭 겨울이면 감기에 걸리더라. 그것도 자주. 나 왜? 왜 겨울이면 자꾸 감기에 걸리는 걸까? 겨울이라 추워서 그런가? 나 추워서 밖에도 안 나가고 집에만 있었는데. 아, 맞다. 그랬지. 근데 왜 감기에 걸리지?
7: 딱지. 딱지.
6: 오, 감기 딱지야. 호떡아, 내가 가서 알아보고 올게. 야! 왜 자꾸 콧물이 나오는 거야?
8: 네, 아, 알았어요.
9: 감기 바이러스를 잡아왔사옵니다.
10: 오, 별개고 수고했어.
8: 아, 저는 억울하옵니다.
10: 억울한지 안 억울한지는 우리 사또께서 가려줄 것이다. 그쵸, 사또. 또, 어딜 가신 거야? 사또가 안 계시면 내가 나설 수밖에. 사또, 어딜 갔다 이제 오십니까?
11: 사또요? 제가요? 여기가 어딘데요?
10: 어디긴 어딥니까? 코마을이지요. 코마을 사또님.
11: 여기가 코마을이라고? 잘됐다. 여기서 알아보면 되겠네.
6: 여봐라! 호떡이가 왜 코가
10: 왜겠습니까? 저 감기 바이러스 때문이지요.
11: 감기 바이러스!
10: 어서, 사또.
11: 응?
10: 발 내리세요.
11: 예.
10: 오늘따라 정말 왜 이러십니까? 어서 당장 저 감기 바이러스를 어미 벌하소서.
8: 사또, 저는 억울하옵니다.
9: 억울하긴 뭐가 억울하다는 것이냐? 감기 바이러스, 네가 코마을을 습격하는 바람에 감기가 퍼졌잖아.
10: 여봐라, 지금 당장 감기 바이러스에게 곤장을 내리쳐라.
11: 내려가지요.
10: 예.
8: 사또, 저는 억울합니다. 제가 코마을에 감기 바이러스를 퍼뜨린 건 맞사오나.

0: 그 마을도 평소와는 달라도 너무 달라 싸웁니다.
1: 응? 달라? 무엇이? 어떻게 달랐단 말이오?
0: 아, 그게 평소라면 코 마을은
2: 코 마을 침입자는 이 코털 장군이 다 막아버리겠소.
3: 코털 장군님, 점액 세포도 점액을 만들어 점막을 촉촉하게 지키겠습니다.
2: 점액 세포 고맙소. 선모 세포도 훈련을 게을리하지 마시오.
3: 네, 선모, 선모.
4: 누구든 들어오기만 해봐라. 이 촉촉한 점막에
0: 랄랄랄랄라. 또 철샥. 오, 다리가 붙어서 안 떨어지잖아. 따.
3: 이것이 바로 점액의 힘이니라. 코털 장군님.
2: 고. 탈탈탈탈탈. 자, 감기 바이러스 처먹자.
0: 아이고, 아이고, 감기 바이러스 살려.
5: 점액 세포가 만든 점액 때문에 코 점막이 촉촉해서 코털 장군에게 쉽게 잡히곤 했습니다. 그런데
0: 탈탈탈탈탈.
4: 아, 건조해.
3: 움직일 수가 없어.
0: 들숨에 빨려 들어왔잖아. 코털 장군님.
2: 아니, 너는 감기 바이러스.
0: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나가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예, 예. 만? 코털 장군님, 어디 불편하세요?
2: 알 거 없어. 당장 나가!
0: 나가라고요? 그 코털로 저 안 잡으세요? 이상하네.
2: 하지 마. 하지 마!
0: 안 움직이잖아? 못 움직이는 건가? 그러고 보니까 점액세포도 하, 가만히 있고 선모세포도
3: 찌르지 마!
0: 점막도 촉촉하지도 않고 사막이네, 사막이야! 촉촉한 점막이 사막으로 변해 있었다니까요!
1: 사막으로?
6: 그럴 리가. 코마을은 촉촉한 점막이 있어서 바이러스는 물론 세균이나 먼지 같은 침입자를 막아내는 곳이거니 어디서 거짓을 고하는가?
0: 거짓말이 아니라니까요. 백혈구님, 그렇죠. 뭐라고 말 좀 해보세요.
6: 그래. 그 감기 바이러스를 잡아온 백혈구가 말해보시오.
7: 감기 바이러스의 말이 사실이옵니다. 점막이 메말라 있어서 저도 이 감기 바이러스를 잡는데 애를 먹었사옵니다.
0: 아휴, 안 잡힐 수 있었는데 아깝다.
1: 그 점막이 사막으로 변했다고? 이상하네.
6: 아, 이상하지요? 대체 점액 세포는 점액 안 만들고 뭘 했단 말이냐? 여봐라, 지금 당장 점액 세포를 데려오거라!
1: 이방!
6: 라고? 사또께서 말씀하실 거죠?
1: 그렇소. 여봐라! 점액세포를 당장 잡아오거라!
6: 점액세포! 점막 관리를 소홀히 해 감기 바이러스가 코마을의 감기를 퍼뜨린 죄! 크오. 아주 크오. 여봐라, 지금 당장 점액세포에게 혼자를 내도!
4: 억울하옵니다. 점막이 사막으로 변한 건 사실이오나 저도 다시 점막을 촉촉하게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애썼사옵니다.
6: 어디서 거짓을 고하는가?
1: 거기 있지 말고 자리로 가시오. 점액세포의 말은 거짓이 아니오.
6: 예?
1: 아, 귀아파. 코떡이는 계속 콧물을 흘리고 있었소. 그러니 코 점막은 촉촉했을 것이오.
6: 점액세포! 어찌 된 것이오?
4: 저는 점액도 만들지만 점액을 불러오는 능력도 있사옵니다. 그리하여

0: 이제부터 이 코마을은 이 감기 바이러스가 접수한다. 찔라 찔라 찔라 찔라.
1: 나 코마을을 지키는 점액세포. 더 이상 감기 바이러스를 두고 볼 수 없소이다.
0: 왜? 쫓아내게? 어떻게 할 건데?
1: 콧물 작전이야.
0: 콧물? 아, 다 바짝 말라버렸는데 물이 어디 있다는 거냐?
1: 점액들은 콧물이 되시오. 예!
0: 이게 어떻게 된 것이오?
1: 섬모 세포 지금이요. 콧물은 가시오. 섬모 섬모.
0: 콧물이다. 내 뒤에 숨지 말고 당장 나가시오. 나가면 저 콧물에 휩쓸려서 쫓겨날 텐데. 실수 실수.
1: 감기 바이러스를 내쫓을 때까지 전액들은 원시오. 콧물은 가시오. 섬무. 콧물은 계속 가시오. 가시오.
2: 왜 자꾸 콧물이 나오는 거야?
1: 허나 제가 아무리 콧물을 퍼부어대도 감기 바이러스는 내쫓을 수 없었사옵니다.
0: 어휴, 콧물에 휩쓸려 나갈 뻔했어.
3: 그 콧물로 내쫓았어야 했는데.
4: 그런데 말입니다. 사또, 점액세포는 점액을 모아 콧물을 만들 수 있는데도 왜 점막을 사막으로 변하게 둔 것일까요? 그 죄는 어미 벌하소서. 어미!
2: 아우, 따가. 그것은 나도 궁금하오. 점액세포, 왜 점막을 사막으로 변하게 두었소?
1: 사또, 어쩔 수 없었사옵니다. 갑자기 콧구멍으로 건조한 공기가 들어오는 바람에.
5: 건조한 공기야!
1: 촉촉했던 점막은 사막으로 변하고
0: 코 털털털털털.
1: 코털 장군님도
2: 점에.
1: 저도 섬모. 섬모 세포도 모두 바싹 말라버렸사옵니다.
2: 왜야? 지금 당장 건조한 공기를 잡아오시오.
6: 억울하옵니다, 사또.
0: 우와, 건조한 공기 때문에 모두 바짝 말라버렸잖아.
2: 건조한 공기가 코마을로 들어오는 바람에 촉촉한 점막이 사막이 되었고,
0: 그 바람에 감기 바이러스인 내가 들어가서
2: 호떡이가 코감기에 걸린 거였어. 오? 건조한 공기 최고 딱지다.
7: 여봐라, 건조한 공기에게 권장을.
6: 아, 또 억울하옵니다. 제가 건조한 공기가 된 것은 제 짝꿍인 물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옵니다.
0: 물을 잃어버려서? 어디서?
6: 추운 겨울이면 찾아오는 바람장군과 난방장군 때문이옵니다. 그들이 있는 한 저는 더 건조한 공기가 될 것이고, 그럼 호떡이의 코감기는 더 심해질 것이옵니다.
2: 왜야? 그럼 어찌해야 한단 말이오?
6: 지금 당장 새로운 공기가 들어올 수 있게 창을 열어 환기하고, 제 짝꿍인 물을 만날 수 있게 가습기를 틀어주시옵소서.
2: 알겠소이다. 그럼 난 이만 뿅.
0: 호, 사또가 사라졌다. 그럼
8: 어디?
2: 집에만 있어서 감기에 걸린 거야. 집안 공기가 건조해서 감기에 걸린 거라고. 일단 창문부터 열어 환기하자.
7: 누나, 나 추운데.
2: 환기하지 않으면 건조한 공기 때문에 코마을은 또 사막으로 변할 거고, 공기에 숨어있던 감기 바이러스가 또 네 코로 들어가서.

0: 창고 내가 열 거야.
1: 그래, 난 가습기를 틀어야지. 공기야, 촉촉해져라.
0: 상처의 촉촉 밴드. 누나! 누나! 누나! 누나!
1: 호떡아, 왜 그래? 누가 네 간식 뺏어?
0: 더 맞았어!
1: 피자! 얼른 소독약 뿌리고, 그리고 촉촉 밴드도 붙여야 하는데 어디더라?
0: 구급상자에 있지.
1: 아, 맞다, 구급상자. 근데 구급상자가 어딨더라?
0: 저기 냉장고 위에 있지.
1: 응? 아, 맞다, 여기 있었지. 호떡아, 누나가 소독하고 촉촉 밴드 붙여줄게.
0: 아, 싫어 싫어, 아프단 말이야.
1: 안 돼, 소독하고 촉촉 밴드 붙여야 해. 안 그러면 이렇게 흉터 생길걸?
0: 또 흉터가 생긴다고? 아, 나 소독도 하기 싫고 촉촉 밴드도 붙이기 싫은데. 누나, 왜 상처가 나면 소독도 하고 촉촉 밴드도 붙여야 되는 거야? 왜 상처가 나면 소독도 하고 촉촉 밴드도 붙여야 되는 거냐고? 왜?
1: 아이고, 나도 모르지. 엄마가 그렇게 해주시던데.
2: 딱지. 딱지.
1: 오! 촉촉 밴드 딱지다. 잘 됐다. 내가 왜 상처가 나면 소독도 하고 촉촉 밴드도 붙여야 하는지 알아보고 올게. 대신 네가 그 이유를 알려주면 소독도 하고 촉촉 밴드도 붙이는 거다.
0: 알았어. 약속.
1: 약속. 이야!
3: 저 결국 절대 내 손 놓으면 안 돼. 꽉 잡아.
4: 여장, 더는 못 버티겠어.
3: 안 돼, 저 결국.
2: 비상, 왼쪽 무릎 마을에 상처 발생. 저 결국아, 상처 밖으로 튕겨나갔다. 피가 난다.
5: 상처 발생, 가자.
3: 저 결국 미안해. 내가 초철구를 지켰어야 했는데.
2: 지금 당장 새로운 비사 쫓아는 왼쪽 무릎 마을로 출동하길 바란다.
6: 상처 속으로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자고. 염증이라면 너무 걱정하지 마. 너 옆무릎 마을 흉터 봤지?
7: 봤지?
6: 그거 내가 만든 흉터잖아.
7: 우와, 정말?
6: 우리가 싫어하는 소독약을.
7: 소독약아! 너무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6: 아니야, 떨 거 없어. 소독약을 안 발랐다고.
7: 안 발랐어? 아니, 난 또 뭐라고.
6: 게다가 촉촉 밴드도.
7: 촉촉 밴드! 너무 무서워.
6: 아니야, 떨 거 없어. 촉촉 밴드도 안 붙이는 거야.
7: 아니, 난 또 뭐라고.
6: 그래서 내가 여기저기 막 찔렀더니 염증이 생기더라. 그래서 영광의 흉터 남겼지.
7: 그럼 이번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세균 형님.
6: 세균 동생, 나만 믿고 따라와.
7: 예, 형님.
6: 자, 들어왔다. 자, 소독약도 없고 촉촉 밴드도 없으니까 이번에도 쉽게 염증을 일으킬 수 있을 거야.
7: 예. 저기 누가 있는데요?
3: 저 결국 미안하다.
6: 아, 신경 쓸 거 없어. 혈장이야.
3: 세균, 감히 어디 들어와?
6: 아, 저리 가. 힘도 없는 게.
7: 역시 세균 형님 세십니다.
6: 아이고, 사실 제가 힘이 없는 거야. 혈장은 물이거든. 힘도 없어. 우린 여기서 백혈구만 조심하면 돼.
7: 백혈구 조심. 근데 백혈구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6: 하얗고 덩치도 엄청 큰데.
7: 엄청 크고. 아, 이렇게요?

0: 맞아, 이렇게. 어. 와! 애털구나! 도망쳐! 도망쳐!
1: 감히 어딜 들어와!
2: 백혈구 여기 여기!
1: 이 백혈구에 불꽃 주먹을 받아라! 파박파박파박파박! 세균이 더 들어오기 전에 찢어진 상처를 빨리 막아야 하는데.
2: 그러려면 혈소판이 필요하잖아. 근데 혈소판은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어? 혈소판 어서 와!
3: 어? 뭐 내가 오늘은 혈소판이 됐네?
2: 어서 딱지를 만들어서 상처를 막아줘!
1: 세균이 더 들어오지 못하게 부탁해.
3: 응, 알았어! 딱지를 만들자! 딱지를 만들자! 어,
4: 형님, 딱지를 만든다는데요? 딱지가 완성되기 전에 세균들을 불러 모아야 해! 세균들아!
1: 불렀는가? 뭐야? 세균이 또 들어오잖아. 호떡이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소독도 안 하고.
5: 소독! 야호! 상처 났다. 들어가자.
6: 소독약맨 출동.
4: 아, 소독약맨이다. 설마 뿌리는 건 아니겠지?
6: 에이, 설마. 빙고. 지하스.
4: 상상만으로도 끔찍해. 소독약을 뿌리면 우린 다 들어가고 상처 속으로는 들어오지도 못했을 거야.
6: 그치. 그럼 이렇게 백혈구를 괴롭히지도 못했을 거야.
2: 백혈구 힘내.
3: 그러니까 세균들이 상처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소독을 하는 거였어. 호떡이한테 꼭 말해줘야겠다.
7: 작가이급, 작가이급. 기사총사, 곧 돌풍이 불 거야.
1: 뭐 돌풍? 결장, 조심해.
5: 결장!
0: 왜 저래? 결장은 우리라고 했잖아. 바람 불면 날아가, 말라버린다니까.
5: 결장, 괜찮아.
6: 우리 이 틈을 타서 몸속 깊숙이 들어가자고.
0: 그러자.
1: 안 되지. 이 백혈구가 있는 한 세균은 단 한 마리도 들어갈 수 없다.
6: 뭐야, 힘 다 떨어졌나 봐.
2: 백혈구 혼자서는 위험해. 얘들아, 내가 가서 면역세포들을 불러올게. 아, 발이 발이 안 떨어져.
1: 안 돼, 혈장. 가지마. 네가 있어야 촉촉해서 나도 싸울 수 있어.
7: 맞아, 혈장. 네가 없으면 우리도 버티기가 힘들어. 그리고 네가 없으면 이 혈소판도 딱지를 만들 수가 없다고.
3: 맞아, 딱지를 아직 반도 못 만들었어.
1: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제시가!
5: 아우, 깜짝이야.
6: 그렇게 부른다고 대식이가 오겠냐?
8: 대식이가 왔다! 세균들아, 꼼짝 마라!
5: 와, 진짜 왔네!
8: 백혈구, 넌 왜 이렇게 힘이 없어?
1: 혈장이 말라가고 있어.
8: 뭐야? 아, 백혈구나 나나, 우리 면역세포들은 촉촉해야 잘 싸울 수 있는데, 아, 혈장이 마르면 어떡해?
2: 미안해.
4: 우린 좋은데?
8: 호떡이는 촉촉밴드도 안 붙이고 뭐하고 있는 거야? 촉촉밴드를 붙여야 혈장이 마르는 걸 막을 수 있어서 우리가 더 잘 싸울 수 있는데.
4: 호떡이는 촉촉밴드 안 붙일 텐데.
6: 그래서 대식이 너도 3, 2, 1.
8: 내가 왜 이런지.
3: 그래, 상처가 나면 소독을 하고 촉촉 밴드를 붙이는 이유 바로 이거였어. 얘들아, 내가 호떡이가 꼭 소독하고 촉촉 밴드 붙이게 할게.

0: 편집판! 아, 딱지 만들다 말고 그냥 가면 어떡해!
1: 누나!
2: 상처를 소독하지 않으면 상처 속으로 세균이 들어가서 소독약을 뿌려야 하는 거야! 자!
1: 아, 따가워! 세균들이 괴로워하는 소리가 들리는구만! 무슨 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2: 자, 그 다음은 저 촉촉 밴드를 붙여주면 백혈구와 대식세포가 촉촉하게 잘 싸울 수 있어. 백혈구 대식세포 힘내.
0: 발이 안 떨어져. 점점 더 말라가고 있어.
2: 딱지를 만들자. 딱지를 만들자.
0: 혈소판 힘내.
2: 응.
3: 대식아, 난 이쪽에서 막을게.
4: 그럼 난 이쪽에서. 그럼 우린
1: 도망가자.
5: 잠깐. 그래, 소독약 맨이다. 꼼짝 마라, 세균이야.
6: 뭐? 뭐야? 왜 갑자기 어두워지는 거야? 벌써 밤인가?
7: 아니, 저건
3: 그래, 촉촉 밴드다.
0: 드디어 호떡이가 촉촉 밴드를 붙였나 봐. 오, 촉촉 밴드가 내가 마르는 걸 막아주고 있어. 나도 점점 더 촉촉해지고 있다고.
3: 그거 듣던 중 반가운 소리군.
4: 그럼 우리도 더 촉촉하게 잘 싸울 수 있을 거야.
3: 가자, 세균들아, 딱 기다려라. 가자, 가자.
6: 아, 촉촉해지니까 백혈구랑 대식세포
7: 엄청 세졌잖아.
2: 어머나, 어머나, 나 손이 왜 이렇게 빨라지니? 금방 딱지로 상처를 메꿀 수 있을 것 같아.
0: 촉촉하니까?
2: 응, 혈장이 촉촉하니까 좋아, 너무 좋아.
0: 그래, 바로 이거야. 상처가 나면 소독약을 뿌리고 촉촉 밴드를 붙이면 백혈과 면역세포들이 세균을 좀 더 쉽게 물리칠 수 있다고.
8: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다치지 않는 거야. 적혈구들이 몸 밖으로 튕겨나가면 다시는 못 돌아온단 말이야.
3: 다치지 않게
9: 조심.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지성.
10: 얼굴엔
11: 순한 킹킹.
10: 준모란
11: 덤덤한
12: 순하게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1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4: 지금 쟁여놓으세요.
1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6: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15: 가자 얘들아,
17: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6: 퍼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절찬 상영 중.
18: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9: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8: 얼리면 더 맛있어.
1: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 고민이 되면
15: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3: 순한 길길
2: 줄무랑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우리 여행가자.
3: 환영합니다.
2: 그럼 여기 출발.
3: 뽀로로 떴다 비행기. 뽀로로 비행기.
2: 기내식입니다.
3: 맛있겠다. 하늘 높이 날아라. 신나는 여행.
2: 뽀로로 떴다 비행기.
4: 아침에
5: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4: 점심에
5: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4: 저녁에
5: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8: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7: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8: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9: 데일리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데일리핑과 함께.
10: 가수가 되고 싶은 로봇.
11: 아, 얘들아, 너네 그거 들었어?
12: 뭐?
11: 오늘 새로운 학생이 올 거래.
12: 뭐? 새로운 학생?
13: 응. 누군데?
14: 누구지?
13: 몰라, 궁금해.
10: 얘들아, 안녕. 오늘부터 번개 학교에 다니게 된 로봇 켄이야. 안녕.
12: 안녕.
10: 반가워.
13: 켄이구나, 켄. 반가워. 난 도라라 공주야.
14: 반가워. 나도 로봇이야. 내 이름은 아라.
12: 아라?
10: 근데 켄, 너도 번개맨을 돕는 멋진 영웅이 될 거야?
12: 난 사실 가수가 꿈이야.
13: 가수?
11: 가수?
13: 우와.
11: 그렇다면 노래 실력을 안 들어볼 수가 없지.
13: 그렇지, 그렇지.
11: 우리 친구들도 궁금하죠? 좋아, 그럼 다 같이
12: 노래해.
13: 노래해.
12: 노래해.
13: 노래해.
12: 좋아,
13: 노래해.
12: 좋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볼게.
13: 우와, 기대된다.
12: 도레미, 도레미. 학교 종이 땡땡땡
13: 땡땡땡땡 그만 부르자.
11: 야야야
13: 나라공주.
14: 왜 뭐 이 못하자.
12: 혹시 내 노래가 별로였니?
11: 아니
10: 그냥 목이 아플까봐.
12: 난 괜찮은데. 떴다 비행기
11: 나 가는 거 아니야. 나 돌아라 데리고 올게.
13: 야,
11: 나 진짜 가는 거 아니야.
12: 다들 가버렸네. 내 노래가 어때서.

0: 너 노래 잘하긴 잘하는데 더 잘하게 해줄 선생님 한번 만나볼래?
1: 어, 진짜? 아, 좋아. 좋아, 좋아.
0: 그럼 어. 한번 불러볼까?
2: 가시면 대장님! 어?
3: 노래를 부르자 무시당한 로봇 캔이여,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고 노래를 부르게 해주마. 곰 로봇으로 변신!
0: 변신! 좋았어.
4: 어둠의 기운으로 만들어진 난 목소리가

0: 무심지 어둠만 좀 봐라. 멈춰! 원래의 너로 돌아와!
1: 아니
2: 뭐야? 공이 공이야! 우와! 바로 3단 고음으로! 나 화났지! 어때? 빠르지? 어때? 맞지?
0: 이런 움직임이 장난 아닌걸?
2: 좀 더 세다고! 어? 자, 얘들아! 좋아! 이번에 봄의 맛을 봐라!
0: 어? 너무 시끄러워! 아, 힘이 빠지고 있어! 캔에게 깃든 가시 에너지는 사라져라! 번개!
3: 아, 진짜 뭐야! 곰 로봇이 또 졌어!
4: 뭐라고?
3: 곰 로봇이 졌다고!
4: 뭐라고?
3: 곰 로봇이 졌다고!

0: 뭐라고?
1: 아, 진짜. 곰 로봇이 졌다고.
0: 아이고, 도망가.
1: 맞아.
2: 정말? 미안해. 그리고 사실 나 노래 못하는 거 알고 있었어. 이제 그만 부를 거야.
3: 잠깐만, 켄. 아까 나랑 싸울 때 보니까 움직임이 아주 대단하던데.
2: 정말요?
3: 노래보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더 연습하면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야.
2: 다른 꿈? 그래, 결심했어.
4: 뭔데?
2: 정말 열심히 연습해서 멋진 댄서가 될 거예요.
5: 와!
6: 자, 그럼 음악 주세요.
4: 정말?
6: 열심히 할 거예요.
3: 그래, 그래. 우리 친구들도 켄처럼 자기가 잘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아서 꼭 꿈을 이룰 수 있기로 해요. 알았죠?
5: 네!
3: 좋아요. 우리 친구들의 꿈을 응원하며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씩씩하게 더 체조 함께해요.
5: 네!

0: 궁금해. 문제 주세요.
1: 오늘은 동요 문제예요. 이 음악을 듣고 이 동요에 나오는 곤충을 알아맞혀보세요.

0: 자, 어떤 곤충일까 궁금한데 보기 나와주세요.
1: 나와주세요. 1번 동공, 달. 2번 윙윙 모기. 3번 탈랑탈랑 나비.
0: 우와, 궁금하다, 궁금해. 자, 아는 친구는 힘차게 번개맨을 불러주세요.
2: 비리리에 들어가는 곤충은 무엇일까? 정답을 아는 친구 손들어주세요.
0: 저요. 저요.
2: 알았어요. 알았어요, 친구. 우리 친구 아까부터 굉장히 열정적으로 저요를 외쳐주고 있어요. 자, 우리 친구 정답 한번 크게 얘기해볼까요?
1: 3번.
2: 3번 뭐죠?
1: 나비.
2: 3번 나비 정답입니다. 우와! 잘했어요, 친구. 그렇죠? 이 동요에는 나비가 들어가죠. 우리 친구 잘했어요. 번개맨이 선물을 드립니다.
3: 동요 문제를 하나 더 준비했어요. 노래를 듣고 삐리리 부분의 가사를 맞춰주세요.

0: 아침부터 뭐가 주르륵 내렸을까요?
1: 주르륵 주르륵 1번 가리비,
0: 가리비.
1: 2번 쌀이비,
0: 쌀이비.
1: 3번 이슬비,
0: 이슬비. 자, 처음 나가는 친구들은 번개맨을 불러봐요.
1: 번개맨.
2: 1번이 가리비였고 2번이 쌀이비, 3번이 이슬비였죠? 자, 정답을 아는 친구 손 들어주세요.
0: 좋아,
2: 잘려. 좋아요. 우리 여기 마스크까지 쓰고 있는 우리 친구, 정답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정답은요?
3: 이뚤비.
2: 이뚤비라고 해줬는데, 3번 이슬비 맞나요? 3번 이슬비?
3: 이뚤비.
2: 이슬비 정답입니다.
0: 우와!
2: 잘했어요, 우리 친구. 우리 친구도 번개맨이 선물을 드립니다.
4: 잘했어요.
2: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잘했어요. 그럼 번개맨은 이만 안녕!
1: 안녕! 안녕! 우리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퀴즈로 다시 돌아온다!
0: 이렇게 함께한 발송 퀴즈 끝!
5: 번개맨과 함께 재밌는 이야기 나눠. 번개 파워!
2: 복구리 영감. 옛날, 아주 먼 옛날,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는 착한 복구리 영감과.
6: 아유, 안녕하세요. 저는 말이죠, 노래할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랍니다. 아이고.
2: 그리고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이 살았어요.
7: 내가 제일 잘해. 박수 쳐. 소리치려라고. 그래. 아이, 내가 최고야.
6: 아이고, 최고야.
1: 멋지다.
2: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마을에서 열린 노래자랑 대회에 나갔는데요. 우리 함께 지켜볼까요?
8: 소리 질러!

야, 우리 마을 도례사라. 치열한 예선전이 끝나고 남은 도전자는 단 두 명. 과연 이 중에 우승자는 누가 될지. 자, 그러면 첫 번째 도전자 나와 주세요.

0: 그렇습니다.
1: 아, 이 분위기는 나의 웃음 분위기. 그래, 나보다 잘하는 사람 있으면 내가 방해할 거야.
0: 첫 번째 도전자의 노래 아주 잘 맞습니다. 그러면 이 기세를 몰아서 다음 두 번째 도전자 나와 주세요.

0: 왜 그래?
1: 아니, 여기로?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괜찮아요? 실수를
1: 그게 아니라
0: 다쳤나 봐.
1: 아니, 왜?
2: 아이고 아쉽습니다. 실수를 했습니다. 아이고. 자 그러면 나와주시고요. 저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네 아주 두 사람의 무대 아주 잘 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마을 노래자랑 우승자를

0: 왼쪽입니다.
1: 엄마라고 쓰겠어.
2: 이상하다. 여기가 아팠는데 이게. 아유, 아 근데 노래를 정말 잘하시네요.
3: 예, 알아요.
2: 아, 예.
0: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마을 노래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이런 이런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이 반칙을 했군요. 친구들,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안 되죠. 아쉽게 대회에서 떨어진 착한 혹부리 영감은 나무를 하러 나갔어요.
2: 아유, 힘이 예전 같지가 않네. 아이고, 조금 쉬었다 해야겠다. 아이고. 아유, 그나저나 이 내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은 이 우승할 수 있었을 텐데 이거. 아이, 아니야, 아니야. 아이, 그래도 그분이 아주 노래를 잘하셨어요. 그래, 연습이나 해야겠다. 아, 아니야. 아니.

0: 몰래 도깨비 처음 봐?
1: 아니, 도깨비를 당연히 처음 보지요. 아, 저는 그만 가보겠습니다.
0: 잠깐!
1: 왜 그러십니까요?
0: 거, 노래소리가 참 좋더라. 아유. 아주 곱고 좋아.
2: 아이고. 곱고 좋아.
1: 칭찬 감사합니다요. 전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0: 잠깐!
1: 아유, 왜 자꾸 그러실까?
0: 나도 노래를 잘 부르고 싶거든. 그 노래소리 나한테 팔아라, 어?
1: 노래소리를 팔아요? 아니, 그런데 도깨비님, 이 노래소리라는 건 목에서 나오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팝니까요?
0: 에헤이, 나도 목이 있는데 맨날 안 된단 말이야.
1: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0: 알았다! 이거 이거 노래주머니지! 여기서 노래소리가 나오는 거지!
1: 아니요 이거는 그냥 혹입니다요.
0: 거짓말. 얘들아, 줘 빨리 줘.
1: 뭘 주신다는 건지.
3: 금덩이.
2: 금덩이.
1: 금덩이를 이렇게 주신다고요?
0: 금덩이 줬다. 뭐야? 자, 이제 노래 주머니는 떨어져라.

0: 뭐야? 너랑 뭐야? 혹이 떨어졌어, 혹이!
1: 와, 이제 나도 노래 대장이다! 가자, 얘들아!
2: 가자!
1: 가자, 가자! 가자. 나도 노래 대장이다! 가자,
2: 가자! 가자!
0: 이게 무슨 일이야? 아유, 혹덩이를 떼고 금덩이를 받았네! 아이고, 전기 부자예요, 여러분! 얼싸 좋다, 신난다, 얼싸 좋다!
3: 착한 혹부리 영감은 금덩이를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이 이곳으로 찾아왔답니다.
4: 하이, 나 참! 아니, 내가 우승자인데 나한테 금덩이를 줘야지. 아이, 진짜 짜증난다. 어? 아, 그럼 내가 진짜 노래를 불러주고 금덩이를 받아야겠다. 하하하하. 자, 그럼 가보자.

0: 뭐 여러 번 보겠습니까요? 제 노래 소리를 가지러 오셨군요. 아이고, 알아요, 알아요. 그럼 제가 싸게 팔게요.
1: 어, 그게?
0: 예, 예.
1: 이 노래 소리는 어디서 나오는데?
0: 그야, 바로 이 혹에서 나오지요. 이 혹 떼가시고 금떡이 주세요.
1: 혹에서 나온다고?
0: 아이, 아실만한 분이 왜 이러실까? 얼른 혹 가져가시고 금떡이 주세요.
1: 정말이지?
0: 아, 진짜 이번 속구만 사셨나? 왜 이래? 알만한 분이.
1: 이런! 거짓말쟁이 맞다!
2: 거짓말쟁이!
1: 지난번 이 혹에서도 아무 소리가 안 났어!
2: 안 났어!
1: 그렇게 좋은 거면 너냐 하나 더 가져라!
2: 더 가져라!
1: 붙어라!
2: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0: 아유, 무거워.
1: 자, 얘들아, 가자.
2: 가자.
1: 뚝따라닥닥, 뚝딱딱. 에잇.
0: 살펴가십시오. 예.
3: 아이고, 혹 때려다가 혹 하나 더 붙였네. 금덩이도 못 받고 나는
0: 망했다. 망했어.
4: 으이그, 으이그. 이렇게 거짓말을 한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은 벌을 받았답니다. 앞으로도 계속 거짓말 할 거예요?
3: 아니요, 이제 거짓말 안 할 거예요.
4: 우리 친구들도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한 친구들이 되기로 번개맨과 약속! 좋아요! 지금까지 세계로 미래로 뻗어나가는 도시 금산에서 함께한 모여라 딩동댕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5: 에이리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킬킬.
6: 눈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지금 쟁여놓으세요.
11: 다들 뭐 먹는 거지?
12: 이게 뭐예요?
1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6: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15: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6: 커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절찬 상영 중.
17: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18: 꿀팁.
17: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18: 꿀팁.
17: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8: 꿀팁.
19: 우리 모두
18: 꿀팁.
20: 올바르게 키우자
18: 꿀팁.
20: 얼리면 더 맛있어.
9: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지금 쟁여놓으세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킬킬.
20: 눈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18: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6: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15: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6: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진동.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진물엔
1: 덥덥한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6: 우리 모두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7: 얼리면 더 맛있어.
8: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9: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8: 가자 얘들아,
7: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9: 퍼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절찬 상영 중.
10: 친구들 안녕.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곳은 감정 수호 요정인 니니 키즈들이 살고 있는 니니랜드예요. 오늘은 이곳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 니니 키즈 친구들이에요. 안녕, 니니 키즈.
11: 쌤이.
10: 니니 키즈, 오늘은 뭘 하기로 했니?
11: 쌤이.
10: 이야, 아주 재미있는 놀이들을 준비했나 보구나. 니니 키즈들이 오늘 무엇을 준비했는지 궁금한데요. 함께 가볼까요?
12: 찐니.
10: 오호, 찐이는 오늘 책을 읽고 싶은가 봐요. 어? 다른 친구들은 책을 읽고 싶지 않은가 봐요.
7: 떠니.
10: 떠니는 오늘 춤을 추면서 놀고 싶은가 봐요.
7: 떠니.
13: 써니. 쏘니.
10: 아하, 쏘니는 오늘 장기 놀이를 하고 싶대요.
7: 쏘니.
10: 써미는 오늘 소꿉 놀이가 하고 싶대요. 꼬니는 오늘 색칠놀이가 하고 싶다고 하네요.
7: 꼬니!
10: 니니 키즈들이 각자 다른 놀이를 하고 놀고 싶은가 봐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2: 찐니!
10: 어? 찐이가 화가 많이 났나 봐요. 화가 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7: 써미!
10: 써미도 화가 많이 났나 봐요.
7: 떠니!
10: 떠니가

0: 자기가 더 많이 화났대요.
1: 히, 소니, 소니, 소니!
0: 소니가 자신이 가장 많이 화났다고 말하네요.
2: 언니!
0: 소니가 그것보다 자기가 두 배 더 화났대요. 이런 니니키즈들이 전부 화를 내고 있어요. 모두 자신들이 더 많이 화가 났대요. 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죠? 니니키즈, 이렇게 해보면 어때? 누구의 웃음소리가 더 큰지 대결해보는 거야. 그리고 웃음소리가 제일 큰 사람이 하고 싶은 놀이를 하는 거지. 니니키즈들이 다시 즐거워진 것 같아요. 니니키즈들이 웃는 모습을 보니까 훨씬 보기 좋은데요. 니니키즈, 어때? 웃으니까 기분이 풀렸지?
3: 응!
0: 그래, 화내지 말고 서로 웃으면서 대화하면 훨씬 더 기분이 좋아질 거야. 그럼 이제 뭐하고 놀지 정해졌니?
1: 짱짱이!
0: 아하! 오늘은 누가 더 크게 웃나 시합을 하기로 정했구나. 좋아, 모두 재밌게 놀아요, 니니키즈.
1: 짱짱이!

Green. Yellow. Purple. Red.

pink. Brown. Orange. Blue.

0: 빵.
1: 야, 내 손님 소리 같은데 말만 좀 해봐. 야, 너 이렇게 주문해 드리거든 너.
2: Red. Blue. Green. Yellow. Red. Blue. Green. Yellow.

Orange. Purple. Pink. Brown. Pink. Purple. Brown. Orange.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랑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4: 가자 얘들아,
6: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7: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9: 새콤 달콤 너도 나도 비타 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 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 젤리.
10: 우리 모두
1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지구 영웅 헌개맨.
1: 남방구는 북방구와
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4: 읽기.
3: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4: 읽기.
3: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4: 읽기.
5: 우리 모두
2: 올바르게 키우자
6: 얼키.
7: 얼리면 더 맛있어.
8: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점심에
8: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저녁에
8: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지금 쟁여놓으세요.
11: 번개
12: 죽을 안녕. 번개맨이야.
13: 좀 쉬다 와라.
11: 네? 쉬라니요?
13: 네 전투가 지구인들의 삶을 방해하고 있어.
11: 그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나 봐. 지구가 너무 안전해서 영웅이 할 일이 없대. 덕분에 지구로 휴가를 갔지. 사랑하는 번개맨. 그런데 왠지 외롭고 슬프더라.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는 이곳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14: 2화 벼락맨션의 괴담.
11: 이게 뜨끈한 삼계탕 닭다리였으면 참 좋았겠다. 아, 아니야 번개맨. 일도 없는데 아껴야지. 응. 그래.

0: 통신사 10% 할인받아 4,480원. 고물가 시대에 큰맘 먹고 골랐는데.
1: 번개 대장님.
2: 어, 번개맨. 휴가는 잘 보내고 있나?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잘못 걸었나?
1: 번개 대장님, 제 월급은 언제 들어오나요? 여기 지구의 물가가 너무 높아서 제가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있습니다.
2: 사실 무급 휴가다.
1: 에? 월급이 없단 말인가요?
2: 그래, 우주에 괴물이 없다 보니 본부 예산도 깎였다. 그래서 말인데 지구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게 어떤가?
1: 아니, 휴가잖아요. 일을 하면 그건 휴가가 아니잖아요. 어?
2: 안 들리는 거
1: 회장님?
2: 번개맨.
1: 회장님.
2: 그럼 이만.
1: 그래.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당당하게 일해서 정직하게 벌자. 어? 번개 유치원이잖아.
3: 정의로운 천둥이
4: 천둥
3: 반짝반짝 빛나 시식한 우주와 똘똘한 도영이 그리고 장약한 강우. 잘 지내고 있겠지? 참 즐거웠는데. 어? 어? 다시 선생님을 뽑는다고?

0: 좋았어.
1: 어디 봅시다. 좋습니다. 자, 먼저 자기소개부터 들어볼까요?
0: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린이들의 친구, 번개파워, 웃음파워, 한번개입니다.
1: 번개파워 보다는 우리는 경력파워를 갖춘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만.
0: 아, 물론 전...
2: 참, 내가 모두의 기억을 지웠지.
0: 존경하는 평원장 원장님, 제가 비록 경력은 없지만 경험은 있습니다. 만약 저를 뽑아주신다면 어린이들의 친구가 되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전 타셨죠? 만약 아이가 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0: 그럴 땐 저도 같이 울겠습니다. 친구니까요.
1: 좋습니다. 그럼 다음, 만약 장이 약한 아이가 화장실을 가고 싶으면
0: 제가 먼저 방귀를 트겠습니다. 친구니까요. 부끄럽지 않게.
1: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친구들과 함께 울고 웃는 어린이의 친구 한 번 개씩. 불합격? 친구 좋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라면 친구보다는 보호자여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른이라면 어른 친구가 있어야죠.
0: 친구들 보고 싶었어.
3: 그게 진짜야?
4: 응, 아파트에 보름달 뜨면 소리가 난다. 그때마다 사람들 신발 한 짝씩 사라진다. 아이가
3: 신발?
4: 무서워. 지나가고 나면 발톱 자국이 보이는 게 늑대인가 마타카이.
3: 늑대인 것?
5: 에이, 거짓말.
4: 맞다고! 내 눈으로 봤다니까?
2: 벼락 맨션에 늑대 인간이 나타나? 혹시 우주괴물?
4: 따지작 하면 그림자 본 거긴 한데.
3: 그림자? 근데 빛나고 언제부터 사투리 썼어?
5: 맞아. 너 경기도 사람이잖아.
4: 응. 주말에 부산 여행을 갔다 와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늑대 인간이 내 남편이야! 하면서 우리 삼촌 신발도 훔쳐갔어.
6: 아, 신발! 아!
5: 누나야, 응? 우리 이제 7살이야. 그럼 비과학적인 계담을 믿을 나이는 지났어.
4: 아, 억울해.
3: 얘들아,
4: 어?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어.
3: 아니, 어디
4: 있는데? 저 아저씨,
3: 뭐야?
7: 나 쏜 사람이다. 빨리 들어가자.
4: 그래.
8: 빨리, 엄마. 빨리, 빨리.
9: 아이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났네, 난리가 났어. 양 아주 양 귀신이 그 사람이 그 내 손에 걸리기만 걸려. 그냥 이거를 언제 달지, 이거를.
10: 이거 뭐요? 이거 저 털? 이거 뭐 털갈이를 하는 거요, 뭐요?
11: 이 동네 묘원 이미화 여사님.
10: 어.
11: 수고가 많으십니다.
9: 아이고, 사실 나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커피인디. 잘 마실게. 아. 달다, 달아.
11: 저기 여사님, 그 우리 아파트 단지 내에 그 늑대 인간 소문이 돌던데 혹시 뭐 보신 거나 아시는 거나 뭐 이런 거.
9: 아는구만. 들었구만.

0: 것도 내가 직접 본 건 아닌데, 근데 나한테 증거가 있어.
1: 증거?
0: 아, 여기야. 아이고, 섬뜩해. 누가 이런 짓을. 이것은 절대로 이거 사람이 한 짓은 아니오. 아이고, 이것이 나타나고 나서부터 동네 사람들 신발이 그냥 자꾸 없어진 거 아니오.
1: 예? 그게 진짜예요?
0: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111호 청년도 그 신발 간수 자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비싼 거 사신지 말고. 아이고, 아이고, 소름 끼쳐. 아이고, 무서워 죽겠어 그냥. 아유.
1: 벽을 이렇게 심하게 긁어놓다니. 갈갈이 괴물이 한 짓인가? 아니면 그래, 손톱대를 다 긁어 괴물? 아직 암흑 에너지가 남아있는 게 틀림없어. 그날 밤 뭘 봤습니까?
2: 그게요, 신발 귀신이 분명해요. 제 한정판 운동화도 가져갔다고요.
3: 발톱은 길고 털은 갈색이었어요. 늑대 인간이 틀림없습니다.
4: 음악 좀 꺼주시면 안 될까요?
1: 네. 아, 예.
4: 왕자 신발이 사라진 날이죠. 그날 환기하느라고 잠시 문을 열어놓은 거 빼고는 딱히 떠오르는 게 없네요.
1: 그렇군요. 이놈들은 내가 물리쳤고, 저분을 만났고, 왕자는 피해자, 왕우 사장님 만났고.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거지? 배낭 멘션에서 아직 만나보지 않은 사람이. 아! 동대표!
2: 아, 건물 밖에! 괴물이다! 왕자 사이!

0: 우와, 순간이동한 거예요? 와, 진짜 신기하다.
1: 그건 잊어줘.
0: 여기가 어디지?
1: 그래, 아직 지구에는 나 같은 영웅이 필요해. 늑대 인간의 정체를 밝히고 번개본부로 복귀하고 말겠어. 거기 꼼짝마. 거기 힘. 어이, 당신은?
2: 아, 깜짝 놀랐네.
3: 곰이요! 곰이다! 곰이요?
1: 괴물이다. 이거 틀림없어.
3: 저쪽으로 가면 지하 주차장인데?
1: 지하 주차장? 신발이 저절로 움직일 리가 없어. 이건 분명히 괴물이야. 역시 한가하게 휴가나 즐길 때가 아니었어. 나와라, 우주괴물! 지하!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6: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퍼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절찬 상영 중.
7: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3: 아파트에 보름달이 뜨면 아 소리가 난다. 그때마다 사람들 신발 한 짝씩 사라진다 아이가. 지나가고 나면 발톱 자국이 보이는 게 늑대인가 마다칼.
4: 밤마다 신발을 훔치는 괴물이 있대.
5: 응? 이제 털?
4: 늑대인간의 짓일까?
5: 아이고 섬뜩해. 누가 이런 짓을.
6: 신발 귀신이 분명해요.
4: 그럼 신발만 훔치는 귀신? 이 녀석의 정체는 뭘까? 혹시 우주 괴물 아닐까?
7: 그래, 빨리 정체를 밝혀내자. 모두를 떨게 하는 이 녀석을 반드시 잡아서 번개맨으로 다시 복귀하고 말겠어.
8: 3화 벼락맨션의 괴담 두 번째 이야기.
9: 거기 꼼짝마! 번개 빔!
10: 아, 깜짝이야.
9: 당신은
11: 누구세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
9: 아, 안녕하십니까. 저 이번에 111호에 새로 온 한번개라고 합니다.
11: 아, 짜잔. 저 이런 사람이에요? 뭐 돌리 있으면 언제인지 얘기해 주세요.
9: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여기서 뭐하고 계셨던 겁니까? 동 대표님?
11: 뭐라긴요. 새로 페인트칠을 보면 표시해두고 있었지. 아무튼 내가 일하지 않으면 이 빌라가 돌아가지를 않아요. 돌아가지를. 오마이갓.
9: 아니 맨션 페인트를 새로 칠하나요?
11: 응.
9: 지금도 은은하니 괜찮은데.
11: 은은하면 뭐예요. 금처럼 반짝반짝해야 누가 봐도 멀리서 봐도 한눈에 보이지 않겠어요?
9: 그 반짝반짝 어떤 색깔?
11: 형광 노랑이요.
9: 예?
11: 멋있죠? 아무튼 은은하색으로 착취하기만 해봐. 내가 그냥 아주 그냥 맞군요. 너무 무서웠나?
9: 어, 집을 형광노랑?
5: 아이 뭐야? 아이고 왕노랑? 아이고 이게 뭔 소리야? 진짜로? 자꾸 벽을 긁은 게 우리 아파트 동대표라냐? 세상에.
12: 불당해 불당해 우리 맨션 불당해. 티티.
5: 난 네가 불쌍해. 응? 아이고.
13: 아무튼 늑대인간 뭐 그런 건 아니었던 거네요.
9: 그렇죠.
13: 아 다행이다.
3: 그럼 신발은 왜 없어지는 거예요?
9: 나도 그게 의문이야.
5: 아주 수사반장 나셨네. 뭔 젊은 청년이 그렇게 일을 어렵게요. 대한민국 제2의 경찰이 누구요?
12: 포도리?
9: 번개맨?
5: CCTV 아니요. CCTV 카메라. 이럴 때 쓰라고 돈 주고 달아놓는 거 아니요. 아이고 답답해. 아 왜 그래요?
9: 여사님.
5: 왜?
9: 천재시네요.
5: 천재라고. 천재. 이게 이렇게

0: 있을 일이요?
1: 이게 그 왕자 학생 신발이 사라진 날 밤 영상이에요.
2: 어, 감사합니다.
0: 이게 큰일이요?
1: 아니.
0: 아이고, 좀 안 보여.
2: 저기 분리수거장.
0: 아이고,
2: 이거 괴물 맞는 것 같은데요?
1: 전, 아, 저, 소.
0: 아이고, 저것은 과일 가게 사장 아니요? 저거?
2: 네.
0: 이게 과일 가게 맞는 것 같아.
1: 아 이거 이제 저짓을 또 했네. 아유 아무튼 볼링 좋아해.
0: 아니 볼링을 볼링장에서 안 하고 저 쓰레기로 저렇게 묻어놓는 짓이요. 아 지난번에는 그 대걸레를 들고 컬링을 한다고 그냥 영미 하고 문질러 쌓고 난리를 쳤다더니 아니 분리수거장이 뭐 자기 서포트 센터여 뭐여 왜 문질러 쌓고 난리여.
2: 잠깐만요. 주차장.
1: 응?
2: 어? 저 자기 몸을 배를
0: 마친 곰이다! 곰이다!
3: 이렇게 속이 다 부럭한지 아유 단전치기만 한 소화제가 없어요.
1: 왜 신발이 아니 신발이 혼자 움직이잖아.
2: 다시 보여주세요.
0: 몸에 움직인다.
2: 괴물이다. 이거 틀림없어.
0: 아니 근데 저 짝으로 가면 지하 주차장인데.
2: 지하 주차장?
0: 지하 주차장.
2: 신발이 저절로 움직일 리가 없어. 이건 분명히 괴물이야. 놓치면 안 돼. 절대. 아, 혹시 위험할지도 모르니까. 단계, 대신.
4: 망토가 없으니까 좀 허전하네. 좋아. 정체를 밝혀주마. 불길한 소리가 가까워 오고 있어.

0: 역시.
1: 어? 여도 털?
0: 늑대 인간을 의심했지만.
1: 아, 여기야.
0: 벽을 긁은 건 동대표였어.
1: 누가 이런 짓을.
0: 하지만 계속해서 없어지는 신발은 괴물은 아직 여기에 있어. 한가하게 휴가나 즐길 때가 아니었어. 나와라 우주 괴물! 더 이상 주민들을 괴롭히지 마. 번개? 쓰아! 쓰아! 쓰아! 쓰아!
2: 야!
0: 멍멍이, 너가 범인이었어?

0: 신발이 잔뜩 있네. 대체 왜? 이 사람은 멍멍이의 보호자? 그렇구나. 신발을 모은 건 하늘로 떠난 보호자를 그리워하던 멍멍이였다. 그리고 난 닭 한 마리를 대접받았다.
1: 아이고, 111호, 얼른 먹어. 내가였어. 먹어, 먹어.
2: 맛있게 드세요.
3: 뭐야? 신발을 가져간 게 누구야? 접니다. 미안합니다.
2: 원래 얘가 신발 냄새 맡는 걸 좋아했대요.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외로웠나 봐요.
4: 다행히 따님이 와서 데려가기로 했대요.
3: 아이고, 잘 됐네.
5: 잘 됐다.
3: 오, 잘 됐어. 오, 잘 됐어. 아이고, 아이고, 범인을 잡긴 잡았네.
6: 자, 그럼 저 이제 잘 먹겠습니다. 뜨끈한 닭 너무 먹고 싶었는데 나에게도 이런 보상이. 내 아침, 내 닭다리. 드디어 먹는구나.
3: 아... 잘 먹겠습니다.
6: 어, 예, 원장님. 근데 원장 여기 왜 계세요? 어?
3: 여기 가끔 와요. 여기 여사님 손맛이 좋잖아요. 아, 한번 계실?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6: 어? 저 합격한 거예요?
3: 축하해요. 다 들었어요. 이웃들 지키느라 고생했다고. 경험은 없지만 자격 있어. 잘할 것 같아서 합격.
6: 고생 감사해요.
7: 축하해요.
3: 내가 그걸 안 했잖아.
6: 맛있어.
3: 맛있죠, 맛있죠.
6: 맛있죠.
3: 맛있죠. 아니야.
8: 바보 같은 녀석. 먹을 걸 가져오라니까 냄새나는 신발만 가져오고 있어. 역시 중요한 일은 직접 해야 된다니까.
9: 수학일 텐데.
10: 어, 수학? 재밌겠다.
9: 수학 영어 둘 다 있어.
10: 진짜?
9: 어.
10: 우와!
6: 얘들아.
10: 이야, 와. 강아지.
11: 내가 본 강아지 중에 제일 예뻐.
12: 얘 눈 좀 봐.
11: 반짝반짝 보석 같아.
12: 꼬리가 참 귀엽다. 함부로 만지면 안 돼. 친해지기 전에는 강아지도 사냥손을 거부할 권리가 있어.
9: 아, 근데 저기에 왜 혼자 있는 거지?
12: 그러네.
10: 어른 받았는지도 몰라.
12: 우리가 돌봐주자.
10: 응. 아, 이름을 지어주면 어때? 자꾸 귀여우니까 공이?
12: 어, 예순이 어때? 예순이?
10: 예순이?
9: 아, 아이, 강이야. 누가 촌스럽게 강아지 이름을 예순이라 지어.
10: 응? 우리 부모님 강아지가 예순인데?
9: 미안.
10: 어? 이게 뭐지?
9: 뭐? 이게 뭐야?
10: 이 아이의 이름은 핑크 시니 세라피나 에반젤린 위트모아입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먹고요. 귀랑 꼬리는 염색한 것이 아니고 자연 핑크입니다.
9: 근데 이름이 핑크 세라 뭐? 아, 어려워.
10: 그러니까
12: 줄여서 핑키라고 부르자.
9: 그래? 좋은데?
10: 핑키야. 핑키야.
9: 핑키.
10: 귀여워. 오예.
6: 핑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중물엔
3: 덥덥한 말.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눈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어때 안 돼?

Big Ball.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킬링.
3: 눈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진료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Thank you.

0: 레미, 넌 무슨 바다 동물이야?
1: 나는 해파리지롱. 해파리.
2: 어? 저게 뭐지?
1: 어? 저기.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1: 얼굴엔
4: 순한 킹킹.
1: 진물엔
4: 덤덤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0: this?
1: It's long.
2: Long?
0: Oh, Silu, COVID.
2: What are you doing?
0: Me?

Together!

0: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직동.
4: 얼굴엔
5: 순하게
4: 진물엔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7: 난방구는 붙방구와
8: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무엇을 해결해 드릴까요?
1: 나 이가.
0: 오오! 이가 아픈 거야? 정치균이 막 콕콕콕콕콕?
1: 아픈 게 아니라 이가 흔들흔들. 근데 너무 무서워. 어떻게 해야 돼?
0: 오호! 이가 흔들흔들. 아, 무섭지. 응, 떨릴 거야. 아, 근데 너 그거 해봤어? 혓바닥으로 쑥 미는 거.
1: 이렇게?
0: 혓바닥으로 밀면 간질간질 재밌지?
1: 응, 근데 내 동생이 보고 신기하댔어. 뚝딱아는 이제 안 흔들려?
0: 그럼! 나는 이제 어른이거든. 흔들리는 건 아기 때 나온 아기 전이. 요 전이가 흔들흔들 빠져야 커다란 어른이가 나올 수 있다고.
1: 나도 알아. 어른처럼 큰 언니가 나오는 거.
0: 맞아 맞아. 우리 어릴 때보다 손도 커지고 발도 커졌지.
1: 난 이미 키도 많이 컸어.
0: 그래. 그러니까 커다란 이도 필요하지. 흔들흔들 한다는 건 어른이가 아, 나 이제 출동한다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거야.
1: 우와, 정말?
0: 응! 아, 그리고 이가 흔들흔들하는 거 꼭 어른한테 보여줘야 해. 그래야 언제 뺄지 알 수 있거든.
1: 어? 정말? 나 빨리 엄마한테 보여주러 갈게. 뚝딱아, 고마워.
0: 나 이쪽이 흔들리는 것 같은데?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집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조리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창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동.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중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6: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새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 요즘 과학자분들은 뭐가 제일 걱정됩니까?
4: 아마 뭐 과학자들마다 다르겠지만 많은 과학자들이 공유하는 걱정은 기후위기가 아닐까.
3: 기후위기.
5: 진짜로 이게 기후위기라는 게 모든 분야를 막론하고 항상 공통적으로 나오고 또 고민하는 주제인 것 같아요.
6: 이게 실제로 뭐 수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기후 임계값이라는 표현을 저도 들었는데 이게 원래 그 산업혁명 이후에 1.5도 이상 온도가 올라가면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1.5도를 돌파해서 지금은 뭐 지구 온난화가 아니라 뭐 가열화다 이런 기후위기. 말까지 있는 기후위기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3: 사실 그 시청자분들이 이제 기후위기를 좀 주제로 다뤄달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인류의 위기는 곧 기후위기다. 그래서 기후위기를 과학적으로 제대로 다뤄야 될 타이밍이 왔다.
5: 사실 기후위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분야 중에 기후과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3: 기후과학이라는 게 있어요?
5: 네, 기후과학.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에서 엄청나게 주목을 받고 있는 기후과학자를 제가 찾았습니다.

0: 아, 환영합니다. 아유, 야. 일단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예,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지금 기후변화 연구하는 기후과학자 정수종입니다.
0: 아, 정 교수님, 아, 환영합니다.

0: 우리 교수님이 그러면 대체 무슨 연구를 하시는 건지?
1: 아, 제가 이제 탄소순환, 지구 시스템 모델링, 기후생태학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다 하나로 연결된 학문이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이제 지구의 탄소가 어디 있는지 이제 구석구석 찾고 있는 그런 연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0: 약간 탄소 코난 이런 느낌입니까? 탄소 탐정?
1: 아니 뭐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죠.
0: 탄소 찾는
1: 네.
0: 사람?
1: 네.
0: 아. 근데 그걸 연구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는 뭐 거의 안 계신가요?
1: 그러니까 이제 아예 없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아주 작은 그 공간에서부터 지구 전체까지 뭐 바다든 땅이든 이런 것들 모두 들여다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해도 사실은 뭐 거짓말 아닌 것 같습니다. 네,
0: 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미스터 정, 네, 나밖에 없다. 그런 거죠.
1: 뭐, 적어도 탄소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거죠.
0: 최고의 전문가분이 나오셨으니까 딱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기후위기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1: 아, 해결할 수 있죠. 해결할 수 있습니다.
0: 아, 있습니까?
1: 지금 오늘 얘기하게 될 탄소 중립이라는 걸 통해서 해결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말하는 해결은 이 최악으로 가는 걸 막을 것이다.
0: 우리 다음 세대가 걱정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자, 기후과학계 우리 코난과 함께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탄소는 원소지 않습니까? 원소, 탄소. 근데 왜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건지. 탄소가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예, 약간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건지. 예, 탄소 중립이 도대체 뭐냐라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1: 탄소는 사실 되게 쉬워요. 이렇게 네. 우리가 이 지금 우리 몸도 탄소로 돼 있고 네, 네. 이 책상, 뭐 우리 이 물건이 네. 다 탄소로 돼 있는데 이게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가 있다.
0: 어디에 있느냐?
1: 예.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있어야 될 곳에 있다면 문제는 안 생길 건데 지금 우리가 원하지 않은 곳에 탄소가 너무 많이 있는 것이죠.
0: 원래는 얘네가 어디에 있었어야 됩니까? 탄소가.
1: 쉽게 생각하면 이제 공기 중에 탄소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나 메테인이라고 하는 네. 이 탄소가 있는데 얘네가 식물이 이제 광합성을 통해서 네. 먹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이 식물이 죽으면 땅 속에 이제 묻히는 거고. 그리고 이때 식물이 가지고 있는 탄소를 또 우리 같은 사람이 먹거나 동물이 먹어요. 또 이게 죽으면 땅에 묻히고. 이렇게 점점 이제 땅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바다에도 녹아 들어가요.
0: 아.
1: 물리적으로 우리가 사이다에 이제 탄소.

0: 산산이 녹듯이. 예. 그리고 이제 바다에도 생명체 있죠. 식물들.
1: 그렇죠, 그렇죠.
0: 뭐 미역이라든지 기미라든지 광합성을 통해서 또 탄소를 흡수하고. 얘네들이 이제 나중에 땅에 점점 묻혀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화석 연료, 석탄, 석유의 형태로 변하거나 석회암 같은 광물이 되거나. 근데 이런 애들이 또 시간이 지나면 지구 자연계의 활동 중에 하나인 화산 폭발 같은 걸 또 폭발해서 나와요.
1: 아, 다시.
0: 예. 그럼 이런 굉장히 긴 시간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균형을 가지고 돌고 있는 거죠.
1: 아, 전 지구를 돌고 있어요?
0: 이 움직임을 우리가 탄소 순환이라고.
2: 탄소라고 하는 원소 자체가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없어진다기보다는 있던 탄소가 계속해서 이 돌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공기 속에는 사실 공룡이 숨쉬었던 탄소들도 들어있는 거잖아요.
1: 네. 아, 그렇게 따지면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의 거대한 섭리네요.
0: 네, 그렇죠.
1: 이 자연스럽게 그 자연의 섭리처럼 이렇게 순환이 돼야 되는 이 탄소 순환이 깨진 게
0: 문제죠.
1: 인간 때문인가요? 네. 우리 때문이에요?
0: 예, 네, 그렇죠. 결론은 인간 때문이에요. 예, 결론은
3: 저예요.
0: 인간 때문이에요.
3: 예, 예.
0: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땅 속에 있는 예. 화석 연료를 우리가 꺼낸 거죠.
1: 캐내죠.
0: 네. 우리가 캐내서 그거를 태운 거예요. 연료로 쓰고 싶으니까, 그렇죠. 에너지로 얻기 위해서. 그렇죠. 그걸 태웠기 때문에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있던 탄소가 공기 중으로 가버립니다.
1: 아.
0: 공기 중에 농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모든 문제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1: 아, 그 밑에 있는 그 뭐 석유라든가 이런 화석 연료들을 이제 캐내니까.
0: 네, 그래서 그거를 태워서 공기 중에 강제로 넣은 거죠, 어떻게 보면.
1: 아,
0: 원래 이렇게 순환이 될 때 양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3: 전 지구적으로 균형이 잡힌 상황에서 땅에 묻혀 있어야 될 탄소를 공기 중으로 배출을 하면서
0: 그렇죠.
3: 그 균형이 깨졌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0: 그러니까 일정량이 나왔을 때는 다시 이제 생태계가 흡수를 하거나 바다에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양만 나오면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써도 큰 문제는 안 생겨요. 근데 지금 그 양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출한 그 양이 네. 지구 생태계가 이제 흡수할 수 있으면 네. 공기 중에 남는 게 없어요.
1: 네.
0: 그러면 탄소 중립이
1: 중립이고.
0: 예. 네.
1: 아,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잘 밸런스를 맞춰야
0: 네.
1: 0이 되고
0: 네,
1: 그게 그렇죠. 탄소 중립이고 그래야 우리 인류가 이 지구에서 앞으로도 계속 오래 문제없이 그렇죠. 살 수 있을 확률이 높다.
0: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그런 탄소가 이 공기 중에 많이 있는 거예요, 입자들이. 네. 농도가 이제 진해지는 거죠, 점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2: 어쨌든 근본적으로 대기 중으로 배출된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얘네들이 온실가스로서 역할을 한다는 거잖아요.
0: 네.
2: 근데 이산화탄소가 왜 그렇게 강력한 온실가스인 거예요?
4: 근데 이산화탄소보다 사실 메테인이 훨씬 강력한 온실가스고요. 거의 한 20배?
1: 아.
4: 차이가 있는 건 메테인은 그래도 대기 중에서 그래도 좀 분해가 빨리 되는 편이에요. 근데 이산화탄소는 너무 안정한데 또 지구에는 태양빛으로 온도가 높아지면 지구도 역시 열적인 넷제로를 만들어야 온도가 유지가 되잖아요. 이걸 배출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적외선이라는 빛의 형태로 나가면 되는데 이산화탄소가 적외선을 잡는 효과가 너무 좋아요.
1: 아...
4: 공기 속에서 계속 못 나가게 잡으니까 뜨거워지고.
1: 아...
4: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온실이라고 부르는 게 이 지구 자체가 점점 원래 의도는 좋은 의미였죠. 온도가 온실처럼 유지된다였는데 이게 온난화가 돼버린 상황이 돼요.
1: 아, 오히려 이제 너무 이산화탄소가 많으니까 얘네들이 더 가둬버리니까 더 뜨거워진다. 어쨌거나 기후위기에 영향을 좀 다 미친다라는 뭐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0: 네.
1: 근데 뭐 잠깐 이제 뭐 드는 생각이지만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우리 공기 중에 있는 탄소 있잖아요. 대기에 있는 탄소를 쫙 빨아들이는 진공 탄소기 이런 거 있잖아요.
3: 진공 청소기.
1: 아, 진공 청소기 같이 딱 빨아들이고.
0: 지금 그런 기술 있어요.
1: 그거를 바로 있어요. 이제 아 있어요?
0: 있어요.
1: 아, 내 허락도 없이. 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아닙니까?
0: 다이렉트 에어 캡처라고 DAC라는 네. 기술이 지금 일부 상용화를 앞두고 있고
1: 아, 그래요?
0: 한국에도 가지고 있는 기술 연구소도 있고.
1: 아, 그래. 안
0: 근데 그게 지금 문제는 뭐냐면 네. 걔네가 그 청소할 수 있는 양이 너무 작아요.
1: 아,
0: 너무 작아서
1: 대용량이 없구나.
0: 네.
1: 그죠.
0: 그리고 그 대용량이 되려면 기존 에너지원을 더 많이 써야 돼요. 그걸 돌리고.
1: 아, 이거 그럼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겠네요. 네.
0: 그래서 지금 이제 네. 그쪽도 더 효율을 높이는 걸로 네. 연구는 되고 있어요.
1: 아, 어쨌건 살아가면서 우리는 탄소를 배출하고 있고 어쩔 수 없이 밸런스를.

0: 깨뜨리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교수님 국내 최고의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수님 연구 중에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1: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지구 시스템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2: 뭐예요 그게?
1: 간단히 이런 거예요. 그 영화 매트릭스 보실 때
2: 예.
1: 컴퓨터 안에서 가상의 지구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구에 대한 모든 지식을 네. 가지고 이 물리적인 화학적인 법칙에 맞춰서 네. 수학 방정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구를 똑같이 구현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지구를 모델링하는 거를 지구 시스템 모델링이라고 하는 건데 그걸 통해서 탄소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건지를 계속 파악하는 거예요.
3: 지구라고 하는 그 말하자면 시스템은 엄청난 복잡계인데.
1: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와, 그 지구 되나요? 시스템 모델이란 거를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사실 나왔던 개념들이 뭐 슈퍼컴퓨터 이런 것들.
2: 우와.
1: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게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일본에서 처음에 그때 이 기후 예측을 위한 네. 얼스 시뮬레이터란 걸 만들었는데 그때 크기가 거의 잠실 야구장만 하거든요. 컴퓨터 사이즈.
3: 컴퓨터가요?
1: 네.
3: 컴퓨터가 잠실 야구장만 하거든요.
1: 그렇죠. 그 안에 꽉 찰 만큼의 컴퓨터가.
2: 그 정도는 해야 지구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1: 네, 그렇죠.
2: 네,
1: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컴퓨터의 성능이 좋아졌으니까 그렇게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는 않는데.
2: 근데 이게 탄소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1: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탄소 순환이라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냥 공기 중에 있는 탄소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인간이 배출하면 공기에도 있고,
2: 그렇죠.
1: 뭐 땅에도 들어가고 바다에도 들어가고 네. 식물도 흡수하고 네. 이게 계속 움직이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요소들이 다 지구와 관련돼.
2: 그렇죠.
1: 지구 시스템 안에 생명체, 네. 바다, 네. 공기.
2: 네.
1: 그러니까 당연히 이 탄소 순환을 이해하려면 이 지구 시스템을 활용해야 됩니다.
4: 네, 이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은 탄소가 어디에서 배출이 되고 어떻게 흡수가 되고 어떻게 이동이 되는지를 다 알 수 있는 건가요?
1: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실제로 공기 중에 있는 이 탄소가 식물들이 매 얼마를 흡수하는지, 바다로 얼마나 들어가는지, 또는 어떤 국가에서 얼마만큼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거꾸로 추적을 할 수 있어요.
4: 아, 그럼 어느 나라가 얼만큼 배출하고 있는지 아니면 각 나라별로 얼만큼 줄여야 되는지도 알
1: 그렇죠.
4: 수가 있는 거네요?
1: 어느 국가가 얼마만큼 배출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국가가 얼마만큼 더 줄여야 되는지는 판단을 할 수 있죠.
2: 아, 확실한 정확한 그 시스템이 있으면 이제 주장을 할 수가 있죠.
4: 그렇죠.
2: 야, 니네 많이 쓰더라. 줄이자. 뭐 이런 식으로.
4: 네, 네.
2: 근데 지구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핵심적인 네. 정말 훌륭한 기술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런 신기한 연구를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게 된 거예요?
1: 그러니까 그 시쿠로 마나베라는 교수님이 있어요. 2021년에 그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분이에요. 그분의 업적은 이 기후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이 지구 시스템 모델링의 초기 버전을 만든 거예요.
2: 아.
1: 그걸 이제 1960년대 후반에
2: 야,
1: 발표를 했고,
2: 예,
1: 그 공로를 21년에 와서야 인정을 받은 거예요.
2: 아~
1: 근데 이분이
2: 알려지진 않고.
1: 처음 발견했던 게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늘어나면 지구에 이런 우리가 알고 있던 바람의 흐름이나 해비의 흐름이 바뀔 것이다. 그러면 지구는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 그걸 19세기에 그 굉장히 오래된 그 화학자들이 얘기했던 그런 개념을 지구에서 증명을 한 거죠. 예, 네, 그래서 그 뒤부터 이게 점점 이제 더 발달해서 더욱더 복잡하고 어려운 모델로 진화를 하는 거죠.
3: 기후위기 문제 때문에 하신 거예요? 아니면 원래 탄소순환은 중요한 문제니까 좀 더 학술적으로 접근하셨던 거예요?
1: 그분은 지구 시스템 모델링이라는 걸 처음 개발해서 증명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이론적으로만 생각했던 거를 사실 컴퓨터를 통해서 처음으로
2: 증명한 거죠.
1: 증명을 한 거죠. 문제는 이제 1970년대에는 분명하게 미국은 석유자본의 시대였기 때문에 네. 이제 아무리 좋은 결과가 나와도
2: 아, 막히죠.
1: 네, 네.
2: 안 돼.
1: 연구로서 안 돼, 끝나는 연구로서.
2: 연구로서 막 끝나고.
1: 네. 그리고 한 가지 좀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박사학위를 받고 그 프린스턴 대학에 갔을 때 거기 계셨어요.
2: 아~
1: 그래서 같은 연구소에 있었는데
2: 네.
1: 기념 세미나 같은 거였어요. 자기가 몇십 년 동안 연구해야 되고. 그때 했던 말이 뭐냐면 봐라 내 말 맞지 약간 이런
2: 약간 선구자니까
1: 네. 그게 이제 2013년쯤이었거든요
3: 노벨상 받기 전이죠
1: 전이죠
2: 결국에는 본인이 증명을 해내신 건데 기후 위기가 이제 심각해졌으니까 최근에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기술을 개발하는 게 그러면 이제 더 좋아졌겠죠?
1: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지구 시스템 모델을 이용한 탄소 추적 기술을 만드는데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2: 와.

0: 탄소 중립을 위한 전쟁이 지금 치러지고 있는데, 뭐, 각 국가들이 이제 정확하게 탄소를 얼마나 배출하는지, 흡수하는지를 산정해서, 우리가 UN 기후변화협약, UN FCCC라고 하는 곳에, 네. 2년마다 그 BTR이라는 보고서를 내게 돼 있어요. 네. 지금 우리가 지금 모든 게 다 자발적인 거거든요. 네. 모든 국가들이 탄소를 감축하라. 네. 기후위기가 심해진다. 근데 문제는 이 자발적인 게 문제인 거예요. 네. 아무도 검증을 안 하니까.
1: 아. 그렇죠. 약간 룰이라든가 이렇게 규제가 없어버리면은 네네. 다들 폭주하잖아요.
0: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다들 줄이겠다고 했지만 네. 국가들이 보고를 하는 형태니까 이 보고를 내가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1: 아, 그렇게.
0: 그래서 탄소의 배출량을 추적하는 기술들은 굉장히 이제 군사 기술처럼 고도화되고
1: 아.
0: 이제 공개를 하지 않는 거죠.
1: 아, 공개를 안 해요?
0: 이 지구 시스템 어? 모델이라는 건
1: 나라별로
0: 공개가 돼 있어요.
1: 네.
0: 각 개발한 국가들이 네. 일정 부분 공개를 해요. 미국에서는 네. 가장 좋은 모델을 공개해놓고 있어요. 그 공개된 모델을 활용해서
1: 네.
0: 어떤 연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1: 네.
0: 근데 탄소를 추적하는 기술은 공개하지 않아요.
1: 욕먹을까봐.
0: 제가 이제 미국이면 네. 미국에 있는 탄소를 얼마나 배출할 수 있는지 제가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이죠.
1: 아...
0: 중국에서 얼마나 배출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1: 거죠. 아, 그러니까 세계를 모니터링하는 거잖아요.
0: 네.
2: 공개를 하면 안 되겠네요.
0: 그러니까 이제 각자가 가지고 있지만 그거를 오픈해서 같이 쉬어야지나. 네.
1: 그렇다면은 지금 각 나라별로 어느 정도는 기술적으로 발전한 데는 이미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텐데
0: 그렇죠.
1: 우리나라는 이런 기술이 있습니까?
0: 일단 결론이 있습니다. 결론이 있고.
1: 결론 있어요? 있어요?
0: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연구실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1: 아, 가고 계세요?
0: 네네.
1: 오.
0: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2016년부터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연구를 하다가 이제 탄소 이슈가 커지면서 지금은 이제 환경부랑 같이 하고 있어요. 환경부 같이 해서 뭐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유럽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을 저희가 이제 내년에 완성하는 걸로. 그래서 이제 그게.
1: 그러니까. 교수님 개발하시는 거예요, 그걸?
0: 그렇죠. 개발한 거죠.
1: 독자적으로요?
0: 네, 그렇죠.
1: 교수님 팀에서?
0: 네.
1: 이거를?
0: 네.
1: 이거 노벨상감 아닙니까?
3: 만나 뵙지는 못했는데 제가 정수정 교수님을 맨 처음 들은 거는 우리나라도 이렇게 탄소를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라는 것을
1: 야.
3: 기사를 보고 또 많은 분들한테 들었거든요.
1: 그러면 지금 우리 교수님이 만드신 그 지구 시스템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개발하신 지구 시스템. 그러니까 지금 그 지구 시스템은 다른 나라의 탄소 양도 측정이 좀 되는 거.
0: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해외에 있는 발전소 네.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의 양을 정확히 추적할 수 있어요.
1: 와, 진짜요? 이게 대박인 거지. 이게 다른 나라가 탄소를 어떻게 되는지를 다 아는 거예요, 이제.
2: 진짜 야. 진짜 탐정이시네요.
1: 이거 탐정이죠. 수사관이죠, 이거는. 탐정 수사. 탄소 수사관.
4: 아니, 그러면 그 능력을 실제로 활용하신 적 있으세요? 탐지를 해서
0: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이제 예상보다 탄소 흡수를 많이 한다고 그 굉장히 좋은 사이언스지에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1: 네네.
0: 근데 이제 그거를 의심하는 몇몇 과학자가 있었죠. 네. 저를 포함해서.
1: 그래서 돌려보자.
0: 네, 그래서 이제 각자가 가진 그 기술을 동원해서 다 해봤더니 다 아니라고 나온 거예요.
3: 근데 이게 너무 웃긴 게 우리 같이 한번 볼까가 아니라 각자 한번 보자예요.
0: 같이 쉐어를 안 하니까. 네, 기술을 쉐어를 안 하니까.
1: 아, 쉐어를 안 하죠.
0: 네.
1: 다 독자 기술이니까. 네,
0: 다 타겟만 중국으로 하고. 각자 추적을 했는데.
1: 그러면 국내에서는 교수님 팀이 하시고
0: 네.
1: 또 다른 나라들도 한번 다 같이 한번 돌려보자.
0: 네, 중국 내에서도 네. 그 결과를 믿지 않는 또 중국 과학자.
1: 아~
0: 그리고 또 미국 과학자.
1: 재밌다.
0: 유럽 과학자들이 같이 해서 중국을 놓고 다 따로 분석해보고.
1: 그런데 그랬더니 아주 맛있다.
0: 잘못 나왔다. 라고
4: 다 같이 논문 쓰셨어요?
0: 같이 이제 손잡고 네이처에 논문을 냈죠. 그래서 이제 그게 굉장히 좀 핫했죠.
1: 탄소 기술이라는 게 이제 미사일 방어처럼 서로 이렇게 공격도 하고 방어도 하고 좀 이렇다 재밌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교수님이 하는 그 연구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도 좀 자세히 좀 더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연구에 대해서.
2: 재밌어요.
0: 이제 그 우리가 이런 연구를 할 때 제일 처음 많이 하는 게 이제 측정이라는 걸 합니다. 측정은 뭐냐면 실제 공기 중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던 그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있는지 측정해야 돼요. 먼저. 눈에 안 보이니까. 장비를 써서 측정을 하거든요.
1: 네.
0: 실제 공기를 측정해서
1: 네.
0: 이 공기 속에 얼마만큼의 탄소가 있는지 이제 레이저를 쏴가지고 네. 그 양을 추정을 해요.
1: 아, 레이저를 쏴가지고요?
0: 네. 네. 얘는 이산화탄소는 그 빛을 좋아하니까 쏘았는데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그 빛이 사라질 거 아니에요.
1: 아.
0: 그 사라지는 양을 가지고 우리는 얼마만큼의 탄소가 있다.
1: 아. 그 장비 있잖아요. 측정기 있잖아요. 측정기.
0: 네네.
1: 그거 측정기를 본인이 만드신 거예요? 아니면 그거?
0: 아, 그거는 제가 만드시는 거 아니고.
1: 아, 그 조그만한 게 있어요?
0: 네. 그거가 보통 한 요 정도 되는데 하나에 2억 정도예요.
1: 예? 어? 요만한 게 2억이요?
0: 네. 지금은 서울에서

0: 한 다섯 군데 정도 저희가 설치를 해놨어요. 아~ 지금 남산타워 가면 네. 이제 잘 모르겠지만 이제 꼭대기에 달려 있어요.
1: 아~ 네. 네.
0: 꼭대기 2019년부터 저희가 달아서 계속 측정하고 있고 또 이제 뭐 용산, 서울대, 그다음에 뭐 시흥, 공단 매 초마다 거기 공기를 측정하고 그래서 1년 365일 계속 정보를 주는 거죠.
2: 근데 교수님이 측정하시는 거는 특정한 지점들 뿐만 아니라 지구를 측정하시는 네, 거잖아요.
0: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모바일이라고 제가 이런 장비를 싣고 서울, 부산, 여수 이런 데를
3: 차로 돌아다니는 거
0: 차로 계속 돌아다니는 거 전기차가 뭐 그거 한 보통 1억 정도 한다면 뒤에 실려있는 장비가 8억 정도.
1: 와!
0: 뒤에 트렁크가 훨씬
1: 더 돈이 엄청 많이 드는
3: 포뮬러인데요? 잠깐만
1: 아니 장비값이 엄청나요
0: 이게 왜냐면 이 장비들을 생산할 수 있는 국가와 기업이 너무 한정돼 있어서 비쌀 수밖에 없어요
2: 그럼 뒤에 에스코트 차량 같이 따라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0: 근데 이거는 또 단점이 말씀하신 건 차를 계속 몰아야 되니까 좀 이제 상황이 안 받쳐지면
1: 비행기?
0: 네, 이제 비행기도 쓰고.
1: 아, 비행기도 쓰죠.
3: 비행기요? 어떤 네. 비행기를 써요?
0: 비행기는 이제 우리나라 국가기관들이 가지고 있어요.
1: 아.
0: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그 제주도의 기상과학원, 네. 여기 인천의 환경과학원, 이런 국가기관들이 비행기를 소유하고 있고, 거기에 있는 장비를 달아서 이제 측정을 하기도 합니다.
2: 근데 교수님 지금 설명해 주신 측정 방법들은 다 국내에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네, 근데 네. 다른 국가들까지 다
0: 다른 국가들은 저희가 이제 인공위성을 주로 씁니다.
1: 아~
0: 인공위성이 지금 보면 이제 한국은 없긴 하지만 미국에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나사, 일본의 이제 우주항공국 이런 데서 위성을 많이 쏘아놨어요. 지금 한 네다섯 대 정도 쏘아놨고 이제 그게 보통 우리 머리 위 한 700km 정도 있다 이거든요. 거의 정밀 타겟에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죠. 저런 측정 자료가 결국에는 많이 있어야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 메커니즘을 파악하고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고 추적을 하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한국에는 위성이 없기 때문에 인공위성을 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어요.
1: 아.
0: 그래서 2026년 12월에 나르샤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1: 예, 나르샤.
0: 그 나르샤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 전자레인지만한 초소형 위성을 5개 쏘아 올릴 거예요. 네.
1: 그것도 교수님이 직접 진두지휘 하시는 거예요?
0: 네, 제가 하고 있어요. 제가 같이 하고 있고.
1: 개발하시는 거예요?
0: 네.
3: 나르샤라는 이름은 영어가 아니고 우리나라.
0: 나라오르다라는
1: 한국말. 아, 운명이 나르샤. 네. 그 나르샤가 만약에 성공을 잘 해가지고 궤도를 돌면 네네. 국내 기술력으로 이제 정확하게 공격이나 방어가 더 가능해지는 겁니까?
0: 그렇죠. 이제 우리가 지금은 방어만 한다고 그러면 이제 공격력도 생기는 거예요.
1: 아~ 네. 네. 자, 측정 장비를 써서 전 지구적으로 탄소를 다 측정을 했다. 네. 그럼 이제 또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0: 네,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구 시스템 모델이라는 컴퓨터 모델을 통해서
1: 지구 시스템.
0: 정확하게 이 공기 중에 있는 탄소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찾아들어가는 거죠. 이 보시는 영상은 그
1: 우와.
0: 인공위성이 측정한 그 결과와 지구 시스템 모델을 같이 시뮬레이션을 해서 지구의 탄소가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1: 탄소는 무슨 색깔입니까?
0: 이 다 탄소인데 색깔이 검붉은 게 더 농도가 진하다. 배출이
1: 아,
0: 많다라고.
1: 아, 말씀을 지금 나누시는 그 순간 갑자기 불바다가 됐는데.
4: 아까 시뻘건.
1: 싹다 시뻘건데 그럼 그냥 저거는 탄소가 그때만큼 뭐냐 다 그냥. 그러니까
0: 보통, 예, 보통 우리가 배출은 계속 일어나는데 특히 이제 겨울철에 많이 일어나죠.
1: 예.
0: 북반구 겨울철에.
1: 아...
0: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난방을 쓴다는 연료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근데 여름, 지금 여름이잖아요. 여름이 되면 좀 색깔이 다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1: 아, 예, 예.
0: 이거는 아까 말했던 그 탄소순환의 개념에서 보면 식물들이나 바다에 들어간 거예요.
1: 아, 여름에.
0: 북반구 여름철은 식물들이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예. 지구가 푸르러지잖아요.
1: 아...
0: 그러면서 이제 대기 중에 탄소가 우와... 떨어지는 거예요.
1: 여름에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0: 네, 그렇죠. 이제 여름이 끝나고 이제 가을이 돼서 식물의 이런 흡수 기능이 멈추면
1: 그렇죠. 낙엽이
0: 낙엽이면 다시 이제 올라가는.
1: 잠깐만. 거. 그러면 아예 전 우리 지구가 여름이 싹 다 좀 길어버리면은 오히려 탄소 중립에 도움이 되나요?
0: 아, 그건 안 돼요. 그건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적정한 온도가 필요하거든요.
1: 아.
0: 그러니까 그 온도를 넘어가면 광합성 효율이 떨어져.
1: 아.
0: 근데 지구 시스템 모델은 이런 용도로만 또 쓰는 게 아니라 미래를 예측할 때 씁니다. 우리가
1: 보통
0: 네. 1.5도가 언제 올 거냐, 2도가 언제 올 거냐 그런 거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렇죠. 그 지구 시스템 모델이 만들어주는 미래예요.
1: 상태로 미래를 겪어보는 거죠.
0: 네.

0: 네, 가상으로. 맞습니다.
1: 그 IPCC 국가 간 기후변화 협의체란 데서 네. 90년대 초반부터 이제 6, 7년 주기로 보고서를 내요. 네. 지금까지 나온 이런 모든 연구 결과를 모아서 지금까지 기후변화의 상태는 이런 거다. 네. 뭐 원인은 무엇이다. 네.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세 권의 이제 보고서로 나와요. 그런 것들이 이제 주로 모든 국가의 이제 정책을 만들 때 기반이 되는 거죠. 마침 또 6차 보고서라는 게 나오고 여섯 번째 보고서. 예, 예. 그래서 그 우리가 지금 보통 탄소 배출을 얼마나 할 거냐라고 하는 다섯 개의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사회 경제학자들이 만든 거예요. 이런 미래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0: 아, 그런 미래가 있을
1: 먼저
0: 것이다.
1: 그걸 정하는 거예요. 네. 다섯 개의 시나리오가 있는 거예요. 네네. SSP는 이제 앞으로 미래 사회가 이렇게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용어고 1이 이제 제일 좋은 시나리오. 보시다시피 가장 적게
0: 매출. 우리가 좀 노력하면.
1: 네, 많이 노력해야 되죠. 그 다음에 5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네. 1과 5만 사실 주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경로로 가면 2100년에 산업화 이후보다 5도가 더 넘을 것이다.
0: 온도요. 지구의 온도가 5도가 올라간다.
1: 평균 온도가. 저게 이제 몇 년 전에 그 히트쳤던 그 마크 라이너스라는 작가가 쓴 6도의 멸종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서점에서. 근데 그 책에 근간을 제공한 시나리오예요. 아, 지금. 저기 있는 결과를 보고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고자 하는 미래는 저기 파란색 SSP1이라고 하는 거예요.
2: 네, 그래서. 가장 아래에 있는
1: 거예요. 예, 탄소 중립 사회를 구현하고 이 도시가 안 넘게 절대 네. 만들고 더 빨리 1.5도 안에서 막아보자 라고 하는 이런 시나리오인데 근데 이제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우리가 저기 2015년부터 예측이란 걸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2025년에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저 시나리오 중에 어디에 살고 있는지 테스트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미래에 와버렸죠. 그래서 지금 그러면 우리는 어느 시나리오에 살고 있을까요?
3: 1, 2, 3, 4, 5번이 있고 네. 1번이 제일 적게 배출하는 거고 네. 5번은 아무것도 안 했을 때 네, 최악의 그렇죠. 시나리오인 거잖아요.
0: 그냥 이대로 계속 살아갈 때 아무 네. 행동도 취하지 않고 지금 이대로 그냥 산업화를 즐길 때.
1: 그래서 우리가 과거가 2014년에 이렇게 다섯 개의 미래가 올 거야 라고 했고 우리는 그 미래에 온 거죠.
0: 우리 거 맞춰보죠. 저는 중간이요.
1: 중간. 중간. 네.
2: 저는 4번? 정도가 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이 된 것 같거든요.
0: 4번. 많이 배출.
3: 저는 5번이 될 운명이었는데 4번. 코로나 때문에 약간 4번과 5번 사이.
0: 4번과 5번 4.5.
4: 저는 약간 멸망 전문가적인 감이
5: 5번.
4: 오는데
5: 5번.
4: 5번 이상일 것 같아요.
0: 5번 이상? 7.
4: 7.56 막 이 정도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0: 2100년이 아니라 2070년에 그냥 다 끝나는. 자 교수님, 지금 지구는 어느 시나리오에 있습니까?
1: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는 정확 기억이 없어요.
0: 어디 있어요?
1: 왜 그러냐?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멋있어요. SSP5라고 하는 가장 나쁜 시나리오보다 더 많이 배출하고
0: 있어요. 진짜로요?
1: 네.
0: 지금 막 7, 8 돼요?
1: 그러니까 없는 시나리오죠.
0: 아예 없다.
1: 우리가 5라는 시나리오를 만든 거는 이제 참고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안 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0: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올라갔네요. 네.
2: 아 진짜로요?
0: 지금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탄소 악금하네?
2: 아니 이거는
0: 탄소 악마들이네 우리.
2: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지금 25년이니까 2100년도에 저렇게 되니까 75년 남았다는 거잖아요.
1: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계속 이렇게 가면 저렇게 될 수 있다.
0: 2100년도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1: 이대로 가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멸종으로.
0: 자 대멸종이죠.
4: 그렇죠. 뭐 저 정도 버틸 수가 없죠. 빙하도 녹을 거고 그럼 생태가 바뀌면 가속될 거고.
1: 매해 계속 여름에 폭염의 기록을 깼다. 뭐 상상 이상의 비가 내리고. 인간이 거의 통제할 수 없는 수준의 산불이 나고 이런 것들이 이상기후라고 말하는데 기후를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혀 이상하지 않은 기후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고를 했고 그 경고한 수치보다 많이 배출을 했다는 거는 이미 경고하는 수준의 어떤 결과보다 더한 결과가 와도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제 우리가 말한 미래는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는 정확한 답이 나온 거예요.
2: 와 충격인데요.
0: 이렇게
2: 그래프에 없다는 게.
0: 되면은 뭐 그냥 다 끝장인데 우리의 노후도 굉장히 불우한 노후가 될 것이며

0: 이 다음 세대는 종말이죠, 사실.
1: 근데 자, 이렇게 지금 최악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온도가 높아져 버려요. 그러면 이제 지구가 점점 어떻게 변하는지.
2: 이 모든 우리가 겪는 것들의 강도가 강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그 강도가 강해지는 속도가 생각보다 빠를 거라는 거죠. 왜냐면 지금까지 보여준 데이터들은 정확하게 일치를 했거든요. 네. 우리가 1.5도가 언제 올 거냐, 1.5도 막아보자 라고 해서 1.5도의 타겟을 삼은 게 보수적으로 2030년, 관도하게 뭐 한 2045년 이렇게 잡았어요. 네네. 이미 작년에 1.5도 넘었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배출했으니까 당연히 시간이 빨리 오는 거예요. 그 지금 정확히 그 시나리오들을 가고 있어요.

0: 뭐 예를 들어 아까 온난화로 빙하가 막 온다고 그랬죠. 지구도 물의 양이 한정적이에요. 그럼 이게 어딘가에서 얼음이 녹았으면 이 녹은 만큼 어딘가 가야 돼.
1: 그렇죠.
0: 그게 갑자기 한국에서 때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상황.
1: 물중립도 깨지는 거예요. 네.
0: 그러니까 이게 순환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우리가 통제할 수, 끌 수 없을 정도로 큰 불이 나는 건 문제거든요.
2: 아. LA산불이요?
0: LA산불도 마찬가지예요. 2025년 올해 1월에 LA산불, 3월에 경북우성산불, 2019년 호주산불, 작년에 지중해산불 다 똑같은 메커니즘. 산불이 나기 전 그 전 계절에 비가 굉장히 안 온 거야. 그럼 땅이 이제 감을 수밖에 없죠.
3: 말라버리죠.
0: 근데 네 군데 다 동시에 지금 온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온도가 올라가면 땅에 있는 물을 끌어들여요. 아, 네. 건조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럼 땅이 계속 마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불을 붙이면
3: 잘 타죠.
0: 확 세게 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정도로 심각한 불을 경험한 건 사실 역사에 별로 없거든요. 그 의성산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화재 정난운이 발생했어요.
3: 화재 정난운? 뭐예요?
0: 쉽게 말하면 불구름이에요. 불이 구름을 만드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그 전 세계적인 이슈로 퍼지고 있어요.
4: 아, 근데 이게 진짜 무서운 게 사실 그렇게 큰 대형 산불로 산이 산림이 타면 원래 산림이 또 이산화탄소를 네, 고정하고 네. 제거하던 역할을 하는데 네. 그럼 또 탄소순환을 또 악화시키는 거잖아요. 네. 악화시키면 산불이 더 심해지고 네. 산불이 심해지면 또
0: 그래서 지금 사실 그게 이제 제일 주목받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죠. 지금 우리가 앞으로 산불이 더 심해질 거고 산불로 인해서 소실되는 그 탄소는 결국 공기 중으로 날아가서 온실가스처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양이 늘어날 것이다 해서 굉장히 이제 주목을 하고 있고.
3: 아니 그 혹시라도 이제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되면은 재해가 어디서 일어날지 정확히 좀 약간 예측이 되거나 좀 그러진 않을까요?
0: 기술보다는 이해. 그러니까 이 지구를 우리가 완벽하게 더 이해해야 되는 거죠. 네. 아직도 모르는 게 많다. 불확실성이 큰 일이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도 많이 있어요. 지구에 대해서.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런 지구의 탄소 순환을 보면 우리가 100%라고 봤을 때 한 4% 정도 모르는 게 있어요, 지금. 뭐 예를 들면 어디서 배출됐고 어디서 흡수되고 다 알고 있는데 아구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3: 아, 오류가 좀 있다.
0: 네, 이 기후변화에 있어서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물질인 탄소를 이해해야 되는데 네. 구멍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이런 계산이라고 하는데 이런 계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북반구 고위도 60도 이상에 있는 동토층. 동토층이란 거는 이제 땅이 얼어있는 지역이고 거기는 땅이 얼었기 때문에 엄청난 탄소가 매장돼 있어요. 오래된 동물들의 뼈부터 해가지고 거기 뭐 석유석탄 잔뜩 있고 그 유기물들이 많이 이렇게 얼어있는 상태인데 동토층이 지금 계속 녹고 있거든요. 지금 동토층 안에 있는 탄소 양이 1600페타그램이에요.
3: 그게 더 뒤에 올라오면은
0: 뭐 양으로 치면 지금 현재 공기 중에 있는 거의 두 배 정도 돼요.
3: 야, 그게 이제 녹아가지고 다 올라오면 큰일 나겠네.
0: 우리는 탄소 중립을 뭐고 할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3: 그러네.
0: 그러니까 얘를 안 녹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3: 와.
0: 그러니까 이게 온난화가 되면 안 된다는 사인이에요. 근데 이런 계산들이 우리가 컴퓨터에 아직 못 넣고 있는 거예요. 그 지구 시스템 모델. 왜냐면 이게 왜 녹아서 왜 탄소가 얼마만큼 나오는지를 우리가 아직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에 대한 이해를 더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4: 좀 찔리기도 하는 게 저도 계속해서 뭐 과학자인데 이거를 공부를 계속하면서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0: 좀 외면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무기력하게 느껴져서 이 문제, 전 지구적인 문제 앞에서 개인으로서 할수 있는 게 너무 없다는 느낌이 들어서.
1: 이쯤 되면 시청자분들께서 기후위기가 이렇게 심각한데, 이거 국제적으로 다 같이 좀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것 같아요.
2: 이제 국제사회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탄소 감축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UNFCCC 이제 기후변화 협약 같은데 우리가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라고 하는 NDC라는 걸 설정해서 이제 우리가 얼마만큼 줄여나가고 어떻게 줄여나갈 거다 이런 것들을 이제 국제사회에 제출하게끔 돼 있어요.

0: 사실 이제 재밌는 게그 기후변화 협약이라는 거를 꽤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아마 교토
1: 교토
0: 뭐
1: 용서
0: 리우 회의 이런 거막 들어보셨을 텐데 한 30, 40년 동안 한 거죠. 근데 이제 배추장 보셨잖아요. 굉장히 힘들게 회의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변화가 안 생긴 거죠. 파리 협약에서 우리가 막 1.5도 막 선 다 꺼놓고 다 했는데 아무것도 변화가 안 생기는 거죠. 근데 그거는 결과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너무 다 자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고.
1: 강제는 아니니까요.
0: 네. 근데 이제 그것들이 국가가 국가를 규제할 수는 없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제 다른 방법들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탄소를 많이 배출한 국가에서 들어오는 물건에 탄소 세금을 매기겠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거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 일본, 뭐, 싱가포르. 특히 이제 이런 감축을 위한 기후테크라는 분야 신산업들은 엄청나게 지금 서포트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이런 움직임에 발맞춰 탄소중립 선언을 했기 때문에 한국도 이제 그 탄소중립 달성하기 위한 국가원씩 가서 감축 목표라는 걸 세우고 정확한 숫자를 만들고 그걸 지키기 위해 어떤 방법을 쓰자라는 거를 고민해서 국제사회 보고도 하고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도 하고 있는 거죠.
1: 아니, 근데 실제로 영향력이 좀 있나요?
0: 영향력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게
1: 이제
0: 목표가
1: 영향력이
0: 생겼고
1: 된다.
0: 그걸 달성하기 위해 전 분야에서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국민들이 공감을 해야 되는 거죠.
2: 맞아요.
0: 그래서 그 숫자를 만들 때도 그 수기 과정이라는 걸 거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참여를 했고 학생들도 가서 들어보기도 하고 일반 시민들도 가서 들어보고 근데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왜냐하면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의견 듣잖아요. 너무 많은 협의가 필요하니까 어렵지만 다 이제 노력을 해서 만들었고 그걸 이제 국제사회에 보고할 수준을 만든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걸 달성하기 위해 노력만 하면 되는 거죠.
1: 그러면 이제 사실 이제 뭐 우리한테는 국가나 산업에 관련돼 있는 뭐 실천은 너무 큰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상황에서 그러면 나라도 조금 변화를 좀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내가 할수 있는 뭐 작은 거라도 뭐가 있을지를 차라리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좀더 공감이 될것 같아요. 이거는 모두가 다할수 있겠다 할수 있는
0: 그런
1: 거죠.
0: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이제 보면 우리가 보통 그런 것들을 내가 하루에 어떤 일을 하면서 탄소를 얼마나 배출하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걸 보통 탄소 발자국이라고.
1: 탄소 발자국?
0: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발자국 남기듯이 내가 탄소를 얼마나 배출했느냐. 뭐 예를 들면 20분간 온수 샤워를 하면
2: 55g.
0: 네, 55g 배출된다.
3: 우와, 너무 충격적인 게
1: 소고기가 돼지고기보다 거의 한 3배 이상이에요.
4: 아니, 소고기가 자동차보다 더 심한데.
0: 소고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 소가 뿜어내는 그 메테인도 있고, 실제적으로 얘를 도축하고 키우고 자라는 동안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 소고기 100g이 보통 저 양이 석탄을 한 2kg 정도 태우면 나옵니다. 그 정도 양이에요. 근데 이제 수입산은 저거 곱하기 4 하시면 돼요.
1: 그래요? 이게 운반하면서 오는
0: 그렇죠,
1: 탄소들 때문에.
0: 네.
3: 충격적이다. 그러면, 저것도 많은데 수입산은 저거의 4배.
0: 그래서 농수산에서 이제 그런 운송거리가 짧은 것들을 이용하라는 게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1: 10km 거리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게 1904고요. 10km를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은 15.3. 결국에는 가까운 거리는 차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라.
2: 와.
1: 뭐 그런 얘기예요.
2: 진짜 근데 저 어제 온수 샤워 했고요. 온수 샤워하고 헤어드라이어 당연히 머리 말리느라 썼고, 진짜 놀랍게도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같이 먹었어요. 덮밥 같은 거를 먹으면서.
1: 당신은.
4: 최악인데?
1: 당신은 탄소 범죄자야.
2: 그리고 전자레인지 돌렸어요. 심지어 세탁기도 하고.
1: 다 썼네.
2: 10km 자가.

0: 사용도 가고요. 네. 휴대폰 1시간, 노트북 1시간 아니에요. 저 몇 시간 썼습니다. 휴대폰, 노트북. 완전 여기 있는 거 다 한 것 같아요.
1: 그럼 우리 항성 박사님 같이 이 정도로 하루에 탄소 배출량을 시계에다가 장착을 해가지고 당신이 쓴 탄소량이 2만이 넘어가면 현장에서 바로 구속.
2: 구속.
1: 체포하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점수대로 약간 구금을 한다든지.
0: 야, 이거
1: 매일, 이런 세상에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0: 매일매일이 전과인데요. 이런 정도면.
1: 탄과자.
0: 탄과자.
1: 아, 참, 근데 참 내가 이제 아무리 뭐 탄소를 줄이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이제 사람이 살면서 샤워를 뭐 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고기를 안 먹을 수는 없어요. 이게 내가 조금 그래도 줄인다고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내가 그래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
3: 근데 사람들이 이제 생각할 때 본인 한 명이 이렇게 뭐 내가 뭐 대중교통 타고 뭘 쓰레기 분리수거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안 끼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전부 다 안 바뀌거든요.
1: 모두가 동참하면.
3: 네. 네.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한 게 코비드-19 코로나 시기에 이게 우연찮게 이제 우리가 실험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0: 그렇죠.
3: 네. 왜냐하면 한 번도 인간이 뭘 멈춰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 코로나 때 저희도 똑같이 그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서울의 온실가스 증가량, 그러니까 농도가 줄어든 게 아니고 그 증가하는 양이 줄어들었어요.
0: 아.
3: 결과적으로 인간들이 멈추면 변화는 생긴다.
0: 아, 그거를 우연치 않게 코로나 때 경험을 할 수가 있었고.
3: 그렇죠. 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소비자로서 역할이 있거든요. 소비자로서 어떤 물건을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런 얘기를 할 때 사실 보면 또 맨날 사람들이 똑같이 질문하는 게 아, 교수님 뭐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도 중국에서 배출을 많이 하면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냐. 아무 의미 없죠, 사실은. 근데 그 중국이 왜 그렇게 물건을 많이 팔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보면 그걸 사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 사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거를 끊어내야 되는 거는 결국에 할 수 있는 건 국가가 아니라 개인인 거죠.
0: 아...
3: 우리가 그 물건을 찾지 않으면 그건 생산이 안 되는 거죠.
4: 중국 입장에서 좀 억울할 수도 있겠네요. 세계 공장의 역할을 하면서 탄소를 많이 배출한다는 악명을 다 쓰지만
0: 그렇지.
4: 그 물건을 중국 사람들만 쓰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쓰고 있는 거잖아요.
3: 맞아요.
4: 그래서 그럼 그 소비자들도 어떻게 보면 그 탄소 발자국을 중국의 국적으로 남기는 셈인 거잖아요.
3: 그렇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사서 궁극적으로 산업이 바뀔 거예요.
0: 그렇죠.
3: 그러면 이제 국가 차원에서도 큰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행동을 했지만 국가가 결국엔 바뀔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4: 영화 타이타닉이 생각이 나요. 왜냐면 타이타닉도 경고가 계속 있었는데 다들 아무것도 안 하다가 결국은 침몰을 한 것처럼 계속해서 그 노벨상을 받으신 분이부터 시작해서 이 경고는 60년 이상 과학자들이 해왔는데 빙붕이 진짜 눈앞에 있어서 충돌 직전까지 왔구나라고 하는 게 오늘 더 실감이 나서 걱정에 비해서 실천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반성을 좀 많이 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5: 근데 제 생각은 언제나 일관된 생각이 있는데 편리함을 알아버린 인간에게 자율성을 주면 안 돼요. 이 문제 해결하려면
0: 역시
5: 규제와 강제가 들어가야 이 심각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지 뭐 다 같이 힘내보자라는 게 의도는 좋지만 좀 긴급한 상황 같아서 좀 더 이제 환경적인 규제는 필요하지 않을까.
3: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거는 저는 항상 이제 암을 치료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무 일 없지만 언젠가는 갑자기 한순간에 모든 걸 잃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뭔가를 하지 않으면 더 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모든 것들이 지금 미래에 어떤 벌어질 일이고 내가 액션을 하면 미래에 바뀌고 어떤 회사가 열심히 노력하면 미래에 이득을 얻고 이렇게 너무 미래지향적이라서 안 바뀔 거예요. 지금 나한테 들어온 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는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국가도 일관적인 정책으로 조금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죠. 모든 것들이.
1: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아 우리 인류가 조금이라도 다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앞으로 줄여나가는 연습부터 시작을 하면 우리가 정말 심각한 방향으로는 가지 않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희망도 좀 가져보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소중한 또 경험을 하게 해주신 우리 교수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탄소 중립에 힘써주십시오. 네네네. 전자레인지 괴담이라고. 전자레인지는 음식 데우면은 영양소가 다 파괴된다. 뭐 암에 걸린다. 빵형! 오! 김범준!

0: 전자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 많죠.
1: 그러니까.
2: 아, 전자파 나와. 전자파. 아, 전자파. 근데
3: 와이파이의 주파수가 전자레인지랑 똑같아요.
1: 아, 그래요? 와이파이는 우리가 잘 쓰니까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전자레인지는 안 됐나?
2: 그 X선이 있고요.
4: 그쵸, 그쵸.
2: 자외선이야, 뭐, 태양.
4: 예.
2: 예?
4: 잠깐만, 자외선 전자기파인가?
5: 네? 다, 그것도 전자기파.
2: UV가요?
1: 우리 선크림도 발라야 돼요.
2: 아, 그렇구나. 아, 이 모든 게 다 전자기파입니까?
3: 네, 네.
4: 전하가 움직이면 무조건 전자기파가 나오니까요. 근데 전자는 뭐, 모든 물질에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사실 전자기파를 일정 부분은 다 만들어내고 있는 게 맞죠.
1: 이 전자기파라는 거는 자연에서도 많이 만날 수가 있다는 거고 빛이 곧 전자기파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진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4: 가자 얘들아,
6: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7: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0: 인천의 차이가 타운입니다. 제가 아직 중국은 안 가봤는데요. 여기는 그냥 제 중국 같아요. 자, 오늘 그리고 저만 오는 게 아니에요. 또 오랜만에 제 친구 불렀거든요.
1: 요.
0: 야, 저기 오는구만. 준비.
1: 오랜만이야.
0: 아, 이게 얼마 만이야? 잘 지냈어?
1: 와, 우리 거의 한 2년 만인가?
0: 그치, 거의 몇 년 됐지, 우리
1: 야,
0: 그때.
1: 우리가 진짜 안 지 오래됐잖아.
0: 맞아.
1: 우리가 얼마나 됐지?
0: 거의 뭐 한, 지금 내가 봤을 때 5년 좀 된 것 같은데?
1: 부산에서 국밥 먹, 내가 그때 신인이었어.
0: 준빈이 또 여행 유튜버잖아.
1: 그치, 요즘에 여행 많이 가더라. 원진상도 가고.
0: 어, 나 요즘 자주 갔어.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 온 이유가 있어.
1: 차이나타운이랑 펜스랑 좀 안 어울리는데?
0: 어, 그치. 어. 그걸 노린 것도 있고. 어. 또 이제 준빈이 현지인이잖아.
1: 그치, 한국 현지인이지.
0: 여기 한국이니까.
1: 그치.
0: 오해하지 말고. 오늘은 주도적으로 준빈이 당일들 필요 없어. 오늘 내가 했네.
1: 내가 해줬으니까.
0: 아, 옷... 그럼. 여행 유튜버로서.
1: 그니까.
0: 한번 보여줄게, 오늘 제대로 코스를.
1: 좋다. 옷도 예쁘네.
0: 그치?
1: 나도 피 이거 옷 많이 입는데.
0: 아, 그래? 야, 그리고 오늘 선글라스도 약간 커피야. 이거 보세요. 우리 제법 잘 어울려요.
1: 그러니까 이제는 뭐 찐친이지 이제 뭐.
0: 그치?
1: 베프지 베프. 촬영 안 할 때는 또 이렇게 EBS 쪽으로 이제 훈계도 많이 해주고. EBS 건물 세운 사람이니까.
0: 저기요.
1: 펭수가 없으면은 내가 직장이 없었을 거야.
0: 아,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1: 너 덕분에 기사식당 3년 했어.
0: 아무튼 감사드리고. 자, 바로 우리 이동해 봅시다.
1: 그래,
0: 오늘 시간이 없어요. 오늘 하루 당일치기 때문에.
1: 아, 그 정도야?
0: 자, 가자. 근데 또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게 뭘 보려면은 뭘 먹어야 돼.
1: 아, 차이나타운 원래 먹으러 오는 곳이야.
0: 그치. 근데 뭐 먹기 전에 그냥 먹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자, 우리의 첫 번째 코스가 나왔습니다. 오락실!
1: 오락실?
0: 여기 가고 우리가 정신 내게 하는 거야. 아, 이거.
1: 아, 이거 한다고?
0: 이거 아니야. 풍선, 이거 무조건 해야 되거든?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저 적은 쪽이 사시는 거야.
1: 근데 던질 수 있겠어, 이거? 팔이 될까?
0: 아. 이게 사람 하는 거 다 해.
1: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도 어렵거든, 이게.
0: 그치.
1: 아, 근데 내가 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몇 개 빼줄까? 다트 나는 한 8개만 할까, 나는.
0: 근데 난 진짜 이거 대충 던져도 8개 쳐요.
1: 나 근데 이거 진짜 잘하는데?
0: 아, 꼭 이렇게 말하는, 자기 잘한다는 사람이 잘하는 꼴을 본 적이 없어요.
1: 그리고 펭수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 군대를 갔다 왔어.
0: 그리고 나는 강철 부대랑 또 이제 그 전적이 있기 때문에.
1: 나는 그 부대를 나왔어, 강철 부대를. 한 10발 다 맞추면은 뭐 주나요? 펭수 인형 없어요?
2: 이거 펭귄.
0: 이건 펭귄이고요.
1: 짭수 아니에요. 조절을 좀 해야 되나? 괜찮아? 그냥 한다?
0: 아우, 편하게.
1: 원래 파울한다?
0: 시세로 가야 돼. 시세로 가야 돼. 어, 뭐야? 간다! 뭐야? 자, 세 개. 뭐야? 오케이!
1: 아, 살짝 수위 조절. 원래 다 맞추는데?
0: 몇 개 맞았죠?
1: 오,
0: 나쁘지 않은데.
1: 7. 지금 7발 맞췄습니다.
0: 자, 7발. 자, 그럼 제가 8개만 맞추면 이기는 거야.
1: 점심 잘 먹을게.
0: 제가 이래봬도 한국 6년 차로서. 제대로 던지겠습니다.
1: 어, 선글라스 벗고 친다고?
0: 자, 원래 처음이 기세야! 기세로 던져! 기세로 던져!
1: 어? 어? 아니, 포물선이 되게 좋은데? 어? 저 보시는 분도 놀랬어.
0: 소리 질러!
3: 야, 지금이잖아!
1: 안녕하세요. 내가 놀랐어. 우와! 뭐야? 오케이.
0: 자, 이럴 때 침착함을 유지해야 돼. 이러면 안 되지.
1: 오케이. 그, 인간 속담 중에 그게 있어. 첫 끝발이 개끝발이라고. 처음에 너무 잘하더라.
0: 간다!
1: 어이구. 오! 지금 이제 다 맞추면 동점이야. 하나라도 틀리면 내가 이기는 거고.
0: 안 돼! 아, 지금 여기 관객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 다들 눈 좀 감아주세요.
1: 눈을 감을 수가 없는 친구들이야.
0: 갑니다!

0: 가운데.
1: 아이고. 야, 팽수야, 2등도 잘한 거야.
2: 오, 그래도 잘했네요.
1: 그럼 잘하셨다잖아. 여섯 개면 잘한 거예요?
0: 아, 뭐야? 팽 전혀 위로가 안 되는데요?
1: 사장님 리액션 좋으시네.
0: 시즌간의 스코어가 준빈 7점.
1: 팽수
0: 저 6점 해가지고 제가 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분 좋게 오늘 점심 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계약. 자, 이제 여기가 바로 짜장면 거리인데, 오, 여기, 잠깐만. 우리 여기로 가자. 지금 냄새가 향긋하니 좋거든.
1: 아, 여기 완전 중화풍인데, 여기.
0: 완전 중화. 아, 어, 들어가 보자.
1: 좀 분위기가 심오한데, 여기?
0: 야, 뭐야. 자, 그러면은, 바로 중앙부터 하자. 자, 이제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1: 진짜로?
0: 아니, 가짜로.
1: 아, 가짜로? 근데 이거는 먹어야겠다. 딱 열자마자 있네. 가지 요리. 아, 왜냐면은 실제로 차이나타운에 가지 요리 맛있게 하는 데가 많거든.
0: 아, 그래?
1: 내가 여긴 맛집을 좀 잘 알아가지고. 그리고, 아, 또 여기 백짜장.
0: 백짜장? 짜장면이 백이야?
1: 국물 팽수가 데려온 건데 내가 데려온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0: 그래, 그러면은 백짜장 하나랑 오리지널 한번 먹어보자고. 까만색 걸로.
1: 그리고 가지.
0: 가지.
1: 그리고.
0: 그리고.
1: 샥스핀도 있구나, 여기. 샥스핀.
0: 아니야, 아니야.
1: 샥스핀 9만원이네.
0: 아니야, 보면. 아니야.
1: 아니, 홍소해삼 어때?
0: 어, 그걸 내가 못 먹어.
1: 아니, 이거 펭귄이 먹는 건데.
0: 아니야, 아니야.
1: 나는 펭귄 배려.
0: 아니, 뭐, 사람도 다 편식하는데, 펭귄도 편식해.
1: 해삼주스 이런 거.
0: 어, 아니야, 나 못 먹어.
1: 아니, 해산물 오염.
0: 아, 나 알러지 있어.
1: 아, 그래?
0: 나 해산물 알러지 있어. 나...
1: 그러면은 짜장면 두 개에다가.
0: 그래, 그래.
1: 가지, 하자, 가지.
0: 그래, 주인님.
3: 안녕하세요. 어, 어, 참...
1: 백짜장 하나, 그냥 짜장 하나, 그 다음 가지 요리 하나 나왔던데. 예, 네, 그거 이렇게 세 개 주세요. 풍미가지. 네.
0: 감사합니다.
3: 요리 나왔습니다. 네, 풍미가지고요.
0: 오! 백짜장 되게 신기하게 생겼네요. 뭐 카레 같아.
1: 그니까.
3: 요거는 검은자치 유니짜장입니다.
0: 이야! 야, 이건 뭐 근데 뭐 맛을 쑥쑥 없겠네. 가지를 맛탕처럼 해가지고. 자, 음식 나왔으니까 먹어볼게요. 아, 이게 묘하게 짜장 향이 조금 나는 것 같기도.
1: 진짜 맛있어, 이거는.
0: 오, 신기해.
1: 그 짜장면 먹으면 좀 더부룩하다 하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백짜장 먹으면 좀 연하게 짜장 향이 나가지고, 좀 요 차이?
0: 왜냐면 짜장면이 또 먹다 보면 이게 살짝 물릴 때도 있고.
1: 맞아, 맞아.
0: 자, 그러면 이제 근본. 근본으로 가볼게요. 야. 역시. 역시 근본은 근본이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먹을 때 순서를 꼭 짜장면부터 드시지 마시고, 백짜장 먹고 드셔야지. 그래야 좀 맛을 더 잘 느낄 수 있거든요.
1: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먹으면 백짜장 연하게 느껴지지.
0: 그러니까 어, 그치, 그치, 그러겠다.
1: 이게 함흥냉면이고, 이게 평냉면이고.
0: 아, 아, 역시. 비유가 아주 좋아요.
1: 가지 먹어봐. 어. 와, 이거 진짜 맛있다.
0: 헛바속촉의 진리다.
1: 가지 같지가 않다.
0: 맞아.
1: 그러니까 말 안 하면 진짜 곧 가지인지 모르겠어.
0: 자, 이거 추천합니다, 여러분. 그럼 준비. 여행지를 그럼 한 지금 65개국 갔다 왔다고?
1: 개수를 내가 안 세가지고 모르겠는데 60개국은 넘을 거야. 막.
0: 야, 아니 진짜 많이 갔다 왔네. 아니 그러면은 나랑 가면은 또 어디를 추천해 줄 수 있어?
1: 나는 펭수랑 이제 겨울 동물이니까 중동을 한번 같이 가면 재밌지 않을까.
0: 중동?
1: 두바이나.
0: 어, 두바이.
1: 두바이 카타르가 퍼스트 클래스가 그렇게 좋아요. 펭수가 퍼스트 클래스 타는 거 한번 보고 싶어. 왜냐면 퍼스트 클래스는 좌석이 침대 방처럼 돼 있어가지고.
0: 아, 진짜로?
1: 룸이야, 룸.
0: 어, 나 진짜 한 번만 태워주면 안 돼?
1: 나는 태워줬었어, 기사식 당할 때.
0: 와? 뭐? 어? 아, 안 먹어! 밥맛 떨어지게.
1: 아, 사실은 그때 비즈니스를 해줬는데 자리가 그때 퍼스트로 업그레이드 해줬어. 항공사에서.
0: 어, 진짜로?
1: 어, 그때 튀니지 갔다 오는 길에. 그래서 내가 그때 탔었지.
0: 우리가 한번 뭐 이집트 얘기한 적 있었거든.
1: 어, 이집트도 잘 어울린다. 이집트는 사실 피라미드나 사람들이 스핑크스나 뭐 이런 사막 보러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는 호객 행위와 싸우러 가는 곳인데 너 톤으로 이렇게 싸우면 잘 싸울 것 같아. 너의 친구 원지 누나가 거기 가서 엄청 당하고 왔거든.
0: 아, 그래?
1: 가서 한번 본때를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0: 아, 또 가면은 저 그런 걸 안 넘어가거든요.
1: 그치.
0: 나는 딱 아닌 건 아닌 거야. 그럼 준비로 갔을 때 그럼 싸워가지고 이겼어?
1: 나는 그 웬만하면 잘 안 지긴 해.
0: 오...
1: 그러니까 오히려 난 욕먹지.
0: 뭐, 아니, 누구한테?
1: 그 보시는 분들한테.
0: 왜?
1: 돈도 많은 애가 왜 이렇게 깎아내냐. 돈도 많은 애가 왜 몇천 원씩 가지고 그렇게 화를 내냐.
0: 아이.
1: 근데 내가 어쨌든 코리안이라고 하니까.
0: 아.
1: 나 뒤에 한국인 이렇게 만만하지 않다. 한국인 호객행위 당하는 거 아니다.
0: 그럼.
1: 우리 한국인들 강하다라는 거 보여주고 싶은 거.
0: 아이.
1: 그렇게 하면 언제나 리셋시키고 와.

0: 돈 두 배 주고. 내가 반값 이벤트 하면 거기 두 배 이벤트 해.
1: 아, 원지가 이게 은근히
0: 마음이 여려.
1: 여려요. 자, 일단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 일단 빨리 먹읍시다. 자, 이제 밥도 먹었으니까 자, 구경도 하면서 자, 이런 거 봐봐.
0: 아, 이거 아, 이런 샵도 있구나. 샵은 뭐야?
1: 아, 굿즈가 있네. 차이나타운 굿즈가.
0: 이런 건 파도 못 입잖아.
1: 그치, 이거는.
0: 빅사이즈가 없어서.
1: 이거는 안 맞고.
0: 그나마 입을 수 있는 게 모자 정도?
1: 모자다!
0: 이거 완전 그거네. 왕자방 모자네.
1: 야, 좀 있어봐.
0: 아, 나? 아, 이거 잠깐만. 댕기도 달렸네. 근데 키즈 아니야?
1: 오, 머리가 장례 준비니.
0: 들어가네?
1: 아니, 잠깐만. 영화 한편 뚝딱인데?
0: 영화 한 편? 펭수도 써봐봐, 이거. 파란색이네.
1: 나 자, 어때?
0: 잘 어울리는데? 이거 안 살까?
1: 응, 아우. 좋아. 수연가.
0: 이거 모자 얼마예요?
2: 모자 7,000원.
1: 7,000원?
0: 어울리면 안 깎아줘요? 어울리면 안 깎아줘요?
2: 6,000원 드릴게요.
0: 에? 6,000원이요?
1: 그럼 두 개 12,000원이에요?
0: 두 개니까 그럼 그냥 10,000원에 살까요, 그러면?
1: 10,000원에 주면 안 돼요?
2: 안 돼요.
0: 워시환 준 거.
1: 6,000원에
0: 주세요. 워시환. 아, 오늘 차이나타운 복장이었어? 빨간색?
1: 그럼.
0: 아, 그래? 이거 딱 쓰니까 이제 딱 완벽히 태평, 아.
1: 태몽? 형. 네. 자, 여기 만두도 팔고요.
0: 여기 내 얼굴 있네.
1: 어디? 뭐야?
0: 되게 온화하게 있네.
1: 아, 젊은 선배님 나오셨구나.
0: 아, 여기가 황제의 계단.
1: 황제 계단이다, 그래?
0: 여기 펭수 친구들 있네, 여기.
1: 어디?
0: 사자. 동물이면 다친 거 아니야?
1: 아니, 동물이라고 다친 건 아니지. 펭수 사람이라고 사람 다친 거 아니잖아. 자, 저희 복 받게 해주세요. 어흥.
0: 주말에는 사람 진짜 많아, 여기.
1: 진짜. 오늘 또 평일이라 그런지 좀.
0: 평일 오후에
1: 왔어. 사람이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오, 뭐야? 공짜예요? 오!
0: 우리만 공짜예요? 다 공짜예요?
3: 다 공짜예요.
1: 또 먹어봐야 또 맛이 나니까. 맛있어?
0: 맛있네. 와, 여긴 또 뭐야? 마라만두도 있어? 요즘에?
1: 뭐야? 와. 마라만두?
0: 아, 이분은 저기 달인 나오셨네.
1: 맞네.
0: 똑같다.
1: 달인.
4: 대한민국 최다 출연자.
0: 이거 뭐야?
1: 달인. 우와!
0: 이거 뭐야? 화덕을 만들어요?
4: 화덕 만두. 만두를 여기 병을 붙여.
1: 아니, 안 뜨거우세요?
4: 뜨겁죠. 그래서 구울 때 얼음을 묻혀서 구워요.
0: 와, 그래서 이렇게 파래. 네,
4: 지금 바로 구울 테니까 구경해보세요.
1: 야, 이거 어떻게 손을 넣어?
0: 이게 실제로 중앙아시아에서 화덕에서 빵 구울 때 많이 쓰는 자세한 거는 곽준빈의 기사식당에 나오거든요. 이런 거 어린이들은 따라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1: 곽준빈! 우와!
0: 와, 육즙이 쭉쭉 떨어지네요.
4: 네네.
1: 야, 근데 저거는 맛없을 수 없겠다.
0: 그니까, 와. 달인만 세 번 나오셨어요?
4: 대한민국 최다 출연자.
1: 이야.
0: 그 정도면은 친하시겠다, 피디님이랑, 그죠?
1: 세 번이나 나왔어요?
4: 여기 새 신세계도 나왔어요.
0: 아, 신세계 찍었어요?
4: 피디가 소개해줘.
0: 아, 그 신세계 그 월병 만드셨어요?
4: 네. 그 차이나타운 보스.
0: 아, 보스로 출연하셨어요? 진짜로?
4: 황정민 친구로 나왔어요.
0: 아, 브라더 할 때 그 브라더세요?
1: 아니, 사장님 보스셨네.
4: 촬영도 제 집에서 했어요.
0: 누가 봐도 먹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1: 와, 연기 보여, 연기.
0: 우와, 이야. 진짜 이게 프랑스에서 먹는 빵 같아요.
1: 야, 차이나타운에서 느끼는 프랑스 빵.
0: 이 안에 또 만두 맛이라서. 또 그 곽준빈님께서 딱 프랑스 편 보면 또 나오거든요.
1: 야, 끼어놓은 거 잘하네. 역시 EBS 아들.
0: 와, 맛있네.
1: 야, 이거 맛있다. 내가 코스에 오늘 휴식 시간이 있어.
0: 아, 휴식 시간?
1: 준빈한테 그 필요한 시간 내가 만들어줄게.
0: 뭐가 막 믿기진 않지만.
1: 아니야, 그래도... 진짜 들어가.
0: 뭐야?
1: 여기가 바로.
5: 와우, 어서 오세요.
1: 어머.
5: 안녕하세요.
1: 네. 자, 냄새가 솔솔 나죠?
3: 네, 자연의 향이랍니다.
1: 아우, 반갑습니다.
3: 네.
1: 아우, 제가 휴식이 좀 필요해가지고.
3: 오, 확 풀어드릴게요.
0: 사장님 리액션이 거의 지금 딩동댕 유치원인데요?
3: 아닙니다. 애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1: 예,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0: 펭수 그런 아이 아니에요.
3: 일로 한번 와보세요.
1: 아, 비주얼 봐봐, 비주얼.
3: 네, 이 통에 우리가 쏙 들어가게 됩니다.
1: 아니, 이건 관 아닌가요?
3: 생명이 살아 숨쉬는 자연의 에너지가 담겨있는 통이랍니다.
1: 여기 안이 누가 살아있어요?
3: 미생물.
0: 미생물이요?
3: 네.
0: 정말 죄송한데 이게 무례하면 무례하다고 얘기해주세요. 제가 네. 저는 이거 집에 그 네. 음식물 처리기가 있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혹시 냄새랑 이 재질이 비슷한 것 같아서.
3: 완전히 다릅니다.
1: 아, 달라요?
3: 네. 걔는 부패 쪽으로 가는 거고 얘는 발효를 시켜서 우리 몸에 좋은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그래서 미생물의 열 에너지를 가지고 체온을 올리는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다.
1: 오.
0: 아 이게 그래서 발효된 냄새예요? 이게.
3: 그래서 청국장 냄새가 살짝 나는 겁니다.
0: 아, 네. 사장님 저 냄새 적응 되셨나요?
3: 무슨 냄새가 나죠? 모르겠는데요. 정말 냄새? What?
1: 오.
3: 자 그러면 옷 갈아입고 잠시만 뵐게요.
1: 네?
3: 네. 기분이 업됐어요.
1: 아우.
3: 와, 복장들이 정말 멋지신데요?
0: 그 어디, 그, 오늘 이번 대본이 있어요?
3: 엉덩이 살짝 건터 앉듯이 해서 쏙 한번 들어가 보세요. 네. 이쪽이 머리예요?
5: 엉덩이로 들어가요?
3: 아니요, 다리로 들어가야죠.
5: 아.
3: 엉덩이 들어가면 좀 위험해.
5: 아, 이렇게 앉으라고 앉아가지고.
3: 네네.
5: 아, 이렇게 자, 이렇게. 들어가는 게
3: 그렇죠. 저 맞아요, 맞아요.
5: 아,
3: 네. 자, 천천히. 제가 이렇게 거들어 드릴게요.
5: 폭신폭신하네요.
3: 네, 폭신폭신하죠. 네. 자, 쏙. 자,
1: 우와,
3: 또.
1: 우와.
3: 네. 우와. 자, 다리 살짝 뻗어보세요.
5: 아, 뜨거운데요?
3: 예, 뜨거운데 오셨어요. 네.
5: 차례 닿는 거 괜찮아요?
3: 아유, 괜찮습니다. 안 죽어.
1: 오, 오.
3: 괜찮아요, 괜찮아요.
1: 야, 미쳤다.
3: 네.
1: 자, 죽어봐, 혹시 죽어봐.
3: 불편한 거 있어요?
5: 많은 분들이 제가 매장 당한 걸 보니까 좀 뭔가 심리적으로.
3: 아, 이건 매장이 아닌데. 네.
1: 하나, 둘,
3: 셋. 또 들어왔어. 우와.
1: 오!
3: 자. 되는구나.
1: 저 이제 네. 묻어주세요.
3: 네.
5: 좋네요.
3: 네.
5: 저는 더위는 잘 안 타가지고 땀도 안 흘리거든요 원래.
1: 아 진짜로?
3: 아, 그랬었군요.
5: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땀 되게 많이 흘리고 저 땀 냄새 날 것 같이 생겼다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
3: 아하.
5: 땀을 거의 안 흘려요 제가.
3: 그 얘기는 세상에 꼭 알려야 되겠어요. 자 펭수 어때요?
1: 좋아요.
5: 펭수 어때?
1: 이거 좀 묘하네. 어때 이거 생각보다. 좋지 이거.
5: 근데 뭔가 진짜 온열 찜질하는 느낌이다.
1: 응. 아 이게 보는 것보다 진짜 막상 들어가는 게 요즘 사람들이 다 그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걸 잘 못 하거든요. 다 핸드폰 보고 막.
5: 근데 진짜 미안한데 여기서 폰만 쥐어주면 나 30분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쫓치보면 한 시간도 버티는데.
1: 어때? 좀 힐링 좀 하고 있는 것 같아?
5: 근데 사실 코스가 오늘 찬 거라고 밥 먹고 누운 거밖에 없으니까 밥 먹고 들어놓은 거니까 힐링 중에는 완전 힐링이긴 하지.
1: 원래 최고 힐링은 먹고 바로 눕는 거야.
5: 그러니까 지금 아 근데 좀 힘들긴 하다. 이거 유산소가 되나 봐.
1: 그러니까 심장 빨리 뛰어.
5: 그러니까 누워 있는데 생기는 심장 어디 있는데? 근데?
1: 비슷해.
5: 아 그래?
1: 응. 뭐 머리에 있진 않아.
6: 팽하 펭수 나왔다.
1: 어 제가 내기 나오고 야 여러분 잼 내야 나 내걸 근데 일부러 저러면 누구예요?
6: 다들
1: 정답입니다.
7: 875명
1: 와 발치로 자 1000명 대면 시작하겠습니다.
6: 1000명이 넘었어요.
1: 1000명 오케이.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이렇게 핑크머리 하신 이유가 뭡니까?
6: 네 빨리 진행해주세요. 저 신경 쓰지 말고. 맞아요 보호색. 맞아요 보호색입니다. 얼굴 빨개지는 거에 좀 안 들키려고.
1: 펭수가 보이는 라이브 해서 펭보라. 첫 펭보라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이번 달이 무슨 달이죠?
6: 아 가정의 달이죠.
1: 그렇죠. 오고 가는 정과 그리고 사랑과 그리고 선물 속에 이렇게 막 가득 그 사람들이 그 퍼져 나가잖아요. 효도 선물 픽도 해보고.
6: 효도 선물 픽.
1: 우리 네. 진욱 작가님 부모님한테 뭐 선물 드린 거 없습니까?
6: 그냥 바로 송금해드렸어요.

0: 자, 증거 제출하세요. 오! 저요. 잠깐만. 1, 10, 100, 1000, 10만, 10만, 100만, 1000만.
1: 아닙니다.
0: 야! 10억!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참치단 이런 거 잡아서 드리고.
1: 아, 지금 다들 펭수 참치 못 잡지 않냐고 되게 다들 놀리시는데요?
0: 남궁 와봐. 남궁 와봐. 다 이게 얼어 죽으려고 그럴 때 펭수야 제발 살려줘.
1: 현금을 좀 많이 주시는 것 같고.
0: 좀 뻔하다. 진부한 게 때론 좋죠. 하지만 그냥 뻔하게 주느냐 아니면은 되게 뻔하게 주느냐는 정말 그거 땅 끝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
1: 근데 지금 변이라는 분께서는 그냥 뻔하게 부동산 주는 게 제일 좋다고 하시는데요?
0: 맞아요. 오늘 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단계별로 센스 있게 선물하는 방법. 그러면 레벨업 프레젠트라고 하는데요.
1: 레벨업 프레젠트.
0: 맞습니다. 네. 자, 1단계 선물. 나와주세요!
1: 지금 두 개가 왔는데 하나는 케이크이고 하나는 보약 같아요.
0: 참 뻔한 선물들이 나왔어요. 아, 케이크 좋죠? 케이크 뭐 의미 있고 좋은데요. 자, 부모님. 제가 케이크 사왔습니다.
1: 뻔하게 케이크를 사왔구나.
0: 근데 제가 드린 편지 좀 읽어보시죠. 이거 뭐 편지니? 아유, 그래. 아유, 뭐. 진부하지 않구나. 아, 진부하지 않구나. 이야, 정말 뻔하구나. 우와, 뻔하지 않구나.
1: 얼마야 이게? 저 한번 해봤거든요 사실.
0: 오, 정말로?
1: 근데 진짜 반응이 좋아요. 너무 신기해하시고 되게 즐거워하세요.
0: 다음
1: 거는 보약.
0: 그래 뭐 네가 내 생각해가지고 그래 내 먹고 건강하게 잘 살게. 자, 보약을.
1: 근데 펭수 사투리 연기하지 말아달래요 팬분들이.
0: 마, 마 사투리 하나. 나 사투리 잘한다. 오. 너가 경상도 살아봤나?
1: 나는 경상도 20년 넘게 살았지.
0: 근데 왜 사투리가 그 모양 그 꼬리 그 꼬리가?
1: 이게 원래 사투리지.
0: 그거 사투리 아닌데. 어디 사투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자, 이제 그만할게요. 아니, 사투리 저 잘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막 다들 너무 뭘 하시니까.
1: 다들 진짜 그만하래. 이 다른 분께서 케이크를 했다가 망한 적이 있대요.
0: 왜요?
1: 케이크가 너무 뻔해서 이미 아셨대 이게 용돈인지.
0: 근데 부모님이 살짝 배가 부르셨나 보다.
1: 왜? 부모님들 이따 금지.
0: 오, 요즘 부모님들 알게 모르게 다 하십니다. 어머니, 제가 선물 가져왔습니다. 뭐 이거 방향제니? 한번 열어보시죠. 근데 열기 전에 조금 기분 좋게 빡 하고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 둘, 셋.
1: 아, 이렇게. 아, 돈을 뿌리네. 동자락이네.
0: 근데 알면서도 놀랐어요.
1: 이거 청소는 저희가 해야 되는 거죠?
0: 부모님들이 이제 신나서 청소하실 거예요.
1: 근데 이거 반응이 되게 좋으세요. 돈벼락 너무 좋대요.
0: 이거 괜찮죠?
1: 돈벼락 맞는 것 같다고.
0: 근데 이거는 이제 문제가 만약에 이제 심혈관 질환이 좀 있으시거나 아무튼 그거 잘 생각하셔갖고.
1: 이거는 솔직히 너무 쓰다가 만 우선.
0: 근데 이제 5월이 가정의 달이지만서도 또 이제 장마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집에 이렇게 큰 장우산 하나 이 정도 있어줘야지 솔직히 좋단 말이죠. 우산을 드립니다. 어머, 그래 고맙다 야. 누구는 그 돈벼락 맞았다는데 괜찮다 야. 그래서 이건 뭐 이거 피면 되나?

0: 야, 근데 이거는 좀 서프라이즈. 이거 좀 의외긴 합니다.
1: 부모님들이랑 인증샷 찍을 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펭수진 비광 같아요.
0: 비광이 뭐예요? 저는 몰라, 몰라. 비광이 뭔지 몰라.
1: 재밌다.
0: 지금까지 뭐가 이기십니까? 뭐가 이기?
1: 아, 근데 지금 다들 우산이 되게 신기했나봐요. 우산은 예상을
0: 예측 불허였죠?
1: 근데 매직박스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0: 근데 매직박스는 진짜 확실히 그 임팩트가 있어요.
1: 펭수도 우산?
0: 네, 우산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1: 근데 액수가 중요하다. 다 중요하지 않고 그냥 많이 든 거 좋다. 맞아요.
0: 돈! 돈! 모든 게 돈! 세상!
1: 진짜 옛날 노래다.
0: 자, 조용히 하시고요. 자, 그럼 바로 3단계를 이제 준비해 보겠습니다.
1: 네.
0: 자, 3단계는 자 지금까지와 다릅니다. 무엇이냐면 자, 이제 분주하죠, 지금 앞이.
1: 다른 분들은 지금 예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참여형인가 보다 하시면서. 뭐야, 이게 근데.
0: 그래서 이게 부모님이랑 같이 게임도 하고.
1: 지금 근데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위조 집회라고.
0: 자, 여러분. 여기 도박장이 아니거든요. 이 물이 담긴 컵을 휴지 위에 올려서 휴지를 조심스럽게 이렇게 당깁니다. 그럼 이 컵이 이쪽으로 오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멈췄어. 내가 거기서 물을 흘리거나 휴지가 끊겼어. 그럼 거기까지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1: 자, 우와.
0: 자,
1: 근데
0: 자 이거 너무 많이 넣었어.
1: 근데 우리 연습할 때 이러지 않았잖아요. 그냥 돈을 주기 싫은 거 아니냐고.
0: 자, 점수 해볼 건데요. 네. 자, 이게 의외로 어렵지 않아요. 이게 어려운 분들은 욕심이 많으신 분들.
1: 시작.
0: 잠시만요. 왜냐면
1: 펭수 1,000원
0: 이거 제대로 안 닦으셨어요.
1: 준비 시작. 6초 5초 4초 3초 2초.
0: 아니 근데 이거
1: 휴지가 원래 2겹 3겹 되잖아요. 그거를 하나하나 찢어서 지금 3분의 1겹짜리를 주신 거예요, 지금.
0: 아니, 왜 그렇게 한 거야? 그러면 주목해봐. 저기요, 컵에 그 물의 장벽이 저랑 다르잖아요.
1: 펭수, 왜 이렇게 게임이잖아, 게임. 가정의 달.
0: 그래, 너희 돈 많이 벌어라.
1: 된 거 같아. 이제 됐다.
0: 근데 이 모습 보면은 진짜 킹 받으실 것 같아, 부모님이. 저렇게 물 저기까지 따르는 거 보면.
1: 진짜.
0: 자, 준비하시고. 시작! 8, 5, 7, 2, 1.
1: 됐다.
0: 오!
1: 그럼 이제 이거 진짜 지폐로 바꿔주시는 거죠?
0: 아니야.
1: 확실히 처음 준비가 좀 힘들긴 해도 재밌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이런 약간 준비가 잘못되면 부모님이랑 절연하기도 가능하다고 지금 댓글에.
0: 부모님이 충받는다라는 말씀을 쓰실 수 있어요.
1: 맞아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0: 얘들아, 충받는다 이거.
1: 진짜 또 뭘 이상한 걸 준비했어요, 펭수가.
0: 끈끈이 손바닥이거든요. 끈끈이로 돈을 가져오면 돼요. 제 연습 게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이렇게. 근데 제가 날개가 짧아서 이걸 못 옮겨요, 절로. 칭찬.
1: 그럼 저도 제 매니저 들어와 주세요.
0: 선거에 3% 드리겠습니다.
1: 어? 3%요?
0: 네. 준비하시고 시작!
1: 근데 바닥에 떨어지는 게 더 많은데 이게 많은데 이게
0: 오 뺏었어 뺏었어 나야! 야. 내 거야!
1: 난장판인데 이게 맞아요?
0: 자, 근데 전 합법적으로 끈끈이로 가져왔습니다.
1: 야, 합법은 아니지.
0: 가져와.
1: 근데 지금 펭수랑 저보다 찬이가 제일 잘했대요. 지금 참매 구속하래요. 옆에서 지금 게임 룰을 지키지 않아서 진짜 재밌다. 약간 텐션이 확 오르는 거 이걸 제일 먼저 해야 돼.
0: 아, 요거는 도파민 싹 돈이에요.
1: 이거 근데 부모님 두 분을 시키면 부부 싸움 할 것 같아요.
0: 마지막 게임 있는데요.
1: 또 있어요?
0: 자, 마지막 게임. 이거는
1: 또 있어?
0: 이거는 좀 힘이 필요해요. 자, 일어나겠습니다.
1: 어?
0: 자, 무슨 게임인지 궁금하시죠?
1: 근데 또 뭘 하는데 이렇게 또 서가지고 지금 다들 대체 뭐 하려고 이렇게 하냐고 지금 기대가 엄청나거든요. 팬들이 왜 이렇게 쌩 난리를 치냐고.
0: 자, 이러세요. 건강을 증진시켜줄 수 있는 게임이죠. 자, 준비해주세요. 이렇게 여기 줄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질긴 고무줄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가 저기 돈 있는 데까지 가면 돼요. 준비. 움직이시면 안 돼요. 시작.
1: 뭐야?
0: 아, 잠깐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 잡았다 날개를 짧아. 예종이야. 안돼.
1: 어. 이거 얻었다. 근데 이걸 부모님한테 시킨다고요?
2: 와, 이걸 준비하고 있었어.
1: 펭수가 못했는데 내가 된다고.
0: 저게 뭐 하시? 시작. 뭐야? 뭐야? 저걸 언제 숨겨놨죠? 이야, 이거는 아이디어 상 드리겠습니다.
1: 15만 원을 넘게.
0: 역시 모든 머리를 써야 되는군요.
1: 펭수가 너무 못했어.
0: 자, 잘 볼게요. 시작.
1: 어, 잠깐만. 이게 뭐, 이게 총.
2: 지금 편하잖아. 너 왜 한 번 더 하자고. 다 줘놓고 있잖아, 지금.
1: 야, 잠깐만. 이게 뭐야? 진짜 독하다.
0: 자, 우리 핑클럽. 자,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1: 펭수는 지금 이거 한 것 중에 펭수가 준비했던 것 중에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0: 오, 저는 마지막 게 제일 재밌네요. 네. 앞에서 맛있는 거 과식하는 느낌이었어요.
1: 펭수 잠깐만 뒤로 와줄 수 있어요? 펭수 지금 너무 열심히 해서 지금 여기 주름이 생겼거든요?
0: 자, 이번에는 조금 네. 이제 토크를 조금 해볼까 해요.
1: 내 바로 자식?
0: 내 자식 바로 게임 짜잔.
1: 더 내 자식이었으면 하는 선택지를 고르는 걸로.
0: 아, 이 자식이 내 자식이었으면.
1: 아, 그쵸. 이쪽이 내 자식이었으면 좋겠다.
0: 아.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1: 쉬워요? 난 너무 어려운데?
0: 고민의 여지 없이 용돈 20억 주는데 인성 바닥. 용돈 20억 주는데.
1: 주는데.
0: 앞에 여기가 빠졌어요. 어떻게 인성 바닥? 물음표.
1: 아,
0: 어떻게가 빠졌죠?
1: 용돈 20억도 주고 그게 어떻게 인성 바닥이야?
0: 그렇죠. 용돈 20억을 주는데 어떻게 인성 바닥입니까?
1: 지금 어, 근데 팬분들도 지금 팬클럽이랑 동기화 됐다. 팬분들도
0: 맞죠?
1: 용돈 20억 주는데 인성이 어떻게 아니, 바닥일
0: 그렇잖아.
1: 수 있게.
0: 인성 바닥이 왜 용돈 20억을 줘? 세상 착한 게 빚이 20억. 진우가 조금 어려워서 그렇거든.
1: 어, 그래.
0: 그 너 어머니 10억 줬잖아. 5억만 줄 수 있냐?
1: 5억? 5억이면 돼?
0: 나 어제 밥 3개밖에 못 먹어가지고.
1: 또 없었게. 그럼 2억 더 얹어서 줄게. 7억이면 돼? 그렇게 해서 쌓이다 보니까 빚이 20억이야. 내 자식.
0: 이러면은 착한 게 아니고요. 손실 내야 돼요.
1: 펭수도가 약간 이쪽 아닌가?
0: 진욱 작가는 뭐예요?
1: 저는 차라리 고요한 게 좋아요.
0: 너무 고요해서 소통이 불가래.
1: 펭수 밥 먹었어? 밥 먹을까? 아, 먹어. 참치로 시킬게. 그냥 한식으로 먹을까? 안 되겠다. 저 이거 할게요.
0: 잠시만. 터져, 터져.
1: 근데 자, 다들 자식은 좀 수다스러운 게 좋대요. 왜일까?
0: 전화 한 통화 안 하는 자식이랑.
1: 아, 5분에 한 번씩 전화를 해.
0: 그러면 이제 꼭 끊으면 되죠.
1: 근데 지금 팬클럽 분들 어머니는 응. 너무 시끄러워서 본인 보고 나가 살라고 하신 분도 있으시대요.
0: 그러면 그거 합의 좀 맞추신 거네요.
1: 지금 시청자분들한테도 약간 밸런스 게임 주제 한번 받아보면 어때요?
0: 어, 좋아요.
1: 머리 빨간 나. 그리고 늘 헐벗는 펭수라는데 헐벗는 게 말이 돼요? 당연히 나 아니야?
0: 이것도 다 고정관념입니다.
1: 나
0: 여러분이 입고 있는 거지 제가 벗고 있는 게 아니에요.
1: 왜 또 계속 펭수가 더 많은 거야? 나는 입고 있는데 왜 다 괜찮은 거야? 제가 헐벗으면 쌤쌤이라고요? 그거는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0: 이렇게 해서 큰 마무리할 때가 됐어요. 아, 이게 바로 펭보라의 매력입니다. 원래 맥락 없이 해야 재밌는 거예요.
1: 맞아요, 맞아요.
0: 자, 여러분 연휴 마지막 날인데 내일 출근하는 여러분 대 내일 출근 안 하는 나 vs.
1: 어? 나 펭, 정답 펭수.
0: 내일 출근 잘해라. 나이스.
3: 너무 어둡지 않아, 우리. 다 안 보여.
4: 선글라스까지. 우리
0: 그래, 차렷! 행수를 향하여 정리. 오셨습니까? 아야, 아니야?
4: 오셨습니까? 빨리 진행하시죠.
0: 그래, 왔다, 왔다. 제가 오늘 여러분을 소집한 이유가.
3: 뭐 어떤 거 하는 거야?
0: 뭐라고요? 뭐라고요? 그럼 바로! 신기한 인파서블 진짜 매견! 나도 이렇게 부러지겠지? 정말 정말 중요한 자리인 만큼 준비를 잘해야지 아시겠습니까? 그때 문제점을 한번 저기 되짚어보겠습니다.
4: 23년 6월 29일! 이야!
0: 2년 전이 2년 전. 2년
4: 전이. 야, 사람 왜 이렇게 많아?
0: 테드레코닝 때였어요, 테드레코닝.
4: 왜 이렇게 긴장했어요, 펭수? 말투가 이상해요.
0: 조용히 하세요. 지금 이 자리가 먼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뭔가 방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웬만해서는 안 보이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4: 그래, 앞에 앉으면 다른 기자님들 가리잖아.
0: 삼크루 선배님이 이렇게 보셨어요, 이렇게.
4: 아, 맞아, 맞아.
5: 예스. How are you? 예스.
4: 아, 못 찾았네.
0: 난 이미 지금 자기소개가 끝났어.

0: 그래서 내가 지금 자기소개한 거는 나인 펭귄밖에 못 들으시는 거야.
1: 아, 그리고 지금 앉아있는 거예요?
2: 벌떡 일어나 있어야 되나?
0: 제가 뭐라고 처음부터 써 있습니까? 제 기자이들입니까? 저는 기자예요, 기자. 잊지 마세요, 본분을. 네. 저 펭수로 가는 게 아니에요. 네. 아니, 펭수로 가는 거죠. 아이디어 받겠습니다.
1: 프레쉬로 얼굴 비춰보는 건 어때?
3: 어머.
0: 저요! 공포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거는 넘어갈게요. 이건 안 되겠어요.
1: 네.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0: 어?
3: 어, 좋다.
0: 어, 좋은데?
3: 어, 좋은데? 근데 이걸 누가 들고 있어야 돼요?
1: 그렇지. 옆에서 이렇게 들고 있어요. 아,
3: 좀 작은데?
0: 근데 이거를 그냥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고, 자, 기자님들 질문 받겠습니다. 저요! 해! 그러면 이제 딱! 컨셉 갔다네.
3: 너무 눈에 잘 보여. 너무 뭐야? 잘 보여.
0: 봤어! 그럼 바로 내려. 아... 이게 바로 낄낄빠빠. 그래서 두 번째 안건, 바로 질문입니다.
2: 생각해 본 거 있어요? 아직 없어요?
0: 이미 많이 생각해 놨어요. 오... 내가 참 크루즈가 돼서, 어떤 답변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2: 기분이 어떠냐 이런 거 물어봐요.
0: 와, 그게 기재입니까?
2: 지금 질문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0: 그게 무슨 질문이에요?
2: 질문을
0: 왜 지금, 질문을 질문으로 지금 답하세요?
1: 저는 이단 헌트 유튜브 시작해보는 거 어떤지. 크리에이터잖아, 펭수가.
3: 그러니까 펭수가
1: 펭수가 저도 시작했는데 이단 헌트도,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출연은 자이언트 팽TV로.
3: 그래, 우리 팀 출연 받고 약속.
0: 솔직히 분위기가 당기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자이언트 팽TV가 아니에요. 이거는 미션 임파서블 기자회견이라고요.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일단은 우리가 영화를 또 봐야 되잖아요.
3: 맞아, 영화를 아직 안 봤어요.
0: 일단은 영화를 보고 거기 느껴가지고 제가 질문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한 건은 바로 의상입니다. 이번 예고편 한번 다시 보시죠.
3: 어, 깜짝이야. 어, 야, 이거 왜? 이거
0: 제가 못 벗어요. 이번 또 액션 중에 가장 또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요. 이거 경비행 기술.
3: 어, 완전. 아, 이거.
0: 요 스타일 어때요?
2: 네, 맞아. 이게 제일 처음에 나온 장면이니까 제일 임팩트 있는 장면인 건 맞는 거.
1: 근데 비행기가 있어야지. 이것만 입으면 뭐하나.
0: 자, 그래서 비행기 시작할 겁니다.
2: 비행기를 어떻게 시작해?
3: 타고 들어갈 거야?
0: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고민하셔야죠.
2: 비행기 사이즈 어느 정도 생각하는데요?
0: 한 2m?
1: 근데 그러면 아까 거의 못 들어갈 것 같아요.
0: 어디요? 자, 아무튼 제가 원하는 거는 이 스타일에다가 비행기 추가요. 자, 이게 마지막 안건입니다. 네,
3: 준비하러 가서 또 있어, 안건이?
0: 자, 마지막 안건이에요. 바로 잉글리쉬입니다.
1: 그 잉글리쉬는 당신 문제잖아요.
3: 그래, 그거는 펭수가 알아서 해야죠.
0: 다만 제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있겠습니다.
2: 네.
0: 여러분이 영어 실력이래요.
3: 왜 우리 영어 실력을 점검해요?
0: 자.
2: 근데 펭수 그거 알아요? 은서 PD님 영문학 거예요.
1: 어?
0: 오!
2: 장난 아니죠.
0: 자기소개 영어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4: 그렇게 영어 시키고 그러면 안 돼요.
0: 바나나.
3: 오, 통과.
0: 아보카도. 아보카도. 아보카도. 아보카도. 아보카도. 아보카도. 아보카도. 멜론. 멜론. 워터멜론. 멜론. 멜론.
3: 아니, 워터멜론이란다니까?
0: 멜론.
3: 워터멜론이 아니야.
1: 이게가 멜론이 어떻게?
3: 워터멜론이야.
0: 야, 조용히 해. 다시 해.
3: 끝났어. 너무 못해서.
4: 바나나. 아보카도. 워터멜론.
1: 오, 바뀌었어.
4: 애플.
1: 멜론. 애플.
0: 좀 친해. 자, 원은서. 자, 영문학과. 자, 영문과의 실력 보겠습니다.
4: 아보카도.
0: 야, 뭐 카톨릭 있냐?
4: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
3: 왜 안 돼?
4: 바나나.
2: 바나나. 바나나. 안 되네.
0: 바나나가 뭐야?
3: 바나나. 바나나. 어, 됐다. 아보카도. 아보카도.
1: 다 끝났어. 다 끝났어.
3: 아보카도.
0: 자, 손예은 씨.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 수석으로 알고 있거든요. 바나나. 아보카도. 멜론.
3: 왜 이렇게 잘해?
0: 애플. 캐럿.
1: 아,
3: 오, 됐다. 오. 오. 드디어 바나나, 뭐 애플, 거기 톰 크루즈 선생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0: 조용히 하세요, 꼴등. 자, 이렇게 해서 모든 한 건 다 얘기했습니다. 자, 이번 기자회견도 유종 준비로 끝낼 수 있게 다들 비행기 만들러 가!
5: 아우,
0: 다들 열심히 하고 있죠? 자, 여러분의 임무가 막중합니다. 자, 비행기 만드실 때 경량화 시켜가지고 제 머리 위에 이쁘게 올릴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야죠.
1: 머리 위에 올린다고?
0: 네, 디테일하게요.
1: 넌 뭐 하는 건데?
0: 야, 공부!
5: It's just as the name implies.
6: 형수! 어? 이거 뭐 자막도 안 틀어놓고 공부가 되겠어? 알아는 들어?
0: 무슨 말이야, 자막 안 틀어야 공부지.
6: 지금 무슨 장면이야? 설명해.
0: 지금 방금 뭐라 했어? 에너미. 에너미는 적. 저기요!
1: 왜?
0: 저 시끄럽거든요? 아이, 공부를 못하겠어요!
1: 아이, 움직이지 좀 알아봐.
7: 알아도 해, 너 집중해.
0: 아, 다시라고요.
7: 아, 이거 집중하고 있잖아.
0: 아니, 그리고 지금 전구를 나한테 왜 붙여?
8: Welcome back to Korea. Christopher and Tom, they set down the stairs. We have a hollow spot.

0: 한번 해봤잖아. 부모는 괜찮아.
1: 톰 크루즈 선배님이 우리 알아볼까, 펭수?
0: 톰 크루즈 선배님은 다 알아봐. 그리고 오늘 톰 선배님도 오시나? 헤일리 선배님은? 안녕하세요.
1: 선배도 오시지.
0: 아, 그럼 당연히 알지.
1: 원래 엄청 크게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
0: 아, 제가 크게 만들었다가 목기스트가 올 뻔해가지고. Hello, I'm Pansu. Long time no see. I'm fine, thank you. And you?
1: 그거 진짜 할 거야?
0: How are you? 물어보면 I'm fine, thank you. And you는 너무 저거야?
1: 그래, 우리 2년 전에도 똑같은 대답했잖아.
2: Hello, how are you?
0: I'm fine, thank you. And you? 그러면 I'm happy 이럴까?
1: I'm good 이렇게.
0: I'm good, good, good, good이에요. Good. 맞아?
1: 그래서 근데 우리 질문 준비한 거 다른 기자가 먼저 물어보면 어떡하지?
0: 그 마취초 있어? 해가지고 그 질문 할 거 같아. 돈으로 그렇게 물어봐야겠다.
1: 어, 그러자 그러자. 우리 한번
0: 나와. 서로 딴 거 하기 없게.
1: 어, 그러자 그러자.
0: 오, 안녕하세요. 기자님이세요? Hello, I'm Pansu. Long time no see. 오, 안녕하세요. 기자님들이다. 안녕하세요. 평아, 지금 질문 뭐 하실 거예요?
3: 나 영상 채식 기자라서 질문을 안 해요.
0: 아, 질문 안 해요?
4: 카메라에서 질문 안 해요.
0: 아, 뭐야? 기자님이세요? 아니세요? 기자님 없어요? 자, 기자님들 식사하셨고. 뭐라고요? 기자님. 무슨 기자님이세요?
5: 저는 취재 기자.
0: 오케이. 저는 뭔 질문할 거냐면요.
5: 네.
0: 비행기 좌석 끊어서 오셨냐고. 매달려서 아무것도 안 했냐고.
5: 그쵸, 그렇게 괜찮죠 사실.
0: 네. 탐내시는 거 아니에요? 먼저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먼저 질문할 거예요.
5: 알겠습니다.
0: 오케이. 약속하신 거예요? 아, 뭐야, 겹쳐, 오늘! 겹쳐,
6: 임파서블린도 입어야죠.
0: 이거 서로 라이벌이지만, 또 동료로서, 동종업계로서, 잘하자고요. 화이팅이야.
6: 네, 화이팅입니다.
0: 화이팅. 하나, 둘, 셋. 근데 만약에 기자님, 본인이 생각했던 그 질문을 다른 기자님께서 하셨을 경우 어떻게 해요?
7: 그러면 또 이제 새로운 질문할 것들 생각하면서.
0: 아, 그래도 몇 개를 좀 생각해 놓으시는 타입이군요.
7: 네, 제이 성격이.
0: 아, 역시, 역시. 지금 질문이 내가 더 나, 내가 더 나. 조금 살짝 살짝 질문해. 살짝 뻔했어. 난 안 뻔하니까. 저에게는 지금 이 기자회견이 미션입니다. 이번 미션 제가 꼭 완수하겠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이구나. 스킬이 더 커진 것 같지?
8: 달려.
0: 정신 차려. 정신 똑바로 차려. 나 오늘 기자로 온 거야.
9: And we are excited to welcome the producer and star, the incomparable Mr. Tom Cruise.

0: I didn't know you moved. And then you started waving.
1: Oh, really?
0: Yeah, you scared me. I was like, what is that? Mom said that's the pillar. That's my bed.
2: Look at this.
1: Airplane. Whoa. Oh, my God. This is three. Wow, thank you. I love you.
0: Thank you.
1: Bye.
2: Wow.
1: 나 왠지 모르겠지만 영어가 잘 나왔어. 알아들어 버렸어. 밑에서 봤는데 나 너 무서웠다. 저게 뭐냐고.
3: 뭐라고 답변했어?
1: 그래서 그냥 리얼리라 그랬어. 아, 여러분. 아.
3: 해수 다음에 혹시 또 하게 되면 할 거야?
1: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G-I-A-N-T Pink. Whoa, Giant Pink TV. Whoa, Giant Pink TV. 난 하나뿐인 210 Giant Pink의 creator Pink. Yo, Giant Pink TV. Let's go.

0: 사랑합니다. 또 봐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1: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1: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2: 데이비드 커퍼필드.
1: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2: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1: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2: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를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0: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1: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0: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로 좋습니다.
1: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라는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0: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든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학교 시청자 여러분, 정형외과 전문의 김준배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치료 쪽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태까지 퇴행성 관절염이 무엇인지, 연골이 어떻게 아픈지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는 사실 다들 관심 있으실 도대체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항목별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치료 얘기하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약 드시라 그러면 정

좋다고 연고를 다 녹인다던데요. 맞지 말라던데요. 요런 얘기를 듣고 오시고 저한테 전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자, 그 얘기가 왜 틀렸는지, 그리고 이 평생 학교를 수강하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치료를 얘기할 때, 이두 가지를 좀 구분하셔야 돼요. 급성기, 너무너무 아플 때 치료와 조금 급성기 지나갔을 때 치료. 어떻게 보면 관리가 되겠죠. 이두 개를 구분해서 이해하지 않으시면 너무 혼동스러워집니다, 치료가. 너무 많은 분들이 그러고 계시고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무릎이 너무너무 아프신데 이분이 방송에서 무릎 아프면 운동하는 얘기를 방송에서 봤어요. 너무너무 급성기 아픈 사람이 운동을 해요. 운동이 좋다고.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반대로 급성기가 잘 지나서 많이 아팠는데 치료 잘 받고 좀 나았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 관리를 위해서 운동하시고 살아야 되는데 운동은 안 하시고 계속 약을 먹어요. 관절염에 치료약이라고 줬다고 나다 낫는데 안 아픈데 계속 약 먹으려고 그래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두 가지를 꼭 분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그래프를 하나 좀 준비해 봤는데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자, 이 그래프가 높아지는 게 통증이에요. 아픈 거. 너무 아팠다가 안 아파졌다가 이런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뭐 병이 심한 분들은 계속 아플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죠. 자, 이렇게 아플 때 치료, 좋을 때 치료가 있는데 옆에 그래프를 보시면 아팠다가 내려와서 그다음 다시는 올라가지 않게 관리하고 있죠. 자, 우리가 할 일은 요겁니다. 한번 아플 수는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한 번도 안 아플 수 있겠어요? 누구나 한번 아플 수 있지만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그림처럼 자꾸 재발되게 하시는 분이 계시고 오른쪽처럼 재발되지 않고 한번 아파지만 그다음에 관리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이 좋으세요? 당연히 이렇게 오른쪽처럼 되셔야죠. 그래서 오른쪽이 되기 위한 방법을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급성기, 갑자기 아파졌을 때에 대한 치료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 약이에요. 자,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을 처방을 해드리려 그러면 동네 아줌마가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아, 그약 먹으면 안 좋다고 하던데요. 자, 이런 분은 좀 나아요. 어떤 분이냐면 약 타가지고 가셔서 집에 가서 버려요. 그러니까 약은 진통제고 몸에 안 좋은 성분이라는 선입견들이 많이 깔려 있으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는 걸좀 말씀을 드리면, 자, 약도 크게 소염제와 진통제가 있다는 거를 제가 꼭 설명을 드려요. 소염제라는 거는, 자,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퇴행성 골관절염. 이 염증에 대한 염증을 가라앉히는 치료가 소염제입니다. 염증이 가라앉으면 통증은 따라서 줄어들어요. 자, 반면에 진통제는 염증 제거고 무슨 원인 제거 필요 없이 정말 통증만 감추는 약이 있어요. 그게 진통제입니다. 근데 이두 개를 섞어버리시니까 이제 혼동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주면, 아이, 나 그냥 아픈 거를 감추기 위한 약을 주는구나. 그 얘기는 약을 먹다가 한 2주 뒤에 약을 그만 먹으면 100% 다시 아프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염증이 생긴 급성기를 적당한 소염제를 잘 써서 염증이 가라앉으면 그 다음엔 약을 안 먹어도 안 아파요. 염증이 가라앉았으니까. 그래서 이 기본 개념은 정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자 소염제가 너무 장복 계속 오래 드시면 위장 장애도 생기고 콩팥도 나빠질 수 있고. 뭐 심장 기능, 심혈관계 기능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래 먹지 않게 다른 치료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만 계속 먹는 방법도 물론 좋지 않습니다만은 급성기의 초창기에는 약은 너무 좋은 치료 방법이라는 거. 이 약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비용 투자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이제 주사예요. 주사 종류가 요새 점점 많아져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주사를 줄줄 메우고 다니시더라고요. 제가 대표적인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흔히 얘기하시는 연골 주사. 연골 주사라 그래서 연골을 직접 넣는 건 절대 아니고요. 연골과 연골 사이가 이렇게 움직이는 공간이 있다 그랬잖아요. 물주머니 안에서. 그 물주머니 안에 일종의 윤활유 또 쿠션을 좀더 강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성분을 넣는 겁니다. 그게 이제 별칭으로 연골주사라고 하시는 건데 정확하게 성분을 말씀드리면 히알루론산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이거 잘 들어보시면 굉장히 친근한 물질이에요. 특히 중년 여성분들 화장품에 들어있어요. 히알루론산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에 있는 성분인데 굉장한 특징이 뭐냐 하면 본이 있는 요만한 구조물이라면 물을 이만큼 머금어요. 그러니까 물을 주변에 머금을 수 있는 능력이 큰 성분이에요. 히알루론산. 그게 연골에도 있고 피부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골과 연골 사이에 활액이라고 하는 액체에도 들어있어요. 우리 무릎 안에. 자, 이게 나이가 들면 또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이 되면 점점 준다 그래요.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6개를 한 번씩 보충을 해주면 내 무릎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해줘서 연골에 부담을 덜 주는 주사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연골이 반대로 얘기하면 연골이 멀쩡한 사람, 연골이 너무 좋은 사람 맞을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 자, 근데 두 번째, 뼈주사. 동네 아줌마들이 얘기하는 그 주사 맞으면 뼈가 녹아, 연골이 녹아. 절대로 맞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주사인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뼈에 맞는 주사가 아니고요. 성분이 이제 스테로이드라고 흔히들 아시는 그거를 어쩌다 보니까 이게 별칭이 뼈주사가 돼버렸는데 스테로이드라는 성분은 제가 이제 염증에 대해서 소염제를 쓴다고 했잖아요. 현재 존재하는 소염제 중에서 가장 강력한 소염제예요. 스테로이드. 사실은 잘만 쓰면 너무나 좋은 최고의 약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반복해서 남용하면 실제로 무릎에다가 너무 자주 맞으면 연골 성분이 좀 변합니다. 변성이 됩니다. 좋지 않은 건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정말 급성기, 막 갑자기 물이 차서 걷지도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주사하는 건 너무나 좋은, 효과 좋은 주사예요. 당연히 자주 드리지 않을 거예요, 병원에서는. 그러니까 알아서 해드리니까 모든 주사가 뼈주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쭤보시면 되죠. 이 주사 뭔지. 그래서 연골 주사는 자주 맞아도 되고 뼈주사는 정말 필요할 때만 쓰는 주사. 이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절대 주사 맞지 말란 말은 아니라는 거. 그 주사가 뭔지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 그 포인트를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과 주사 또는 이제 물리치료를 했을 때도 계속 아프고 해결이 안 되고 이런 주사의 대상도 안 되고 연골이 너무 심하게 깨졌거나 연골이 너무 많이 닳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수술도 하게 되죠. 제가 첫 시간에 다리가 오다리로 휘는 이유를 말씀드렸고 그 오다리가 계속 악순환의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오다리를 교정하는 수술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많이 들어보신 것 중에 줄기세포. 실제로 줄기세포란 것은 연골이 없는 부위에다가 잘 사용하면 연골 재생이 되는 게 많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적당한 때, 나한테 필요할 때 쓰는 아주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근데 이것 또한 잘못된 것이 만병통치약처럼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무릎이 아프면 그냥 오셔가지고 이래요. 저 줄기세포 놔주세요. 줄기세포는 주사가 아니라 수술에 들어갑니다.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 자, 이런 걸다 해도 아프고 더 심한 분들. 우리 그 단계로 치면 4기가 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연골이 재생이 안 되니까 인공관절을 하시게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경우는 요두 가지 경우인데요. 사실 수술이 당장 급하지 않은데 수술을 권유하는 병원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 처음부터. 자, 이런 경우는 수술하지 않고 이제 보통 단계적으로 약이나 주사나 물리치료나 또 적절한

0: 나에게 필요한 운동, 이런 거를 먼저 해보시고, 정안 되면 마지막 방법 수술을 하는 거를 권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경우가 사실 제일 문제인 것 같은데요. 수술이 정말 필요한 상태예요. 병도 진단도 됐고, 다른 치료는 아무리 오래 해도 안날것 같고, 이 수술을 통해서 분명히 좋아질 뿐인데, 수술을 권유하면 무조건 수술은 안 된다. 동네 아줌마들이 수술은 버틸 때까지 버티고 마지막에 해라. 이런 얘기를 들으시고 안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제가 쭉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각각 자기 상태에 맞게 다 어떻게 보면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상태에 맞는 치료 방법이 수술이 아니면 주사와 약, 운동 처방으로 잘 나으시면 고치시면 되고, 정말 수술이 필요할 때는 잘 상의하셔서 수술을 받으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오늘은 제가 치료 방법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급성기 치료와 급성기가 지난 뒤에 관리 치료가 있다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급성기 치료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어요. 약부터 시작해서 주사, 또 수술 방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내 상태에 따라서 적당한 치료 방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 너무 주변에서 또는 뭐 인터넷에 떠오른 잘못된 정보 때문에 좋은 치료를 놓치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전 그때가 제일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마시고, 내 상태에 맞는 치료 잘 받으셔서 얼른 급성기 통증이 없어질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급성기가 지난 뒤에 어떻게 관리하면 다시 아프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동글백과 전문의 최석재입니다. 이번에 5강에서는 외상, 다친 걸 말하는 거고요. 또 교통사고, 이런 상황에서 응급처치 필요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야외 활동을 하다가 아니면 가족이 같이 있다가 다쳤다. 다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만약에 의식을 잃을 정도로 다쳤거나 심한 출혈을 보이는 등의 외상이 있다면 따로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겁니다. 119 구급대원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중증도에 따라서 외상센터라든지 아니면 응급의료 기관에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이 되어야 할 테니까요. 하지만 우연히 현장에 있어서 119 도착 전까지 처치가 필요한 경우라든지 아니면 당장 응급실로 가야 될지 망설여지는 정도의 외상이라든지 이런 경우라면 외상의 일반 처치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ABC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ABC는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인데요. A, airway, 기도, 그리고 breath, 호흡, 그다음 circulation, 순환,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심폐소생술 상황에서는 C가 compression, 흉부 압박을 의미하는데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기도 해서 만약에 심폐소생술 상황이다 하면은 C, A, B 순서대로 하게 됩니다. compression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airway와 호흡을 관찰하는 거죠. 환자가 의식이 있고 ABC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면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머리, 가슴, 배, 그리고 목의 손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의식이 없거나 의식 저하가 있다면 머리와 목의 손상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함부로 일으켜 세우려고 시도하거나 막 둘러 업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바로 119 신고를 하고요. 119 상황실의 도움을 받아서 훈련받은 구급대원의 도움을 통해서 이 경추 고정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동하는 동안 경추 손상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거를 조치를 하고, 그 다음 응급실로 이송을 해야 됩니다. 머리, 가슴, 배, 목의 손상은 생명과 직결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거나 이 부위를 부딪혀서 심하게 다친 경우다 하면 바깥에서 특별한 출혈이 확인이 되지 않더라도 응급실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진찰을 받고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검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팔과 다리를 일컫는 이런 사지의 손상은 생명과 직결되는 경우는 좀 드물지만 출혈이 심한 경우에는 압박을 통해서 지혈을 하고 그다음에 실혈로 인한 사망을 막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절단사고 같은 경우가 그런 예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손가락 절단만 해도 어마어마한 피의 양이 나오게 되죠. 이 안에도 세동맥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기계에 끼거나 이런 손상인 경우에도 그렇고요. 이런 경우에는 수건이나 옷을 이용해서 압박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압박을 해도 출혈을 막을 수가 없다면 상부를 묶어서라도 지혈을 해줘야 됩니다. 출혈 자체가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붓거나 통증이 심한 부위가 생겼다면 가능하면 응급실에 도착하기 전까지 손상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부목 등으로 고정을 해주는 처치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외상의 종류에 따라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교통사고의 기전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응급실에 올 때도 그 기전을 알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오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사진을 찍어 온다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기전과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이 환자가 받은 충격량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보행자의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자전거나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의 탑승자 교통사고 아니면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의 교통사고 그다음에 차량 전복사고 아니면 사람이 차량 바깥으로 튕겨나온 사고의 경우 아니면 사람 쪽으로 20cm 이상 프레임이 밀려 들어온 그런 사고의 경우 이런 경우에는 중한 교통사고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저희가 자세히 진찰하고 검사를 조금 더 늘려서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다 하면 119 구급대원을 통해서 안전하게 이송을 즉시 해서 응급실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서 검사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뭐 그렇지 않은 경미한 사고들도 있죠. 후미추돌이라든지 접촉사고 이런 경한 사고의 경우에는 뭐 심한 통증이 없다면 응급실에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날 외래 진료를 받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근육과 신경에 급격한 자극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사고 당일보다 다음날에 더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걸 인정을 하고 놀라지 말고 병원에서 외래 진료로 도움을 받아도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겠죠. 후미 충돌을 세게 받았다 그러면 우리 머리랑 몸은 가만히 있으려고 하고 심하게 이렇게 흔들리게 됩니다. 몸은 가만히 있는 채로 머리가 위에서 있으니까 이렇게 휘플리스 인저리라고 하는데 휘플리스 인저리를 받으면 목 주위에 있는 근육과 신경이 과한 컨투전 손상을 입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당장 뭔가 뭐 손저림이라든지 마비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당연히 응급실 오셔야 되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근육통, 뻐근함 이런 것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응급실 오시지는 않아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심하게 꺾였다 돌아와가지고 마비감이 있다든지 아니면 저림이 있다든지 이럴 땐 얘기가 다릅니다. 이럴 때는 응급실에서 조치를 취하고 목을 고정술을 받아야 되거나 입원해서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등 한 3일에서 5일 정도 치료를 받고 그래도 호전이 없는 통증이나 붓기에 대해서는 추가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말고 위에서 떨어지는 낙상의 경우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것은 소아와 노인 환자들일 겁니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낙상이라든지 뭐 자살 목적의 낙상 이런 경우는 당연히 119 구급대원의 도움이 필수일 테니까요. 일반적인 성인이면 그 기전과 통증 정도에 따라서 응급실 방문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지만 소아와 노인 같은 경우는 그게 잘 안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보호자가 그 기전을 최대한 정확하게 알아서 응급실에 오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머리 쪽을 다쳤다면 머리를 다친 기전을 살펴봐야 됩니다. 정신을 잃고 넘어진 경우나 쓰러져서 머리를 부딪힌 뒤에 그 다음에 정신을 잃은 경우 둘 다 머리 CT를 확인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다치면서 정신을 잃은 게 관련됐다. 그러면 응급실에 와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 외에 잠깐이라도 경련이 동반되었던 경우 아니면 머리에 상처가 있는 경우 아니면 낙상 자체가 체중이 실리는 기전으로 다친 경우에는 응급실 방문이 필요합니다. 체중이 실렸다는 거는 우리 한 살, 두 살짜리 어린애들을 보면은 그냥 이렇게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지는 정도 이런 경우라면 괜찮지만 뛰다가 앞으로 넘어졌거나 아니면 어디 걸려 넘어져가지고 체중체로 쾅 머리부터 떨어졌든지 이런 거를 체중이 실리는 기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갔다든지 이런 경우에 뇌 손상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방사선에 위해가 있더라도 머리 CT를 찍어봐야 됩니다. 아이를 재워서라도 찍어봐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재운다는 거는 약물로 재우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친 뒤에 별것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지켜보셨다면 구역 구토가 있는지 어지럼증이 지속되지 않는지 두통이 발생하거나 점점 심해지지 않는지를 봐서 이런 게 있다면 응급실에 와서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뇌진탕 증후군일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뇌출혈이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아이들이나 특히 말 못하는 유아나 영아가 머리를 다친 경우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일단 뭐 대화로는 증상이 확인이 안 되니까 머리 CT 촬영 여부는 거의 전적으로 보호자분들이 봤던 어떤 상황과 기전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상처나 경련, 의식소실이 있었던 경우는 당연히 아이를 약물로 재워서라도 CT를 찍어봐야 되는 경우지만 그 외에 아이의 키보다 높은 데서 떨어졌거나 아니면 바닥이 쿠션이 전혀 없는 딱딱한 곳에서 떨어진 경우 또 한 가지는 부모님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경우에도 머리 CT를 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유아나 영아는 CT실에서 검사를 진행하는 이 2, 3분 동안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누워있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재우는 약물을 사용해서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먹는 약물도 있고 주사 약물도 있는데요. 이 재우는 약물은 관장하는 약물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의사의 판단에 하에 쓰게 됩니다. 근데 자주 쓰는 약물이기는 하지만 환아에 따라서 약물에 대한 반응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경우에서는 너무 깊게 잠이 들면서 호흡까지 떨어져서 산소를 잠시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요. 두세 시간 응급실에서 대기하면서 지켜봐야 되는 경우까지 다양한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노인 환자가 낙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대퇴골절이 있습니다. 꼭 낙상까지는 아니더라도 골다공증이 워낙 심하게 진행이 되신 경우에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이렇게 주저앉았는데 더 이상 일어나지 못했어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증상으로 응급실에 와서 엑스레이 찍어봤는데 대퇴골절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세 많으신 노인분들이 골다공증이 심해지면서 뼈의 그 밀도가 낮아지니까 쉽게 부러지면서 발생하는 골절이죠. 뭐 어떻게 다치셨냐 물어보면 침대에서 떨어졌다, 뭐 길에서 넘어졌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냥 주저앉았는데 일어날 수가 없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정도로 노인분들에게는 흔하게 발생하는 골절입니다. 이 또한 문제는 뼈가 부러진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워낙 여러 질환들이 동반된 연세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전신마취를 견뎌서 수술을 할 수 있을지 걱정될 정도로 심폐기능이 좋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여차저차 어렵게 수술을 마쳐도 재활 과정에 들어가면서 평소 기능처럼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도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누워 지내면서 여생을 보내시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수술 전후 과정에서 장기간 누워 지내야만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발생하기 쉬운 질환들이 있습니다. 폐렴이라든지 욕창, 심근경색, 뇌경색, 폐색전, 뭐 요로 감염, 뭐 이런 여러 질환들이 가뜩이나 위태로운 할머니, 할아버지의 생명을 위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 중에 노인분들이 이제 주저앉다가 더 이상 못 일어난다 이러면 응급실에서 엑스레이를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평소에 걸을 수 있다 그러면은 가능하면 체중을 실어가면서 지내시는 이게 앉아서 지내다 보면 또 누워서 지내다 보면 이 뼈에 체중이 실리지 않으면서 골다공증이 더 악화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걸을 수 있을 때 꾸준하게 걸으면서 일상생활을 하시는 게 굉장히 이 골절 예방에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외상과 교통사고의 응급처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6강에서는 환경응급이라고 하는데요. 동물에 물렸거나 아니면 등산과 관련해서 다친 과정이거나 아니면 화상에 의한 상처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연의 지혜로 물고기를 기르는 강성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물고기의 특성들을 알아보면서 물고기를 건강하게 기르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물고기는 다른 반려동물과는 아주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물속에 산다는 점이죠. 물속은 환경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수압, 농도, 호흡, 먹이 활동 등 영역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없는 우리 집사님들이 마치 강아지에게 잘해주듯이 물고기들에게 잘해주다 보면은

오히려 물고기들에게는 큰 위험으로 작용할 수도 있죠. 자, 오늘 물고기를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 분야별로 한번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물고기들은 뭘 먹고 살까요? 우리가 키우는 작은 물고기들은 기본적으로 야생에서 먹을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더 엄밀히 말해서 동물성 먹이가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기회가 있을 때 먹어둬야 된다는 본능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물고기는 깨어있는 내내 먹이 활동을 하고 사료를 아무리 많이 줘도 마치 배가 고픈 것처럼 보이죠. 물고기를 너무 사랑하는 집사님들은 물고기가 배가 고픈 것 같다면서 계속 사료를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랑은 사실 물고기를 죽일 수 있는 행동이에요. 제 경험상 지금까지 수천 마리 물고기를 키우면서 물고기가 굶어 죽는 경우는 단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물고기 회사의 대부분은 먹이를 많이 줘서예요. 먹이를 많이 주면 배설량이 많아지면서 물고기들에게 해로운 암모늄의 발생 속도가 더 빨라지고 물고기들의 폐사율이 상당히 빨리 늘어나요. 그리고 어항 세팅이 어느 정도 지나면 사실 사료 외에도 물고기들이 먹을 게 많습니다. 바로 조류죠. 쉽게 얘기하면 물익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 조류는 자연계에서 물고기들의 식물성 주식입니다. 자, 그럼 사료는 어느 정도 줘야 되나? 기본적으로 어종을 떠나서 하루에 한번 준다고 가정했을 때 15초에서 20초 안에 다 먹을 수 있는 양을 주시는 게 좋아요. 와,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만 주세요. 사료를 준지 20초가 넘었는데 먹이가 여기저기 남아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정도라면 물고기들에게 위험한 환경이 될 수도 있어요. 이틀에 한번 준다고 하면 30초에 다 먹을 수 있는 양으로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수온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키우는 화려한 물고기들은 모두 열대 지방에서 온 열대어들인 경우가 많아요. 이 열대어들은 수온에 굉장히 예민하죠. 사실 절대적인 온도에 예민하다기보다도 수온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약합니다. 그래서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 기후에서 환절기에 특히 물고기들이 많이 폐사하곤 하는데요. 낮에는 수온이 30도였다가 밤에는 18도까지 떨어지는 환절기에 물고기들은 계절성 질병에 걸리기 아주 쉬워요. 대표적인 계절성 질병으로는 가을철 백전병과 봄철에 솔방울병이 있습니다. 자, 그럼 수온 유지는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일단 기본값은 25도 정도로 생각하시면 아주 쉬워요. 25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도 정도. 이 정도의 수온에서는 어떤 물고기나 잘 지낼 수가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집안 온도가 10도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수중 히터를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수중 히터기를 추운 겨울이 되어서 설치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겨울이 되기 전 9월달 가을부터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고기들은 절대적인 수온보다 하루 만에 갑자기 변하는 온도를 더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환절기가 오기 전에 9월 정도 수중 히터를 설치하시고 완전히 날이 풀리는 5월 정도에 빼시는 것이 좋아요. 참, 그리고 히터는 어항 크기에 따라 맞는 규격을 구매하셔야 돼요. 구매 전에 잘 확인하세요. 자, 먹이 주기와 수온 유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으로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번 편에 설명드린 것처럼 물고기들은 자연계 먹이사슬에서 상당히 약체에 속합니다. 새끼 물고기들이 약 100마리 정도 번식한다고 가정하면 성어까지 자라는 물고기는 5마리도 안 된다고 하니 얼마나 천적이 많은 환경에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겁이 많고 스트레스에 취약합니다. 우리 물고기가 예쁘고 귀여우니까 자꾸 가까이 가서 보고 싶고 어항 레이아웃도 한번 바꿔주고 싶고 그렇지만 물고기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거대한 포식자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항을 툭툭 친다든지 아니면 크고 작은 진동을 주는 행동은 물고기의 세상을 흔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속되게 된다면 물고기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점차 면역력이 감소하게 돼요. 면역력이 감소하면 사람처럼 질병에 걸리고 시름시름 앓다가 폐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고기도 어항에 들어간 지한 5, 6개월 정도 지나면, 아, 이곳이 위험하지 않고 안전한 곳이구나. 앞에 돌아다니는 저 거대한 존재는 포식자가 아닌 먹이를 주는 사람이구나.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주인이 오면 어항 앞으로 막 헤엄쳐 나오기도 하고 친해질 수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키우던 봉춘이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제가 집에만 들어와도 어항 맨 앞으로 나와가지고 막 봉춤을 추듯이 고개를 막 흔들어대던 물고기도 있었어요. 물고기가 그렇게 적응된 모습을 보이기 전까지는 지나친 관심이나 잦은 어항 환경 변화는 자제하시는 게 물고기를 아프지 않게 기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어항에 별도 조명이 있는 것이 좋은데요. 어항 안에는 수초가 있는 경우에는 수초의 성장을 위해서 조명이 필요하고 꼭 수초가 없다 하더라도 미세 조류나 미생물들도 빛과 상관합니다. 또 빛은 물고기들에게 낮과 밤의 사이클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서 물고기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거의 대부분 설치하셔야 되는데요.
조명은 흰색 LED 조명이면 좋습니다. 흰색은 조명 쪽에서는 주광색이라고 부르는데 대부분의 파장을 포함하고 있어서 수초들에게 풍성한 영향을 제공하고 물고기들의 원색을 관찰할 수 있게 합니다. 조명의 시간은 너무 많이 켜주는 것보다는 하루에 한 4~5시간 정도 켜주시는 게 좋아요. 4시간을 넘어가면 이 조류들이 증식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밤에는 조명을 꺼서 깜깜한 밤처럼 해주면 물고기들이 그 시간에 잠을 잡니다. 밤에는 잠을 자고 낮에는 활동해야 건강한 건 사람이나 물고기나 마찬가지죠. 참, 그리고 어항을 창가에 두어서 자연광이 비추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주야간 수온 차이예요. 낮에는 자연광 때문에 수온이 높게 올라갔다가 밤에 뚝 떨어진다면 물고기들이 많이 힘들어할 수 있죠. 사람도 환절기에 감기가 많이 걸리는데 물고기도 특히 환절기에 질병이 참잘 걸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나친 조류의 증식입니다. 자연광은 아주 많은 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조류들이 아주 빠르게 증식할 수 있어요. 어항 한쪽 벽면을 새파란 이끼들로 채우고 싶지 않다면 가능한 한 자연광이 들지 않는 곳에 어항을 설치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항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설명드렸는데요. 처음 물고기 기르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어떤 건지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많이 하신 질문으로 어항에 물이 증발하는데 무슨 물로 보충을 해야 할까요? 수돗물을 받아놓고 3일 정도 지난 물로 넣어주거나 작은 어항이라면 생수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정수기 물은 어항에 필요한 미네랄까지 정화가 된 물이라서 비추천드렸고요. 다만 물을 넣어줄 때 히터를 설치한 어항의 수온과 같은 온도의 물을 넣어주셔야 돼요. 계속 반복되죠? 물고기는 수온의 변화를 매우 싫어한다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또 수면에 기름 같은 게 떠다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받아요. 수면에 기름 같은 것이 뜨는 것을 유막이라고 하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어항에서 발견됩니다. 이 유막은 수중에 있는 양분이 수면으로 올라오는 것으로 많은 양이 아니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유막이 많아진다는 건 내가 어항의 여과력에 비해서 많은 사료를 주고 있거나 또 너무 많은 수의 물고기가 살고 있다는 증거이니까 개체수와 급여를 줄여주시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유막이 너무 많이 생겨서 어항 전체를 덮었다면 물속으로 산소가 유입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으니까 종이컵 등으로 좀 걷어내시는 게 좋아요. 어항에 이끼가 생겼는데 어떡하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사실 이끼라고 부르는 것은 조류입니다. 이 조류의 종류는 무척 많은데요. 대부분 그냥 놔둬도 물고기 생명에는 크게 상관없는 조류들이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대부분 어항을 만드시는 이유가 물멍을 하기 위해서인데 이 조류가 시야를 가리니까 많이들 제거하세요. 이 조류는 사실 어항 물과 생물에게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물고기들이 야생에서 주식으로 섭취하던 식물성 먹이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어항에 조류가 생기면 참 반가워요. 그래서 저는 갈색 조류든 녹색 조류든 어항의 벽면 정도만 제거를 해주고 바닥재나 구성물에 생기는 조류들은 자연스럽게 두는 편입니다. 이 부분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물이 점점 노랗거나 갈색이 되어 하시는데 어항을 6개월 이상 유지하다 보면 물이 누런 갈색빛을 띠는 경우가 있어요. 탄닌이라는 성분이 물을 갈색이 되게 하고 이런 현상을 블랙워터라고 합니다. 이물 색깔 때문에 물고기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텐데 아닙니다. 몇몇 물고기들에게는 오히려 좋은 물질이기도 하고 물생활 좀 하신 분들 중에는 이 블랙워터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안심하셔도 되지만 혹시 나는 투명한 물이 더 좋다 하시는 분들은 30% 정도 물갈이를 한 두세 번 정도 해주면 다시 깨끗하게 맑아집니다. 블랙워터는 천천히 녹는 물질이라 다시 물이 갈색이 되려면 몇 개월은 걸립니다. 네, 여기까지 물고기의 특징들을 알아보면서 물고기를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내용이 많았으니 한번 정리해 볼게요. 사료는 적게 주면 줄수록 물고기가 오래 산다. 수온은 25도 정도가 적당하며 수중히터를 설치해 유지할 수 있다. 물고기들은 스트레스에 예민하니 어항에 적응할 때까지 지나친 관심은 좀 줄여주자. 조명은 하루에 4시간 정도가 적당하다. 그리고 어항에 생기는 여러 변화들은 물이 스스로 정화력을 갖추기 위해 생기는 노력의 일환이니 너무 놀라지 말고 기다리자. 이것들만 기억해 주셔도 물고기를 건강하게 기르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시간은 물고기 기른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어항 청소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간단해서, 물고기 키워도 되겠는데?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도록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1: 일기장이요.
0: 방과 후에 한 일은
1: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0: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1: 빨간 머리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오리를 길렀던 거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0: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1: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때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0: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0: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1: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 이유가 저는 시골이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0: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1: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0: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1: 내가 내 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0: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1: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정형외과 전문의 김준배입니다. 벌써 이제 6강째인데요. 제가 앞에 다섯 번에 걸쳐서 연골에 대해서 또 관절염의 진단과 급성기 치료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오늘 저는 8가지 강의 중에 오늘을 제일 강조하고 싶어요. 급성기 치료보다 급성기가 지나간 뒤에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굉장히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 별로 없고 사실 관심도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자, 제가 첫 시간에 이제 연골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연골은 원래 우리 존재의 목적이 압력을 받아주기 위한 거고 부드럽게 움직이기 위한 존재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 얘기는 반대로 그게 과했을 때는 문제가 생긴다 그랬죠. 압력이 과해지고 마찰이 과해지고 너무 과사용을 하게 되면 연골은 못 이기고 그 2, 3mm밖에 되지 않는 연골이 닳아버립니다. 그래서 평소 관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자, 제가 다시 피부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연골은 눈에 안 보이니까 연골을 관리한다는 생각을 아예 안 하시더라고요. 피부는 내가 맨날 아침에 거울을 봐요. 그러니까 내가 관리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혼자 들어. 근데 연골은 그게 아니시니까 안 하시는데, 자, 피부로 예를 들어 보여드릴게요. 제가 피부에 상처가 났어요. 넘어져서 여기가 시멘트 바닥에 긁혀서 피가 났어. 잘 치료를 해서 잘 아물었어요. 근데 가려서 또 막 긁어서 최근에. 그러면 다시 재발하잖아요. 그럼 절대 안 낫죠. 다 동일합니다. 연골도 잘 치료하면 연골도 상처가 났다가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내 연골 고대로 잘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치료하면서 내 생활 습관은 안 고치고 안 좋은 거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계속 안 낫는 거예요. 제가 첫날 아마 엉덩이 아픈 거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오래 앉아 있으면 엉덩이 아프잖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아플 때 뭐 하실 거예요? 일어나야죠, 일단. 그렇죠? 압력을 안 생기게 일단 일어나서 좀 쉬어줘야죠. 똑같아요. 자, 연골도 오래 눌려서 압력이 많아서 아픈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줄여주셔야 돼요. 그게 뭘까요? 너무나 듣기 싫으신 얘기인지 뻔히 알지만 체중 많으신 분 체중 줄이셔야 되고 그다음에 과도한 거 반복하시는 분들 뭐 일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플 때는 잠시라도 줄여주셔야 돼요. 그거 안 하면서 약 아무리 먹고 아무리 주사하고 해도 안 낫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던 그래프인데요. 자, 아팠다, 안 아팠다 이렇게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번 아픈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관리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제 급성기 치료로 주사를 맞으러 오신 분들 중에 또는 급성기가 아니더라도 연골주사 같은 경우에 이제 주기적으로 관리하시기 위해 맞으러 오시는 분 중에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이 주사 몇 개월 가는 거예요? 몇 개월짜리예요?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얼핏 들어오면 맞는 말, 뭐 그럴싸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 안에는 나는 빠져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이 주사 좋은 오래가는 10개월짜리 줘, 1년짜리 줘. 주사는 똑같습니다. 주사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급성기 치료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급성기 치료를 잘 해주면 누구나 한번 나아요. 여기서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이 주사가 1년도 가고 10년도 가고 관리를 못하는 사람은 바로 재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 만에 또 아프다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사가 몇 개월 간다는 질문 하지 마시고 저는 이렇게 질문하시라고 항상 말씀드려요. 자, 이 주사 맞은 뒤에 제가 뭘 해야 오래 가요? 이런 질문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또 이제 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서 약이 너무 잘 들으니까, 먹으면 안 아프니까 맨날 약만 타러 오시는 분들 실제로 계세요. 이렇게 보면은, 여쭤보면은 요새도 많이 아프세요? 아니, 별로 아프진 않아요. 잘 지내요. 그런데 약 6개월쯤 주시면 안 돼요. 계속 먹게. 자,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자, 약도 주사와 동일하게 급성기 치료가 역할이에요. 그래서 제가 소염제와 진통제를 구별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소염제로 지금 생긴 염증을 잘 치료했으면 그약 끊으셔야 돼요. 원칙은, 올바른 생각은 약은 잠시 드시고 아플 때 약을 끊은 뒤에 운동이나 관리, 생활습관 관리를 평생 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반대로 하십니다. 약은 평생 먹으려고 그러고 좋은 약 없어요 물어보시고 운동은 잠시 후 끝나요.

0: 지금 찔리시는 분 많이 계시고.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약이랑 치료는 잠시, 관리는 평생. 요 개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그럼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자, 제가 첫 시간에 연골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말씀드리면서 사실 말씀드렸던 거예요. 내 연골의 성질을 잘 아시면 이 연골을 평생 동안 잘쓸수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하면 될까를 말씀드리겠게요. 자, 연골은 압력에 약하다고 했으니까 압력을 줄이는 방법. 예, 마찬가지 너무 듣기 싫겠지만 체중 많이 나가시는 분들 체중 무조건 줄이셔야 됩니다.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로 체중만 줄여도 약도 끊고 주사도 끊는 분들 전 너무 많이 봤어요. 그거를 하고 할수 있냐 없냐의 문제지. 체중 줄이면 무릎 통증 정말 사라집니다. 자, 두 번째, 체중이 그만큼 빨리 줄이기 어려우니까 그럼 그 체중을 막아줘야죠. 그게 근육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 걷기 운동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제 마지막에 또 운동에 대해서 정리해 드릴 텐데 무작정 걷기만 하지 마시고 근육 키우시라는 말씀 꼭 드려요. 그래서 걷기와 근육 키우기 운동을 균형 있게 한다. 자, 세 번째 원칙. 체중도 많이 안 나가. 운동도 열심히 잘했어. 하지만 안 좋은 습관을 반복하면 안 되겠죠. 안 좋은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격한 운동. 예를 들어서 등산을 막 무거운 거 메고 너무 자주 한다. 또는 맨날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일한다. 자세도 안 바꾸고. 이런 식으로 내 몸을 생각하지 않고 막 쓰는 거. 물론 뭐 어쩔 수 없이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적어도 연골에 대한 성격을 이해하신다면 일하다가 잠깐 쉬고, 일하다가 잠깐 쉬고 이런 방법만 해도 예방이 된다는 걸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를 제가 더 추가를 한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급성기가 지난 뒤에 하시는 게 제가 여태까지 얘기한 체중 관리, 운동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 싫어하시고 여러분 아주 좋아하시는 거 있어요. 뭘까요? 관절에 좋은 음식, 관절에 좋은 약, 영양제. 항상 진료를 마치고 방을 나가시면서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뒤를 딱 돌아보시면서 그런데 관절에 뭐 먹으면 좋아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자, 저는 이렇게 꼭 말씀을 드려요. 그러지 마시고 가셔서 먹는 것만 찾지 마시고 운동하세요. 운동. 근력 키우고 적당한 걷기, 자전거, 수영, 아쿠아로빅 이런 거.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관절 영양제가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모든 영양제는 사실 좋다고 알려진 거 많잖아요. 근데 너무 여기에 치중하지 말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항상 말씀드릴 때 드셔보세요, 그래요. 이거 드셔보시고 저거 드셔보시고 본인한테 잘 맞고 좋으시면 드세요. 뭐 그냥 비타민 드시듯 드세요. 단 먹기만 하지 마시고 운동 관리해 주세요. 네, 요게 제가 드리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자, 무릎이 아파서 오신 분들 중에 너무 과한 걱정을 하시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관절염이 좀 엑스레이상에서 조금 보입니다. 그리고 뭐 물이 차 있습니다. 이러면 이게 평생 간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절대 못 고쳐. 이제 큰일 났어. 심지어는 아, 나 이제 어떻게 해요? 뭐 안전병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급성기 치료 잘 하시고 그 상태에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관리 잘 하시면 된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 그럼 그 관리 방법이 뭔지를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이 잘 따라해 주시면, 제가 그 그래프 꼭 기억해 주세요. 제가 처음 말씀드린 그래프. 아팠다, 안 아팠다 하는 사람 그런 삶 살지 마시고, 한 번은 아플 수 있지만, 그 뒤에 내가 잘 관리하고 안 아프고 살수 있는 방법. 자, 이 말을 제가 아무리 해도 아마 와닿지 않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못 봤으니까. 하지만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한번 아팠지만 말씀드린 설명대로 잘 관리하는 분들은 다시 안 아프고 심지어 관절염 2기, 3기임에도 불구하고 안 아프고 몇년잘 사시는 분들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들도 너무 겁만 내지 마시고 어떻게 관리하면 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잘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운동에 대해서, 운동이 왜 필요한지, 진짜 효과가 있는 건지, 그리고 어떤 운동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응급의학과 전문의 최석재입니다. 이번 6강에서는 환경 응급이라고 하는데요. 동물에 물린 경우, 아니면 등산에서 다치는 사고, 뭐 화상 사고라든지 이런 몇 가지 우리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물에 의해 물리는 경우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은데요. 동물 교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일반적인 외상 처치를 따르면 되지만 신경 써야 될 문제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 공수병이라고도 하죠. 광견병 가능성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응급처치를 설명을 드리면 상처 여부와 통증 정도에 따라서 응급실에서 상처 세척을 하고 또 소독을 한 뒤에 파상풍 예방주사를 맞고 그다음 진통제와 항생제를 투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엑스레이가 필요한 경우는 골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해서 특별한 골절이나 구조물 손상이 없으면 의료진은 상처를 봉합을 할지 아니면 지연 봉합을 할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동물 이빨에 의한 상처는 감염 가능성이 높아서 바로 봉합을 하지 않고 이틀에서 3일 정도 소독만 하면서 지켜본 뒤에 더 이상 고름이 나오지 않는 걸 확인을 하고 봉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동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사람 이빨에 의한 상처도 공통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후에 동물에 따라서 상처를 입힌 동물을 열흘간 관찰을 할 수 있으면 관찰하는 과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열흘간 동물을 관찰했는데 동물이 뭐 침을 흘리거나 물을 무서워하는 등 그런 이상 증상이 보이는 경우에는 사람도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우 직접 키우는 동물이나 뭐 개 주인과 연락이 가능한 경우 이런 경우라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길고양이라든지 박쥐 이런 야생동물에 의해서 다친 경우는 관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됩니다. 광견병 예방주사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드물고 주사도 한 번만 맞는 게 아니고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여러 번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쉽지 않아서 보건소를 통해서 상의를 하고 처치를 받아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5년 이내에 개에 의한 물림 상처에서 광견병이 발생한 사례가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개에 의한 물림의 경우는 밖에 나다니는 들개 이런 경우 아니고 키우는 개라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뱀에 물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런 경우에도 응급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환경응급 중에 하나입니다. 뱀에 물린 경우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독을 빼내야 된다 해가지고 입으로 상처를 빨거나 아니면 추가로 상처를 내서 더 이상 퍼지는 걸 막아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모두 바른 처치는 아닙니다. 상처를 다량의 물로 아니면 비눗물 정도로 씻어내는 정도의 세척은 도움이 됩니다. 뱀독이 전신에 퍼지는 속도를 늦추기 위해 다친 부위를 심장보다 아래로 유지하고 넓은 천 등으로 상처 윗부분을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의 힘으로 묶은 뒤에 응급실로 이동해서 일반 외상처치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묶으라고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 다 세게 묶어요. 예, 그래서 정맥혈만 묶는 게 원래 목적인데 대부분 시퍼렇게 돼서 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냥 심장보다 낮게 하고 빠르게 응급실로 오셔라. 왜냐하면 응급실 접근성이 워낙 좋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응급실에 와서 입원을 하게 되면 항뱀독소라는 게 있거든요. 안티베놈이라는 게 있는데 이 주사 여부를 의료진이 뱀의 종류나 뭐 상처 상태, 부은 정도 이런 걸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이제 뱀의 종류를 알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뱀을 막 잡아오시고 막 이래요. 네, 그렇게 되면 너무 위험하고 2차 손상이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에서는 뭐 살무사 말고는 뭐 아주 맹독성의 뱀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뱀을 잡아오실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붓기와 정도에 따라서 입원 치료를 대부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붓는지에 따라서 항뱀독소의 개수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전신 쇠약감, 어지러움증, 구토, 식은땀, 감각 이상 이런 전신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저혈압이나 다발성 뇌출혈,

그거는 권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가볍게 부은 정도라면 얼음주머니를 대고 항히스타민제라고 하죠. 우리 콧물약 종류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복용만 해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벌독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가 무서운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1시간에 3시간가량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게 필요합니다. 만약에 심한 전신적인 가려움증이나 얼굴이나 몸에 두드러기나 부종 같은 게 생기거나 호흡곤란이 발생한다, 목이 좁아지는 느낌이 난다, 이럴 때에는 벌독 알레르기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즉시 응급실의 도움을 받으셔서 수액처치를 하면서 지켜보셔야 됩니다. 같은 이유로 관절이 좋다 이러시면서 봉침 맞으시는 경우가 있죠. 벌독을 이용해서 관절염 치료한다는 그런 치료 방법인데요. 이런 경우에 관절염 잡으려다가 생명을 잃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종종 봅니다. 봉침이라는 치료를 하신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알레르기 때문에 큰일 칠 수 있습니다. 산에서 풀뿌리나 버섯 같은 거 캐 먹고서 잘못돼서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등산 인구가 점점 늘면서 산에서 발생하는 중독 사고도 많이 늘었습니다. 독버섯을 식용버섯으로 착각하고 먹은 경우, 아니면 자리공이라고 하죠. 미국 자리공, 아니면 초 이런 거에 꽃이나 풀뿌리 등을 잘못 먹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물질들이 꽤 많기 때문에 산에서 나는 것을 함부로 먹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심장 부정맥을 일으키는 물질들도 있어서 특히 초호 같은 경우 그런 예인데요. 그래서 어지럽고 구토가 발생하고 이런다면 즉시 응급실로 오시는 게 안전합니다. 보통 수액치료를 하면서 간기능 수치, 콩팥 수치를 살펴보게 되고 심장 효소 수치도 보게 되고 심전도도 확인하면서 입원 관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산에서 등산하다 보면 다양한 응급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산을 내려오다가 발목이 심하게 다친 경우, 이런 경우 종종 발생하죠. 뭐 상처까지 발생했다 이러면은 생수로 이물질들을 씻어주고 수건이나 손수건, 붕대 등으로 덮어서 2차 감염을 방지하면서 지혈을 해줍니다. 만약에 골절이 의심될 정도로 부었다 이런 경우에는 산을 내려오는 동안 더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악화되지 않도록 등산 스틱 같은 거 많이 가지고 가시잖아요. 등산 스틱으로 양쪽 발목에 고정을 하고 수건 등으로 고정을 하고 부축해서 내려오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 낙상으로 인해서 머리나 목을 다쳤거나 허리를 심하게 다쳤다 이런 경우는 함부로 옮기기보다는 가능하면 119 산악구조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다음 손가락 절단 사고에 대해서 응급처치 요령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이 기계에 잘리거나 아니면 칼에 심하게 베어서 피부가 떨어져 나갔다 이런 경우, 칼에 베인 경우는 우리 주방에서도 종종 일어나죠. 이런 경우에 아주 작은 피부 결손은 뭐 이거 어쩔 수 없겠지 하고서 그냥 버리고 오시는 경우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1cm에서 1cm 아니면 그거보다 작은 0.5cm라도 가능하면 떨어져 나간 조직을 가지고 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저분한 상태라면 생수나 수돗물에 가볍게 씻고요. 떨어진 곳에 얹어서 오시고 만약에 그 크기를 넘어서는 정도의 손상이라면 지혈만 하시고 이 조직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이거를 물에 담가 갖고 오시는 건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가볍게 씻는 건 괜찮은데 물에 담가 갖고 오면 그 스텀프 부위, 세포 부위들이 다 터져서 더 결과가 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가볍게 씻고 들고 오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제일 좋은 건 생리식염수에 담아오는 건데 집에 생리식염수 있는 경우가 흔치가 않죠. 그 다음에 응급처치를 하고 미세접합이 가능한 상태인지 우리 의료진들이 판단을 하고 필요하면 이 응급처치만 하고 그다음 미세접합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경우에 이 수부접합 전문병원으로 전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1cm, 1cm 칼에 의한 손상 같은 경우는 왜 가져오라고 하냐 하면 이 피부가 입구 업구가 지혈에서도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피부를 조그만 거라도 연결을 해주고 눌러주면 이 피부가 살아남지는 못하더라도 이 혈관들 지혈을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또 밑에 있는 피부가 자라는 데에도 깔끔하게 자라는 데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피부를 살지 못하더라도 그 피부를 가져와서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 수술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금식을 유지한 채로 오시는 게 좋습니다. 화상도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외상의 하나입니다. 뜨거운 물이나 기름에 다친 그런 화상의 경우 먼저 시행할 응급처치는 일단 다친 부위의 온도를 낮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흐르는 수돗물에 10분에서 30분 정도 노출을 시켜서 차갑게 유지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흐르는 수돗물에 하라는 이유는 온도가 이제 확기 빠지면서 이게 온도가 차례차례 같이 올라가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인데요. 충분한 양이라면 담궈두는 방식도 나쁘진 않습니다. 이후에는 근처 응급실에서 24시간 가량 확기를 빼주는 그런 멸균 패드 등을 대는 화상 처치를 시행하게 됩니다. 만약에 화상 부위가 넓거나 아니면 얼굴이나 손발, 관절이나 성기 부분, 이렇게 피부 구축에 의한 합병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화상 전문센터로 전원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입원해서 항생제 치료를 통해서 하루에 수차례 화상 처치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만약 공장에서 발생한 화학 화상이라든지 특히 강산, 강염기, 불산 이런 특수물질에 의한 화상의 경우에는 즉시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과 특별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물질별로 노출 부위별로 대처가 좀 달라서 여기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겠고요. 특수물질을 사용하는 공장에 계신 분들은 지역 응급의료 기관이나 119 상황실을 통해서 특수 화상 처치가 가능한 화상 전문 센터가 어디인지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흔히 겪고 있는 사고 중에 하나가 전기 화상이죠. 저도 어렸을 때이 호기심에 콘센트에다가 이것저것 넣어보다가 사고를 친 경험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있는 집은 미리 콘센트에다가 젓가락 같은 거 넣지 않게 안전마개를 설치하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전기 화상도 적지 않은데요. 일단 고전압 전기 화상의 기준은 600볼트 이상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집에 있는 220볼트가 대부분이 우리 가정용 전기 같은 경우는 위험한 전기 화상일 가능성은 드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접촉 화상이 아니라 여기만 이렇게 튀었다든지 상처가 여기만 났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양쪽으로 잡아서 양손과 발을 통해서 전기가 흐르면서 체관을 통과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응급실에서 혹시나 모를 심장 근육 손상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부정맥이나 심장 근육 손상이 있으면 입원 치료 대상입니다. 또한 상처가 있거나 전신적인 손상의 증거인 뭐 흉통, 빈맥, 두근거림, 아니면 의식 소실, 근력 이상, 아니면 두통, 호흡 곤란, 구토 이런 게 있는 경우에는 응급실에서 처치받고 심전도를 확인하면서 필요하면 심전도 모니터링하면서 입원 치료를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환경 응급, 동물과 등산에 관련된 그리고 화상과 관련된 응급 처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아 응급, 열과 관련된 거, 경련, 탈수, 그리고 크룹 질환 이런 부분에 대한 응급 처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연의 지혜로 물고기를 기르는 강성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어항 청소, 어항을 청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물고기를 길러보지 않으신 분들은 대부분 어항 관리가 매우 힘들고 어렵다는 인식을 가지고 계시죠? 근데 막상 물생활을 좀 오래 하신 고수분들을 보면은 별로 크게 하신 일이 없습니다. 제 경우에도 어항이 연구소에 한 50개, 집에도 한 두세 개 정도 관리하는데 쓰는 시간은 실제로 많지 않아요. 힘들거나 버겁다고 느낀 적도 없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어항을 청소한다고 상상하면 보통 이런 장면을 떠올려요. 바가지와 양동이 등 잡동사인을 준비하고 어항물을 막 다 빼내고 바닥재, 돌, 장식물들 다 건져내서 수돗물에 박박 씻어 때를 벗기고 어항 벽면을 막 수세미로 닦아서 깨끗하게 해준 다음에 새 물과 함께 다시 순차적으로 넣어주는 거죠. 무거운 어항을 들었다 놨다 하고 돌멩이들 묵은 때를 벗길 생각만 하면 벌써부터 막막합니다. 어떤 분들은 락스나 세제를 사용하시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은 사실 어항을 유지하는 내내 그게 몇 년이든 단 한 번도 하지 않아도 되는 일입니다. 오히려 이런 청소 방법은 물고기들을 위해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위험한 행동이에요. 이렇게 어항 청소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 집 물고기들은 어항 청소만 하면 죽어 라는 경험담이 나오는 겁니다. 모든 어항은 스스로 물을 정화하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물을 정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생물과 물질을 만들어내는데요. 대표적으로 조류, 이끼라고 하는 식물성 생물을 증식시키는데 이게 어항 벽면이나 장식물, 바닥재에 자리를 잡게 되죠. 이 조류는 갈색으로 자라는 경우도 있고 녹색으로 자라는 경우도 있어요. 이 조류 자체를 보고 어항이 오염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조류는 물이 스스로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발생한 거고 또 앞으로도 계속 물을 정화해줄 좋은 물질입니다. 조류는 물을 정화해줄 뿐만 아니라 어항에 꼭 필요한 산소도 굉장히 많이 공급하고 표면적에서는 박테리아들도 살게 해줘서 어항에는 좋은 생물이에요. 그리고 바닥재에 물고기 똥이 너무 많아서 더러워 보이고 이것 때문에 물이 오염될까 두려워서 바닥재를 꺼내서 박박 씻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바닥재에 있는 것은 똥이 아닙니다. 바닥재에 쌓이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물질인데요. 첫 번째는 배설물 껍데기. 이거는 배설물과는 달라요. 물고기가 배설을 하면 2, 3일 내에 물에 용해되어서 독성 물질은 모두 물에 녹아버립니다. 바닥재에 남은 것은 쉽게 설명해서 배설물 껍데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건 물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물질이에요. 이것 때문에 물이 더러워질 거라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닥재에 쌓이는 두 번째 물질은 바로 미생물 군집체입니다. 미생물은 물을 정화하는 핵심 생물로서 물고기들과 함께 어항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살고 있는데요. 이 미생물은 여과 사이클을 형성하고 물을 정화하면서 무수히 새로 태어나고 죽죠. 이때 죽은 미생물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갈색 먼지처럼 보이는 물질이 됩니다. 이 물질 사이사이의 표면적에는 또 좋은 미생물들이 득실득실 함께 살고 있죠. 자,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두 가지 물질, 배설물 껍데기와 미생물의 사체는 사실은 물을 정화해주는 미생물들의 좋은 집으로서 어항의 정화력에 아주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자, 그럼 꼭 하지 않아도 되는 것 두 가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항 안에 구성물 전체 꺼내서 조류를 박박 닦는 행동 하지 않아도 된다. 두 번째, 바닥재 다 꺼내서 이물질, 똥이라고 생각하는 것 제거해 주지 않아도 된다. 자, 그럼 무슨 관리를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어항이 계속 더러워지는데 그냥 놔둬야 될까요? 제가 꼭 해야 되는 것들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부분적인 환수, 물의 일부를 덜어내고 새물로 채워주는 것인데요. 일주일에 한 20%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때 일주일 동안에 증발량이 있으니까 새로 채워주는 물은 한 25% 정도 채워주시면 거의 맞습니다. 이거를 부분 환수라고 하는데 물의 오염물질을 포함한 모든 수치를 한번 희석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일주일에 20%만 부분 환수해줘도 조류의 지나친 증식이나 물고기들의 폐사율을 대폭 낮출 수 있어요. 이 부분 환수도 잘못하면 물고기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같이 하면서 자세히 배워볼게요. 자, 이 사이펀이라는 용품을 활용해서 물을 빼줄 건데요. 이렇게 사이펀으로 빼셔도 되고 좀 작은 어항이라면 그냥 플라스틱 컵 같은 것으로 덜어내셔도 돼요. 어항물을 덜어낼 때는 물만 덜어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바닥에 있는 바닥재 이물질과 함께 물갈이를 하려고 하시는데 바닥에 더러운 게 많이 모여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물을 갈아주는 단 한 가지의 목표는 희석입니다. 어항물에 녹아있는 오염물질이나 산성도 또는 물의 색을 좀 더 맑게 해주기 위해서 물갈이를 하는 건데요. 바닥재에 있는 물질들까지 다 물갈이해주면 오히려 물고기들에게 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만 갈아줘도 희석 효과는 동일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물을 덜어낼 때는 물만을 덜어내시고 바닥재는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자, 사이폰이라는 용품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양쪽에 있는 것을 하나는 어항수에 넣고 하나는 이제 물을 받을 곳에 놓고 사용하는 건데, 이 사이폰의 원리는 압력차로 작동하는데요. 높은 곳에 올려놓은 수조의 액체 표면에 대기압이 작용하여 누름으로써 이 짧은 관 속에 액체를 위로 끌어올립니다. 그러면 이 액체는 관 꼭대기 도달했다가 중력 때문에 낮은 곳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덜어낸 만큼 새물을 넣어줄 건데요. 새롭게 채워주는 물은 수돗물 3일 묵힌 물이나 생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깨끗한 물을 넣으시겠다고 정수기에 있는 물을 넣으시려는 분들이 계신데, 정수기 물은 물고기들과 수초, 그리고 미생물에게도 좋은 미네랄까지도 정화를 한 정말 순수한 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항에 좋지 않아요. 좀큰 어항이라서 생수가 부담스럽다 하시면 수돗물을 통해 받아놓고 3일 정도 두었다가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수돗물에 있는 염소를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염소 제거제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저는 웬만하면 3일 정도 그냥 묵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생수나 수돗물에는 어항에 좋은 미네랄이 풍성해서 물갈이 해줄 때 어항에 한번 활력을 넣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새 물을 넣을 때는 반드시 어항 수온과 같은 온도로 맞추고 천천히 넣어주는데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물고기들은 갑작스럽게 변하는 수온에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느끼고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어항에 히터가 켜져 있는 경우에는 밖에 실온보다 수온이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새로 넣어주는 물도 같은 온도로 맞춰주셔야 돼요. 끓는 물을 조금 희석시키더라도 수온을 동일하게 맞춰주세요. 그리고 환수라는 것 자체도 산성도 같은 물의 성질이 갑자기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에 되도록 천천히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천천히 한 컵씩 채워주는

자, 이렇게 물갈이라면 한 10분 이내에 해줄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해야 하는 것, 어항의 벽면 조류 제거. 일주일에 한 번씩 물갈이를 잘 해줬다면 사실 조류도 잘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통 한두 달에 한번 정도는 닦아주면 좋은데, 조류가 어항 구성물에 증식하는 것은 그냥 두는 것이 좋지만, 어항 벽면에 증식하면서 관상을 방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스펀지 수세미 새거 하나 뜯으셔서 손 깨끗이 씻으시고 물에 넣어서 어항 안쪽을 쓱 닦아주시면 됩니다. 한두 달에 한번 정도 한다고 가정했을 때 크게 힘주지 않아도 초록색 또는 갈색 조류들이 쓱 닦이면서 깨끗해져요. 이두 가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부분환수 20%, 10분 안에 할수 있고, 그리고 두 달에 한번 어항 안쪽 벽쓱 닦기. 1분도 안 걸립니다. 한 달에 어항 관리 소요된 시간 1시간 정도만 투자해주시면 돼요. 네, 정말 이것만 하면 되냐고요? 네, 이것만 해도 상당히 깨끗하고 건강하게 물고기 기를 수 있습니다. 어항에 작은 배설물도 안 보여야 되고, 세팅한 처음 모습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강박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어항 관리 생각보다 할게 없어요. 네, 오늘은 어항 관리에 대해서 하지 않아도 될 것들과 꼭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혹시 물고기 한번 꼭 키워보고 싶은데 어항 관리, 청소가 부담돼서 망설였던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물멍의 세계로 들어오세요. 자, 이번 시간까지 해서 총 6강 동안 건강한 물고기 고르는 것부터 어항 청소까지 물고기 기르는 것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경 식물을 함께 기르는 좀 특이한 어항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2: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3: Happy New Year!
0: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에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0: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1: Digital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1: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정형외과 전문의 김준배입니다. 네, 이제 거의 막바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앞에까지 여섯 번에 걸쳐서 연골 또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그 기본 지식과 또 진단 방법, 치료 방법 좀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부터는 두 번에 걸쳐서 운동에 대한 여러분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운동하세요란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운동하세요라고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운동이 왜 필요한지 말씀드릴 테니까 선택은 본인이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진료보면서 저는 운동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편인데 꼭 질문을 드려요. 무릎 아파서 오시면 자, 우리 치료 이렇게 할 거고요. 평소에 운동을 좀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대부분의 분들이 아, 저 운동 많이 하죠. 이러세요. 제가 진료 볼 때 100명이

10명, 100명 중에 운동 안 한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어떤 운동 하세요? 이제 여기서 이제 멈칫 하시죠. 대부분 여기서는 쭈뼛쭈뼛 하시면서 걷죠. 이러세요. 저 이제부터 걷기 한다는 분들은 운동 안 한다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냥 운동 안 하는 분들이 우리 옛날 학생 때 취미가 뭐야? 독서요. 똑같아. 마땅한 대답이 없어서 그냥 걷기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걷기 운동이 나쁘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걷기 너무너무 기본적으로 필요한 운동이에요. 근데 운동에 대한 좀 기본 상식이 없으셔서 이런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운동을 근력이 부족한 채로 살아오신 분들은 걷기만 한다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적어도 중년 이후부터는. 방송에서 아마 들으신 적 있겠지만 우리 사람의 근육은 30대 중반까지 피크를 치고 떨어지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나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줄면서 거기에 맞춰서 운동하지 않고 걷기만 계속하시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제가 말하는 운동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스트레칭. 두 번째, 스트렝스닝이라고 해서 강화 운동, 근육 강화 운동. 세 번째, 유산소 운동. 걷기 운동 같은 게 포함되겠죠? 자, 이세 가지가 각각 목적이 다른 운동이에요. 첫 번째, 스트레칭. 스트레칭이라고 하는 것은, 유연성을 키우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팔을 예를 들면, 팔이 구부러지고, 다 펴지고, 무릎도 다 구부러지고, 다 펴지고, 이런 유연성을 유지를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유연성이 떨어지게 되면, 첫 번째, 다치기가 쉬워요. 내가 갖고 있는 정상 범위를 갖고 걷거나 운동을 해야 평소에 뭐 잠깐 뛰더라도 정상적으로 뛸수 있는데 범위가 적어진 상태에서 뛰면 넘어지기도 쉽고 넘어졌을 때안 좋은 자세로 넘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스트레칭은 중요하고 조금 더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 무릎의 경우에 이 관절 운동 범위가 정상적이지 않은 분들, 예를 들어서 안 펴지는 분들은 안 펴진 채로 무릎을 걷게 되면 무릎에 압력이 점점 더 커져요. 그냥 쭉 펴서 걸을 때보다. 그래서 무릎에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연성 운동이 중요하다는 거. 이제 두 번째가 말씀드린 강화 운동, 스트렝스닝인데요. 제가 진료하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 스트레칭과 이 스트렝스닝, 스트레칭과 강화 운동을 혼동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운동 많이 하세요 그러면은 굉장히 자신 있게 아, 저 아침마다 스트레칭 해요. 아침마다 국민체조 해요. 그게 근력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 스트레칭도 물론 해야 되고, 근력 운동 따로 하셔야 돼요. 자, 그럼 근육을 왜 키우라고 하고 있을까요? 제가 몇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무릎은 압력, 하중에 약하다 그랬잖아요. 자, 우리 체중을 빼는 거 중요하다 그랬고, 체중이 당장 빼기 어렵고, 체중이 정상인 분들은 근육으로 충격을 막아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릎을 예를 들면 무릎 앞에 있는 대퇴사두근. 이 근육이 좋으셔야 무릎에 가는 충격을 막아줍니다. 그래야 무릎이 안 아프고 연골이 안 상하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쓸수 있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스트레칭과 스트렝스닝, 강화 운동을 하시고 세 번째, 걷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도 해주셔야 됩니다. 유산소 운동은 무릎만을 위한 게 아니라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심장, 폐, 혈관을 위해서 유산소 운동을 하잖아요. 자, 근데 걷기가 무릎에도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제가 첫 번째 강의 때 연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연골은, 일종의 스펀지처럼 고정된 단단한 물질이 아니라 물을 머금고 있으면서 누르면 물이 나가고 뛰면 물이 들어오고 이렇게 움직이는 조직이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연골이 영양분을 공급받고 건강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런 적당한 압력, 제가 지금 적당한 압력을 강조하는 이유는 너무 과한 압력, 뭐 등산 이런 걸 하면 오히려 나쁠 수 있지만 적당한 압력은 연골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제가 잠깐

앞에 강의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걷기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잘 걷는 분들도 물론 많지만, 평생을 틀린 자세로 걸으면서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계세요. 올바르게 걷지 않으면, 자세가 좋지 않으면, 걸으면 걸을수록 더 아파질 수도 있고, 연골을 자꾸 상하게 할수 있어요. 나는 걷는 게 좋다고 해서 열심히 걷고 있는데, 잘못 걷고 있으면 그게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떻게 걷는 게 올바른 건지, 좋은 건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제 안 좋은 걸음 자세를 대표적인 걸한두개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 가장 흔한 잘못된 걸음걸이. 터벅터벅 걸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적으로는 이렇게 힐 스트라이크. 뒤꿈치를 먼저 닿는지, 또는 이렇게 쿵쿵 닿는지, 제가 이따가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두 가지가 너무 다릅니다. 우리가 걸을 때는 뒤꿈치부터 닿아서 걸으셔야 충격이 분산되고, 무릎 주변에서 근육으로 탁 잡아준 상태에서 디디기 때문에 연골로 가는 충격을 줄여줘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터벅터벅 뒤꿈치가 아니고 중간부터 대고 걸으시면 이거를 끌고 나가는 힘이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하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뒤쪽 근육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 저는 걷기가 좋다 그래서 그냥 열심히 걷고 있는데 걸으면 걸을수록 더 아프고 걷고 집에 오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도대체 뭐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자, 이거는 걸음걸이가 틀려서 제가 두 번째인가 세 번째 강의 때 말씀드린 거위발 거념이 생기신 거예요. 불필요하게 뒤쪽 힘줄을 많이 사용해서 그 힘줄에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 아무리 약 먹고 아무리 주사 맞아도 또 관절염이라고 생각하시고 관절염 치료 아무래도 안 낫죠. 왜냐면 원인이 딴 거니까. 이런 분들 걸음걸이만 딱 고쳐도 싹 나요. 그래서 걸음걸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자, 두 번째로 이제 흔한 잘못된 걸음 자세. 이거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생기는 건데, 이렇게 뒤뚱뒤뚱 걷는 사람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뒤뚱뒤뚱. 몸이 굉장히 흔들리게. 이거는 내 엉덩이 근육이 약해서 그래요. 허벅지 근육도 약하지만 엉덩이 근육이 약하면 그 균형감을 근육이 잡아줘야 되는데 그걸 못 잡으니까 이게 보상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걸으면 빨리 피로하고 무릎에도 충격이 가고 허리도 아프고 골반도 아플 수 있습니다. 걷기 운동이 좋아, 운동해야 돼, 운동이 건강에 좋아, 수도 없이 듣지만 걷기가 정확하게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걷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렸고 실제로는 한번 제가 시연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올바른 걸음걸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신경 써야 하실 것. 발 뒤꿈치부터 닿고, 그 다음에 발 중간 닿고, 새끼발가락부터 엄지발가락 사이로 이렇게. 순서대로 간다는 거. 그래야 이 떨어질 때 충격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무릎을 쭉 펴면서 무릎을 펴고 뒤꿈치 대고 순차적으로 자, 반면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 잘못된 걸음걸이는 지금 보여드린 것과 다르게 일단 무릎이 약간 구부정하시면서 이렇게 걸으세요.

네, 오늘은 제가 운동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요약해드리면 운동이 다 똑같은 운동이 아니다. 스트레칭과 강화 운동, 스트렝스닝과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 골고루 다 하셔야 되고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걷는 것도 올바로 걸어야 된다. 대충 걸으면 오히려 더 아파진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 자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듯이 내가 갖고 태어난 연골 평생 죽을 때까지 유지하고 살 수 있습니다. 잘 지키시면.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연구백과 전문의 최석재입니다. 이번 7강에서는 소아와 관련된 응급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대표적으로 아이들 열나는 거, 발열, 그다음 경련, 그다음 탈수, 그다음에 뉴스에서 최근 문제가 됐었던 크룹 질환이 있죠. 호흡기 질환 중에 크룹, 이렇게 대표적으로 네 가지 질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아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열입니다. 발열의 기준은 고막 체온계 기준으로 37.8도 이상으로 보는데요. 37.8도부터 바로 막 응급처치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의미 있는 열의 기준은 38.3도 이상으로 봅니다. 이 이상의 열이 발생하면 열성 경련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열제 복용과 물찜질을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열이 난다고 무조건 열을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몸이 열이 내는 기전을 생각해 보면 우리 몸이 바이러스 감염이 됐을 때 바이러스를 이기기 위해서 면역력을 올리기 위해서 열을 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열이 조금만 나도 적극적으로 조절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이가 힘들어하지 않거나 열경련 과거력이 없어가지고 뭐 열에 대해서 잘 버티거나 잘 놀거나 이러면 열을 막 적극적으로 조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39도를 넘어가고 아이가 힘들어서 처지고 이런 경우라면 아니면 열성경련을 앓은 적이 있어가지고 빨리 조절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 얘기가 다릅니다. 그럴 때는 해열제를 써야 되는데요. 아세타미노펜 계열, 예를 들면 타이레놀 현타겟 같은 것과 아니면 엔세이드 계열이라고 하는데 브루펜 같은 경우 이런 두 가지 계열로 나눠지는 해열제를 사용해야 됩니다. 두 종류를 계열에 따라서 작용하는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번갈아 가면서 4시간마다 사용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아이가 열이 나는 경우에 매번 항생제를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24시간 이내에 발생한 열의 원인의 70% 정도는 바이러스성 감기로 해열제로 조절하고 지켜보면 1-2일 내로 저절로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예방접종을 받은 후에 만 이틀 이내의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는 정상적으로 열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하나의 컨디션이 유지가 된다면 열만 조절하고 지켜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기침 가래, 구토 설사 이런 게 동반되면서 열이 심하게 발생하는 경우나 이런 경우는 폐렴이나 장염 치료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소아과 외래 진료가 필요합니다. 39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요로감염이라든지 이런 열의 다른 원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응급실 또는 소아과 진료가 필요합니다. 열이 없더라도 노로바이러스 장염이라든지 아니면 노타바이러스 장염 같은 이런 심한 설사가 동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또 적절한 탈수 보정과 관찰을 위해서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필요합니다. 특수한 경우 짚어볼 게 있는데요. 출생 후 100일 이하의 영아인 경우에 이런 경우에 열이 난다. 이러면 원인이 무엇이든지 폐혈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서 소아중환자실이 있는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검사와 관찰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6개월 이내, 태어나서 6개월 이내에는 엄마의 면역력이 아이한테 가 있는 상태인데 이럴 때에 뭔가 열이 났다는 얘기는 아이의 면역력이 견딜 수 없는 심한 중증 감염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폐혈증 가능성을 높다고 보고 검사를 하게 됩니다. 12개월 이하의 영아 같은 경우는 소아 전용 응급실에서 소아과 전문의 내지는 소아응급의학과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서 열의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외에 36주 이전에 태어난 조산아나 2.5kg 이하로 태어난 저출생 체중아 그리고 출생 시에 심질환 등 선천질환이 있었던 경우에도 소아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열이 날 때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바로 탈수인데요. 아이가 물을 마실 수 있는 상태라면 아이한테 수액 라인을 잡기 위해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 엄마들이 응급실에서 수액 놔달라고 이렇게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이 컨디션이 유지되는데 부태여 그렇게 두려움을 줄 필요는 없는 거죠. 아이한테 정신적인 트라우마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끓인 보리차 식힌 걸로 충분한 양의 물을 마시게 해서 수분을 보충함으로써 탈수를 방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에 만 하루 24시간 이상의 구토나 설사가 동반되어서 물도 마시지 못하는 경우라면 그럴 때는 컨디션에 따라서 수액치료와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고열이 나다가 갑자기 눈이 돌아가면서 사지를 떨면 어떤 부모라도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잠깐 발작하고 멈춘 이런 열성 경련의 경우에는 무조건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처 지역 응급의료 기관을 통해서 빠른 해열 처치를 받는 것이 우선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5분 이상의 경련을 하거나 아니면 24시간 이내에 2번 이상의 경련을 한 경우라면 그러면 적절한 소아신경학적 검사와 처치를 위해서 응급의학과 의료진이 판단하여 적절한 병원으로 전원을 시행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감기 증상이 있거나 수영장을 다녀온 다음에 다음날 아이가 갑자기 귀가 아프다며 잠 못 자는 경우 있죠. 급성 중이염의 흔한 증상인데요. 해열진 통제로 통증만 조절이 된다면 뭐 바로 응급실로 올 필요는 없고요. 다음날 소아청소년과 외래 진료를 보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열이 심하게 동반되거나 귀에서 진물까지 나온다 이런 경우에는 빠른 항생제 치료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응급실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아이가 감기에 걸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침 소리가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개가 짖는 듯한 소리, 바킹 코프라고 하는데요. 캉, 캉, 캉 이런 소리가 납니다. 이런 기침을 하는 경우를 크루프이라고 통칭을 합니다. 대부분 바이러스 감기에 의해서 상기도가 좁아져서 나는 소리고요. 천식과는 다르게 호흡곤란까지 가는 경우는 좀 드문 질환입니다. 찬 바람을 쐬면 일시적으로 호전되는 경우도 있지만 감기 증상이 좋아질 때까지 여러 번 반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가 많이 힘들어하면 응급실에서 조치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치료는 상기도 확장을 위한 호흡기 치료와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몸에서 염증 반응을 억지로 낮추는 치료를 하는 거죠. 그래도 호전이 없으면 입원해서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원 확률이 한 1%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바킹 코프, 컹컹 뜨는 소리가 나면 응급실에서 처치를 받으면 좋아진다 이렇게 미리 겁먹고 오실 필요 없이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크룹 질환이 위험한 질환과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응급실로 오시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 건데요. 후두개염이라고 하는 위험한 질환과 감별을 해야 됩니다. 후두개염이란 기도와 식도 사이에 있는 후두개라는 이 뚜껑처럼 생긴 부위가 있는데 이게 부으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이게 계속 진행이 돼서 많이 부으면 기도를 막아서 그거 자체로 호흡곤란으로 사망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을 삼키지 못하고 흘릴 정도의 상태가 되면 응급처치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호흡곤란이 발생한다 이러면 후두개염을 생각해서 즉시 응급실로 오셔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열 이외에 자주 응급실을 방문하는 원인으로 두드러기가 있습니다. 특히 이유식을 시작을 하면서 아이한테 새로운 음식에 노출이 되면서 그리고 나서 피부가 붉어지면서 가려워하는 경우 이런 경우 자주 볼 수가 있는데요. 새로운 음식을 먹고 서서히 진행되는 두드러기라면 집에 있는 콧물약 같은 항히스타민제를 먹어보고 지켜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좀 더 주의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운 약을 먹고 발생하는 두드러기나 아니면 특이식이 없이 발생한 두드러기 아니면 눌러봐서 옅어지지 않는 피하출혈 양상의 피부용변 이런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약물 알레르기나 감염성 질환 아니면 자가면역성 질환 이런 것들을 의심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새로운 음식을 먹고 발생한 두드러기라고 하더라도 급작스러운 진행 양상을 보이면서 얼굴이 붓고 목소리가 변하거나 아니면 기침 소리가 이상하게 변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즉시 응급실로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후두 부종이라 그래서 기도가 좁아지면서 나타나는 증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에서 모여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수족구라든지 인두염, 폐렴, 장염 이런 감염성 질환들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의 방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장이 건강해야 됩니다. 장내 정상 세균총이 잘 자라줘야 된다고 하죠. 우리가 감기약을 자주 먹이지 말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장내 정상 세균총이 건강해야 다른 균들에 노출되었을 때 방어할 수가 있는데 자주 항생제를 복용한 아이들은 그런 방어력이 떨어져서 더 자주 그런 치료를 받아야 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먹는 것에서도 문제가 되는데요. 항생제를 먹여 키운 육류 이런 부분들이 참 문제가 되죠. 육류를 가능한 피하고 잔류 농약이 없는 그런 식자재를 구하기 위한 유기농 채소 중심의 식사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의 노력과 집에서의 같이 실천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도저도 좀 어려운 경우에는 메디락이나 비오플 같은 그런 정장제를 아이들한테 장복을 하면서
면역력을 조금 올려주는 그런 방법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몸에 유산균을 넣어주는 방법인 거죠. 이렇게 소아 응급질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보호자분들 요즘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소아청소년과 폐과 선언도 있었고 그다음에 소아과 청소년과 이 방문이 어려워가지고 줄을 서고 그런다고 합니다. 응급의료센터에서도 소아응급을 전공하신 분들, 응급의학과와 소아청소년과 선생님들 중에서 일부 응급질환에 대한 것을 더 수련을 받아서 소아응급의학과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도 지금 너무 많은 어떤 어려움들에 의해서 의료현장을 떠나시고 있는 상황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아이를 하나 둘 키우면서 너무 소중하게 키운 나머지 강한 어떤 그런 부모님들의 항의라든지 아니면 작은 잘못된 처치에 대해서도 침소봉대되는 그런 항의나 아니면은 고소고발의 위험 이런 것들 때문에 소아청소년과 선생님들이 의료현장을 떠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조금 인지를 하고 아이들을 아주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키워주시는 부모님들께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8강에서는 만성질환과 관련된 응급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연의 지혜로 물고기를 기르는 강성원입니다. 오늘은 물고기뿐만 아니라 수경식물을 함께 기르는 어항을 한번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식물을 수경화한다고 하는데 이 수경화란 원래 흙에 사는 식물을 물속에 있는 양분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바꿔주는 것을 의미하죠. 그 중에 수경화가 잘 되는 식물들을 수경식물이라고 부릅니다. 이 수경식물은 실내에 좋은 산소들도 많이 만들고 또 이산화탄소 같은 공기 중 유해한 물질들을 흡수하기도 해서 공기정화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어항과 함께 키운다면 천연 가습기, 공기청정기 역할도 할 수 있겠죠? 대표적인 수경식물인 스킨답서스. 이 스킨답서스는 키우기가 너무너무 쉬워서 어디서나 쉽게 보실 수 있는 식물인데요. 이산화탄소 제거 능력이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어서 가정이나 주방, 식당에서 많이 기른다고 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테이블 야자입니다. 테이블 야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수경식물인데 키도 크고 아열대 지방에서 주로 서식하던 식물이라서 약간 이국적인 느낌도 나서 또 다른 수경식물들과 함께 배치할 때 뒤쪽에 놓으면 참 예쁩니다. 원래가 반음지에서 자라던 식물이라서 별도의 조명 없이 실내 형광등만으로도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다음은 싱고니움입니다. 흰색과 파란색의 잎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서 줄무늬, 전무늬 등 다양한 잎 모양을 지니고 있습니다. 굉장히 화려하고 암모니아 제거 능력이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어서 어항에 심어주면 물 정화 효과도 톡톡히 볼 수 있죠. 네, 마지막으로 푸미라. 이 푸미라는 줄기에 작은 잎들을 내며 자라는 식물인데요. 키를 키우면서 자라지 않고 아래로 이렇게 늘어뜨리면서 자라기 때문에 어항 위에 낮은 정글 식물을 표현하고 싶을 때 배치하기 굉장히 좋은 식물입니다. 역시 물을 좋아하고 수경화도 잘 되는 편이에요. 자, 이제 이 수경식물들을 가지고 어항을 한번 세팅해 볼게요. 오늘 준비한 어항은 보통의 어항과는 다르게 높이가 좀 낮습니다. 예전에 사각형의 어항이 많이 유통되기 전에는 장독대 뚜껑이나 낮은 수반에 물고기를 많이 기르시곤 했어요. 수경식물은 높은 어항보다는 이렇게 낮은 수반 같은 곳에서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재, 그리고 약간의 수초들, 그리고 수경식물을 고정시켜줄 화산석 조금, 그리고 귀여운 모스볼도 몇 개 준비했습니다. 수초나 모스볼은 선택사항이지만 화산석 같은 돌멩이는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수경식물이 자리를 잡기 전까지 좀 고정시켜주면 좋거든요. 네, 자 이제 한번 세팅해 볼게요. 먼저 바닥에 바닥재로 흙사를 좀 깔아주겠습니다.

이 흑사는 나중에 수경 식물이 뿌리를 내리면서 자리를 잡게 해주는 역할도 하고 물고기의 배설물을 포집해서 수경 식물들에게 효과적으로 양분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수경 식물은 어항 뒤쪽에 배치를 할 거예요. 앞쪽에 하면 좀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물고기들을 관찰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수경 식물의 뿌리 부분을 배치할 수 있도록 이 뒤쪽 바닥재는 좀 낮게 비워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물을 넣어줄 거예요. 물은 한 3분의 1 정도만 넣어주고 바로 수경 식물을 배치해 줄게요. 자, 우리가 수경 식물을 화원에서 사온다면 이렇게 흙이 담긴 포트째로 사오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상태로 넣으면 안 되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수경화를 시켜줘야 되는데요. 이 식물들을 수경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식물의 뿌리에 있는 흙을 한 톨도 남기지 않고 털어내는 거예요. 뿌리에 흙이 묻어있으면 식물은 여전히 흙 속에 있는 줄 알고 흙에 있는 양분을 흡수하는 방법을 고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흙을 완전히 제거해서 깨끗한 뿌리만 남을 때까지 흙을 제거해줘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수경 식물을 흙을 제거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흐르는 물에서 또는 물 속에서 흙을 제거해주면 좀 잘 쉽게 됩니다. 자, 이렇게 흙이 거의 보이지 않는 수준까지 털어내고 나면 이제 어항에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키가 가장 큰 수경 식물을 맨 뒤에 그리고 순차적으로 작은 친구들을 앞에 배치해 주면 되는데요. 좀 풍성해 보이는 게 좋으니까 식물들끼리 가까이 배치해 주는 게 좋아요. 저는 먼저 테이블 야자 세 뿌리를 맨 뒤에 배치하겠습니다. 식물은 뿌리를 바닥재 깊이 심지 않아도 되고요. 약간 거치한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높이는 어항 물을 가득 채웠을 때 뿌리 부분 가장 윗부분에 닿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물이 너무 높이까지 올라가면은 식물의 줄기 부분이 썩을 수도 있고 또 너무 낮게 하면 물을 흡수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뿌리의 상단이 물의 높이와 같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싱고늄을 한번 배치해 줄게요. 자, 그리고 수경 식물 마지막으로 이제 좀 색깔이 있는 식물들을 한번 심어 주겠습니다. 이 수경 식물은 이제 화산석으로 좀 고정하면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 화산석으로 이제 이 뿌리들을 고정해주면서 좀 중심을 잡아주고 좀 작은 돌들로 구석구석 빈틈에 넣어주면서 더 튼튼하게 해주겠습니다.

네, 이 어항에 물고기를 같이 기르시려면은 높이를 한 3cm 정도는 남겨주셔야지 물 밖으로 점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고기 안 키우고 나는 그냥 수초랑 수경식물만 키우겠다 하시면은 가득 채워줘도 괜찮아요. 오늘은 물고기를 넣지 않을 거기 때문에 물을 가득 넣어줄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래에는 낮은 어항이 있고, 위에는 테이블야자, 싱고니움, 그리고 색깔 있는 수경식물들 이렇게 키순으로 배치를 해줬어요. 이 안에는 이제 모스볼도 3개 정도 들어있고 또 부상수초도 넣어줬어요. 부상수초 중에 이 플루이탄스라는 부상수초는 조명에 따라서 이렇게 붉은 빛깔을 내면서 자라는 부상수초인데 푸른색만 있는 어항에 포인트로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수경식물 어항을 운영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수반이나 어항에 잘 어울리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바로 메다카라는 물고기인데요. 이 물고기는 일본의 송사리라고 보시면 되고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메다카는 보통 등 쪽에 색이 있고 예뻐서 상면 관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항 옆에서 관찰하는 것보다 수면 위에서 관찰하는 것이 더 아름답기로 유명한 물고기입니다. 저온에서도 굉장히 잘 살고 별도의 전기기구 없이 키우는 것으로도 유명할 정도로 키우기도 쉽습니다. 이런 수경식물과도 굉장히 잘 어울리니까 이 어항에는 메다카라는 물고기를 기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빛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연광에 잠시 노출시켜주거나 조명을 사용하는 경우, 오늘 사용한 식물들은 아주 강한 광량을 필요로 하는 식물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어항의 위치를 하루에 자연광이 한두 시간 정도 잠깐 비추는 곳에 위치시키거나 또는 흰색 LED 조명을 한 4~5시간 정도 켜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연광이 비치는 곳에 너무 오랜 시간 노출되게 되면은 또 조류라는 이끼가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한두 시간만 잠깐 스치는 그런 위치, 그런 곳에 세팅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환기인데요. 식물 기르는데 환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창문을 열어서 실내를 환기시켜 주는 것과 같이 공기가 정체되어 있지 않고 좀 흐르게 해주면 되는데, 만약에 겨울이나 또는 환기가 잘안 되는 환경이라면 작은 선풍기를 사용해서 이틀이나 3일에 한번 정도는 한두 시간 바람을 이렇게 쐬어 주신다면 식물들이 아주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아, 참, 그리고 주의할 점으로 여기 사용하는 수경식물 중에 아이비류는 기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아이비에는 독성이 좀 나온다고 알려져 있어서 물고기랑 기르기에는 좀 부적합할 수 있어요. 네, 오늘은 공기 정화에도 좋고 보기에도 예쁜 수경식물을 함께 기르는 어항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편에는 요즘 핫한 테라리움, 이끼식물들을 활용해서 책상 위에 작은 정원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0: 중학생 때 나의 저우명은?
1: 한번 사는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살자라는.
0: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1: 전국 논술경시대회에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금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0: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0: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1: 또 그걸 해야 된다고요? 라고 되물을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렵겠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우직하게 할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미래가 기다릴 거야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이지영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과연 그걸 잘할 수 있을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 들겠지만 언젠가 정말 기적처럼 아,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멋진 자기만의 진로를 찾을 때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0: 선생님이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철학을 정말 좋아하던 학생이었는데요. 철학을 혼자 공부해서 그냥 철학자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을 쉽게 설명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범대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사라는 직업 그리고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기까지 제 삶에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철학을 쉽게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정말 매일매일 책을 쓰고 공부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그리고 수업을 실제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학생들이 무엇이 궁금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 질문을 천 개가 넘게 읽고 분석하고 수업 준비를 했던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3, 4시간 자가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의 제가 있게 하는 데 아주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0: 교사였을 때와 온라인 강사가 된 후에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1: 학교 교사일 때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만을 생각하면서 직접 아이 컨택을 하고 직접 어떤 학생인지 얼굴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강사가 되면 화면 속에 있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얼굴과 이름을 모른 채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카메라 안에 그들의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하는 그런 과정까지가 익숙해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0: 1타 강사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뭔가요?
1: 스스로와 이렇게 싸움은 이길만 했어요. 왜냐하면 졸리면 깨려고 노력을 했고 피곤하면 앞으로 이 수업을 듣고 성적이 오를 학생들을 보면서 힘을 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 모함 같은 것들, 제가 하지도 않은 것들로 비난할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0: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저는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하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인재를 많이 길러내고 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교사나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직업이라고 하면서 격려해 줄 것 같아요.
1: 지금의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0: 저는 지금은 입시를 위해서 수능 사회탐구를 가르치는 강사지만 언젠가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문학이나 철학에 대해서 아주 대중적이고 편안하고 듣기 쉬운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강의를 시리즈로 하는 그런 강사가 되어 있고 싶어요.
1: 향후 10년, 20년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많은 학생들이 줄어들고 수능을 응시하는 수험생들도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가르치는 직업이 사라지지도 않을 것 같고 가르치는 직업의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처럼 오지선다 주석에서 하나의 답을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방법으로 강사와 교사의 역할이 변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0: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향해 달려가는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지칠 때가 있는 것도 당연해요. 지금 힘들고 지치고 슬럼프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 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여기까지 참 잘 왔다고, 조금만 더 힘내자고 자기를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1: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2: 데이비드 커버필드.
1: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2: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1: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2: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1: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2: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1: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2: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0: 연령,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 극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든 꼭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아,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정형외과 전문의 김준배입니다. 네, 벌써 7개의 강의가 끝나고 오늘 8번째 마지막 강의가 되겠는데요. 자, 우리 앞에서는 이론에 대해서 쭉 설명했다면 오늘은 조금 실습 위주로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번 아픈 건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죠? 살다가 한 번쯤 아플 수 있어요. 근데 다시 아프지 않고 관리 잘하는 게곧 나의 몫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운동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관절에 뭐 먹으면 좋아요? 라는 질문과 함께 조금 나은 질문. 무슨 운동하면 좋아요? 라는 질문. 또는 이런 질문하는 건 대환영합니다. 자, 관절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운동이 너무너무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관절 측면에서 좋은 운동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수영. 두 번째, 아쿠아로빅. 요두 가지는 물에서 하는 운동이죠. 세 번째, 자전거. 이게 실내 자전거가 됐던, 밖에서 타던 자전거. 네 번째, 헬스클럽에 가셔서 하는 하체 운동들. 다섯 번째가 필라테스 같은 건데요. 자, 잘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셨을 거예요. 요 앞에 네 가지. 수영, 아쿠아로빅, 실내 자전거, 헬스클럽. 공통점이 뭘까요? 체중 부하가 별로 안 되는 채로 합니다. 물에 떠서 하니까 부력 때문에 직접적인 스트레스 안 가면서 할수 있고, 자전거 앉아서 하고, 헬스클럽 가서 운동, 하체 운동 앉아서 주로 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맞는 운동 꼭 찾아서 하시길 권유하고요. 자,

나는 도저히 지금 말한 거 어디 갈 시간도 없고, 난 맨날 아침에 일찍 가 새벽 가서 밤에 들어와. 그때 오면은 연대 없어. 맞아요. 그럼 어쩔 수 없죠. 또, 아, 나는 도저히 뭐 금전적으로 그럴 여유가 없어. 자, 그렇다면 그게 또 핑계가 되면 안 되죠. 나는 시간 없으니까, 여유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운동 못 해. 라고 하지 마시고, 최소한 집에서라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핑계를 못 대게 하는 어떠한 이유를 대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운동 몇 가지, 딱네 가지만 정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게요. 많은 운동이 있지만 오늘은 무릎에 대한 것만. 여러분, 무릎에 대해서 관절염이 한번 진단받아서 아팠건, 한번 아팠다가 주사나 약을 먹고 좋아졌건, 수술을 하고 나서 아팠던 게 좋아졌건, 누구나 해야 할 운동. 평생. 앞으로 내가 앞으로 안 아프고 살기 위해서는 해야 할 운동. 네 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꼭 따라해 주시고, 중요한 거, 한번 하지 마시고, 꾸준히. 매일은 못 하더라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세 번, 네 번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수영이나 헬스클럽 등 어디를 가서 하시기 너무 어려우신 분들, 집에서 할수 있는 운동 네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자, 이거는 진짜 못한다는 핑계 되실 게 없어요. 어디서든 할수 있기 때문에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의자에 앉아서 하시는 운동이에요. 똑바로 자세를 취하시고 앉으셔서요. 먼저 한 발씩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다리를 쭉 펴시면 돼요. 반대쪽 무릎과 동일한 위치. 더들 필요 없고요. 동일한 위치로 들어서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리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이럴 때 발은 조금 더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리고. 자,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한 10개, 20개 하시면 근육이 팽팽해지세요. 반복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거를 적어도 10회 내지 20회. 그리고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번갈아 가시면서 하셔도 되고, 10개 하고 반대쪽 10개 하셔도 되고, 허리가 안 아프신 분들은 두개 동시에 하셔도 돼요.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리고,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때 집중할 것은 요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걸 집중하셔야 됩니다. 내리고. 자, 요렇게 운동을 하셔서 무릎 위쪽에 있는 대퇴사두근이라는 근육을 키워주셔야 우리가 생활할 때 체중이 오는 충격을 무릎까지 가지 않고 한번 막아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퇴사두근이 강해질수록 무릎으로 가는 충격은 줄고 관절염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네, 두 번째 보여드릴 동작은 누워서 하는 동작인데요. 누워서 할수 있기 때문에 좀더 쉽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편안하게 누우시고요. 누운 채로 한쪽 다리를 쭉편 채로 그대로 45도만 들으세요. 그래서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리시고. 좀 쉬었다가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럴 때 주의할 점. 무릎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마찬가지로 요 근육을 쓰셔야 쭉 펴집니다. 발도 조금 들으시고요. 그리고 허리는 이렇게 굽지 않게. 허리는 고정. 내리고. 다시요. 다리를 편 채로 무릎을 쭉 펴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리고.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반대쪽을 살짝 구부리시고 요 높이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리고. 요것도 반복해서 한 10번에서 20번 사이. 한쪽을 맞추시면 또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세 번째 동작, 마찬가지로 누워서 하는 동작인데요. 이번에는 무릎 앞쪽의 근육이 아니라 엉덩이 옆쪽 근육을 키우겠습니다. 편안하게 누우시고요. 옆으로 누우셔서 무릎을 살짝 구부린 채로 해서 위쪽 다리는 이제 쭉 펴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무릎은 쭉 펴면서 45도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렸다가 몸이 이렇게 앞뒤로 흔들리지 않게 정딱 옆으로 높게 유지하시면서 다시 무릎은 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쉬었다가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찬가지로 10회 내지 20회 해주시고요. 이걸 하시면 여기 부위에 힘이 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엉덩이의 중둔근, 대둔근이라는 근육이 자꾸 자극이 가는 겁니다. 이렇게 엉덩이 근육이 좋으셔야 걸을 때 뒤뚱뒤뚱 걷지 않고 무릎에도 충격이 가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네 번째 벽에 서서 무릎 펴기 운동인데요. 자, 제가 지금 서 있는 뒤쪽에 벽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무릎 위에 있는 근육이 약하신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점점 이렇게 돼요. 무의식 중에. 그래서 이러고 생활하지도 보면은 이대로 굳은 채로 사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럼 너무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집에 벽이 있으시면 뭐 TV를 보다가도 잠깐 뭐 일하시다가 중간에 벽에 가서 이렇게 딱 서세요. 내 무릎이 쭉 펴서 벽에 다 닿는지. 그래서 그 자세를 유지하세요. 한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무릎을 뒤로 쫙 민다고 생각하시고 자세를, 자, 키가 커진다고 생각하시고 쭉 펴시면 잘 느껴보시면 요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쭉 펴면 여기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또 잠깐 쉬시고. 네. 이건 뭐 횟수 관계없이 시간 날 때마다 해주세요. 그러면 자세도 교정이 되고 근육 운동도 되는 동시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방금 같이 운동까지 하셔서 이제 저와 함께 했던 8번의 강의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첫 시간에 저희가 연골이 도대체 뭔지, 연골에 왜 문제가 생기는지, 퇴행성 관절염이란 것이 왜 생기는지 말씀드렸고, 왜 어떻게 아픈지, 어떻게 치료하는지, 그러면 치료한 뒤에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쭉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관절에 대해서 정말 전문적인 지식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지식은 다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는 거는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변에서 주변 이야기, 정확하지 않고 틀린 이야기, 또 인터넷상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들로 인해서 현혹되지 마시고 겁내지 마시고 그동안 배웠던 거 정확하게 아셔서 여러분 스스로 잘 관리하시기를 바라고요. 주변에 무릎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자신 있게 설명해 주세요. 네가 뭔데 그래? 그러면 나 EBS 평생학교 수료한 사람이야. 까불지 마. 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요. 네, 운동 열심히 하시면서 잘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응급의학과 전문의 최석재입니다. 이번 8강에서는 만성질환과 관련된 응급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질환이라고 하면 이제 고혈압과 당뇨로 대표되는 이런 뇌과계의 질환들을 말하죠. 그 외에 만성신부전이라든지 갑상선 기능 이상, 간기형변증 같은 간질환, 그다음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을 추가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평소에 약으로 조절하면서 잘 유지가 되다가도 어떤 이벤트로 인해서 급성 경과를 보이는 그런 질환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만성질환의 급성 악화와 관련된 응급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 약,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복용하고 계시죠? 부모님, 조부모님뿐 아니라 이제 뭐 30, 40대 고혈압 환자도 많이 흔해졌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고혈압을 그대로 방치하면 혈관이 석회화되면서 딱딱해지고 좁아져서 혈압이 더 올라가는 그런 악순환이 벌어지고요. 중국에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고혈압이 왜 생긴 걸까요? 우리 말초에는 혈관이 다 세세하게 가서 세포 하나하나에 산소를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혈액이 있는 건데 이 산소를 줘야 될 이 혈액이 제대로 말초까지 가지를 못하는 상황이다. 혈관이 점점 좁아지면서 말초혈관들, 아주 미세한 말초혈관들이 사라진다, 막힌다. 이렇게 되면 그 조직에 혈액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 몸은 반사적으로 더 강한 압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은 더 세게 짜줘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팔뚝에서 재는 혈압은 높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치료를 혈압약이라는 걸로 치료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혈압약이라는 건 일시적으로 그 악화를 막아주는 임시 방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혈압을 여기서 낮춰준다고 이 말초에 있는 혈관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만 낮춰줘서 이 큰 혈관들이 터지는 것만 막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치료를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근본적인 치료는 충분한 운동과 채식 위주의 식사, 그리고 흰쌀이나 밀가루 같은 가공 탄수화물을 피하고 통곡물의 하나인 현미식을 생활화하는 것이겠죠. 고혈압과 관련된 응급상황은 심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에서 설명드린 협심증,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이 대표적입니다. 그 외에 고혈압성 뇌병증, 혈압이 계속 올라가면서 심한 두통으로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대동맥 박리, 대혈관이 너무 심한 압력에 의해서 이 찢어지면서 이 대혈관 3층 중에 한 층이 벗겨지면서 혈액이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그리고 심부전, 심장이 계속 세게 짜줘야 되다 보니까 심장의 근육에 무리가 오면서 심장이 퍼져버리면서 혈액이 가는 거를 더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고요. 또 콩팥부전, 콩팥, 심장이 망가지면서 발생하는 그런 투석의 상태라든지 이런 무서운 질환들의 서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혈압은 약만 먹으면서 버텨야 할 질환이 아니라 치료해야 될 질환입니다. 두 번째로 당뇨에 의한 응급상황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은 일단 저혈당이 되겠죠. 특히 인슐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조금의 인슐린 변화나 식사의 부족으로도 저혈당에 빠질 수가 있는데요. 저혈당의 초기 증상인 식은땀과 어지러움 이런 게 있을 때에는 혈당 체크기로 빨리 당을 찍어봐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BST라고 하는데 혈당이 80 이하, 60 이하 이렇게 나온다. 이런 경우에는 사탕이나 설탕물 등을 빠르게 좀 먹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의식이 없어진 상태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환자가 음식물을 스스로 삼키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탕이나 설탕물을 입으로 주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폐색이나 흡인성 폐렴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일단 119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와서 고농도 포도당 수액을 맞고 의식부터 일단 깨는 게 우선이죠. 약으로 당뇨를 조절하는 상황에서 저혈당이 너무 자주 빠진다면 이 작용기간이 긴 약의 특성상 조절을 세세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의로 약을 건너뛰면 안 되고 주치의와 상의를 해서 약의 농도를 조절해서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주머니에 사탕 두 개씩 들고 다니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의식 저하까지 발생했던 경우에는 입원을 통해서 약 조절을 하고 퇴원을 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고혈당에 빠지는 경우에도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단순히 그냥 혈당이 올라간 고혈당인 경우도 있지만 생명에 위협이 되는 심한 탈수나 케톤 산증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혼돈, 환각 같은 초기 의식장애에서 경련이나 의식 저하까지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어서 응급실에서 다량의 수액 채취를 받으면서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인슐린의 농도를 맞춰줘야 되고요. 요즘 혈당 체크기 중에 혈중 케톤을 확인하는 기능이 있는 혈당 체크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혈당이 250 이상이면서 케톤이 양성으로 나오면 당뇨성 케톤 산증을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와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또한 케톤이 음성이라고 하더라도 혈당이 500을 넘어가는 또는 확인 불가 이렇게 찍히는 경우에는 응급실의 도움을 빠르게 받으셔야 됩니다. 만성 신부전이라고 하죠. 우리 콩팥부전. 이 원인의 제일 큰게 이제 당뇨인데요. 그 정도에 따라서 신대처요법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장 투석이라고 하는 거죠. 투석 전 단계와 투석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투석 전 단계에서는 갑자기 신기능이 악화되거나 투석 단계에서 투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럴 때 응급 상황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신장을 통해서 배설해야 될이 요독 성분들, 이런 게 체내에 쌓이면서 인지장애나 기억력 장애, 이렇게 시작을 해서 심하게는 경련, 혼수까지 갈수 있는 요독성 뇌병증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부정맥이나 심정지까지 갈수 있는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조절이 안 되는 악성 고혈압이라든지 호흡곤란이 동반이 되는 신부전이나 폐부종 등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신부전을 진단받은 경우 소변이 잘 나오는지, 몸이 갑자기 붓거나 체중이 늘어나지는 않는지 잘 확인하시고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이 있으면 주치의와 바로바로 상의를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갑상선 관련 질환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기능 저하증 상황이 있습니다. 조절이 잘 되지 않았던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갑상선 중독 발작이라는 상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감염이 온다든지 아니면 수술이나 외상에 의해서 갑자기 갑상선의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되면 발열이나 빈맥, 구토, 구역, 식은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과거 전공의 시절에 부끄러운 얘기지만 구토하는 젊은 여성 환자에서 갑상선 질환 여부를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하고 단순 장염이겠거니 하고 응급처치를 늦었다가 환자를 잃을 뻔했던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이럴 때 즉시 응급실로 내원해서 산소와 수액치료를 하면서 갑상선 호르몬 억제제를 투여를 하면 갑상선 중독 발작의 진행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뇌경색이라든지 저체온증, 감염 이런 걸로 인해서 갑상선 호르몬이 적절하게 생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발생을 하는데요. 저체온, 호흡 저하, 의식 저하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요즘 갑상선 암이나 종양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이 돼서 수술을 하시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수술을 한 뒤에 발생하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우리가 꼭 챙겨야 되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응급실에서 필요한 경우 기관 삽관을 통해서 호흡을 보조하면서 갑상선 호르몬을 투여하는 치료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만성질환과 관련된 응급상황에 대처해서 중요한 점한 가지가 있습니다.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 본인의 상태, 내지는 보호자가 환자의 상태, 약을 뭘 먹고 있는지, 무슨 질환으로 어떤 처치를 받았는지, 무슨 수술을 받았는지, 이런 과거력을 잘 알고 응급실, 응급의료진들한테 잘 전달해 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만약에 그러지 않고 너무 급하다고 119가 왔는데 환자만 실려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호자가 타질 않는 거죠. 이렇게 되면 환자는 의식이 없고 보호자는 안 왔고 그다음에 이 병원을 다닌 환자가 아니다. 이러면 저희 의료진이 그 환자가 어떤 질환을 갖고 있는지,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왜 의식장애가 왔는지를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응급차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은
뭔가 응급실을 가야 될 상황이 있을

때 보호자가 같이 동반을 해서 가거나 아니면 최소한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 들려라도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응급의료진들이 검사 전에라도 환자한테 적절한 응급처치를 빠르게 시행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담배를 오랫동안 태우거나 광산 일을 하셨던 분이나 아니면 화학약품을 다루는 일을 하셨던 분들에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폐포와 새 기관지의 비정상적인 염증 반응들이 계속 진속이 되고 악화되면서 폐의 기능이 떨어져서 호흡곤란이 심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치료는 제일 중요한 건 금연이겠죠. 금연. 그리고 기관지 확장제나 스테로이드 흡입제 같은 거를 사용을 하는데 약화된 폐 기능을 살리는 치료는 아니고 더 악화되는 거를 방지하는 효과만 있습니다. 이미 파손된 이 폐포 세포들을 살릴 수는 없는 거죠. 심해지면 집에서 자가산소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또 양압환기요법이라고 하는 마스크 형태의 기계를 달고 살아야 되는 조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응급 상황은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그리고 이산화탄소 혈증에 의한 의식저하가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기관사관이나 기계호흡을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인공호흡기로도 혈중 산소 수치를 올리기가 어렵거나 이산화탄소를 못 빼는 경우가 있으면 참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인공호흡기를 달았는데도 치료가 안 되는 상태, 폐 상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간혹 폐포가 터지면서 발생하는 긴장성 기흉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폐가 한쪽을 밀리면서 심장마비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흉관이라는 걸 튜브를 넣어가지고 관에서 공기를 빼주고 이렇게 해서 응급처치를 해줘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서 더 흔하고 더 위험하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성 폐질환으로 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하다가 서서히 의식을 잃는 모습을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서 보는 경우가 있는데 곁에서 보기에 참 안쓰럽고 가족들도 참 힘들고 안쓰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호흡곤란으로 힘들면서 세상을 떠나는 모습은 정말 너무도 보기 힘들더라고요. 의식은 멀쩡하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혹시 담배 태우시나요? 금연 지금 당장 꼭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만성질환과 관련된 응급 상황과 처치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연의 지혜로 물고기를 기르는 강성원입니다. 여러분, 테라리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요즘 TV나 방송을 보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물고기 키우는 건 자신 없는데 작은 용기에 이끼와 자연물을 활용해서 정원을 꾸미는 나만의 정원을 갖고 싶은 분들이라면 한번 고민해보셔도 좋을 취미입니다. 저 역시도 물고기 기르는 어항도 좋아하지만 사실 더 좋아하는 것은 작은 용기에 자연을 담아내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테라리움을 꾸미는 자연 요소들과 이끼 등 여러 재료들을 소개해드리고 함께 테라리움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테라리움은 사실 작은 용기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오늘은 여러 재료들도 소개해드리고 또 함께 만들어보는 목적으로 비교적 큰 어항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재료 소개를 해드릴게요. 재료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먼저 맨 밑에 깔아줄 하이드로볼. 이 하이드로볼은 황토를 800도의 고온에서 활성화 공법으로 만든 재료인데 통기성과 살균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흙입니다. 이 흙은 사실 종류는 크게 상관없어요. 일반 화원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 배양토도 좋고 상토도 좋습니다. 수분을 머금어서 나중에 이 위에 이끼를 올려놓을 거예요. 자, 그리고 테라리움을 장식해줄 이끼입니다. 이끼는 여러 종류가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이끼들인데 여기 있는 이끼가 서리이끼, 그리고 비단이끼, 털깃털이끼, 깃털이끼 이렇게 다양한 종류도 있지만 오늘 제가 사용할 이끼는 바로 꼬리이끼라는 종류입니다. 이끼는 생각보다 기르기가 까다로울 수 있는데 저는 그 중에 이 꼬리이끼가 가장 튼튼하고 또 풍성해 보여서 오늘은 이 꼬리이끼를 중심으로 테라리움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이 화산석, 꼭 화산석이 아니어도 되고 에그스톤이나 편석 등 다양한 돌들 중에 선택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 파란 요소만 있는 테라리움에 좀 포인트를 주려고 화산석을 가져왔어요. 자, 그리고 이 재료는 허스크치

칩이라는 나무 껍질 같은 것인데 특별한 기능이 있다기보다 장식용으로 좀 준비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식물을 준비했어요. 이 식물은 아스파라거스 나누스라는 식물인데 백합과에 속하고 운이 좋으면 꽃이나 열매도 볼수 있는 식물이에요. 줄기는 약간 대나무처럼 생기기도 했고 잎은 솔잎 모양으로 생겨서 테라리움에 엄청 잘 어울리는 식물입니다. 생명력도 강해서 초보분들도 쉽게 기르실 수 있어요. 여기다가 분무기와 작은 피규어들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재료를 준비해 봤고요. 지금부터 차례차례 만들어 볼게요. 먼저 제가 준비한 용기는 사실 어항인데 가로가 45cm, 그리고 폭이 30cm, 높이가 30cm의 사이즈입니다. 이것보다 좀더 작게 하셔도 되고, 또 원형 어항으로 준비하셔도 되고, 테라리움의 용기는 취향에 맞게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저는 오늘 좀 경사가 있는 다이나믹한 연출을 하기 위해서 이 사이즈로 준비해 왔어요. 이 용기는 간단히 세척하시고, 그 위에 하이드로볼을 깔아줄 겁니다. 이렇게 한 2cm 정도만 깔아주시면 되는데요. 이 하이드로볼은 배수층을 만들기 위해 넣어주는 거예요. 물을 좀 많이 넣어줬을 때 물이 흙 쪽에만 고여 있으면 과습으로 인해서 식물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래 하이드로볼 쪽으로 고이게 하려는 목적이에요. 원래 화분에는 물이 빠져나가도록 이제 작은 구멍이 있지만 이 테라리움의 용기에는 구멍이 보통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배수층을 만들어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깔고 나면 이 위에 바로 흙을 넣어줄 건데요. 오늘 흙은 평평하게 깔아주는 것이 아니라 약간 경사진 협곡 같은 느낌을 줄 거기 때문에 뒤쪽을 높게, 아래쪽은 아주 낮게 깔아줄 거예요. 깔아주면서 식물도 같이 심어줄 거예요. 저는 이쪽 후면을 언덕으로 표현할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몰아서 식재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식물들을 포트에서 뽑아서 포트에 있는 흙을 그대로 넣어주셔도 되고요. 좀 뭉쳐서 식재해주면 풍성하면서도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흙은 보시는 것 같이 경사를 최대한 연출해 줄 거예요. 앞쪽은 용기 하단이 보일 정도로, 뒤쪽은 경사가 심하면 심할수록 멋지게 연출되니까 최대한 가파르게 이렇게. 그리고 식물 주위에는 허스크칩을 좀 뿌려주겠습니다. 이 허스크칩은 이 안에서 공간을 좀 나눠주는 효과도 있고, 또 기능적으로는 수분을 조금 머금어서 흙이 너무 빨리 마르지 않도록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제 이끼를 깔아줄 거예요. 이 이끼는 온라인으로도 쉽게 구매하실 수 있는데, 보통은 마른 상태에서 옵니다. 마른 상태에서는 한달 정도 보관이 가능하고요. 테라리움을 만들고자 할때 분무를 좀 해줘서 잎을 좀 파릇파릇하게 만들어 놓고 해놓으시면 됩니다. 저는 세팅하기 전에 한 2시간 전쯤 분무를 해놓은 상태예요. 한번 이끼를 깔아볼게요.

이 끼는 중간에 빈 곳이 없이 바닥면에 쭉 깔아주시면 되는데 그냥 흙 위에 얹어놓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얹어놓으면 나중에 알아서 뿌리를 내리기도 하고 꼭 뿌리를 내리지 않아도 수분을 흡수하면서 자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약간 지저분한 것들을 이렇게 좀 제거를 해주고, 이제 분무기로 분무를 해주면 마치 숲속에 비가 온것 같은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테라리움을 한번 연출해 봤습니다. 테라리움을 연출하는 방법은 수천 가지이지만 대부분 좌우의 경사와 공간의 분할로 연출하면 꽤 멋진 작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테라리움을 관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 테라리움에 사용된 생물은 아스파라거스와 이끼, 이두 종류죠. 이두 식물만 죽지 않게 관리를 해주면 되는데, 이두 식물 모두 필요한 것은 물, 빛, 바람입니다. 하지만 물의 양은 식물과 이끼가 좀 다르죠. 먼저 아스파라거스에게 물을 주는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이 식물은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물을 한번 줄때 흠뻑 주시는 게 좋은데요. 지금 한두 포트 정도 심었으니까 한번 줄때한 500ml짜리 생수병을 기준으로 한병 정도 주시면 되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테라리움은 화분과 다르게 옆면이 투명하니까 물을 주면 흙이 흠뻑 젖는 것이 보일 거예요. 이 흙을 보면서 흠뻑 젖을 정도로 주시면 됩니다. 한 번에 왈칵 부으면 물이 한쪽으로 흘러버릴 수 있으니까 조금씩 여기저기 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끼의 물주기입니다. 이끼는 너무 건조해도 마를 수가 있고 또 너무 과습하게 오래 둬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무기로 잎을 적신다는 정도로만 뿌려주면 좋은데요. 좀 자주 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 하루에 한 번이지만 어렵다면 최소 이틀에 한번 정도는 분무기를 사용해서 잎이 충분히 촉촉하게 젖을 정도로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빛인데, 오늘 세팅한 식물은 사실 반음지를 좋아하는 식물로서 강한 자연광은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조명을 통해서 광량을 전달해 주면 좋은데, 흰색 LED 조명을 기준으로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바람, 환기인데요. 이 환기는 식물과 이끼 모두에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테라리움은 좀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환기가 잘 일어나기 어려운데, 좋은 방법으로 우리 수경식물 키우듯이 작은 선풍기로 바람을 한 번씩 쐬주면 좋을 것 같아요. 크지 않으니까 요즘 손 선풍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선풍기로 한두 시간 정도 켜주시면 이 식물과 이끼 모두 건강하게 유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식물과 이끼의 관리법은 종류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저는 오늘 준비한 식물에 맞춰 설명을 드렸어요. 네, 테라리움 만들기도 유지하기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이 테라리움 하나만 집에 있어줘도 정말 집안 분위기가 확 달라질 정도로 자연적인 인테리어 효과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 이끼들은 동일 면적에 비해서 500배에 달하는 수분을 흡수했다가 방출하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천연 가습 효과도 정말 뛰어나요. 네, 오늘 테라리움 만드는 것까지 해서 지금까지 8강 동안 집안의 자연을 들이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잉글리시 트레이너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1: Yes. 또 직업 영어 배웁니다.
0: That's right. 자, 굉장히 또 스페셜한 직업을 찾아봤는데요.
1: 네.
0: 치과 혹시 자주 가세요?
1: 치과요? 네. 한 번씩 가죠.
0: 저는 좀 치과를 많이 다니진 않는데 이 공포감이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1: 치과 무서워하는 분들 많죠.
0: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충치 관련된 거라든가 뭐 요런 건데 사실 뭐라 그럴까? 우리가 실제로 치과 관련해서 단어를 모르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Right? 뭔가 썩은니, 뭐 충치 뭐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위주로 많이 배우시게 될 거예요.
1: 그러게요. 생각해보면 뭐 치과 의사 선생님, 그다음에 이 그죠? 그 정도는 아는 것 같은데.
0: 아, 그렇죠. 정말 기본적인 건 꼭 알아야 되거든요. 오늘 많이 배우시게 될 겁니다. 네. 자, 일단은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번째 미션은 이가 엄청 아파요. 이겁니다.
1: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아파야 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0: 그러니까요.
1: 할줄 알아야 돼요. 가서
0: 그럼요, 그럼요.
1: 왜 왔는지도 모르니까.
0: 아니, 외국에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두 번째 미션이죠. 그렇지만 저 매일 이 닦는데요.
1: 아, 이를 닦다.
0: 이를 닦다. 덩어리 표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사실은 근데 치과 그 에피소드가 아니라 예전에 일상생활에서도 좀 나왔었거든요. 오케이.
1: 해봐야죠.
0: 오케이.
1: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자, 그러면 꽁상 씨 보내볼까요?
1: 가볼게요. 시작.
0: 영어합시다.
1: 영어합시다.
0: 도전합시다.
2: 이가 엄청 아파요.
3: Sorry, can you speak English?
2: teeth is very hurt.
3: Oh, it's hurting
2: Yeah.
3: a lot.
2: A lot. Yeah.
3: Okay, let me check. Open your mouth
2: Yeah.
3: and say ah. Oh, you. Oh wow, you have so many cavities.
2: Cavity?
3: You have so many cavities.
2: Cavity가 뭐지? 그러니까 막 아파요. Cavity?
3: Like holes
2: Hole,
3: in
2: 구멍.
3: your
2: 그러니까.
3: teeth, you know, like cavities.
2: 그러니까. 근데 그렇지만 저 매일 닦거든요.
3: 하? Huh?
2: 저 이를 매일 닦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아프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 안 좋은 거죠, 그죠? 근데 but I teeth of brush every day.
3: Teeth of brush.
2: Brush of teeth?
3: You brush your teeth every day?
2: Yeah. Every day.
3: Morning and night time?
2: Yeah, lunch. Even lunch.
3: Really?
2: Yeah.
3: Say ah. Oh, wow.
0: Alright. 자, 오늘 굉장히 꽁상 씨가 고생한 것 같아요.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치과, 무슨 뭐, 일반 병원에 대해서 우리가 병원을 가게 되면 이런 어휘 같은 것이 생소하잖아요.
1: 그렇죠. 이제 못 들어본 것들이
0: 네네.
1: 들리면 좀 당황스럽게 마련이죠.
0: 그렇죠. 뭐, 충치, 이런 것들은 생각도 못 해볼 수 있는데,
1: 아.
0: 사실 그거 외에 다른 단어들은 제가 솔직히 말하면은 이 정도 단어는 알아줘야 된다. 네, 이런 것들이 좀 나왔어요. 생활 단어.
1: 그러니까요.
0: 네.
1: 이를 닦는다, 그게 뭔가 덩어리라고 생각해서 약간 뭔가 teeth brush?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0: 오케이,
1: 그거
0: 오케이.
1: 틀린 표현이죠.
0: 아, 덩어리로, 뭐, 이상하게 우리가 전치사 같은 거 막, of, 꼭 들어가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1: 이상하게 그랬어요.
0: 되는데. 네, 아무튼 제가 오늘 덩어리 표현도 알려드리겠지만, 무엇보다, 그래요, 우리가 생활 단어들을 모르는 게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던 너무나 어려운 단어는 오히려 다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좀, 평소에 쓸만한 것들을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오늘 그걸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My teeth hurt so much.
5: Let me check. Open your mouth and say ah. Oh, wow. You have so many cavities. But I brush my teeth every day.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자, 오늘의 대화문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미션 문장인데요. 이가 엄청 아파요. 이가 엄청 아파요.
1: 아,
0: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러네요. 아, 아프다 표현, 헐트가 있었는데요,
0: 맞아요.
1: 그죠? 아, 나의 이가 이들이겠죠, teeth. 복수로. 투스의 복수, teeth 써주고, 나의 이들이 아파요, 얼마나요? So much. 엄청.
0: 엄청. 이거 맞습니까, 스펠링?
1: 어?
0: 확실해요?
1: 네, 아닌가요? 맞아요.
0: teeth에요, tooth에요?
1: tooth는 단수고요.
0: 오.
1: 이들이 모이면 teeth가 되는 거죠.
0: 오케이.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y teeth hurt so much. Check it out.
1: 그렇죠.
0: 와, 완벽합니다. 자, 만약에 tooth였으면 동사도 변할 것 같지 않아요? 그랬으면, 만약에
1: 동사가
0: 그랬다면?
1: 3인칭 단수, 이가 하나가 아픈 거니까 hurt가 되는 거예요.
0: Beautiful. Beautiful. 오케이. 자, 우리 단어.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그래도 tooth는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렇죠? 우리 tooth, 이, 치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복수형을 tooths가 아니라 teeth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1: 혹시나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들도 가끔 있고, 아, 잠깐만, 투스가 복수인지 티스가 복수인지 모르시는 분들
0: 엄청
1: 있거든요.
0: 헷갈릴 수 있어요.
1: 저는 이거로 확실하게 알아요.
0: 하요.
1: 여러분들, 여기 이가 두 개잖아요. 복수입니다. 여기는 오! 5가잖아요. 5.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무시하시고 네. 2가 2개 이상 있기 때문에 좀 키스가 아.

0: 수다 전 이렇게 외웠거든요. 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 천재 아니세요?
0: 아니에요.
2: 오, 오케이. 이가 두 개다. teeth. 아 이런 거는 솔직히 그런 연상으로 연상법으로 하는 거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0: 네. 이렇게 외우다 보면 나중에는 이거 상관없이 그냥 exactly. 딱 입력이 돼요.
2: 이거를 오히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잘못됐다라는 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한테 맞는 걸 찾으시면 돼요. 오케이, 네. so teeth가 복수. 자 비슷한 그런 패턴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foot은 복수가 feet. foot은 뭐예요, 우리?
0: 발.
2: 발, right? 그래서 발들이 feet이고요. 얘는 뭐죠, goose?
0: goose, uh-huh. 거위.
2: 맞아요. 오. right? 복수는 geese.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게 뭔가 패턴이 느껴지지 않나요? 어가 있으니까 이가
0: 그러네요.
2: 있고.
0: 이제 이가 있으면은 약간 복수가 들어가네요.
2: Yes, yes. 상우 씨의 오늘 과제를 하나 드린다면 요것도 어떻게 외워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서 정리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도 써먹게.
0: 네.
2: You know? Okay, so foot, feet, goose, geese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프다라는 동사가 나왔어요. What is it?
1: Hurt.
2: Hurt. 자, 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은 얘는 품사가 뭐겠어요?
0: 오, 동사죠.
2: 동사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 생각을 못해요. 우리가 아픈 건 아픈 상태 아니에요? 하실 수 있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픈 상태는 sick 이라는 단어를 쓰죠.
0: 아,
2: you know what I mean?
0: 형용사는 sick. 거의 이렇게 쓸 때는.
2: 맞아요. sick은 형용사예요. 그래서 어떤 질환으로 아픈 상태이다. 몸의 컨디션이 좀 너무 안 좋고 병에 걸려서 이런 식의. 네, 맞아요. 하지만 hurt는 통증이에요.
0: 아...
2: 얘는 통증입니다. 오케이? 누가 꼬집거나 아니면 복통이 있거나 you know what I mean?
0: Yeah.
2: 그래서 뭐 허리가 아프던 이런 걸 써주는 거예요. 자, hurt는 참고로 과거형이 뭘까요? PP 형태하고 hurt?
0: Hurt? Hurt.
2: 그렇습니다. 얘는 세 개가 hurt, hurt, hurt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도 주의하셔야 입영작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팔들이 아파. 아, 이게 팔들이 아프지?
0: Oh, my arms hurt.
2: 그렇죠. 복수니까 hurts가 아니라 hurt. My arms hurt. Right? 자, how about this? 목이 뭐예요? 상우 씨, 영어로.
0: Neck.
2: 목. Neck. Right? 당신의 목이 아픈가요? 통증이 있나요? 어떡할까요?
0: Does your neck hurt?
2: Oh, my goodness. 주먹 한번 주세요. 이거는 여러분들,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할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hurt가 일반 동사라는 거를 확실하게 느껴줘야 is가 아니라 does가 나오죠.
0: 맞습니다.
2: Yes, 그걸 이해한 거고. 그리고 your neck이 3인칭 단수니까 do가 아니라
0: does로 써줬고요.
2: Yes. So 이런 것들도 처음에는 엄청나게 헷갈리게 돼요. 그 유일한 이유는 hurt를 정말 안 써봐서 그런 겁니다. So 일반 동사, 뭐 예를 들어 다른 거, 뭐 love, eat, 뭐 이런 거 있죠. 그걸 했으면 훨씬 쉽게 했을 거예요. 오케이, 두 번, 요거 하나씩 낭독해보도록 네. 할게요. My arms hurt.
0: Oh, my arms hurt.
2: Does your neck hurt?
0: Does your neck hurt?
2: All right. 본문도 한번 해볼게요. Ugh, my teeth hurt so much.
0: Oh, my teeth hurt so much.
2: All right. 자, 이랬을 때 제일 무서운 말이죠. 확인해보죠. 입을 벌리고 해보세요. 진짜 무섭죠?
0: 네.
2: 네.
0: 집가 무서워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2: Right, right.
0: 자, let me check. 자, 체크해볼게요. 보시죠. Open your 땡땡 입을 벌려주세요 하면 open your mouth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say 해보세요.
2: 해보세요. Right.
0: Open your mouth 떠주면 되죠. 마우스 진짜 오랜만에 쓰네요.
2: 그죠?
0: 네.
2: Right? M-O-U-T-H 여러분 스펠링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So let me check. Open your mouth and say You got it, right? M-O-U-T-H입니다. 이거 그 마우스 아니에요. 그렇죠?
0: 네.
2: M-O-U-S-E가 아닙니다. Be careful. 자, 그리고 발음 주의하셔야 되죠. Mouth 할 때 TH 사운드, right? 윗니하고 아랫니 사이에 혀가 살짝 나온다는 느낌. 근데 혀의 위치보다도 바람이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두 번 들려드릴게요. Mouth, mouth.
0: Mouth.
2: Uh-huh.
0: Mouth.
2: 네. 아니, 가끔가다 TH 하실 때 혀를 너무... 마우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 흐름을 못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보세요. Open your mouth and say 이랬잖아요.
0: 네.
2: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나는 뭐 했다, 너는 뭐 할 거니 이런 말이 아니라
0: 동사 원형부터 출발하는 명령문이에요.
2: 완벽합니다. 자, 명령문이에요. 뭐 해라. 근데 뭐 부르는 게 명령 이렇게 돼서 좀 강하게 들리는데 그런 게 아니라 뭐 하세요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오케이, so 동사 원형부터 출발을 해야만 해요. 그래야만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0: So 여기서 open your mouth 하세요 상대방한테. Okay? 아니면 뭐뭐 해 친근한 경우에. 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심플하지만 한번 해볼게요. 눈을 뜨세요. 아...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뭐 안과에 갔어요. 그럼 눈 뜨세요.
1: Open your eyes.
0: 그죠? Open your eyes, right? 당신의 자동차를 옮기세요. 아, 여기 지금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당신의 자동차 옮기세요.
1: Oh, move your car.
0: 그렇죠. Move your car. 지금 이 두 문장의 공통점은 뭐예요? 주어가
1: 동사 원형
0: 아니라 예, 네, 맞아요. 동사 원형부터 출발을 한다라고 하는 거. 여기서 조금 더 공손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뭐만 붙이면 되겠어요?
1: Please open your eyes.
0: Exactly, right? 자, 해 보도록 할게요. Open your eyes.
1: Open your eyes.
0: Move your car.
1: Move your car.
0: Alright. 자, 그리고 참고로 입을 벌리라고 했을 때 open your mouth라고 했잖아요.
1: Yeah.
0: 그러면은 입을 다물고 계세요라고 하면은
1: oh.
0: 다무세요라고 하면 어떨까요?
1: Close your mouth.
0: There you go. Alright. So close your mouth. Open and close.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하죠. 그렇죠?
1: 네.
0: 입을 닫으라고 하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것도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명령어입니다. Let me check. Open your mouth and say ah.
1: Let me check. Mm-hmm. Open your mouth and say ah.
0: Alright. 자, 이렇게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My teeth hurt so much. My teeth hurt so much. Let me check. Open your mouth and say ah. Let me check. Open your mouth and say ah.
0: Alright, 자, 다음 문장 나와 있습니다. 드디어 문제 문장이 등장을 했는데 다른 거 없어요. 단어 때문에.
1: 맞아요.
0: 와, 보시더니 충치가 엄청 많네요. 이 얘기 들으면 진짜 심장이 덜컥 할 것
1: 그렇죠.
0: 같아요.
1: 그렇죠. 사실 뭐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와, 이게 돈이 얼마야.
0: 저도 딱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1: 한 대 지금 와, 네. 이게 몇십만 원.
0: 이게 미국에서는 사실 네. 이런 치료 자체가 장난이 아닙니다.
1: So expensive.
0: 네. 뭐 한국도 싼 건 저렴한 건 아닐 수 있지만 여전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값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와, 어떡하지? 이런 생각부터 들죠. 네.
1: 그러니까 일단 그래서 와우 그 우리 덴티스트가 얘기해 주셨죠. You have 당신은 가지고 있네요. So many 엄청 많은 충치를 음흠. 충치를 사실 몰랐는데
0: 네.
1: 들었을 때 약간 뭐 그 cavity 뭐 이렇게 했어.
0: 오케이.
1: 그죠?
0: 근데 아까 전에 그래도 꽁상 씨가 본인의 약간 상상으로 hole 이런 얘기 하지 않았었던 거예요?
1: 아니요. 그 이제 피터가
0: 아, 피터가 얘기한 걸로
1: 설명해 준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0: 오케이.
1: 뭐 많다 그러길래 아, 잠깐, 금리가 많다는 얘기지. 아하. 근데 골드가 안 들어왔으니까 뭐지 했는데 아하. 홀 하길래 구멍
0: 아,
1: 구멍에서 충치 어 이렇게
0: 충치로 이제 알아보게 눈치로요. 되는 거군요. 오케이. 자 지금 스펠링 볼까요? C-A-V-I-T-I-E-S
1: 원래 캐비티 뭐 이런 건데 원래 충치들이 많으니까 어허. 지금 복수니까
0: 와, 근데 확실히 사운드는 네. 그래도 요즘에 깔끔하게 잘 듣는 것 같아요. 네. 네. 오케이. 자 한번 맞는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아예 모르셔도 괜찮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Oh, wow. You have so many cavities. 심지어 맞아요.
1: 맞았어요?
0: 맞아요. 오케이. 자, 스펠링 여러분 확인해 주세요. 이 cavities. 이건 복수로 이제 쓴 거고요. 사실 하나를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cavity, cavity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사실은요. 정확하게 아마 의료 용어로 했을 때 충치라기보다는
1: 네.
0: 거기에 치아에 생긴 구멍을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의례적으로 사람들이 cavity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 혹은 또 하나 옵션이 있어요.
1: Yeah.
0: decayed tooth라고도 씁니다.
1: decayed가 뜻이 뭘까요?
0: 아, decayed가 썩은이라는 뜻이에요.
1: 썩은.
0: 네.
1: 아.
0: 이거는 사실 나중에도 여러분들이 뭐 한 중급쯤 됐을 때 충분히 쓸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미리 알아두시면 좋죠.
1: 네.
0: Okay? So decayed 썩은 tooth. Okay? 근데 저마저도 회화체에서 쓸 때는 이거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그냥 cavity, 이렇게 구멍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cavity보다는 중간에 t가 약간 부드러워졌죠.
1: Yeah.
0: Right. 오케이. 그래서 t를 리을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cavity 이런 식 cavity처럼 발음을 하면 제가 두 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cavity, cavity,
1: cavity.
0: Yes.
1: cavity.
0: 오케이. So 이제는 더 이상 무슨 뭐 whole tooth. Black tooth 이렇게 안 하시겠죠. 오케이.
1: Yeah.
0: Okay. 자, 요 단어 알아봤고요. 단어 정말 중요합니다. 잠깐, 근데 그냥 한두 개가 아니라 어떤 cavities예요?
1: 매우 많은.
0: 오, 그렇죠. 많다는 거 뭘로 표현했죠?
1: So many.
0: 자, 우리가 many라는 걸 썼어요. 뭔가 많다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셀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고 하면은 그럴 때는 many를 쓰는 겁니다. many 그리고 나서 여러 개니까 복수 명사를 여러분들이 써 주시면 돼요. many 복수 명사들. 아, 오늘은 그건 다루지 않겠지만 셀 수 없는 것들이 양이 많다라고 할 때는
1: much.
0: much를 쓰는 거예요. 그건 but that's for later. okay? so many 복수 명사들. 자, 예를 들어서 많은 친구들이라고 하면 어떡하지? 친구 셀 수 있잖아요.
1: oh, many friends.
0: many friends, right? 그러면은 많은 아이디어들.
1: many ideas.
0: yes. 자, 문장 들어갑니다. 이거 해 볼게요. 오, 너 친구들 많다. 한마디로 너 많은 친구들을 데리고 있구나.
1: 오, you have many friends.
0: Oh, you have many friends, right? 어, 나 아이디어가 많아.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다고.
1: I have many ideas.
0: 그렇죠. I have many ideas. I have so many ideas.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그렇죠?
1: Yeah.
0: Many, much, 충분히 구분이 가능하죠. 자,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guys. You have many friends.
1: You have many friends. Mm-hmm.
0: I have many ideas.
1: Oh, I have many ideas.
0: Very, very nice. 그리고 심지어 더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얘처럼 so, 아주라는 단어를 더 첨가를 해가지고 so many friends, so many ideas 이렇게 또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1: Yeah.
0: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Oh, wow. You have so many cavities.
1: Wow, you have so many cavities.
0: All right. 자,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All right. 미션 문장인데요. 어, 그렇지만 저 매일 입 닦는데요. 네, 약간 억울하다 이런 느낌으로.
1: 양치질을 한다 했을 때 약간 뭐 teeth of brush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었네. Teeth my brush. Teeth. 아, brush my teeth네요. 반대네요. 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을까요? 뭔가 덩어리처럼.
0: 아하.
1: 브러쉬, 나는 브러쉬질을 해요. Uh-huh. 나의 이들을 매일.
0: 그렇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동사가 나와야죠, 먼저.
1: 그렇긴 하네요.
0: 나는 뭐를 닦는다. 그러니까 뭐를 닦는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닦는다, 뭐를. 이런 식이 영어 어순이기 때문에. 오케이. 자, 일단은 brush라는 단어 여러분들도 그렇게 쓰셨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But I brush my teeth every day. 점점점. 맞는지 한번 볼게요. B-R-U-S-H, brush. 솔질을 하다, 뭐 빗질을 하다. 이건 근데 성씨 많이 들어봤죠?
1: 예, brush. 예, 이 닦을 때는 brush를 하는 걸 알고 있는데.
0: 그럼 뭐 hairbrush,
1: yeah.
0: you know, 이런 것들 아마 그래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brush. 아, 얘도 U에다가 강세를 좀 주면서 brush. 한 번에 가기, 아시겠죠? brush, 빰빰빰 하지 마시고 brush. 이런 식으로 한 번에 갈게요. brush, brush.
1: brush. brush.
0: There you go. 자, 이를 닦다. 우리가 얘만 이렇게 닦나요? 하나만?
1: 전체적으로 닦죠.
0: 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tooth일까요? teeth일까요?
1: teeth네요. Yeah.
0: There you go. So, brush one's teeth. 소유격으로 여기다 넣어주시고 my teeth, your teeth, her teeth 바꿔주시면 이를 닦다라는 하나의 덩어리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덩어리로 알아두면 이게 소유격이 들어가는 걸 당연히 알게 되겠죠.
1: 네.
0: Right? 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저 제 이 닦았어요. 아이가 어. 어떻게요?
1: I brush my teeth.
0: 오케이. 과거형으로 쓴 거예요, 지금?
1: 예.
0: 오케이. I brushed my teeth, right? How about this? 너 이 닦았어? 자, 요 문장은 사실 여러분들 아, 자녀분들한테도 해 주실 수 있겠죠. 그렇죠? 너 이 닦았어?
1: 과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Did you brush your teeth?
0: 그렇죠. Did you 여기서 brush my teeth 이상하죠?
1: Yeah.
0: Your teeth를 해야 맞겠죠? 느낌 왔나요?
1: 예. Yeah.
0: 오케이. Okay, so brush는 일반 동사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I brushed my teeth.
1: I brushed my teeth.
0: Did you brush your teeth?
1: Did you brush your teeth?
0: Mm-hmm. 자, 그리고 문장 뒤에 우리 사실 최근에도 이게 나왔던 것 같기도 한데 every day가 나왔네요.
1: Yeah.
0: Every day. 지금 붙어 있어요? 띄어져 있어요?
1: 띄어져 있어요.
0: 네, 제가 이거 항상 강조하는데요. 이거 중요합니다. 물론 회화체로 말할 때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1: 그쵸.
0: 왜냐하면 뭐 쉬었다 말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글도 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차이를 드릴게요. Everyday 그리고 붙어있는 거. 자, 얘를 띄면 확률이 높게 우리가 매일 쓰는 게 되는 겁니다. 뭐냐면 매일매일이라는 부사가 돼요. 오케이? 나 매일 짐에 가, 나 매일 학교에 가. 그녀는 매일 뭐 회사에 나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매일매일이라는 부사로 쓸 때 뛰어 쓰시면 돼요.

0: 자, 그런데 everyday가 붙어 있어요. 얘는 형용사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1: 매일같이? 아니에요?
0: 약간 그런 느낌. 일상적인.
1: 일상적인?
0: 일상적인 거예요. Okay, so 뭐 예를 들어서 everyday job 이러면 내가 매번 하는 일인 거예요. Everyday job. 명사 앞에 딱 붙는 형용사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쓸 확률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쓰게 될 겁니다. 원어민들도요. 정말 맹세하고 실수하는 경우가 거의 반은 되는 것 같아요. 오케이? 반은 되는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틀린다고 그렇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확실하게 잡아주는 게 좋죠.
1: 네, 그렇죠? 알고 가셔도 좋죠.
0: 그럼요. 오케이. 자, 그리고 우리 칫솔이라는 거 한번 볼까요? 칫솔이 영어로 볼까요? 칫솔.
1: Brush.
0: Alright. 이번에 하는 김에 여러분 다 같이 가져가겠습니다. 앞에 tooth를 넣어주세요.
1: Toothbrush.
0: Toothbrush. One word로. 한 단어로. 오케이. Toothbrush. 치약은 영어로 뭐죠?
1: 뭔가 그런 거 플레이트 뭐 이런 거였나?
0: 약간 비슷해요.
1: P로.
0: Paste.
1: Paste.
0: 아하.
1: 플레이트.
0: P는 들어가네요.
1: 왜냐하면 그 치약에 써 있거든요.
0: 아, 그렇군요. S-T 앞에도 tooth도 넣어주세요. 이렇게. 아하. One word. 자, 그렇죠. 우리가 칫솔 치약을 영어로 모르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1: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0: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장 읽어볼게요. But I brush my teeth every day.
1: But I brush my teeth every day.
0: Alright. 자, 이렇게 또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Oh, wow. You have so many cavities. Oh, wow. You have so many cavities.
0: 자, 전체 대화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My teeth hurt so much. My teeth hurt so much.
2: Let me check. Open your mouth and say, ah. Let me check. Open your mouth and say, ah. Oh, wow. You have so many cavities. Oh, wow. You have so many cavities.
0: 'But I brush my teeth every day.' 알라이트, 다 같이 여러분들 목소리 크게 내서 이병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urt라는 단순한 동사로 이병작 할게요. 이가 엄청 아파요. 이 여러 개를 얘기를 할게요.
1: Oh, my teeth hurt so much.
0: 그죠? hurts가 아니라 hurt so much. 복수니까, 그죠? 자, 팔이 아파. 내 팔들이 아파.
1: Oh, my arms hurt.
0: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쪽이라면 my arms. 이렇게 복수로 취급해 줘야겠죠. 자, 목이 아픈가요? 당신 목이 아파요?
1: Oh, does your neck hurt?
0: 그쵸. Does your neck hurt? 단수로. 오케이? 자, 두 번째. Brush, 뭐, my teeth. 이런 식으로. 이를 닦다. 덩어리 동사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네. 할게요. 그렇지만 저 매일 이 닦는데요. 하지만 저는 제 이를 매일 닦아요.
1: But I brush my teeth every day.
0: Every day. But I brush my teeth every day. 오케이? 자, 두 번째. 나 이 닦았어.
1: I brushed my teeth.
0: 그쵸. I brushed my teeth. 과거형으로 이렇게. Again, tooth 아닙니다.
1: 네.
0: Alright, let's try one more. 질문형 가볼게요. 너 이 닦았니? 넌 너의 이를 닦았어?
1: Oh, did you... Brush your teeth?
0: 그렇죠. Did you brush your teeth? Right? My teeth가 아니라 이렇게 소유격 바꿔가면서 응용을 계속 해보세요. Okay? Brush one's teeth가 아예 덩어리로 잡히게 됩니다. Alright? 자, 그럼 이병작 패턴 상훈 씨 한번 혼자 달려볼까요?
1: 네. 이가 엄청 아파요. My teeth hurt so much. 팔이 아파. 팔들이 아파. My arms hurt. 목이 아픈가요? 목이 아프신가요? Does your neck hurt? 그렇지만 저

0: 매일 이 닦는데요. But I brush my teeth every day. 나이 닦았어. I brushed my teeth. 너이 닦았니? Did you brush your teeth?
1: Alright, you guys.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히 배웠으니까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미션 해결!
0: 아, my teeth hurt so much.
2: Okay, let me check. Open your mouth and say, Oh, wow. You have so many cavities.
0: Cavities, many cavities. Oh, but I brush my teeth every day.
2: Really?
0: Yeah.
2: With what? Your finger?
0: No, brush. Brush.
2: Hairbrush?
0: No.
2: Huh? Oh, wow.
0: Okay, 여러분.
1: Okay, we made it.
0: 수고하셨습니다.
1: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어제 드린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시드니로 여행을 갔어. 우리는 여행을 갔는데 시드니로.
0: 그리고 과거니까 go on a trip이 아니고 went on a trip.
1: 그렇죠. We went on a trip to 어디? To
0: 시드니.
1: Sydney. There you go.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 사실 패턴이라기보단 동사인데 너무 중요하죠. hurt.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아, 내 다리가 아파. 아, 내 다리가 아파.
0: 그뭐 다리 둘이 아파요? 다리
1: 아,
0: 하나가 아파요?
1: 그거는 원하는 대로 하시면
0: 어,
1: 됩니다.
0: 원하시는
1: 네, 뭐
0: 대로.
1: 한쪽이든 뭐 양쪽이든. 요거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 올리셔야 될까요?
0: EBS 이황초 보영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1: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0: tomorrow.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1: 또 목요일에 관계 영어 배웁니다.
0: 그렇습니다. 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인데 오늘은요. 퇴직하는 과장님. 요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 직장으로 가네요.
0: 그렇죠. 자, 상사가 퇴직을 하게 되는데 뭐 이게 그럴 수 있잖아요. 친한 관계 있을 수도 있고 솔직히 말하면 좀 껄끄러운 관계 있을 수도 있고.
1: 그래요.
0: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직장 동료들끼리 좀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케이? 자, 일단 우리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오케이. 첫 번째 미션은요. 너 들었어? 제임스 관둔대. 그쵸? 외국에서는 뭐 무슨 님안 하잖아요.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1: 네.
0: 네.
1: 자, 너 그거 들었니? 까지는 알수 있을
0: 네.
1: 건데, 그만두다가 갑자기 조금
0: 오케이,
1: 헷갈리네요.
0: 오케이. 자, 두 번째 미션입니다. 여기에서 유일하게 친절한 상사지.
1: 어머, 아쉬워,
0: 어이구,
1: 나보다,
0: 아이고. 이럴
1: 그러면.
0: 때또 아쉬울 수 있으니까.
1: 예.
0: 유일하게? 요런 거좀 아셔야 되거든요.
1: 유일하게,
0: 느낌 오는 거 있어요?
1: 오직 이런 거 쓰면 될것 같아요.
0: 오, 오케이. 감은 조금 잡은 것 같은데. 자, 일단, 공상시 보내볼까요?
1: 가볼게요.
0: 네.
1: 시작!
0: 영어
1: 영어합시다!
0: 합시다.
1: 도전합시다!
0: 도전합시다.
1: 너 들었어? 아니, 제임스 관둔대.
2: James? What about James?
1: 그러니까 did you heard?
2: Heard what?
1: did you hear?
2: Did I hear?
1: 원서 원, 저 동사원형.
2: What?
1: Did you hear?
2: Yeah?
1: James fired.
2: James fired?
1: 아닌가? 이거 이제 뭐 get
2: Oh,
1: off?
2: no. He's such a nice boss.
1: 나이스 보스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유일하게 친절한 상사지. 그러니까 he is

0: kind, only kind boss in the office.
1: The only kind?
0: Yeah, only kind.
1: Let's have a drink with him soon.
0: Drink?
1: Let's have a drink with him soon.
0: With
1: James.
0: Yeah, 얘기해봐. 내가?
1: You tell him. He likes you.
0: 일단 알았어.
2: 네, 잘 봤습니다. 아, 오늘 공상시 굉장히 전체적으로 잘해줬어요. 네, 무슨 뭐 시제나 약간 구조가 약간 들리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8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오, 20점 네. 어디서 깎였나요?
2: 아,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그 주어동사 매치를 하던가 아니면 시제를 매치하던가 이런 데서 살짝 아쉬웠고요. 나머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 앞으로도 계속 느끼시겠지만 이 직장 영어 같은 거 있잖아요.
0: 네.
2: 이런 것들이 이제는 직장에서 주고받는 그런 뭐 이메일이든 대화든 이런 게 굉장히 캐주얼해졌잖아요, 세상이. 그러다 보니까 직장 영어가 더 이상, 그러니까 비즈니스 영어가 더 이상 비즈니스 영어 같지 않은 또 트렌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배워두시면요,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표현들이거든요.
0: 네.
2: 오케이. So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Did you hear? James is quitting.
4: Oh no. He is such a nice boss.
3: Well, he is the only nice boss here.
4: Let's have a drink with him soon.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 첫 번째 문장 미션부터 출발할게요. 너 들었어? 제임스 관둔다. 오.
0: 자, did you hear? 너는 들었니? 제임스가 관둔대. 그러니까 이게
2: 네.
0: 해고된 거는 fire 뭐
2: 그렇죠.
0: fired 뭐 이런 느낌인데
2: 그렇죠.
0: 이거를 아까 그래서 get off 아니고요. 퇴근
2: 그거는 퇴근하는
0: 퇴근하는 거예요.
2: 퇴근한데 그건 좀 이상하죠.
0: 그러니까 well, why not? 그냥 할 거 아니에요.
2: 그렇죠. Why not?
0: 오, it's 6 o'clock, why not?
2: 그거 대박인데요?
0: 근데 왜, 관두, 네. 이게 뭔가 그죠?
2: 네, 힌트, 완전히 그만두는 거.
0: 그니까, 이거 예전에 배웠었던 것 같은데.
2: 그죠? 스탑보다 더 강력한 거예요. Q로 시작합니다.
0: 나가는 거네요.
2: 퀘이트. 아, 일단 써볼게요. 일단 써볼게요. 발음을 잘못 알고 있는
0: 아,
2: 걸 수도
0: 그래요?
2: 있으니까.
0: 자, 여러분. 많이 모자랍니다, 여기.
2: 어, 그렇습니까?
0: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아, 확정된 미래 사실인가요? 퀘리.
2: 오케이.
0: 비동사 ing.
2: 관둬. 이런 느낌?
0: 관둔다.
2: 어, 팩트다. 이런
0: 팩트다.
2: 느낌? 오케이. 자, 맞는지 여러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id you hear? James is quitting. Check it out.
0: 아, quitting. 오.
2: Perfect입니다. 자, 우리 일단 조금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quit이라고 하는 거는 아시겠지만 관두다, 끊다입니다. 그래서 잠깐 멈춘다라는 의미도 되는 stop보다 quit은 완전히 관둔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력해요. 오케이? So 관두다, 끊다. 오케이? 자, 그런데 이 주의하셔야 될 게 발음할 때 quit이 아니라 quit이고요.
0: 아.
2: 스펠링도 e가 들어가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대로 써 주셔야 돼요. 발음 여러분 quit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어 이제 철자 발음 시스템에서는요. 모음이 뭉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U하고 I가 동시에 있다 한다라고 U, E 합치면 위지 그러니까 퀴시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쿠잇입니다. 쿠잇. 대신에 빠르고 부드럽게 가는 거죠. 퀵. 퀵.
0: 퀵.
2: 아하.
0: 퀵.
2: 퀵. Very nice. 자, 얘는 과거형, PP형이 어떻게 될까요?
0: 요거 같죠. 퀵, 퀵, 퀵.
2: 아하. 항상 필기 같이 해주세요, 여러분들. 오케이. 이게 계속 쌓여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quit, quit, quit.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걸 알아야 사실 이병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항상, practice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보세요. Did you hear? 이라고 그랬잖아요.
0: Yeah.
2: Right? 너 들려요? 아니면 너 들었니? 예요.
0: 들었니죠.
2: 오케이. 과거에 대한 질문이죠.
0: 네.
2: 어떻게 알 수 있어요?
0: Did가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2: You go. 자. 주어에 상관없이 사실은 과거 질문을 할 때는 과거 행동 질문을 할 때는 did로 고정을 해줘야 됩니다. 오케이, 얘가 you든 she든 he든 상관이 없어요. Did you?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게 되면 너 과거에 그 행동 했니? 라고 하는 굉장히 simple 한 sentence가 나오죠. So 여기서

0: 여기서는 동사 원형이 뭐죠?
1: Here.
0: Here. 너 here 들었니?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Did you hear? Right?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티켓 너 샀어? 내가 너 그거 사놓으라고 했잖아. 이러면서 너 그 티켓 샀어? 어떻게 할까요?
1: Hey, Mayu. Did you buy the ticket?
0: Oh my goodness, I forgot. 뭐 이렇게 쓴다든가, right? 자, 두 번째. 너 아침 먹었어? 내가 요리 좀 해줄까? 너 아침 먹었어?
1: Oh, did you eat breakfast?
0: 어, 좋아요. Did you eat or did you have breakfast?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상훈 씨 근데 발음 주의하셔야 돼요.
1: 아, 또 틀렸죠?
0: 어, 블랙이 아니라?
1: Breakfast.
0: Breakfast.
1: Breakfast.
0: Breakfast. Okay? Very nice. 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gain, 얘가 she나 he나 they나 whatever 주어가 바뀌어도 과거 질문은 did로 가는 거. 오케이? Okay? 갈게요. Did you buy the ticket?
1: Did you buy the ticket?
0: 자, 두 번째. Did you have breakfast?
1: Did you have breakfast?
0: 과거에 breakfast를 먹었니? 이러면 말투가 되겠죠. 자, 참고로 여기 지금 did you hear? 이라고 그랬잖아요.
1: Yeah.
0: Did you listen이 아니네요.
1: 그러네요.
0: 그렇죠. 상훈 씨가 요거 좀 잘 아는데
1: 네.
0: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둘 다 이제 사전에는 듣다라고 나와 있을 텐데요.
1: 듣다지만 hear은 그냥 지나가는 어떤 소리도 이제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거. 들리다의 오케이. 그 느낌이고.
0: 오케이.
1: 리스는 약간 그 목적성을 가지고 내가 그걸 이렇게 듣는
0: 적극적으로
1: 거죠. 적극적으로 듣는 거
0: 그렇습니다. 오케이. 어, 나는 뭔가 걸어가면서 너무 심심해. 나는 내가 듣고 싶은 노래가 있어요. 그렇죠? So I'm listening to 뭐 music 이런 식으로 이제 쓰게 되는데 here는 내가 나는 그냥 가고 있는데 이게 여기서 스치면서 들리는 거에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오케이. So 너는 사실은 직역을 하면 너 들렸니? 이게 맞겠고요. Right. 제임스가 그만둔대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확정된 미래 사실을 적용해서 비동사 ing를 넣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것까지는 커버하지 않을게요. 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시제가 나올 때마다 가끔씩 계속 반복함으로써 여러분들 또 익숙해질 겁니다. 오케이? 비동사 ing는 진행형도 되지만 확정된 미래 사실입니다. 오케이? So James 관도 이런 느낌. 자 읽어볼게요. Did you hear? James is quitting.
1: Did you hear? James is quitting.
0: 아, 근데 상사였나봐요. 아, 이런 엄청 친절한 상사인데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너무 좋으신 아, 분이었는데
1: 이렇게 좋은 사람들
0: 그러니까요.
1: 아, oh no, oh, 안 돼. He is. 아, 그는 서치어 땡땡 보스네요.
0: 그렇습니다. 서치어 그러니까 땡땡 보스죠.
1: 이게 강조하는 거잖아요. 엄청 뭐뭐.
0: 오, 오케이.
1: 그때 엄청 친절하다. 친절하다 is kind. Such a kind boss.
0: Alright. 자, kind라는 단어를 썼는데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비슷한 단어는 많으니까요. 꼭 이게 아니어도 네. 맞을 수 있어요. 저는 오늘
1: nice?
0: 네, nice를 샀습니다. Okay, you got it. So, nice는 착한, 친절한 이런 느낌이 다 될 수가 있고요. Okay, 자, 아래 너무 중요한 것을 제가 뽑아왔습니다. 방금 상훈 씨가 such 땡땡, such 땡땡 이랬을 때 엄청 강조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뭔가가? 네. 정확합니다. Alright. 이것도 우리 왕초보 영어에서 가끔씩 집었어요. 이거는 매번 나오지는 않는데 search 뒤에 어떤 형용사 한 명사 이렇게 넣어주면 이것을 굉장히 강조해주면서 아주 엄청 형용사 한 명사 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요.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병작이나 영작 알려드릴 때 이렇게 품사 같은 걸 쓰는데 이거는 제가 너무 복잡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닌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1: 네.
0: 이거는 여러분들이 응용할 때 쉽게 넣으시라고 이렇게 만드는 것뿐입니다. 오케이? 그렇지만 여전히 문법 중요해요. 오케이? 현란한 문법 용어가 아니라 기본적인 품사라든가 이런 건 무조건 알아두셔야 돼요. So, 형용사 한 명사인데 강조를 해준다. So, 여기서 지금 상훈 씨, 형용사가 뭐예요?
1: Nice.
0: 그렇죠. 명사는?
1: Boss.
0: 그럼 엄청 nice한 boss.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엄청 나이스한 남자. 어때요?
1: Such a nice guy.
0: Such a nice guy, right? 엄청 짜증나는 사람. 혹시 짜증나게 하는 이라는 형용사 아세요?
1: 뭐죠?
0: Annoying.
1: Annoying.
0: 오늘부로 알면 됩니다. Okay? So, 엄청 annoying한 사람. 어떻게
1: 해요? Oh, such annoying person.
0: 그죠? Such an annoying person. Person도 셀 수 있기 때문에
1: 언이
0: 들어가야 돼요. 오케이. 자, 요거 알아두시고 한번 문장까지 완성해 볼게요.
1: 네?
0: 너, 당신은 엄청 나이스한 남자야. 어떻게 해요?
1: You are such a nice guy.
0: 그렇죠. 이거 약간 너무 감사하다면서 다시 한 번만 느껴주세요.
1: Wow, you are such a nice guy.
0: Oh, thank you. 이러면서. 자, 두 번째. 그녀는 엄청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야. Annoying, okay?
1: Oh, she is an annoying person.
0: Okay, 엄청, 엄청.
1: She is such an annoying person.
0: There you go. She is such an annoying person.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Okay? Very nice. 아,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외우진 마세요. Such a.
1: 많은. 저는 그렇게 외웠어요.
0: 그렇죠. 아, 항상 그게 어가 관사가 오진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뒤에 뭐 weather, furniture 이렇게 셀 수 없는 단어 나왔다. 그러면 어는 탈락입니다. Okay? 자. 요거 읽어보도록 할게요, you guys. You are such a nice guy.
1: You are such a nice guy.
0: Ah, she is such an annoying person.
1: Wow, she is such an annoying person.
0: All right. 자, 요것도 읽어볼게요. Oh, no. He is such a nice boss.
1: Oh, no. He is such a nice boss.
0: All right. 자, 이렇게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Did you hear? James is quitting. Did you hear? James is quitting. 어, 노. He is such a nice boss.
0: 자, 이랬을 때 우리의 미션은 한술 더 뜨는 겁니다. 여기에서 유일하게 친절한 상사지. 좀 불만이 있었나 봐요.
1: 와, 유일했네요. He is the only nice boss. 그는 the only 유일하게
0: 그냥 nice boss가 아니라
1: 유일하게 친절한 보스였다.
0: 네.
1: 어디에서? 여기에서. Here.
0: Okay. Alright. 단순하게 그냥 여기에서라는 것만 좀 비워 뒀는데요. So well, he is the only nice boss here. 이러면서 check it out. Of course, 여기에, 여기에서, here. Right. 자, 여기서 핵심인 거는 우리가 이제 사실 only라는 단어를 제가 조금 더 다룰 거라는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1: 네.
0: 여기 오늘 나왔습니다. 앞으로 종종 조금 더 나오게 될 텐데 우리 only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only.
1: 오직.
0: 오직.
1: 유일하게. 그렇죠.
0: 유일하게. 맞아요. 그것밖에 없음을 강조하는 게 바로 only예요. Right. 자, 그래서 이렇게 명사 앞에 넣어서 the only 명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유일한 명사. 얘밖에 없다. 이것을 이제 강조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only 앞에 무조건 뭐 the만 나오는 거는 아니에요.
1: 네.
0: 그런데 대부분 그래요. 왜냐하면 이 only라는 거는 오직이라고 했죠. 하나밖에 없다고 했죠.
1: 네.
0: 그러니까 강조를 해주기 위해서 the를 쓰는 경우가 많지만 not always. Okay? So the only something. 유일한 무엇. 뭐뭐밖에 없음. 요거. 자, 예를 들어서 유일한 의사. 이러면 어떡할까요?
1: The only doctor.
0: 그죠, the only doctor, right?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유일한 사람. 우리 one을 또 사람 대신 쓸 때 있잖아요.
1: The only one.
0: 그죠, the only one. Very, very nice. 자, 요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아, 그녀가 여기에 유일한 닥터예요. 그럼 어떡할까요?
1: Oh, she is the only doctor.
0: 여기에.
1: Here.
0: Okay, she is the only doctor here.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자. 제가 여기에 유일한 one 사람인가요?
1: Am I the only one?
0: 여기에?
1: Here.
0: Okay. Am I the only one here? 자, let me show you something. 자, 이 뒤 두 번째 거 있죠?
1: 네.
0: 지금 one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사람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할 때 one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Am I the only one here? 제가 유일하게 여기에 사람인가요?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얘는 거의 굳어져 있는 표현이에요.
1: 혹시
0: 뭘까요? Am I the only one here?
1: 저 혼자인가요?
0: 비슷해요. 비슷해요. 뭐냐면 나만 그런 거야?
1: 아, 전혀 다르네.
0: 그런
1: 아,
0: 뜻입니다.
1: 나만 그래?
0: 네, 나만 그런 거야.
1: Am I the only one?
0: Right. 예를 들어서 누구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뭐, not me, 이런 분위기예요. 근데 Am I the only one here?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면 여기서 나만 지금 이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나만 이거 고생하고 있는 건가? 이런 식의 느낌. 나쁘지 않죠?
1: 재밌네요.
0: 오케이. So 그것도, 그것마저도, 그런 관용적인 문장마저도, 요렇게 만들어졌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두 개 읽어보도록 할게요. Oh, she is the only doctor here.
1: She is the only doctor here.
0: Am I the only one here?
1: Am I the only one here?
0: Okay, very nice. 자, 그리고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이건 암기 추천입니다.

0: 있죠, 요거.
1: 네.
0: 요거 약간 비슷하게 해가지고, 당신이 유일한 원, 사람은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1: You are not the only one.
0: 그렇죠. You're not the only one. 이게 뭐예요? 너만 그런 거 아니야.
1: 위로하는
0: 맞아요.
1: 거예요.
0: 안심시켜주고, 예, 위로시켜주고, right? 나, why am I putting on so much weight? 왜 이렇게 나 살이 찌고 있는 거지?
1: You are not the only
0: You're not
1: one.
0: the only one.
1: Me too.
0: Oh, me too. Alright. 이런 식으로 뭔가 안심시켜줄 때또 거의 관용적으로 굳어져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갈게요. Well, he is the only nice boss here.
1: Well, he is the only nice boss here.
0: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 지면서 그분 이름이 제임스인가 봐요. 예, 네, 그래서, 조만간 제임스랑 한잔하자고.
1: 자, let's have a drink. 이렇게 가면 됩니다. 자, have a drink를 같이 하자.
0: 오, 덩어리.
1: 맞아요.
0: 예.
1: 누구와? 그와. 언제? 조만간.
0: 오케이?
1: 조만간이요? 조만간이 뭐가 있을까요? 앞에 스펠링 하나만 좀 힌트 주세요.
0: 오케이, 조만간. 아니, 이거는 그냥 의역을 너무 해가지고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금방, 곧.
1: 아, 슨.
0: 네.
1: 그렇게 좀 직역 좀 부탁드릴게요.
0: 금방 제임스랑 곧 제임스랑 이렇게 잘 얘기 안 하기 때문에 좀 의역을 한 건데. 그래서 저는 직역을 진짜 사실은 좋아해요. Okay, so let's have a drink with him soon. Check it out. You got it. 자, 우리 음료나 술을 나타내는 단어 뭐가 나왔어요?
1: Drink.
0: All right, there you go. 얘는 맥락에 따라 술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단순한 음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읽을 때 드링크가 아니라 우리 발음 어떻게 했어요?
1: Drink.
0: 그렇죠. 지금 보시면 상훈 씨 입모양이 굉장히 모아졌습니다. 그 얘기는 R 발음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R 발음할 때 너무 편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모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D하고 R이 충돌을 하면서 약간 지읒 비슷하죠? 자, drink, drink.
1: Drink.
0: 아하.
1: Drink.
0: There you go. 자, drink도 잡았고요. 우리 한잔한다는 거 덩어리로 아까 상훈 씨가 이미 발견했어요. What
1: 네.
0: is it?
1: Have a drink.
0: Have a drink. There you go. 얘를 덩어리로 잡는 거예요. 그러면 한잔 했다 그러면 have가 아니라
1: Had a drink.
0: had a drink. We had a drink. 이렇게 충분히 응용이 가능하잖아요.
1: 네.
0: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해볼까요? 너 한잔 할래? 직역하면 너 한잔 하고 싶어? 이거 어떻게 할까요?
1: Did you?
0: 현재형이죠. 왜? 과거 하면 안 되죠. 너 한잔 하고 싶어?
1: Do you have a drink?
0: Do you have a drink? 그건 너 한잔 마시냐? 이런 뜻이죠. 너 한잔 마시고 싶어?
1: Do you want to have a drink?
0: 그렇죠. want to가 들어가야 되죠. Do you want to have a drink? 자, 두 번째. 우리 어제 한잔 했어. 우리 어제 한잔 했어.
1: We had a drink yesterday.
0: 그렇죠. There you go. We have가 아니라 we had a drink. yesterday. 한잔했다.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자, 첫 번째 거는 뭐뭐 하고 싶다가 조금 들어가서 난이도가 좀 있어요.
1: 네.
0: 그렇죠? 자, 두 문장 같이 낭독해 보실게요. Hey, do you want to have a drink?
1: Do you want to have a drink?
0: We had a drink yesterday.
1: Oh, we had a drink yesterday.
0: 자, 그리고
1: 네?
0: 참고로 have a drink도 좋고요. 같은 표현이 또 하나 있어요. 잡는 거. G로
1: Catch,
0: 시작해요. 아,
1: get,
0: 비슷한데. G로 시작하는 grab.
1: grab.
0: 얘도 덩어리화 되어 있는, 굳어져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Okay? So grab a drink or have a drink. Do you want to grab a drink after work?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죠. 나쁘지 않죠, 그렇죠?
1: Yeah.
0: Right. 본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have a drink with him soon.
1: Let's have a drink with him soon.
0: Alright. 자, 이렇게 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ell, he is the only nice boss here. Well, he is the only nice boss here. Let's have a drink with him soon. Let's have a drink with him soon.
0: 자, 정리하는 느낌으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Did you hear? James is quitting. Did you hear? James is quitting.
2: Oh no, he is such a nice boss. Oh no, he is such a nice boss.

0: Well, he is the only nice boss here. Well, he is the only nice boss here.
1: Let's have a drink with him soon. Let's have a drink with him soon.
2: Okay, you guys. 미션 문장 안에 숨어있는 우리 핵심 패턴으로 입영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뼈대 패턴, 그래서 frame patterns라고 저는 부르는데 목소리 크게 해서 꼭 해주시고요.
3: 네.
2: 실감나게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3: 아, 그렇죠. 살려서.
2: 네네네. 목소리 살려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Did you do something right? So, did you 동사원형 쓰면 과거에 뭐 했니? 라는 느낌. 요것을 열심히 연습해서 Were you, did you 이거 구분이 돼야 돼요.
3: 네.
2: 자, 갑니다. 너 들었어? 너 들었니?
4: Hey, hey, hey. Did you hear?
2: 너 들었니?
4: Did you hear?
2: 그렇죠. 이 정도 연기는 해줘야 돼요.
4: Nobody know.
2: So, did you hear? 두 번째. 너 그 티켓 샀어? 나 분명히 사라 그랬다. 너 그 티켓 샀어?
4: Hey, did you buy the ticket?
2: 저기 그 티켓 사셨어요?
4: Did you buy the ticket?
2: 그렇죠. Did you buy the
4: Hey, 왜 하셨어?
2: Why didn't you buy it? 이렇게 쓴다든가. 자, 세 번째. 너 아침 먹었어?
4: Did you have a breakfast?
2: 어? Did you have a? Or?
4: Sorry. 어. Did you have breakfast?
2: 어? 당신 아침 먹었나요?
4: Did you have breakfast?
2: Did you have breakfast? 성훈 씨 아직도 이거 너무 힘들어하는 거 같아요.
3: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발음이에요.
2: 그렇죠. Break, 그러니까 break이라고 하지 마시고 거의 break.
4: Breakfast.
2: Breakfast.
3: 이래서 breakfast. 아침을 못 얻어먹나 봐.
2: Okay.
3: Breakfast.
2: 자. 그래서 그런 거 맞죠? Alright, 이렇게 해봤고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Alright, the only 명사, 유일한 명사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밖에 없다라는 얘기 결국에는 자, 첫 번째, 그는 여기에서 유일하게 친절한 상사라고 유일하게 나이스한 상사야.
4: He is the only nice boss here.
2: 그죠? He is the only nice boss here. Okay, 두 번째, 그녀가 여기에서 유일한 의사예요.
4: Oh. She is the only doctor here.
2: Beautiful. She is the only doctor here. One more. 여기에서 제가 유일한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저만 그런 거예요? 저만 그래요?
4: Am I the only one here?
2: 어, 상우 씨가 만약에 외국에서 진짜 이걸 했다. 갑자기 영어 막 폭탄이 들어올 겁니다.
3: 잘하는 줄 알고.
2: 너무 잘하는 줄
3: 그때부터. 알고. I'm sorry. I 네, beg your pardon.
2: 안 돼요. I beg your pardon. Oh, no, no. Okay, 좋습니다. 그러면 입영자 패턴 한 거 상우 씨 달려볼까요?
3: 네. 너 들었어?
4: Did you hear?
3: 너 그 티켓 샀어?
4: Did you buy the ticket?
3: 너 아침 먹었어?
4: Did you have breakfast?
3: 그는 여기에서 유일하게 친절한 상사야.
4: He is the only nice boss here.
3: 그녀가 여기에서 유일한 의사예요.
4: She is the only doctor here.
3: 여기에서 제가 유일한 사람인가요? 저만 그런가요?
4: Am I the only one here?
2: Alright, you guys. 미션 다 같이 해결할게요. 미션 해결!
5: No. Did you hear?
6: Huh?
5: James is quitting.
6: Oh no. He is such a nice boss.
5: Oh well. He is the only nice boss here.
6: Let's have a drink with him soon.
5: Oh, that's a good idea.
6: You pay.
5: Yeah. 어? 또 내가?
7: Yes.
2: All right. 수고 많으셨습니다. All right, all right. 자, 그럼 어제 드린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짧죠? 아, 내 다리가 아파. 내 다리가 아파. 복수로 친다면은
4: My legs hurt.
2: 그렇죠. 복수니까 hurts가 아니라 hurt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이죠. The only 명사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그녀가 여기 유일한 간호사예요.
3: 아.
2: 간호사는 그녀밖에 여기 없습니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녀가 여기 유일한 간호사다.
3: 오늘 뭐 배우신 쉽겠어요? 거에서 뭐 사실 간호사라는 단어만 아시면 그렇죠? 충분히 해보실 수 있을 것 네. 같은 영작이에요.
2: 그렇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 올리셔야 될까요?
3: EBS 이희왕 초보 영어 홈페이지 올려주세요.
2: 네, 틀려도 되니까 많이 도전해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잉글리시 트레이너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1: 참 금요일 또 여행 영어를 배워서 또 신나기도 하고요.
0: 네네네네.
1: 또 뭐 마지막 또 주말 또 맞이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0: 그렇죠. 그냥 맞이하는 것보다 뭔가 파이팅을 외치면서 가는 거, 뭔가 공부 열심히 하고 가는 것도 다르거든요.
1: 네.
0: 자, 오늘은요. 다운타운에서 벼룩시장 구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동네마다 다 이런 게 하나씩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뉴저지에 살았잖아요.
1: Yeah.
0: 그 바로 건너서 이제 뉴욕이 있어요.
1: 네.
0: 거기에 다운타운에 가면 이 벼룩시장 구경하는 게 그냥 재미입니다.
1: 재밌죠. 우리나라에서도 생각보다 이제 벼룩시장도 많이 하고 요즘에 뭐 사실 그게 그건데
0: 네네.
1: 이름을 팝업 스토어 해가지고
0: 잠깐만
1: 그게
0: 맞네요.
1: 벼룩시장 아니에요 사실?
0: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또 실제로 뭐 좋은 물건을 구매하는 것도 있지만 그 재미
1: 맞아요.
0: 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벼룩시장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최대한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은요. 이 근처에 벼룩 시장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1: 일단은 뭐
0: 네.
1: 있나요? 요거도 해봐야 되고
0: 오.
1: 벼룩 시장을 영어로도 바꿔봐야 되고요.
0: 요거 단어를 좀
1: 네.
0: 알아야죠. 두 번째 미션입니다. 오, 그렇게 멀진 않네요. 이거 되겠습니까?
1: 되죠, 되죠. 이거 예전에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렇게
0: 맞아요.
1: 멀진 않군요도 있는데, 아, 멀진 않군요 이거지만 그렇게라는
0: 그렇게
1: 양념이 또 하나 들어가 주면은
0: 맞습니다.
1: 말맛이 살죠.
0: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 복습의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1: 네.
0: 틀리셔도 되니까 미리 한번 바꿔보도록 하세요. 어떻게 공상치 보내볼까요?
1: 자신 있게 가볼게요.
0: Alright.
1: 시작.
0: 영어
1: 영어
0: 합시다.
1: 합시다.
0: 도전합시다.
2: Oh, excuse me.
3: Yes,
2: 이
3: ma'am.
2: 근처에 벼룩 시장이 있나요?
3: Sorry?
2: 그러니까 is there a flea market nearby?
3: Oh, a flea market?
2: Yeah.
3: There's one between 3rd Street and 7th Avenue.
2: 그러니까 7번 에비뉴에 3rd Street로 go 하면 되는 거예요?
3: It's between 3rd
2: 아,
3: Street
2: between.
3: and 7th Avenue.
2: 그 사이. 아, 사이까지. 오케이, 오케이. 뭐 그렇게 멀진 않네요. That's not that far.
3: Oh, not that far.
2: 오, 오케이,
3: No,
2: 오케이,
3: no, no.
2: 됐다.
3: You'll see an alley next to Mayu Pharmacy.
2: Mayu Pharmacy.
3: You'll see an alley.
2: Alley? 앨리스 마유스 파머시. 앨리와 마유의 약국?
3: An alley. You know an alley?
2: I don't know,
3: Like a
2: Ellie.
3: small path?
2: 아, 뭔가 골목길? 골목? A small street?
3: Yes,
2: 아,
3: yes, yeah.
2: 오케이.
3: Next to Mayu
2: 아,
3: Pharmacy.
2: 오케이. Thank you so much.
0: 네, 잘 봤습니다. 아, 꽁상씨가 굉장히 자신 있어 하는 단어는 팍팍 나왔던 것 같아요.
1: 네.
0: 보니까. 그런데 슬프게도 오늘은 거의 못 알아들었던 것 같습니다. 청취가 너무 안 됐던 것
1: 아니,
0: 같아요. 네.
1: 사실 길을 물어봤을 때 저렇게까지 빠르게 대답하면 사실 모르죠.
0: 아, 아니, 그래도 알아들어야 됩니다.
1: 그래요.
0: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반복이기도 하고 오늘 길 이름이 좀 많이 나와서 헷갈렸죠.
1: 네,
0: 몇
1: 에베뉴
0: 번과
1: 이런
0: 몇
1: 건
0: 번.
1: 알아들었어요.
0: 오, you did? 오케이.
1: 그 앞이 쉽지 않네요.
0: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이상하게 별거 아닌데 몇 번과 몇 번과에도 숫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1: 네.
0: 그러면 순간 머릿속에서 저거 뭐몇 번이라고? 이거랑 언어랑 동시에 들어오면서 엄청 헷갈리게 돼 있습니다.
1: 맞아요.
0: It's okay. 자, 아무튼 오늘은 좀 많이 못 알아들은 느낌이었던 것 같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것 같아요.
1: 네.
0: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0: Is there a flea market around here?
1: There's one between 3rd Street and 7th Avenue.
0: Oh, it's not that far.
1: You'll see an alley next to Mayu Pharmacy.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자, 오늘의 미션 문장부터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 근처에 벼룩시장 있나요? 이 부분은 꽁상 씨가 굉장히 자신감

0: 플리 마켓. 오, 스펠링도. 아이, 또 제가
1: 오, 좀
0: 훌륭하시네요.
1: 어렵네요.
0: 또 유치하는 사람으로서 다 알죠. 그리고
1: 네네네네.
0: around here, 이 근처에.
1: 아하, 오케이, 오케이. 자, 요거는 이제 상훈 씨가 많이 알고 있는 단어기 때문에 좀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아는 만큼 나오고 들리는 거예요.
0: 옛날에는
1: 그쵸?
0: free market, FREE로 자유시장인 줄
1: 아,
0: 알았어요.
1: 자유시장.
0: 벼룩시장인데 왜 자꾸 free market이면 그걸
1: 근데
0: 자유시장 하지? 이렇게
1: 약간
0: 생각했었거든요.
1: 아이디어가 느낌이 비슷해서 그러지 않을까? 약간 프리스타일 같은 느낌이니까. 오케이, 오케이. 자, 맞는지 한번 스펠링 확인해 보겠습니다. Is there a flea market around here? Check it out. Yes. 정확히 스펠링 맞았습니다. 벼룩 시장. 여러분, flea가 진짜 literally 문자 그대로 벼룩이란 뜻 맞아요. flea market. 그런데 스펠링 진짜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발음이 같은데
0: 같네요.
1: 스펠링이 좀 다르잖아요?
0: 여기 이 모음이 하나 차이가
1: 네.
0: 나는데요.
1: 혹시 상훈 씨, 저 요것도 아실까요?
0: 알겠습니까? 아니야.
1: 오케이, 오케이.
0: 이것도 겨우 여기 왕초보 하면서 배운대요.
1: 죄송해요. 자, free는 아니에요. 그렇죠? free는 아니야. 자유로운은 아니에요. 자, flee라고 하는 거는요, 도망가다, 도주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얘도 회화체에서 꽤 많이 나오고 영어에서도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돼요. flee, 과거는 fled가 되겠고요.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아무튼 요거는 벼룩시장 할땐 요렇게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근처에라고 얘기를 하려고 아무 데나가 아니죠. 이 근처에. 어떻게 했죠?
0: Around here?
1: Around here. 자, 요거는 덩어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So is there a flea market around here? 이 근처에? 라는 거 문장 뒤에 좀 넣어봤네요. 자, 우리도 두 개만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자, 이거 해볼게요. 무엇이 이 근처에 있나요? 이 근처에 뭐가 있어요?
0: Oh, what is around here?
1: 오, 좋아요. What is around here? What's around here? 사실 이거는 해외에 이제 여행을 가서요. 뭐 호텔에 직원한테 물어본다든가 솔직히 사용 빈도가 굉장히 높아요. Hey, what's around here? 이러면 어, 뭐 거기에 뭐 fountains도 있고 zoo도 있고 뭐 대답이 다양하겠죠. 자, how about this? Nothing이 아무것도 아닌 거죠.
0: 맞아요.
1: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Nothing 활용해서 아, 이 근처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근처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0: Oh, there is nothing around here.
1: 아, 그렇죠. There is nothing around here. 이런 식으로, 오케이? 뭐 어떤 호텔을 갔는데 거기는 그 호텔만 덜렁 있고 주위에 아무것도 없다. There's nothing around here.
0: 요거 대신에 nearby 써도 돼요?
1: Nearby도
0: nearby?
1: 근데 조금 격식의 느낌이 있죠. 딱딱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화체에서 추천하는 거는 around here. 오케이? 근데 옵션을 알아두면 훨씬 좋죠.
0: 네.
1: Very, very nice. 오케이? 자, 그러면은 문장 낭독해 볼게요. What's around here?
0: What's around here?
1: There is nothing around here.
0: There is nothing around here.
1: 네, 그리고 상훈 씨가 이미 좀 알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여기 지금 is there 얘는 there is라고 하는 걸 질문형으로 바꾼 것뿐이에요. So 여기 there is죠? 뭐가 있다.
0: 네.
1: 여긴 있니? 이렇게 질문형으로 바뀐 것뿐입니다. 자, 본문도 읽어볼게요, you guys. Is there a flea market around here?
0: Is there a flea market around here?
1: Alright, 자, 대답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오, 막 숫자 나오고 3번 가하고 7번 에비뉴 사이에 하나 있어요. 이렇게 가로지르면서.
0: 자, 있어요. 그죠? Between 사이에 세 번째 길과 그리고 7번 에비뉴에
1: 네. 사이에.
0: 네,
1: 사이에.
0: 사이에 있다.
1: 아하, 하나
0: 아, 하나
1: 있다.
0: 있다. 하나를 쓰면 되겠네요.
1: Yes.
0: There's one. There's one
1: 아하.
0: between Third Street and Seventh Avenue.
1: 저기 혀 괜찮으신가요, 오늘?
0: 혀에 쥐나겠어요.
1: 네. Third Street 그리고 Seventh Avenue.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There's one. That's right. 여기선 단순하게 하나가 있다. There's one. 하나가 있어요. 요거, 요거 사이에. 자, 이거를 제가 따로 설명하려고 한 거는 아닌데, 우리가 길 이름이 외국에도 굉장히 다양해요.
0: 맞아요.
1: Street도 있고, Avenue도 있고, Lane도 있고, 무슨 뭐, 무슨 Road 이런 것도 있고요. Drive도 있고, 엄청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Street하고 Avenue는요, 뉴욕시리 있죠. Manhattan. 거기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아이고, 거기선 그것만 쓰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 그것만은 아니에요. 사실, place라는 것도 가끔 있거든요. 아무튼, 아, 이게 차이가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굉장히 애매하긴 합니다.

0: 스트리트하고 에비뉴 둘다몇번가 혹은 거리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에비뉴가 더 길이 커요. 네, 길이 굉장히 크고요. 스트리트는 조금 조목하다고 하나요? 그말
1: 네.
0: 뭐라 그러죠? 굉장히 조금조금한
1: 네, 오밀조
0: 얇은 오밀조밀? Something like
1: 그건
0: that?
1: 아닌데요.
0: 촘촘한?
1: 네.
0: Right.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맨해튼을 가게 되면 에비뉴는 듬성듬성 이렇게 되고요. Right. 길도 크고. 근데 스트리트 같은 경우에는 다 자잔하게 계속 있습니다. 오케이. 길도 좁고요.
1: 네, 좁은 길을 보통 뭐 스트리트,
0: 맞아요.
1: 좀큰
0: 맞아요.
1: 길을 에베니 이런
0: That's
1: 느낌으로
0: correct.
1: 생각하면 되겠네요.
0: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단순하게 거의 길 이름은요. Street Avenue 둘다 대문자를 쓰게 돼요. 네,
1: 그러네요.
0: 왜냐면 고유 명사 사람 이름인 것처럼 취급을 하거든요. 첫 번째 철자 대문자로 씁니다. 오케이. 자,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주인공은 바로 요 친구예요. 이거 뭐죠? 아,
1: 사이에.
0: 맞아요.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에. So 여기서는 Third Street과 Seventh Avenue라는 거 사이에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나와 그녀 사이에는 비밀이 없어. 자, 일단은 비밀이 없다 하면 어떻게 할까요? There is no까지만 드릴게요.
1: There is no secret
0: Okay. 나와 그녀 사이에.
1: between me and her.
0: 그렇죠. Between me and her. There's no secret between me and her. Okay. We are that close. 가깝다고 이러면서. 자, how about this? Second Street하고 Third Street 사이에 카페가 있어. 자, 카페가 있어. 어떻게 할까요?
1: There is a cafe.
0: 그러면은 Second Street과 Third Street 사이에.
1: Between Second Street and Third Street.
0: Beautiful. Alright. 그래서 남한테 길을 알려줄 때, 어떤 위치를 알려줄 때도 쓸수 있겠죠.
1: 네.
0: Yep.
1: A and B.
0: 여기서는
1: A and B.
0: That's right. Between. 나왔습니다. 길어 보이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you guys. There is no secret between me and her.
1: There is no secret between me and her.
0: Alright, there is a cafe between Second Street and Third Street.
1: There is a cafe between Second Street and Third Street.
0: Alright, 이런 식으로 뭐가 있다, 사이에 있다, between. Alright, 자 본문도 여러분 같이 읽어볼게요. There's one between Third Street and Seventh Avenue.
1: There's one between Third Street and Seventh Avenue.
0: Alright. 참고로, Avenue는 줄여서 AVE라고도 표기하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treet도 ST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s there a flea market around here? Is there a flea market around here? There's one between Third Street and Seventh Avenue. There's one between Third Street and Seventh Avenue.
0: Okay, 자, 다음 문장 한번 볼게요. 미션인데요. 문장이 짧은 편이죠? 네, 근데 보통 짧은 게더 헷갈릴 수 있거든요.
1: 맞아요. Oh, it's 지금 거기가 not that 땡땡. 그렇게 하지 않네요. 멀진 않네요. Not that far. 그렇죠?
0: Far? Is
1: Yeah.
0: that it? Okay. 이거 사실 최근에 나오긴 했습니다. 오늘 형태가. Alright.
1: 네.
0: 자, 맞는지 한번 볼게요. Far. It's not that far. 이라고 했네요. 먼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far. 되겠죠? 이것도 간단하지만 발음 한번 해보실게요. Okay. Par, pa, fa. 다안 되고요. F니까 입술이 붙으면 안 됩니다. 아랫입술 위에 윗니 올려놓고 F, F, F 이렇게 가는데 마지막에 R 끝내줘야 돼요. For, for.
1: Far,
0: Yes. 오케이.
1: far,
0: 그럼 상우 씨 반대로 가까운이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1: close.
0: 오케이. Can you write that down, please?
1: 최근에
0: 깜짝이야.
1: 이제
0: 어지러웠어요.
1: close랑 스펠링은 같은데,
0: 아.
1: 그렇죠?
0: 발음 어떻게 한다고요?
1: close.
0: Okay. 좋습니다. 상훈 씨가 아주 좋은 것을 포인트 했죠. 닫다라는 동사로 쓸 때는 close,
1: z,
0: z에 가깝게. 가까운이라는 형용사로 쓸 때는
1: close.
0: s에 가깝게. close, close. 이렇게 두개 알아두시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냥 뭔가 형용사다라고 쓰질 않았어요.
1: 네.
0: It's not far. 이러면 멀지 않아요. 그죠? It's not far. 그건 멀지 않다. 근데 it's not that far. that을 하나 넣었죠.

0: 어떻게 멀지 않다.
1: 아니 뭐 그렇게 멀진 않네요.
0: 그렇습니다. There you go. 이거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형용사 앞에 that을 넣어서 그렇게 형용사, 그렇게나 형용사, 뭔가 강조해 주는 그런 느낌, 그렇죠? 단순히 형용사가 아니라. So for example, right?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건 안 비싸.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안 비싸.
1: Oh, it's not expensive.
0: It's not expensive, right? 그러면 그거 그렇게 비싸진 않아. 이러면 어떨까요?
1: Hey, it's not that expensive.
0: 그렇죠? Oh, what a nice watch. 그런데, it must be expensive, right? 그러면?
1: Oh, it's not that expensive.
0: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가 가능하니까.
1: It's used.
0: Oh, it is. Yeah. 근데 중국어 또 비싼 것도 많은데요.
1: Holy moly. Holy
0: moly. 오케이,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못된 거를 형용사로 뭐라고 하죠? 못된 거?
1: 못된 거?
0: 뭐라고 그럴까?
1: Bad.
0: Bad도 쓸 때가 있긴 한데 그것보다 성격을 나타내서 mean이라는 게 있어요.
1: Mean.
0: M-E-A-N. Mean. Right? 그럼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녀가 그렇게 못됐니? 어우, 그녀가 그렇게나 못됐어?
1: Oh, is she that mean?
0: 그죠. Is she that mean?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나를 강조하고 싶으면 여기다 억양을 많이 주시면 돼요.
1: Yeah, that mean. 네,
0: 그렇게 비싸진 않다. 그렇게 못됐니? 느낌 맞죠?
1: Yeah.
0: 오케이. 자, 요거 낭독해 볼 텐데 표정 살리면서 한번 해 보세요. It's not that expensive.
1: Oh, it's not that expensive.
0: Is she that mean?
1: Is she that mean?
0: All right. 자, 요것도 한번 해 볼게요. Oh, it's not that far.
1: Oh, it's not that far.
0: 오, 그렇게 멀진 않았네요. 생각보다. 그렇죠? 자, 이랬을 때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아, 이거를 또 알아듣지를 못했죠. 마유 약국 옆에 골목이 이제 보일 거예요. 자, 거기로 가라 가 되겠네요.
1: You will see. 당신은 보일 거예요. 보게 될 거다. 뭐를? 뭐? Next. 아, 골목? 어? 잠시만요.
0: 지금 끊는 것 같아요. 지금.
1: 에. 자, next to Mayu Pharmacy.
0: 그게 뭘까요?
1: 마유 약국 옆에.
0: 뭐가
1: 골목이
0: 보일, 거예요?
1: 보일 것이다.
0: 아, 그럼 뭐가 what's missing then?
1: 골목이 오케이. 안 들어갔어요.
0: Alright.
1: 어 근데 아까 약간 사람 이름처럼 엘리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엘리가 사람이죠.
0: 아, 그죠 여자 이름 중에 네, 있죠.
1: 엘리, 네. 뭐 엘리자.
0: 스펠링이 좀 달라요.
1: 스펠링 달라요? 네. 엘리는 맞아요. 골목이.
0: 야.
1: 다들 모르시나 봐.
0: 근데 골목 아마 이것도 생각해 보지 않지 않을까. 다 또 스트릿만 생각이 나니까.
1: 에얼리. 이것도 잘못 쓰면 어디 저기 뭐 시켜야 될 것 같고 해외에서.
0: 아 그렇습니까? 오케이.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1: 에얼리.
0: You'll see an alley. Alley next to my pharmacy. 맞는지? Check it out.
1: 아,
0: almost. E가 들어갑니다. A-L-L. E-Y라고 해서 이게 골목, 아주 자, 아, 얇은, 뭐 좁은 골목이라고 네. 할 수 있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단어 많이 알아야 된다고.
1: 네, 맞아요. 네,
0: 골목, 이거는 무조건이죠. 자, 그리고요. 오,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마유 파머시 뒤에 있대요?
1: 아니요. 옆에 있대요.
0: 뭐 어떻게 알 수 있죠?
1: Next.
0: 네, 이거. 근데 next까지만 쓰면 다음이란 뜻이죠.
1: Next to.
0: 그렇죠. There you go. Next to. 빠르게 발음을 하면 연음이 생기면서 next to. Next to 무엇 하면 그거 옆에가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뭐 이런 건물이 될 수도 있지만 사람 옆일 수도 있고
1: 그리고 right? 옆집일 수도 있잖아. Next to door가 옆집 아니에요?
0: 아 그거는 이제 next doors라고 하는
1: 다른 거
0: 덩어리 표현이. 아 근데 그것도 좋은 말이에요. 결국에 옆에라는 느낌을 next가 준다는 거거든요.
1: 아 그럼 그때 to 없이 next door.
0: Next door 뭐 next door neighbor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 옆집 neighbor, right? 오케이, so 얘는 그냥 next to 명사면 명사 옆. 폐라는 전체 또 덩어리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까요? 내 사무실은 그 카페 옆에 있어. 내 사무실은 옆에 있어 그 카페.
1: My office is next to the cafe.
0: 그렇죠. My office is next to the cafe. Perfect. How about this? 나 서 있어 그 문 옆에. 나 그 문 옆에 서 있어. 나 안 보이니? 이러면서.
1: Oh, I stand.
0: 진행형이죠.
1: I am standing next to the door.
0: 그렇죠. Next to the door. 자, 이거는 이제 소개팅을 나간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나는 얘기했는데 이 여자분이 I don't see you. 계속 I don't see you.
1: Yeah, I'm red shirt.
0: What? 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1: 슬프네요.
0: 슬픈 스토리.
1: 아, 요거는

0: 또 약간 경험담?
1: 에이, 우리 talking about. 네. 자,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So, my office is next to the cafe. 옆에 있다. And I am standing next to the door. 그문 옆에. Alright? So, 옆에도 되고, 옆에 있는도 되는 겁니다. 그쵸?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목소리 내서. My office is next to the cafe.
0: My office is next to the cafe.
1: Alright. I am standing next to the door.
0: I am standing next to the
1: There
0: door.
1: you go. 자, 그리고 참고로 오늘은 쓰지 않겠지만 next to 대신에 beside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뭐뭐 옆에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필기를 하나 해 두시면 다음번에 또쓸수 있겠죠, 우리?
0: 이거 우리 그 중급 영어 이런 거할 때, 그러니까 중학교 영어 할때 엄청 많이 배웠었는데
1: 진짜?
0: 너무 오랜만에 써요. 우리는 beside를 더 많이 써요.
1: 아, 오히려
0: 옆에 beside.
1: 얘는 모르겠어요. 항상 그렇진 않은데 제가 느꼈을 때 조금 더 격식의 약간 시적인 느낌? 네, 이런 거할때좀 많이 쓰는데요. 아니, 둘다 씁니다. 알아두세요, 둘 다. 자, 그리고요. pharmacy가 뭐라고요?
0: 약국이요.
1: 이거 말고요. 실제로 요런 단어 들어봤나요?
0: drugstore 많이 들어봤죠.
1: drugstore. 오케이. 이거는 나라에 따라 쓰는 게 다를 때도 있긴 하지만요. 엄밀히 따진다면은 pharmacy는 이제 그 약을 파는 곳이에요.
0: 네.
1: 정말 말 그대로. 근데 drugstore 같은 경우에는 이거 말고도 다른 것들도 팔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뭐 과자를 팔 수도 있고요.
0: 아, 그런 뭔가 토탈샵 같은
1: 맞아요.
0: 느낌.
1: 그런
0: 그래서
1: 것들.
0: 과자도 팔고, 뭐 화장품도 팔고, 옆에 보면은 그 약국도 좀 있는.
1: 맞아요. 네, 그런 전문점이라기보다는 일단 약을 팔지만 또 사이드로 이것저것 파는 곳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에서는 거의 pharmacy를 썼던 기억이 있어요. Okay, so. It's up to you. 요게 약에 좀 집중한 파트다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참고로 상훈 씨, 약사를 뭐라고 할까요? 이거 스펠링 거의 다 똑같아요. 뒤에만 달라요. Y만 바꾸면 됩니다.
0: 아니, 제가 또, 아이, 또 약사.
1: 상훈 씨알것 같은데?
0: 그쵸.
1: Pharmacy. 아이.
0: Pharmacer.
1: 와, 생각도 못했다.
0: 뭐였어?
1: 무슨 그, 오!
0: Pharmacize?
1: 아,
0: Pharma?
1: 스트레스 받아. 못 맞추니까 스트레스 받아요.
0: Pharmacist?
1: Pharmacist.
0: Pharmacist.
1: 알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완성 똑같아요. 네, 똑같은데, pharmacy 하면은 약국, pharmacist 하면은 약사. 요거까지는 알아야겠죠, 우리
0: 아, 이거 꼭 외워야겠어.
1: 솔직히, 그렇죠? 오케이, very nice.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You see an alley next to my pharmacy.
0: You see an alley next to my pharmacy.
1: Pharmacy, alright? 자, 좋습니다. 두 문장 또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Oh, it's not that far. Oh, it's not that far.
1: 자, 전체 대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Is there a flea market around here? Is there a flea market around here?
2: There is one between 3rd Street and 7th Avenue. There is one between 3rd Street and 7th Avenue.
1: Oh, it's not that far. Oh, it's not that far.
2: You'll see an alley next to Mayu Pharmacy. You'll see an alley next to Mayu Pharmacy.
1: 알라이트, 다 같이 목소리 내서 입영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이 근처에를 활용할게요. Around here. 이 근처에 벼룩시장 있나요?
0: Is there a flea market around here?
1: 그렇죠. Is there a flea market around here? 두 번째, 이 근처에 뭐가 있어?
0: What's around here?
1: 그렇죠. What's around here? One more. 이 근처엔 아무것도 없어.
0: Oh, there is nothing around here.
1: 그렇죠. There is nothing

0: absolutely nothing around here. 자, 두 번째입니다. That 형용사. 그렇게나 뭐뭐한. 자, 갑니다. 오, 그렇게 멀진 않네요. 그건 그렇게 멀진 않네요.
1: It's not that far.
0: 그죠? It's not that far, right? 그거 그렇게 비싸진 않아.
1: It's not that expensive.
0: 그죠? It's not that expensive.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못된 거 뭐였죠 아까?
1: Mean.
0: Mean, right? 그녀가, 걔가 그렇게 못됐니?
1: Oh, hey, is she that mean?
0: Is she that mean? 이렇게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병자 패턴 상훈 씨 혼자 해볼까요?
2: 네. 이 근처에 벼룩시장 있나요? Is there a flea market around here? 이 근처에 뭐가 있어? What's around here? 이 근처엔 아무것도 없어. There is nothing around here. 오, 그렇게 멀진 않네요. Oh, it's not that far. 그거 그렇게 비싸진 않아. It's not that expensive. 걔가, 그녀가 그렇게 못됐니? Is she that mean?
0: Alright,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히 배웠으니까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미션 해결!
3: Oh, excuse me.
4: Yes?
3: Is there a flea market around here?
4: Ah, there's one between 3rd Street and 7th Avenue.
3: Oh, it's not that far.
4: Oh, you'll see an alley next to my pharmacy.
3: Oh, next to my pharmacy.
4: Yeah.
3: Okay, thank you.
4: No props.
2: 재밌겠다.
0: Alright.
5: Yes.
0: You guys made it. Alright. 자, 그러면 어제 드린 우리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그녀가 여기 유일한 간호사예요. 간호사는 여기에 그녀밖에 없다라는 느낌. So, she is the, 뭐라고요?
1: The only nurse.
0: 그렇죠. 그리고 여기니까
1: here.
0: So, she is the only nurse here.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이병적 패턴이죠. 형용사 앞에 that을 넣어서 that 형용사.
1: 아하.
0: 그렇게 형용사한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오늘은 그렇게 덥지는 않아. 오늘은 덥지 않아가 아니라 오늘은 그렇게 덥지는 않아.
1: 아,
0: 느낌 와요.
2: 어, 저는 지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0: 오케이.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 올리셔야 되나요?
2: 자, 자신감 있게 EBS 이왕초보용 홈페이지에 네. 올려주시면 됩니다.
0: 정말 다 틀려도 됩니다.
2: 아무 상관없습니다.
0: 용기 내가지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말 푹 쉬시고요.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잉글리시 트레이너 마이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1: 예. 또 한 주가 시작이 됐고요.
0: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1: 한 주 시작은 가정 영어입니다.
0: 그럼요. 가볍게 또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엄마를 닮아 약간 다행이다 이러면서 아이가 누구와 닮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1: 참 이게 그 아쉽거리입니다.
0: 그러니까
1: 예,
0: 그렇습니다.
1: 예, 꼭 이게 뭐 아이들이 있는 집은 아빠 닮았구나 엄마 닮았구나 이런 거 많이 합니다.
0: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아들은 엄마를 좀 더 닮고 뭐 딸은 아빠를 닮고.
1: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우리 마유쌤에서 머리만 요만큼 길면은 딱 마유쌤 엄마. 똑같이 생기셨어요.
0: 여기 깜짝 놀라실 수 있습니다. 네. 보셨잖아요, 그죠?
1: 전에 만났는데, 형님 할 뻔했어요. 어머님.
0: 아, 그렇습니다. 예. 제가 봐도 좀 놀라울 정도인데. 자, 아무튼 요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일단은 미션을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요거 한번 해봐야죠.
1: 참 우리말로 많이 하는 건데 이걸 막상 영어로 하려니까
2: 그러니까요.
1: 조금 헷갈리네요.
0: 그것도 그냥 닮은 것도 아니라 똑 닮았대요. 자, 두 번째 미션이죠. 그럴지도 그래도 코는 내 코를 닮았네.
2: 아...
0: 뭔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패턴이요. 감 오죠, 조금.
2: 네.
0: Alright. 자, 어떻게 꽁상 씨 보내볼까요?
1: 가볼게요.
0: Alright. 시작. 영어 합시다. 도전합시다.
1: 와, 아니 아들이 엄마랑 똑 닮았네.
3: 응?
1: 어? Your son?
3: Yeah, my son.
1: Looks like
3: yeah.
1: your mother. Ah, sorry, his mother.
3: Oh, my wife.
1: Your wife.
3: Is that a compliment? Is that a compliment? Are you being nice? Is that a good thing?
1: Good thing? Oh, oh, oh. Handsome, handsome.
3: Ah, okay.
1: 그치, 그치. 그럴지도. 그래도 코는 내 코를 닮았네.
3: Me? Looks like me?
1: 그러니까, 야, 이거, His nose looks like your nose.
3: Ah, well, I can't deny that. I can't deny that.
1: 안 닮았다고? 어. 그래, 조금 덜 닮긴 했어.
3: yeah, same nose. Yeah.
0: Okay, 잘 봤습니다. 아, 자, 희한하게도 네. 굉장히 좀 아이러닉한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이번에도요, 저번에도 한번 그랬는데 알아듣는 걸 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말하는 거에서 어쩔 수가 없었던 게 단어가 생소한 게 아마 두 개가 나왔을 겁니다.
1: 예.
0: 한 번에 하나씩.
1: 맞아요, 맞아요. 뭔가 컴플리 뭔가 그렇게 좀 그죠?
0: 아, 그러니까 소리는 들렸죠.
1: 예,
0: 대충은,
1: 예.
0: right?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리를 듣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좀 어휘력이 좀 부족하다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오늘 그것도 알아가게 되죠. 최근에 좀 단어를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
1: 이게 그렇죠? 또 뭐 왕초보의 사명이자 숙제죠.
0: Right. That's right. 자, 제가 확실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Wow, your son looks exactly like his mom. Is that a compliment? Maybe. His nose looks like yours, though. Well, I can't deny that.
0: Alright, you guys. 오늘의 dialogue, 대화문 나와 있습니다. 미션 문장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Alright. 와, 아들이 엄마랑 똑 닮았네. 하고 뭐 이제 친구가 얘기를 했다든가, 그죠?
2: Right.
1: 그러니까. 네. 와우, 감탄사 해주면서. 너의 아들이, your son looks like, 닮았다.
0: 아하.
1: 그의 엄마와
0: 그러면은 예. 빈칸 빼고 한번 싹 읽어주세요.
1: Wow, your son looks like his mom.
0: Does it make sense?
1: Yeah.
0: 말 돼요?
1: 네.
0: 오케이. 그러면 뭔가 양념 없어도 상관은 없는 게 뭔가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1: 똑.
0: 어허.
1: 완전 닮았네 이런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완전.
0: 완전히
1: 항상 제가 항상 뭐 헷갈려하지만 와, 그거 뭐 어떤가요? 어떤 걸까요? 에?
0: 자, 정확하다라고 하는 거.
1: Exactly.
0: Yeah. Is that it?
1: Yeah.
0: Is that it? Okay. 자, 한번 맞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Wow. 봐도 딱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your son이, 당신 아들이 looks like, 근데 looks exactly like, right? 완전히 닮았다. His mom. Perfect. Okay. 자, exactly라고 하는 거는 뭐 똑 닮았다 할 때 그 흔히 말하는 똑의 느낌이지만 정확히죠. 정확히. Okay. 흐트러짐 없이 정확히. 자, 대신에 얘 발음할 때는 상훈 씨가 아까 전에 exactly라고 했는데 그렇게 발음하시면 안 돼요. Okay. 대신에 이 exactly를 발음할 때는요. A의 강세를 세게 주고 해야 돼요. 그래서 T를 거의 탈락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발음을 할 때 exactly가 아니라 exactly. Exactly. 이런 식으로 중간에 A 쪽에다 강세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두 번 다시 들려드릴게요. Exactly. Exactly.
1: Exactly. Exactly.
0: 오케이. 자, 상우 씨는 심지어 T가 더 없어지기는 했는데 아무튼 강세를 여기다 줘야지 뒤쪽으로 줘버린다. 그럼 exactly 하면서 자음 소리를 다 내버리게 되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강세 제대로 주셔야 되고요. 자, 일단은 exactly는 양념일 뿐이에요. 얘가 문장이 없어도 상관은 없는 거죠. 그렇죠? 문장이 구성이 망가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없어선 절대 안 되는 게 있죠. 바로 뭐랑 닮았다라는 거.
1: Yeah.
0: 뭐가 들어가 있어요?
1: Look like.
0: Yes. Check this out. 자, 아마 학창시절에 이거 분명히 보셨을 거예요. Look like 한 다음에 명사. 이게 뭐 사람일 수도 있지만 동물을 닮았다 할 때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물건끼리 비슷하게 생겼다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Look like 명사 하면 명사와 닮다가 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보통 얘를 먼저 배우세요. 그래서 우리 형용사처럼 보인다 할 때 우리 어떻게 쓰죠? 형용사해 보인다?
1: Look 형용사.
0: Look 형용사, 그렇죠? 네. 이제 상훈 씨는 거의 automatic하게 나오지만 look 형용사. 형용사해 보인다라고 쓸 때는 like를 넣으면 안 됩니다.
1: 그렇죠.
0: 근데 많은 분들이 보통 이거를 거의 암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look like 형용사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1: 아, 네. 명사만 이렇게 like를 써줘야 된다.
0: 네, 우리 왕초보 영어에서는 사실 두 개를 다 다룹니다. look 형용사, 형용사해 보이다. 또 하나는 오늘의 version, look like 명사, 명사처럼 생겼다, 명사와 닮다. 오케이?
1: Okay? 네.
0: Alright. 오히려 우리가 look 형용사보다 얘를 더 못 해본 것 같아서 요거 한번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의 언니 이러면 뭐예요? 너의 누나, 너의 언니.
1: Your sister.
0: Your sister. 그럼 이거 한번 해보세요. 너 너희 언니랑 닮았다. 너희 언니처럼 생겼어.
1: 오, 와우. You look like your sister.
0: 그죠? You look like your sister. 그죠? You look your sister가 아니에요. 자, how about this? 사촌이 뭐죠? 사촌?
1: Cousin.
0: Cousin, right? 그럼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녀는 그녀는 내 사촌 닮았어. 내 사촌처럼 생겼어.
1: She looks like my cousin.
0: 그렇죠. She looks like my cousin. 지금 notice 해야 되는 거는 3인칭 단수니까 look이 아니라
1: looks.
0: Looks. Okay? 자, 그리고 뒤에는 형용사 아니라 명사니까 얘가 들어간다는 거.
1: 네.
0: Don't forget. Okay? 두 번, 요거 두 문장 읽어보도록 할게요, you guys. You look like your sister.
1: You look like your sister.
0: 자, 이번에는 oh, she looks like my cousin.
1: Oh, she looks like my cousin.
0: Alright. 자, 그러면 양념 쳐볼까요?
1: 네.
0: 똑 닮았다, 이걸로?
1: Yeah.
0: Okay. 자, 너희 언니랑 똑 닮았어. 쌍둥이인 줄 알았어.
1: Wow. You look exactly like your sister.
0: Beautiful. You look exactly like your sister. 느낌 왔나요?
1: 네.
0: Okay.
1: 사이에 넣어줘야 된다.
0: 그렇죠. Alright. So 여기다가 힘을 꽝 주면 더 좀 강조해 줄 수 있겠죠.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Wow, your son looks exactly like his mom.
1: Wow, your son looks exactly like his son. His mom.
0: His mom.
1: 그
0: right?
1: 아들은 없죠.
0: 그죠? 자, 이랬을 때 약간 그 아빠로서 기분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칭찬이야? 다행이라는 거야? 아니면 뭐야? 무슨 말이야? 이런 느낌. 아빠의 입장에서.
1: 그러니까요. 이거는 일단 못 알아들었어요.
0: 네. 자, 오늘 청취가 잘 안 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유는 사실 이 문장은 구성 자체가 굉장히 심플해요. 하지만 단어가 큰 게 청크가 빵 들어가 있죠. 덩어리가.
1: 청크가 뭐예요?
0: 덩어리 같은 게. Alright? 자, 칭찬. 우리가 칭찬을 영어로 모르면 절대 안 되죠.
1: 그러게요. 칭찬 많이 받는데 왜 칭찬을 영어로 모를까요? 아까 yes. 뭐 complicated는 복잡하다고.
0: 야야야.
1: 뭐 compliment, compliment 뭐 이런 느낌이에요.
0: Yes. 예스. 맞아요. 한번 해보실래요? Compliment. 아이스펠링 틀려도 됩니다.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1: Compliment.
0: 자, 지금 느낌대로 쓴 거죠. 발음 네. 느껴지는 네, 대로. 네. 그렇죠? Compliment. C-O-M-P-L-I-M-E-N-T. Is that a compliment? 맞는지 보겠습니다.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Very, very nice. 그래도 이제 발음이 좀 클리어한 편이었기
1: 맞아요,
0: 때문에
1: 맞아요.
0: 그렇고 실제로 굉장히 좀 발음을 어눌하게 누가 한다던가 후루룩 해버리면 놓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를 확실히 넣어둬야 어느 정도 뭉개지는 발음이 들려도 이해를 할 수 있죠.
1: 네.
0: Alright, so compliment. 자, 앞에 오해 강세 찍을게요. 오해 강세 가면 항상은 아니지만 입모양 대부분 벌려진다고 했었죠. So compliment 하지 마시고요. Compliment, compliment.
1: compliment.
0: 아하.
1: compliment.
0: 네. 이거는 몰라서는 절대 안 됩니다.
1: 맞아요.
0: 그렇죠. 대체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오케이? 아, 나중에 여러분들이 praise 이런 것도 이제 듣게 될 거예요. Praise. 근데 그것도 칭찬은 칭찬이지만 걔는 거의 찬양 수준으로 너무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보통 compliment는 단어로 훨씬 많이 듣게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반대로 요 단어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모욕이라는 단어 아세요?
1: 모욕이요? 목욕은 아는데.
0: 그렇군요. 하고 말고 모욕.
1: 모욕?
0: 칭찬의 반대.
1: 아, 조금만 힌트 주세요.
0: 발음을 드릴게요. 네. 발음하면 왠지 맞추실 것 같아요. 네. Insult. Insult.
1: Insult.
0: Perfect. 오, 스펠링. 오, 좀 스펠링 되시네요.
1: Yeah.
0: I-N-S-U-L-T. That's an insult. 이러면 그건 모욕이다. 칭찬이 아니라. 어느 정도 반대의 또 단어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새로운 단어 알아봤고요. 자, 별거 아닐 수 있지만 간단한 질문 어순. That is 무엇? 이러면 그것은 무엇이다지만 Is that 무엇? 이렇게 주어하고 that하고 비동사 바뀌면 그거 뭐뭔가요? 라고 이제 물어볼 수가 있겠죠. So is that 명사? 그러면 그거 명사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that을 썼죠.
1: 네.
0: 우리가 that이랑 it의 핵심적인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 that 같은 경우에는 방금 얘기한 거에 대해서 또 물어볼 때 아니면 언급할 때 또 그럴 때 자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거리감으로 봤을 때도 it 그것보다는 that 저것이 더 가까운 느낌이 있거든요. 오케이, 영어에서는. 그래서 is that 뭐뭐 이러면 방금 얘기한 거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느낌이 좀 강하다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게 좋은 말인지 아니면은 안 좋다는 얘기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는 good thing이라고 해요. Good thing. 그래서 그거 좋은 건가요? 그게 좋은 거예요?
1: Is that a good thing?
0: That's it. Is that a good thing? Alright. 자, how about this? 실제로 존재하는 거는 real thing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1: Real thing.
0: 자, 한번 해볼게요. 그거 진짜로 있는 거예요, 그게?
1: Is that a real thing?
0: 그죠. Is that a real thing? 자, 중요한 건 뒤에 뭐가 나오느냐 보다는 예. 방금 얘기한 그런 느낌. 이해하셨어요?
1: 네.
0: Okay. So, is that? Is that? Okay.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guys. Is that a good thing?
1: Is that a good thing?
0: Is that a real thing?
1: Is that a real thing?
0: All right. Very, very nice. 자, 그러면 그거 칭찬이야? 요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요거 강세 잊지 마시고요. Is that a compliment?
1: Is that a compliment?
0: 그거 칭찬이야? 근데 한국어에서도 그거 지금 칭찬이야, 놀리는 거야 이런 말 하지 않아요?
1: 오, 맞아요.
0: 많이 쓰죠, 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어에서도. 오케이,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3: Wow, your son looks exactly like his mum. Wow, your son looks exactly like his mum. 'Is that a compliment? Is that a compliment?
0: Okay, 자, 미션 문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지도. 친구들끼리니까, right? 그럴지도. 그러면서, 그래도 코는 너의 코를 닮았다. 그래도 하나는 붙여주네요, 그쵸?
1: Maybe. Uh-huh. 그리고, 그의 코는 looks like, 닮았어. 너의 것을, 그러니까 너의 코를, though, 그래도.
0: 그래도.
1: 자, his nose입니다. 그의 코. 너 코는 하나죠.
0: So his nose는 looks like 뭐처럼, yours처럼, though, 그래도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어순 좀 어때요? 편해졌어요? 그래도? 평소문 쓸 때?
1: Yeah.
0: Okay. So 주어를 쓰고 동사를 쓰고 나머지 요소를 이제 넣게 되는 거. 그게 평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왕초보 영어의 거의 기초예요. Okay. 자, 한번 볼게요. Maybe his nose looks like yours though. That's right. And O-S-E, cool, right? 자, 여기서 잠깐만요. Hold on one second. His nose가 looks like, 이거 아까 나왔던 거네요. Look like, 그죠?
1: Yeah.
0: 뭐뭐 닮았다. Yours라고 했잖아요. Yours가 뭐예요? Yours?
1: Your nose.
0: Your, okay. 너의 것이란 뜻이잖아요. Yeah. 그죠? 그러면은 풀어서 써주세요.
1: Your nose.
0: 네. 항상 이런 식으로 yours, mine 이런 것들이 나오면 도대체 뭔지를 풀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Okay? So yours는 너의 것이라는 건 당연히 your nose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his nose looks like your nose라고 해도 되지만 영어에서는 좀 반복을 싫어요. Okay? 그래서 너의 것으로 이제 했고요. 자, 그리고 문장 뒤에 뭔가 좀 또 양념이 들어갔는데.
1: Though.
0: 자, 이게 어떤 느낌이었죠? 뭐랑 같은 약간 function 그런 기능을 갖고 있었죠?
1: 앞에 but 들어가는 거랑 같은 느낌이죠.
0: 바로 그렇습니다. 오케이. 자, though를 굳이 해석을 한다면 하지만 그래도 요 정도의 느낌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도 코는 너의 코를 닮았네. 이거는 상욱 씨 방금 얘기한 것처럼 문장 앞에 but으로 출발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So 이걸 바꾸면 but his nose looks like yours. 이렇게 한 거나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원어민들이 거의 습관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분 툭 하면 말할 때 끝낼 때 no로 끝내는 거 많이 듣게 될 거예요.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 나 그 스토리는 마음에 드는데? 어, 그래도 나는 그 스토리는 마음에 들어. 좋아해. 어떻게 해요?
1: I like the story. Though.
0: No. 자, 이거 너무 뛰면은
1: 아, 그래요?
0: 느낌이 오지 않거든요. 자, 나 그 스토리는 마음에 들어, 그래도.
1: 오, I like the story though.
0: 그렇죠. I like the story though. 그 결국에는 But I like the story. 이거고요. 자, how about this? 그래도 그녀는 널 떠났잖아. 너를 떠나버렸잖아. 자, leave가 떠나다예요.
1: 네.
0: 과거형이 뭐예요?
1: Left.
0: Left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하지만 그녀는 널 떠났잖아.
1: But she left you 해도 되지만. She left you though.
0: 그렇죠. She left you though. 그러면서 왜 이렇게 Why do you miss her?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느낌 맞죠? 그렇죠?
1: Yeah.
0: 오케이. 훨씬 캐주얼한 느낌에서 회화체로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I like the story though.
1: I like the story though.
0: She left you though.
1: She left you though.
0: Right. Okay. 그리고 자 보세요. 문장 맨 앞에 뭐라는 걸로 한마디 썼죠?
1: Maybe.
0: Maybe. 해석을 제가 이제 그럴지도 정도로 뭐라 그럴까 자연스럽게 최대한 하려고 한 건데요. 이 maybe라고 하는 거는 확신이 좀 떨어지는 말을 할 때 maybe를 쓰게 됩니다. 근데 이거 한국에서도 maybe 그냥 약간 장난처럼 많이 쓰잖아요.
1: 네, 네 하죠.
0: 그렇죠.
1: 하죠, 하죠.
0: Alright, right?
1: Maybe
0: so
1: 합니다.
0: maybe 얘를 이렇게 단순하게 하나의 단독적인 감탄사 비슷하게 쓰기도 하고 아니면 문장 앞에 합쳐가지고 묶어서 쓰기도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maybe는 그럴 수도 있다, 그럴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확신을 많이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Okay? So do you think she will come? 그녀가 올 것 같아? 그랬을 때 maybe 확신이 없는 거예요, 사실. 자 문장 읽어보도록 할게요. Maybe. His nose looks like yours, though.
1: Maybe. His nose looks like yours, though.
0: Okay. And then, 마지막 문장입니다. 뭐, 그건 부인할 수 없지. 아, 요거는 또 나를 닮았어. 자, 여기서도 아마 처음 들어본 단어가 나올 겁니다.
1: Well, I can't. 나는 뭐 말할 수 없다. That. 그건. 이거 뭐였죠? 뭘까요? 힌트를 조금만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0: 네. 저는 사실 다행인 게 뭐 와이프 이런 거 쓸까 봐 걱정했었거든요.
1: 맴 이런 거 안 씁니다.
0: 그건 아니죠. 예. I can't wife that. 이러지는 않았을 거이기 때문에 자, 부인한다라고 하는 거 발음을 또 알려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deny. deny.
1: deny.
0: deny.
1: 와, deny.
0: 아마 처음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1: deny 이런 단어 없는 것 같아요.
0: 굉장히 특이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1: I can't deny that.
0: deny, right? deny. 자, 원래는 D에 같은 느낌인데 뒤쪽에 조금 강세가면서 deny 앞에가 조금 흐트러지는 발음인 것 뿐입니다. deny 이거는 어떤 사실을 부인하다 아니라고 하는 것 이것을 얘기를 하고요. 솔직히 말해서 얘도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알아둬야 됩니다. 아, 왕초보인데 왜 이런 단어를 배워야 하지만 이거 없으면 도대체 뭐라고 할 건가요?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Do you know what I'm saying?
1: Yeah.
0: Alright. So I can't deny that. 그거 deny 할 수 없지. 그리고 저는 이거랑 같이 무조건 알아야 되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반대말입니다.
1: 그렇죠.
0: 받아들이다. 인정하는 거, 받아들이는 것 중에 사실 인정하는 건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1: accept.
0: 오, yes. 한번 해볼게요.
1: 왜 accept를 알면서 deny를 왜 간과했을까요? 아,
0: right? accept라고 하는 거. 오케이. 예, 뭔가를 받아들이다. 뭐 제안을 받아들이던가 뭐 한다든가. 이거 말고도 뭔가를 인정한다. 사실을 인정한다라고 할 때 acknowledge 이런 단어도 있는데 acknowledge. 스펠링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건 다음번에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 deny 할 수 있다 없다.
1: 없다니까.
0: 없다. So
1: can't.
0: Can't. There you go. 조동사 can't는 할 수 있다.

0: 식당 아니라 뭘 할 수 없다 되겠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입모양을 옆으로 좀 벌려서 can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can't 이런 식으로 입모양도 벌리고 표정도 그렇고 고개도 절레절레해서 요거를 좀 효과적으로 나타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can't, can't,
1: can't,
0: mm-hmm.
1: can't.
0: 자, 예를 들어서 난 너한테 거짓말 할 수가 없어. 이거 어떡할까요? 난 너한테 거짓말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1: I can lie you
0: to you. I can lie to you. 자, 이번에는 그녀는 제임스를 도와줄 수가 없어.
1: She can't help James.
0: 그렇죠. She can't help James. 얘도 만약에 늘리지 않았으면 도와줄 수 있다고 없다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저도 많이 겪었거든요. 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본문 읽어보도록 할게요.
2: Well, I can't deny that.
1: Well, I can't deny that.
0: That's right. 자,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3: Maybe. His nose looks like yours, though. Maybe. His nose looks like yours, though.
0: 자, 정리하는 느낌으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Wow, your son looks exactly like his mom. Wow, your son looks exactly like his mom.
3: Is that a compliment? Is that a compliment?
2: Maybe. His nose looks like yours, though. Maybe. His nose looks like yours, though.
3: Well, I can't deny that. Well, I can't deny that.
0: 미션 문장 안에 있는 핵심 패턴으로 입영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키워주세요. 입으로 하는 영작입니다. Look like 명사, okay? You guys? Yeah. 와, 아들이 엄마랑 똑 닮았네. 자, 요거 해볼게요. 와, 너의 아들은 똑 닮았다. 그의 엄마를.
1: Wow, your son looks exactly like your mom. His mom.
0: His mom. Your mom 하면 할머니랑 닮은 거죠, 그렇죠? 자, how about 이런 식으로요. 두 번째. Exactly 뺄게요.
1: 네?
0: 너 언니랑 닮았다.
1: Oh, you look like your sister.
0: 그렇죠. You look like your sister. One more. 걔는, 그녀는 내 사촌이랑 닮았어.
1: Oh, she looks like my cousin.
0: Oh, she looks like my cousin. Look like 명사. Alright? 두 번째. 문장 뒤에 붙여서 though, 뭐뭐이지만, 그래도 가볼게요. 그래도 그의 코는 너의 코를 닮았네. 너의 것을 닮았네.
1: His nose looks like yours, though.
0: 그렇죠. His nose looks like yours, though. Okay. 그래도 뭐 그 스토리는 마음에 드네.
1: 나는 마음에 드는 거죠. I like the story, though.
0: 그렇죠. I like the story, though. 다른 거는 마음에 안 들지만 적어도 그거는 마음에 든다는 느낌이잖아요.
1: 배우가 마음에 안 들어.
0: That's right. 자, 하나 더. 하지만 걔는, 그녀는 널 떠났잖아.
1: Hey, she left you, though.
0: 그렇죠. She left you, though. But she left you.
1: Forget about her.
0: Forget about her. Okay. 좋습니다. 이렇게 또 문장들 입영작 해봤으니까 우리 상훈 씨 달려볼까요?
1: 네. 와, 아들이 엄마랑 똑 닮았네. Wow, your son looks exactly like his mom. 너 언니랑 닮았다. You look like your sister. 걔는... 그녀는 내 사촌이랑 닮았어. She looks like my cousin. 그래도 그의 코는 내 코를 닮았네. His nose looks like yours, though. 그래도 스토리는 마음에 드네. I like the story, though. 하지만 걔는 널 떠났잖아. 하지만 그녀는 널 떠났잖아. She left you, though.
0: 다 같이 미션 해결할게요. 미션 해결!

0: Wow, your son looks exactly like his mom.
1: Oh, is that a compliment?
0: Maybe. His nose looks like yours, though.
1: Well, I can't deny that. Same nose.
0: Yeah. Oh, handsome.
1: Oh, yeah.
0: Wow.
1: That's a bit big.
2: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3: Oh, well done, you guys. 자, 지난 금요일에 드린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덥지는 않아. 그렇게 덥지는 않아.
2: 자, 그러니까 원래는 네. Today is not hot 하잖아요.
3: Right.
2: 그렇게 들어가니까
3: Today is not that hot.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병적 패턴이죠. Though 문장 뒤에 넣어서 but과 같은 느낌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난 그래도 그 색이 마음에 들어.
2: 아.
3: 그래도 나는 그 색이 마음에 드는 걸.
2: 요거.
3: 네. 느낌 오나요?
2: 예. Yeah.
3: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이건 옵션이 있으니까 사실 원하는 대로 좀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네.
2: 예.
3: Yeah. 오케이. 이거는 사실 but을 넣어도 틀린 건 아니에요.
2: 근데 너로 한번 해 주세요. 우리 이번에 배운 거니까.
3: 그러니까요.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 올리셔야 될까요?
2: EBS 이왕 초보 영어 홈페이지 올려 주세요.
3: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1: See you
2: tomorrow.

0: KBS 퀴즈.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2: 어? 이거 실화야?
3: 에이, AI 같은데.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5: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태풍 여름아 부탁해. 오늘은 기다리던 휴가날. 서핑도 하고 보리풍기도 하고 언니랑 불멍도 해야지. 어? 뭐? 뭐라고? 휴가인데 태풍이 온다고? 태풍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외출을 차지하시고 태풍 이렇게 대비하세요.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할 때는 건물의 간판이나 위험시설물 주변을 피해주세요. 집 주변 침수 피해가 없도록 배수구가 막힌 곳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하천, 준치 등 저지대에 주차한 차량은 옮겨두고 운전을 해야 할 경우 허행운전을 해야 합니다. 농촌에서는 물고 점검을 나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시설물을 단단히 묶고 배수로를 정비하여 피해를 예방합니다. 바닷가 주변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선박 등은 단단하게 묶어두어야 합니다. 펭수의 일기. 집콕 휴가였지만 태풍 피해 없이 안전하게 쉴 수 있었다.

0: 마음껏 자유롭고 싶을 땐 섬으로 떠나라.
1: 계단이 만만치 않은데요? 300개가 넘는 계단이. 야호! 와!
0: 울릉도 부속 섬 중 가장 크다는 죽도에 왔습니다. 이 드넓은 섬을 지키는 이는 오직 한 사람. 섬 주민 김유곤 씨와 함께 죽도 구석구석을 탐험합니다.
2: 왔어.
3: 아빠가 한대요?
0: 여기에 죽도의 맛도 빠질 수 없겠죠?
2: 이 갈비에는 이거 와인이 빠져졌더군요.
0: 더덕주 한 잔을 나누며 알싸한 낭만을 채우는 꽃중년 두 남자.
3: 이렇게 드세요?
0: 그들의 특별한 여정이 지금 시작됩니다. 동쪽 바닷끝, 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 싶은 섬 울릉도. 해안선 대부분이 절벽으로 이루어진 화산섬입니다. 아득한 시간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낸 원시의 풍경을 만나고 싶었다는 김진곤 교수.
4: 여기가 바로 울릉도의 진면목이에요. 이게 고동 해안길인데요. 바위에서 바로 그냥 수직으로 100m 정도.
3: 100m 정도 안 될까요?
4: 예. 엄청나게 높은 바위가 솟아있는데 울릉도 이름이 울창할 울자에다가 언덕 능자거든요.
0: 울창한 구릉이라는 이름 그대로 맑고 투명한 바다 한복판에 우뚝 솟은 거대한 숲의 섬. 그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또 다른 세상을 만났습니다.
5: 어, 이거 보세요. 얼마나 바닷물이 깨끗하고 물살기 좋으면 이 물고기 떼 좀 보세요.
0: 물고기들의 환영 인사를 받으면서 기분 좋게 여행을 시작하는데요. 울릉도에서 김진곤 씨가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었답니다.
4: 아, 지금 배를 타고 저희가 죽도에 갑니다. 이 죽도가 원래는 한 20가구 정도가 살았는데 지금은 오직 한 가구가 있대요. 거기에 김요군 씨라고 하신 분이 계신데 혼자 생활하신대요.
0: 울릉도에서 100길로 20분을 달리면 푸른 바다 위 우뚝 솟은 죽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0: 2개월 됐거든. 그래서 마음대로 보던.
1: 아이고.
0: 그래서 지금 4, 4달로 가는 거야.
2: 그래도 이렇게 용기 내서 오셨어요.
3: 네, 감사합니다.
2: 잘하셨습니다. 네.
4: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나 홀로 살아보고 싶다는 꿈 한 번쯤은 품어보셨죠?
2: 아, 여기 죽고섬 주인장의 집이 보입니다. 일단, 오! 저기 보세요. 저 보라색 한복을 입고 계신 분. 안녕하세요.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희 한국게행에서 왔습니다. 저 김진곤입니다.
5: 아, 저 김유곤입니다.
2: 예, 아이고, 예. 김유곤님이라고요?
5: 예, 권짜돌림입니다.
2: 아, 저도 권짜돌림입니다. 혹시 김혜김씨?
5: 예, 김혜김씨 3연파.
2: 3연파.
5: 예, 예.
2: 와, 저 김혜김씨 3연파 78대 손입니다.
6: 사은천 따라 전망대 갔다가
2: 전망대가 가고요.
6: 가고 사은천 그 길이 나였죠.
2: 예.
6: 야자미에서 쫙 가른다는 것도 쫙 도시면 돼요.
4: 해발 116m. 둘레 약 4km의 화산섬. 그 위로 평온하고 넓은 공간이 마법처럼 펼쳐진 곳이 바로 죽도입니다. 산책길을 따라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2: 야, 여기 좀 보세요. 저 울릉도 본섬. 저 다리 건너면 관음도. 제가 서 있는 곳은 죽도. 여기가 바로 죽도 전망대입니다.
4: 이곳의 선이 어떠신가요?
7: 고생을 했으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보는 거지. 그죠?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 우리도 농사를 지어보니까 알겠잖아. 이런 거 가꾸고 집에.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리 오면서도 그랬어. 아까 그래서 나 더더욱 주스 먹으면서 그 남자를 내가 이렇게 봤어.
4: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이도 있습니다.
8: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멋있는, 어떻게 말을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 처음 것 같아, 가슴. 저 처음으로 여행 나왔거든요, 혼자. 늘 껌딱지 달고 다녔는데, 껌딱지 없이 좀 결혼 생활을 일찍 했는데, 36년 만에 처음으로, 처음으로 여행 왔어요.
4: 손을 뻗으면 닿을 듯 울릉도가 마주 서 있는 곳. 죽도의 풍경은 매 순간 한 폭의 그림입니다. 어느덧 배가 떠날 시간.
2: 자, 잘 들어가십시오. 저는 내일 이별을 탈 겁니다.
9: 어? 가요.
2: 어, 한 분도 지났네.
9: 저 타야 돼요.
10: 한 명, 한 명.
2: 와, 이런 또 돌발 상황이.
4: 죽도의 아름다움에 깊이 취하셨나 봐요.
2: 자, 어서 가십시오. 그냥 가십시오. 큰일 날 뻔했네. 생활 필수품들, 예. 물 같은 거.
6: 예, 특히 한 잔, 물 예. 이런 게. 죽도는 물이 없으니까.
2: 예.
6: 예전에는 지게지고
2: 지게지고
6: 예, 했는데 예. 지금은 이건 하물도 삭주가 예. 설치되는 바람에
2: 예.
6: 편안하게
4: 섬 생활이 많이 편안해졌다지만 홀로 생활하는 죽도에선 뭐든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죠. 누군가는 로망이라 부르지만 살아가는 이에겐 거칠고 척박한 시간. 그 시간을 오롯이 견뎌낸 단 한 사람, 김유곤 씨의 비밀 정원에 드디어 입성했습니다.
5: 우리가 1950년대부터 새 가구가 살았었는데.
2: 새 가구요?
5: 예. 여기에 새 가구가 살던 기초입니다.
2: 아, 이렇게. 여기에 세 가구가 사셨다고요?
5: 예. 여기는 전씨.
2: 전씨.
5: 이쪽에는 이씨.
2: 이씨.
5: 이쪽에는 김씨. 우리 집.
4: 죽도에서 나고 자란 유곤 씨는 이곳에서 결혼도 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도 낳았답니다.
2: 아~ 이게 바로.
6: 예. 요거, 문패.
2: 아, 예.
6: 우리 아들.
2: 아들. 그러면 이 성을 먹고. 같은 질문 지금 같이 네.

0: 계시고요.
1: 아니, 또 저 애기 저 야 저 그 뭐야 교육 때문에
0: 아
1: 예 포항으로 유학 가 있습니다.
0: 아 포항을. 어.
2: 야 원래는 혼자 사시는 집이 아니라.
3: 자연에서 구김살 없이 해맑게 자란 아이였지만 발달 속도가 문제였다네요.
1: 모든 게 늦어요.
0: 아.
1: 네, 뭐 말이라든지 행동상 그래서 안 되겠다.
0: 아.
1: 어린이집을 보내야가 애를 그 그 나별에 맡겨서 초등학교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가 그래가 나갔어요. 저도 나가야지 그런 마음을 계속 갖고 있으면서도 안 나가세요. 이게 이거를 틀고 막상 나간다는 거 나가는 게 힘들어요.
3: 부모님의 뒤를 이어 30년을 일군 땅. 그 땅엔 대나무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름도 죽도라죠.
1: 이거 저 들배입니다, 들배.
2: 어, 그러네요.
1: 예.
2: 네,
1: 여기 대나무.
2: 파도 소리 들리고 바로.
1: 예, 네, 대나무가 가려가지고.
0: 예.
1: 네. 이거 지금 절벽입니다.
3: 푸른 대숲 장막 아래로 아찔하면서도 신비로운 동굴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1: 근데 이 대나무가 굉장히 얘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0: 아, 예.
1: 방풍 작용도 하고.
0: 예. 바람 막아주고
1: 바람도 막아주고 풍화작용도 막아주고
0: 풍화작용 막아주고
1: 섬 깎이는 거.
0: 아 예.
3: 죽도에서 대나무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있다네요.
1: 이거 다 물탱크 물탱크 이 밑에가 물탱크예요. 이봐 물이 없잖아.
0: 아
1: 물이 없잖아 이거.
0: 아
1: 지금 내부에 한 거의 바닥이야 바닥. 이거라도 어딥니까? 이거라도 있는 게 다예요. 그 지금 그 있기는 한 20% 정도밖에 없네.
2: 물 이렇게 적어서
1: 물 아껴야지
2: 아껴 쓰고
1: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강호 손님들 오면은
2: 예.
1: 화장실에 손 씻는 것부터 단절시킵니다.
2: 아
1: 그거 호수돗물 하루에 200명 300명씩 만나고 왔을 건구에
2: 예
1: 뜻밖고 손 다시고 뭐 이게 물 없어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 살아 생전에 비물 사용 하서부터
2: 아.
1: 그 뭡니까 몸에 비해서 우리 어머님은
2: 예.
1: 물 한 대야 가지고 세 분을 이용합니다. 세 분.
2: 어떻게 세 분으로?
1: 세 분을 아니야. 쌀 씻지.
2: 쌀 씻고.
1: 그걸 다시 서거짐으로 옮기지.
2: 서거짐을 옮기고.
1: 예, 그 물을 다시 또 뭐 빨래.
2: 행주 같은 거 하고.
1: 씻고요. 예, 예. 그 살뜬 물로 씻으면 좋다가.
2: 맞아요.
1: 세 분을 했어요.
2: 예.
1: 그랬습니다. 그게 몸에 배겠어요, 우리 나무.
3: 그렇게 섬에서는 아끼고 부지런해야만 먹을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답니다. 유곤 씨는 더덕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텃밭도 부지런히 가꾸는 중이래요.
4: 여기 지금 마늘하고
1: 마늘, 양파
4: 또 뭐 심으셨어요?
1: 쪽파도 심고 대파도 심으셨고
4: 쪽파,
1: 저기 저 뭐고 오이도 심으셨고
4: 오이
1: 상추
3: 육지에 나가는 게 쉽지 않으니 웬만한 건 자급자족. 그래도 가장 공들이는 건 더덕입니다.
1: 이거 잘못 찔러보면 더덕을 찔러보거든.
4: 네. 자, 또 여기 있어.
1: 거기 사품입니다.
3: 아무리 힘들어도 실하게 자란 더덕을 보면 절로 기운이 난다는 유곤 씨.
1: 아, 형님 좋다.
2: 네. 근데 어떻게 이게 죽도에 이렇게 더덕이 좋아요?
1: 이게...
2: 네.
1: 이 기후하고 토일 때문에 그래요. 일명 이거 화산재라고 하죠. 화산재.
2: 예,
1: 여기에 저 해풍이 불어가지고.
2: 해풍이 불어서.
1: 예예. 예. 그래서 여기 앉아 더덕 선분은 더 우수하죠.
3: 백문이 불여일견 일단 맛부터 보랍니다.
1: 와서
2: 아싸가다 한데요.
1: 그것도 단맛이 약간 강해요.
2: 네.
1: 신맛은 보다는 단맛이 있죠.
2: 하나도 안 시고 쓸지도
1: 예.
2: 않고.
1: 예, 단맛이 강해. 단맛이.
2: 달고.
1: 예.
2: 이게 오늘 우리가 가서 태운
1: 예 더덕이에요.
2: 더덕.
1: 예, 더덕이랑 이게 예. 수옥이랑
3: 막 캐온 더덕에 LA 갈비까지 숯불에 잘 구워냅니다.
5: 이렇게 와가지고 LA 갈비 사세 진미를 먹게 해주시고
3: 외딴 섬에서 이렇게 갈비까지 뜯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5: 매일 이렇게 드세요?
1: 이름 뭐 살림 거들 나쁘라. 큰일 나지.
5: 그럼 제가 제접받는 거잖아요,
1: 그,
5: 지금.
1: 오늘 저 뭐 그 교수님.
5: 한국계형 촬영 왔다고 해서 네,
1: 특별히. 왔다고 특별히. 그럼 아마서 또 하나 드릴 게 있는데.
3: 뭘까요?
1: 아, 근데, 예, 이거 저, 에베이 갈비에는 이거 와인이 빠져서 어떻게 되죠?

0: 10년 이상 된 더덕으로 유곤 씨가 직접 담근 더덕주 5년 만에 처음 개봉하는 거랍니다.
1: 와, 전혀 싸한 맛이 하나도 안 나고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는데? 네.
0: 더덕주 한 잔에 마음을 나누는 두 남자.
2: 보통 여기 죽도에 오면은 이 하련 겁니다.
1: 하련.
2: 그러면 이 하련의 꿈이 네. 꿈이 제가 꾸며칠 때게 네. 그 과정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1: 맞아요. 맞아요.
2: 그걸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1: 그걸 알아보는 사람을 만났을 때.
2: 예, 좋지. 아. 예, 제일 기분 좋습니다.
1: 여기서 이렇게 쭉 생활하시면서 네. 제일 힘드셨던 일이 어떤 일이셨어요?
2: 제가 거의 한 20, 30년 동안 같이 지냈던 할아버님이 있었어요. 예. 일 도와주시고.
1: 아, 예.
2: 그분이 요 앞전에도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아, 못 나갔어요. 아. 진짜 마음 아프더라고.
1: 저희는 전혀 생각을 못했네요.
2: 그 다른 거는 뭐 물이 없다든가 전기가 없다 이렇게 참으면 돼.
1: 아.
2: 일이 내가 가야 되는데, 환경적 요인으로 네. 이게 막았을 때, 네. 그때 뭔가 막아가는 데가 못 나갔을 때, 굉장히 괴롭고 마음 아프죠.
0: 서움이 허락하지 않아 겪어야 했던 세월. 유곤 씨에겐 숙명과도 같은 죽도의 시간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0: 아쉬운 작별을 알리는 배가 들어왔습니다.
1: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0: 유곤 씨가 없었다면 무인도가 됐을 섬.
2: 이제 또 혼자 남으셨네요. 저렇게 올라가는 길이 혼자 세계로 들어가는 길이지만 또 외로움 속에 들어가는 길이잖아요. 부인하고 아들 포항으로 내보내고 이렇게 혼자 사는 모습이 정말 짠하고 대견합니다. 아, 건강하세요.
0: 이제 죽도 하면 거친 바다 위 가장 뜨겁게 살아가는 유곤 씨가 생각날 것 같습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뉴질랜드의 신비한 겨울 속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0: 남방구로 떠나는 여행, 또 다른 계절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만년설을 품은 빙하지역, 뉴질랜드 최고봉, 마운트쿡에서 겨울의 진수를 만끽합니다. 이토록 경이롭고 이토록 아름다운 뉴질랜드 남섬을 제대로 즐기고 싶어 준비했습니다. 캠핑카를 타고 마운트쿡으로 같이 떠나보실까요? 한국에서 뉴질랜드 남섬으로 가는 직항은 없습니다. 주로 북섬의 오클랜드에서 국내선으로 이동하는데요. 12시간이 걸려 도착한 오클랜드에서 다시 2시간을 날아서 남섬을 대표하는 도시 퀸스타운에 도착합니다. 마오리 부족이 부르는 뉴질랜드의 이름 아오테아로아. 길고 흰 구름을 가지고 있는 땅이라는 뜻이죠. 겨울이라 바람은 차지만 깨끗한 공기 덕분에 뉴질랜드에만 오면 숨이 잘 쉬어지는데요. 오늘은 퀸스타운에서 시작합니다. 퀸스타운은 남섬 서부에 있는 휴양도시로 사랑받고 있는데 사계절이 뚜렷해 야외활동을 하기 좋습니다. 저에겐 어린 시절부터 살아온 두 번째 고향입니다.
1: 엘리자베스 2세가 사랑한 여왕의 도시 퀸스타운입니다. 현지인들도 입을 모아서 얘기하는 최고의 휴양지인데요. 제 쉼터가 돼주었던 마음의 고향을 소개합니다.
0: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충전이 필요할 때 생각나는 풍경이죠. 거리마다 추억이 깃들어 있습니다.

0: 제가 아주 아주 좋아하는 곳을 찾아갈 예정인데요.
1: 퀸스타운에 오면 꼭 가는 장소가 있는데요. 이른 시간이지만 줄이 이만큼입니다. 깁니다. 벌써 손에 넣은 사람도 있네요. 저도 빨리 맛보고 싶습니다.
0: 퀸스타운에서 제일 인기가 많고 유명한 버거라는 데인데요.
1: 이 자리에서만 20년이 넘었는데요. 현지인도 여행자도 반할 수밖에 없는 퀸스타운 명물입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엄청난 크기의 수제버거. 아는 맛이라 마음이 급해집니다.
0: 원래도 정말 바쁜데 오랜만에 오니까 더 바쁜 것 같기도 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지금 소리를 엄청 크게 내도 잘 전달이 안 될까 걱정이에요.
2: Hiya, hello. Very good. Can I please order?
3: Yes.
2: So I would like one cocodrilo oink. Cocodrilo
3: oink.
2: And strawberry, please. I will just get the one big fry. Yeah. Thank you. Thanks.
0: Wow. 주문을 하는데 발성 훈련하는 것 같았어요. 되게 크게 잘 말해주시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잘 안 들리더라고요.
1: 옆에 있는 빵집에서 끝없이 햄버거 빵을 옮기는데요. 이 모습을 보니 퀸스타운에 온 게 실감납니다.
0: 제가 여기 오고 나서 생겼으니까 저는 이 가게가 지금 24년이 됐는데 한 20년 동안 이 역사를 본 것 같아요. 근데 펄버거는요, 뉴질랜드에서도 퀸스타운에만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더 바쁘고 유명한 것 같아요.
1: 한참을 기다린 끝에
0: 와, 드디어
1: 저도 햄버거를 영접합니다.
0: 여러분, 궁락이란 말 아시나요? 궁락입니다. 방금 튀겨서 나와서 너무너무 따뜻하고요. 햄버거 정말 큰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야! 짠! 엄청 크죠?
1: 제일 좋아하는 버거입니다.
0: 고기가 진짜 두툼하거든요. 고기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베이컨도 있고 안에 이런 친구들도 너무 많아서 다 먹기가 힘들어요. 먹어봐도 될까요?
1: 드디어 먹네요. 와. 학교 끝나고 친구들과 어울려 먹던 기억도 되살아납니다. 한입 가득 채워지는 추억의 맛입니다. 배도 채웠으니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해볼까요? 남섬을 여행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요.
0: 뉴질랜드의 멋진 풍경을 또 더 깊게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는 또 캠핑카로 할 수 있는 여행이 있는데요. 저도 언젠가는 꼭 캠핑카를 직접 몰고 여행을 해보고 싶었어요.
1: 뉴질랜드는 캠핑카 여행의 천국이라 불릴 정도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데요. 큰 도시에선 대부분 캠핑카를 빌릴 수 있습니다.
0: Hello. So cold out there. There we go. Thank you.
1: 국제 면허증과 여권만 있으면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4: There is a good thing to go in family or with friends, and it's quite good because you can stay wherever you want and have a coffee, tea, sleep.
1: 자유로움을 사랑하는 모든 여행자들에게 추천합니다.
0: 나는 뉴질랜드에서 운전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Yes. 뉴질랜드는 왼쪽에서 운전하셔야 됩니다. 왼쪽 방면에서
1: 두근두근하네요. 1박 2일 동안 저와 함께할 캠핑카를 소개해드릴게요.
0: This is huge! 엄청 큰데요? 아하. 와, 계단도 있어요. Oh, can I go in?
4: Yes, of course.
0: 따라다란따. 우와! 아니, 층고가 엄청 높아서 집 같아요.
1: 큰 창문이 있어 풍경을 보기도 좋고요. 소파는 변신도 가능합니다. 두세 명이 잠을 자기에도 충분하죠. 조리시설도 갖추고 있는데요. 샤워도 가능한 그야말로 움직이는 집입니다.
0: 이 안에서 요리도 할 수 있고 잠...

0: 잠도 잘수 있고 또 점심에는 거실처럼 또 사용할 수 있고 되게 엄청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생각보다 너무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우리 집과 함께 출발해 볼까요?
2: 저희 괜찮은 거죠?
0: 근데 저 생각보다 괜찮지 않아요? 생각보다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두근두근입니다.
1: 사실 이렇게 큰 차는 처음 몰아보는데요. 천천히 저만의 속도에 맞춰 캠핑카 여행을 시작합니다. 목적지는 크게 두 군데입니다. 서던 알프스를 따라 겨울에 가기 좋은 명소로 골랐는데요. 남섬을 대표하는 마운트쿡 국립공원의 후커밸리 트레킹을 하고요. 남섬에서 가장 유명한 별 관측 장소인 테카포우스로 갑니다. 겨울은 밤이 길어서 별 보기에 최고죠. 크게 목적지만 정하고 나머지 계획은 없습니다. 이길 위에서 어떤 인연을 만나게 될까요?
0: 제가 캠퍼밴 여행을 꼭 해보고 싶었던 이유는 저만의 속도로 원하는 곳에 차를 세울 수도 있고 경치를 둘러볼 수도 있고 차가 굉장히 좀 높잖아요. 그래서 시야가 높게 뻗쳐 있다 보니까 와, 이 초록 자연을 조금 더 저의 시선에 맞춰서 볼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도심을 벗어나자 광활한 초원과 목초지가 펼쳐집니다. 시야가 높아서일까요? 자연이 그려낸 풍경이 더 멀리까지 보입니다. 퀸스타운에서 2시간 반을 달려 투아이젤에 잠시 들렸습니다.

0: 마흔톡톡 국립공원의 관문 도시로 산을 찾는 여행자들의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합니다. 큰 마트가 있어서 웬만한 건 투아이젤에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1: 하트. 일단 바베큐 하면은 고기 아닙니까? 고기는 넉넉히 사려고 예정 중이고요. 그 다음에 뉴질랜드가 고구마, 감자가 좀 유명해요. 그래서 뉴질랜드에 온 김에 뉴질랜드식 바베큐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뿌리 채소 좀 사고, 그 다음에 디저트로 과일도 살 예정입니다.
0: 캠핑 요리의 꽃은 역시 바비큐죠.
1: 와, 종류가 엄청 많네. 양고기. 이게 아마 아기 양일 거예요. 양 냄새가 좀 적게 나가지고 제가 양을 잘 못 먹는데 이건 정말 맛있게 먹습니다. 그리고 이 스테이크 가격 믿겨지시나요? 소의 나라 뉴질랜드죠. 스테이크 가격이 정말 저렴합니다. 하나로 한 14,000원 정도 하는데 신선한 소고기를 저렴한 가격에 드실 수 있으니까요. 뉴질랜드에 오시는 분들은 꼭 소고기, 양고기를 많이 드세요.
0: 취향대로 고르면 됩니다.
2: 그리고 여기 데리야끼 닭고기도 있어요.
0: 같이 먹을 채소는요?
1: 왕고구마예요, 왕고구마.
0: 과일을 고르고 나니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1: 자랑스러운 신라면의 빈 칸이 보이십니까? 인기가 아주 많다는 증거죠. 저도 혹시 모르니까 한 두 개 정도 사먹을게요.
0: 쇼핑 카트가 묵직한 만큼 맛있는 고기를 먹을 생각에 신이 나네요.
1: 뉴질랜드 바비큐. 바비큐. And there's something special in Twizel. I mean, yeah.
3: Uh-huh. Okay. Some of the salmon that we sell here at the shop we get from like Mount Cook, and so they'll be smoked with like pahutakawa and manuka. But all of our salmon fresh here comes local.
1: 연어가 투아이젤이 그렇게 유명한가 봐요. 아마도 제가 지금까지 먹은 뉴질랜드 연어는 투아이젤 거였을지도 모르겠어요. Please receipt. Can I get the receipt? Yes, please.
0: 투아이젤은

0: 양가호수가 많아서 양식업이 발달했는데요. 조금 전까지 맑았는데 안개가 몰려옵니다. 순식간에 앞이 보이지 않네요.
1: 겨울에는 이렇게 뉴질랜드는 사계절을 느끼실 수 있어요. 언제 어디서든 이렇게 비가 내릴 수도 있고 안개가 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운전을 하실 때에는 이 모든 것을 잘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0: 안개가 점점 심해지는데요.
1: 저기 앞에 차가 한 대 있는데 누가 계시네요. 잠깐 차 세워볼게요.
0: 안개가 걷히는 걸 기다릴 겸 잠시 쉬어갑니다.
1: 낚시하고 계시는구나. 와. Hello. Hi, morning. I was just gonna pass the road and I just saw you like fishing.
2: Not the best day.
1: Oh, really? Is it normally like this? Is it really foggy?
2: No. Normally lots of sunshine.
1: Uh-huh.
2: Yeah. But we are in the middle of winter.
1: What? You got salmon?
2: Yeah.
1: It's huge.
2: Yeah.
1: 와, 연어 엄청 커요.
2: Yeah. It's about 3.5 kilos.
1: Really?
2: Yeah.
1: 와, 이게 3.5kg밖에 안 된다고요?
2: Yeah.
1: 와! 와, 너무 신기하다. I want to give it a go with fishing.
2: Yeah, you can. If you've got a fishing license, yeah.
1: Oh, I do have one.
2: You do have one.
1: Uh-huh.
0: 뉴질랜드 민물낚시에선 허가증이 필수인데요. Fishing Game 홈페이지나 낚시용품을 파는 가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아, 이게 저는 어렸을 때 피싱을 많이 해보지 않았어가지고 이 라이센스가 필요한지 몰랐었는데 혹시 몰라가지고 이제 오빠가 꼭 해서 가라고 말해줬었거든요.
2: So you want to have a go?
1: Yes, why not?
0: 덕분에 트와이젤에서 낚시를 하게 되네요.
1: 와, 엄청 미끄러워.
0: 생각지도 못한 행운입니다.
1: 와.
0: 트와이젤에서 나고 자란 토니 할아버지는 8살 때부터 낚시를 했는데요. 올해 75살로 날이 좋은 날도 흐린 날도 낚시를 하러 강에 나오신답니다.
1: 다들 숙이세요. 위험합니다. 힘을 주고 천천히 파워! Run, rabbit, 파워!
0: 배운 대로 힘껏 던졌는데 제 마음 같지 않네요.
1: What?
2: Let it go. You let it go too soon.
1: Okay. Oh.
2: Fast up. Bring it in. Bring it in.
1: 던지는 것 자체가 너무 엄청난 기술인데?
2: Okay. There's no problem. Uh-huh. It's like a tennis player.
1: Okay.
2: She throws the ball in the air uh-huh. and she whacks.
1: Smash.
2: Yeah.
1: Okay.
2: So it's a bit like that.
1: Okay. Go okay. like this.
2: Yeah.
1: Okay. 저울에 조심하세요. 저 멀리 던질 거예요. 와,
2: yeah.
1: wow, I did it right.
2: Yeah, yeah. Flick it over.
0: 이번에는 성공입니다.
2: Yeah, flick it over and that's right. Wind that in.
1: 이렇게 당겨야 이 밑에 yeah. 있는 수풀 같은 거에 안 걸린다고 yeah. 해요.
0: 할아버지의 가르침에 따라 낚싯대를 낮추고 물고기를 유혹합니다. 점점 감을 찾아가는데요.
1: I did it right.
2: Yeah, yes, yes, you did. Swing it to me.
1: 아, 이거 진짜 미꾸라진 줄 알았는데 플라스틱이래요.
2: Yeah.
0: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한다죠. 모든 건 때가 있는 법이니까요.
1: Yeah. 아, 이게 물고기가 왜 헷갈리는지 알겠어요. 진짜 미끼인 줄 알고 엄청 리얼하게 생겼어요. It's so real. I wonder why fish get like
0: 할아버지는 낚시를 좋아하지만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짜 미끼를 주로 사용합니다.
1: 아, it feels different. 와! 아니, I, what? 아, 저도 힘을,
2: okay.
1: 정말 많이 도는데?
2: Okay, okay, yeah. Yep, yep. Now, wind and twitch it. Yep, yep.
1: 오른손을 조금씩만 이렇게
2: keep
1: 움직이고,
2: keep winding, keep
1: 왼쪽은
2: winding.
1: 계속 낚싯줄을 감고, 와, 이거 팔 힘이 엄청 들어가요.
2: Keep winding.
1: Oh, sometimes yeah.
2: Keep winding, keep winding.
0: 바로 그때.
1: 오, 이놈,
2: 예, 예, 예, 예, 예, 예.
0: 초심자의 행운이 찾아오는 걸까요?
1: 뭐 걸린 것 같은데?
0: 손끝의 느낌이 심상치 않은데요. 제가 정말 연어를 잡는 걸까요?
2: No.
1: Weed
2: fish.
1: 아, 제가 미역 같은 걸 건졌습니다. 이거 건진 거 보세요. It feels

0: Yes.
1: I always get confused.
0: Yes. Yeah, yeah. yeah.
2: 단번에 원하는 걸 해낸다면 좋겠지만 인생이 어디 그런가요?
0: It's like the girl on the dance floor. If she's not moving, nobody's looking at her.
1: Okay.
0: If she's moving, all the boys are looking.
1: Okay.
0: Yeah. So the salmon are the same.
1: 춤추는 것처럼 좀 이렇게 숨겨줘야 되는데.
0: But wind, you're getting it.
2: 미끼의 유혹적인 몸놀림에 연어들이 속아야 할 텐데요.
1: 그리고 땡기고, 그리고 땡기고.
2: 단체로 어디 가버렸는지 얼굴 보기도 힘드네요. 입질도 없습니다.
1: I think I failed.
0: Okay.
1: 아, 이게 아까는 잘 되는데 오히려 하면 할수록 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0: No.
2: 잘하려고 할수록 힘이 들어가고 뜻대로 되지 않는다죠. 이럴 땐 토니 할아버지는 흘러가는 대로 자연의 몸을 맡기고 풍경을 즐긴답니다. 과정을 즐겼다면 충분하다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1: Pick and fall.
0: You know, no use me saying, oh, I don't think we'll catch a salmon today.
1: Uh-huh.
0: No, you have to be optimistic.
1: Uh-huh.
0: Yes, yes. So life's full of surprises.
1: Yeah, that's what fishing is.
0: Mm.
1: 이게
0: I didn't think I'd be fishing with such a beautiful lady.
1: Uh-huh.
0: You know, that's a surprise.
1: Uh-huh.
2: 예상치 못한 만남도 뉴질랜드 자연이 준 선물이죠. Seeking out the poorer quarters where the rest. 토니 할아버지가 오늘 잡은 연어로 저를 위해 요리를 해주신답니다.
0: We're going to make some sashimi.
1: Sashimi.
0: And then we're going to cook this on the barbecue.
1: Uh-huh.
0: And wrapped in silver paper and with some few bits and pieces
1: uh-huh.
0: in it. Yeah, yeah.
2: 조리 도구를 가지고 다닐 정도로 전문가 실력인데요. 50년 넘은 낚시 경력이 이렇게 빛나네요. 신선한 연어의 속살.
1: Nice and red. 저걸로 매운탕 해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That's amazing.
2: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네요.
1: Yeah. 근데 이거는 엄마 많이 도와줄 때 봤어요. We go like this.
2: 저도 회뜨기에 도전합니다.
0: Not too thick.
1: Okay.
0: Yeah, yeah.
2: 오랜만이지만 모양이 괜찮지 않나요?
0: Yep.
2: 그 사이 토니 할아버지가 비장의 요리를 준비합니다. 쿠킹 포일을 이용한 바베큐인데요.
1: Is it your way to cook like this?
0: Yeah.
1: 오, 토니만의 연어를 먹는 이런 비법인가 봐요.
0: Okay.
1: 파슬리, 향이 엄청 좋은데요, 파슬리 향이? 와, it's pretty.
0: You can hear that one.
2: 이렇게 10분 정도 구우면 연어가 타지 않고 촉촉하게 익는답니다. 결과가 마음에 드신 모양이죠?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야외에서 먹으면 더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요. 한국인의 매운맛, 라면입니다.
3: 연어와 라면의 조합이 너무 기대됩니다.
2: 토니 할아버지의 입맛에도 맞을까요? 뉴질랜드의 맛과 한국의 맛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할아버지의 특별 바베큐가 제일 궁금한데요.
1: 와, 이게 뚝딱뚝딱 만드셨는데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그런 음식같이 만들어졌어요. 와사비를 조금 얹고.
0: Very good.
2: 산지에서만 맛볼 수 있는 싱싱한 연어.
0: Fresh.
1: 와, 오, 와사비.
0: Straight from the canal. So fresh.
1: 연어가 나온 호수를 보면서 먹으니까 조금 뭔가 미안한 마음은 들긴 하는데 평소에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이 텍스처가 되게 단단하고 탱글탱글하고 고소한 맛이 확 올라와요.
0: Okay, bring your plate over.
1: Oh, thank you so much. You're so sweet. 너무 자상하신 것 같아요.
2: 고대하던 연어구이를 맛볼 차례.
1: 너무 잘 익어가지고 살점이 톡톡 떨어져 나와요. 와우. it's melting in your mouth. The BBQ. Is it because of the coconut cream?
0: Chef.
1: Well, are you really?
0: No, I'm not a chef.
1: So I'm the chef for the Korean noodle. Mm-hmm. So you can have the plate.
0: Mm-hmm.
1: 아, 어떻게 반응을 할지 너무 궁금하네요. 연어를 먹는 동안 엄청 불었어요. Are you excited or are you scared? Oh.
2: 최고의 라면을 대접하지 못한 게 조금 아쉽긴 한데요.
1: It's gotta be a wee bit spicy.
0: That's good.
1: Oh.
0: Very good. Yeah.
1: Am I a good chef?
0: Oh. I give you 24 hours to get out of my house.
1: Okay.
2: 유쾌한 할아버지 덕에 기분 좋은 오후. 멋진 풍경까지 더해져 완벽한 시간입니다.
0: I love it because we have it all the time.
1: Oh, okay.
0: You know, you look at those hills over there, mm-hmm. no houses. Those ones way up there with the snow, mm-hmm. no houses, mm-hmm. you know. 5 million people mm-hmm. and every plenty of space.
1: Mm-hmm. That's a nice thing about New yeah. Zealand.
0: Mm-hmm. Mm-hmm. You got to come to New Zealand.
2: 뉴질랜드를 사랑하는 할아버지의 마음도 전해집니다. 연어는 잡지 못했지만 귀한 인연을 만났으니 그걸로 충분합니다. 할아버지와 헤어지고 다시 여정을 이어갑니다. 예상치 못한 즐거움을 잔뜩 안겨준 투아이젤을 뒤로하고 테카포 호수로 향합니다.
1: 와, 오늘 하늘이 엄청 파랗다. 저기 앞에 보이시나요? 엄청 오래된 마을 같은데 영화 세트장 같기도 하고 저렇게 빈티지카가 많은 거면 빈티지카 전문샵 같기도 한데 한번 멈춰 세우고 가봐야겠습니다. 너무 예쁘다. 와, 무슨 서부 영화 같다.
2: 20분만 더 가면 호수가 있지만 제 마음을 사로잡은 거리. 걷는 것만으로도 시간여행을 떠나는 기분인데요.
1: 아니, 여기 빈티지 간판들이랑 주차판들 엄청 많아요.
2: 안으로 들어가자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누군가 박물관이라도 만들어둔 걸까요?
1: 우와, 이런 거 완전 진짜 빈티지다. 옛날엔 이런 걸로 라디오를 들었겠죠. 피아노 보세요. 이거 그 악보가 여기서 나오는 그 완전 앉아보고 싶다. 와, 소리가 아직 엄청 잘 났는데요. 오래된 피아노여서 달그닥.
2: 뉴질랜드에는 마을마다 중고 물품을 판매하는 가게가 많은 편인데요. 이렇게 빈티지 물건으로 마을을 이룬 건 처음 봅니다.
1: Hello. Hi, hi.
2: 직원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벌써 10년 차랍니다.
4: Well, it's just one man that has put this all together. As the years have gone by, as he's collected, he's got too much in one shop, so he goes and builds another and puts his things in there. And over the years, this is what he's done.
2: 가게 사장인 데이브 씨의 직업은 목수고요. 취미는 골동품 수집인데요. 30년 동안 미국이나 인도 등 세계에서 모은 골동품을 여기서 판매하고 있답니다.
4: And all these old tins, novelty tins, is what my parents had, you know.
1: What?
4: Like especially the cornflakes, for instance.
1: You know? Oh my god.
4: Yeah.
1: 와, 이게 옛날 캔이라고 하는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인테리어로 사가고 싶어요. 너무 귀엽다. 옛날엔 이런 디자인이었구나. 전 개인적으로 옛날 디자인이 조금 더 제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이거 조금 이따 사가야겠어요.
2: 새로운 상품들이 넘쳐나지만 때론 세월이 더해져 가치 있는 물건도 있습니다.
1: Is it working?
4: Most of them do.
1: Really?
4: Yeah, but you know, the old brownie.
1: Wow. Yeah. 오, 이건 보여요. 이 색감이 너무 예쁜데요? 아, 정말로 이 조명도 엄청 빈티지해 보이고 세상을 조금 뭔가 옛날 그 느낌으로 보고 싶으면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2: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시간의 무게도 느껴집니다. 뉴질랜드는 대부분 공산품을 수입하다 보니 중고 물품을 사고 파는 게 일상인데요.
4: Antiques are very popular here in New Zealand. It's just something special. It's something your parents used in their home. It's grandparents and great-grandparents. And they're very hard to find. And as the years go by, so these older items become quite expensive.
5: It's only a pleasure. You come back next time and visit us. We'll be waiting here for you.
1: Thank you so much. It's really touchy.
2: 마지막 인사가 가슴에 남는데요.
1: 잘 있어.
2: 세상은 빠르게 변합니다. 때론 지금 모습 그대로 지켜지길 바라기도 하는데요. 저에겐 뉴질랜드가 그렇습니다. 어느새 반가운 표지판이 나타나는데요. 남섬을 대표하는 호수 중 하나인 테카포 호수입니다.
1: 다행히 오늘은 하늘도 너무 맑고 높아서 별을 볼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듭니다.
2: 테카포 호수 근처에서 캠핑을 많이 하는데요. 아무 곳에나 캠핑카를 세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1: 뉴질랜드는 캠핑카를 세워두고 주변을 둘러보기에 아주 좋은 곳인데요. 하루 차박을 하시거나 야영을 하실 때는 야영이 가능한 곳인지를 미리 체크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도시별로 법이 좀 다르니까 미리 알아보시길 추천드려요. 저는 오늘 야영이 가능한 사이트를 미리 예약해 두고 왔습니다. 와, 너무 예쁘다. 캠핑카들이 지금 엄청 많네요. 와, 와, 여기 한눈에 다 보여요. 오늘 하늘이 진짜 맑다. 와, 대박.
2: 캠핑장은 테카포 호수를 품고 있어 충분히 전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테카포는 사시사철 푸른 물결이 출렁이는 빙하우스입니다. 봄이면 야생화가 만발해 장관을 이루고 겨울이면 뉴질랜드 최고의 별보기 명당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룻밤 머물 준비를 해볼까요?
1: 잘 들어갈게요.
2: 홀리데이 파크는 뉴질랜드 전역에 있는 캠핑장인데요. 가격도 저렴하고 시설도 훌륭한 편입니다. 뉴질랜드를 캠핑카 여행의 천국으로 만든 1등 공신이죠. 해가 지는 걸 기다리면서 식사를 준비합니다.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온 뉴질랜드 고기 총출동!
1: 우와! 너무 맛있겠다!
2: 익숙하지 않은 조리도구지만 나름 재미가 있는데요. 제작진과 같이 먹을 생각으로 넉넉하게 준비합니다. 날씨가 좋으니 야외에서 먹어야죠. 눈앞에는 그림 같은 호수와 설산이 있고 코끝에는 버터 풍미가 가득한 고기가 있습니다. 여기가 천국 아닌가요? 오.

0: 와, 여기서 먹으니까 완전 5성급 레스토랑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1: 더할 나위 없이
0: 잘 먹었다.
1: 행복한 순간입니다.
0: 아, 귀여워라. 일로와, 고기 줄게, 일로와.
1: 아까부터 주변을 떠나지 않던 길고양이. 캠핑장에서 사는 모양입니다.
0: 먹고 싶구나. 이거 손으로 줘야겠다. 옳지? 양념 안 했는데, 이거. 기다려, 앉아. 손. 아, 고기 달라고! 여기, 알았어, 여기, 여기.
1: 많이 얻어먹어본 솜씨죠?
0: 옳지.
1: 귀여운 고양이 친구와 맛있는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해가 지는 호수를 바라봅니다. 여유를 갖고 풍경을 바라본 게 언제였나 싶은데요.
0: 보통 일을 하거나 한국에서 생활할 때는 100km로 가는 것 같거든요. 급하게 다니다 보면 좀 놓치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캠퍼밴으로 여행을 해보니까 원하는 곳에 서서 또 보고 싶은 걸 천천히 보고 감상할 수 있어서 제 속도랑은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1: 뉴질랜드에 올 때마다 별 보는 걸 즐겨 하는데요. 고요함 속에서 힘을 충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평소엔 누워서 보는데 오늘은 의자를 준비합니다.
0: 명당이네. 아, 이쁘다. 와.
2: 구름이 많이 나오네.
0: 근데 아까는 없었잖아요. 이게 바람이 진짜 빨라서 멀리 있던 구름이 여기까지 온것 같아요. 근데 또 없어질 거예요.
1: 변화무쌍한 뉴질랜드의 자연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잠시 후 밤의 마법이 펼쳐집니다. 그야말로 별천지입니다.
0: 호수 물결 소리도 지금 하나도 안 들리고요. 이 근처에 사는 오리 친구들 소리만 들리거든요. 그래서 뭔가 자연 한가운데 혼자 놓인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1: 자연은 예측할 수 없어 더 설레고 기대됩니다. 그 속도에 몸을 맡기며 자연의 일부가 되어 이 밤을 즐깁니다. 다음 날, 호수에 선물을 안고 길을 나섭니다. 캠핑카 로드트립의 최종 목적지인 마운트쿡 국립공원으로 갑니다. 남섬 여행자들이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뉴질랜드 최고봉으로 향합니다.
0: 도로를 달리다 보면 마운트쿡 전경이 보이는데요. 이 마운트쿡은 에드먼드 힐러리 경이 에베레스트 산을 이제 등반하기 전에 이 산에서 열심히 이제 훈련을 하고 기술을 연마한 걸로 유명해졌다고 해요.
1: 길고 흰 구름을 두르고 있는 마운트쿡의 설산. 눈을 뗄 수가 없네요.

0: 마운트쿡 국립공원에는 12개의 트레킹 코스가 있는데요. 여기는 포커밸리 트랙입니다.
1: 왕복 10km의 코스이고 한 3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당연히 자전거, 강아지, 헬리캠 안 되고 불 조심하셔야 되고 채집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0: 국립공원에서 최고의 인기 코스인데요. 왕복 3시간이면 가능해서 당일치기 여행자도 즐길 수 있답니다. 대부분 평지라서 초보자들도 쉽게 걸을 수 있습니다.

0: 동생은 이곳을 수학여행 때 와봤다고 했는데요. 얘기만 들었을 때는 상상이 잘안 되는데, 직접 와보니까 왜 좋다고 했는지 알것 같아요.
1: 겨울에도 걷기 좋아서 가족 등반객이 많은데요.
0: 하이. 어린 아이들도 다니는 걸 보면 쉽게 오를 수 있는 트랙인 게 맞는 것 같아요. Hi guys. Hello. Morning. Hello. Morning. Hi guys. 길이 좁다 보니까 이 코스를 오르는 분들과 다 같이 친구가 될수 있을 것 같은 기분입니다. 이쪽 전경도 정말 멋있네요.
1: 걷는 내내 마운트쿡의 설경을 마주합니다.
0: 산이 너무 높아서 구름에 산 동우리가 다 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1: 마운트쿡은 마오리족의 언어로 아오라키라고 하는데요. 구름을 뚫는 산이란 의미입니다. 오늘의 전경에 딱 맞는 이름이죠.
0: 와, 사파이어 호수가 있어요.
1: 입구에서 15분쯤 걷자 나오는 첫 번째 풍경 포인트. 윌라 호수입니다.
2: 아, fantastic. I always dream to come here. So it's a dream come true. And,
0: Okay.
2: wow.
1: 빙하 계곡을 걷는 코스라 강과 협곡을 따라 흔들다리가 있는데요.
0: 후커밸리 트랙에는 총 3개의 흔들다리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저희가 건널 다리입니다. 와. 첫 번째 다리에 도착했습니다. 이첫 번째 다리는 아까 보았던 멋진 호수가 아래로 흘러가는 모습을 직접 위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흔들다리다 보니까 한 번에 20명까지밖에 못 지나간다고 해요. 그점 유의하셔서 꼭 확인하시고 건너시길 바라겠습니다. 와, 밑에 밀키스 폭포가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와.
1: 아름답지만 아찔한데요.
0: 조금 무섭습니다. 멀미가 날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걸 감안하고 나서라도 건너기에 너무 아름다운 곳이니까요. 여기 오시는 분들은 꼭 한번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1: 낯선 장소에서 새로운 일을 도전하게 되는 것. 여행이 우리에게 주는 용기가 아닐까요? 여기서부터 평지입니다. 걷기 편한데요. 저의 호흡에 맞춰 저만의 걸음을 쌓아갑니다.
0: 물소리. 저는 인생의 목표가 그냥 행복한 거거든요. 뭐 행복이 어떤 모양이냐라고 하면은 또 그것도 아직 알아가고 있는 과정이긴 한데 제 요즘은 행복과 좀 가까이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숲속을 걸어요.
1: 행복은 저마다 다른 모습이죠. 찾아가는 과정도 즐거움입니다.
0: 이게 점점 다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갈수록 조금 더 흔들림이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다리까지 끝! Hi guys! Been up to the river?
2: Yeah. Very near now.
0: Very good.
2: Very good.
0: Okay. Gonna go there, so thank you.
2: Be careful. I see on the road.
0: O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2: Hello.
0: 와, 여기서부터는 얼음이 진짜 많은가 봐요.
1: 겨울 뉴질랜드에서 트레킹할
0: 자,
1: 땐 흔한 일입니다.
0: 천천히. 천천히. 와. 와, 빙하다.
1: 후커밸리 트랙의 반환점, 후커 호수입니다.
0: 엄청 꽁꽁 얼어붙어 있는데, 그래도 저 빙하 주변에 조금 물이 녹아있기도 하는데, 색깔이 너무 신기해요.
1: 꽁꽁 얼어붙은 세상.

0: 쿠커하우스는 지금도 변하고 있습니다. 쿠커 빙하가 녹아 움직이면서 1970년대부터 호수가 만들어졌는데요. 매년 약 50m씩 빙하가 후퇴하고 있습니다.
1: 자연이 변화됨에 따라 이 빙하의 모습도 자연스럽게 변화된다는 것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만 오지 않고 좀 먼 미래에 또 다른 모습으로 마주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또 여름에도 와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0: 다시 만날 땐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다음이 기대되는 뉴질랜드의 겨울 여행은 계속됩니다.
1: 이분들 만나려면 강을 건너거나 산을 넘거나. 와, 레몬 처음 따봐요. 제가 자연 속 한가운데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즐거워요.

네, 안녕하세요. 박문호입니다. 성인 ADHD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나서 질문 시간을 드리면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물치료를 포함해서 성인 ADHD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ADHD하고 관련해서 유전을 겁내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ADHD에 대해서 강의하면서 원인이 유전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말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도 하십니다. 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한 분이 있는데 자기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자기가 ADHD인 줄 모르고 자라면서 학생 시절에 너무 많이 오해를 받고 상처를 받았는데 나중에 결혼을 해서 자기하고 비슷한 애가 태어나면 아이도 힘들 거고 자기도 힘들어질 것 같아서 아예 결혼을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물론 유전 성향이 대물림될 수도 있겠지만 ADHD의 유전 형태는 어떤 한 가지 유전자로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부모의 양육 태도라든가 사회경제적인 환경, 또 학교 환경, 또래 관계, 또 개인이 타고나는 기질,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유전 형태입니다. 더구나 어머니가 자기 문제를 알고 있다면 또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되면 충분히 대처하고 잘 양육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또 다음으로 진단 시기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어릴 때 일찍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면 어른이 되기 전에 완치될 수 있느냐? ADHD는 일찍 진단받고 빨리 치료를 시작한다고 해서 병을 뿌리째 뽑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ADHD가 힘들고 또 어려운 병인 이유 중에는 증상 자체가 문제이기도 하지만 ADHD 증상으로 인해서 이어지는 우울, 성격 문제 등으로 인해서 학교나 직장 그리고 가정에서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일찍 치료를 시작한다면 친구 관계나 사회생활에서 불필요한 오해로 또 상처받는 일을 최소화하고 더 나은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또 체계적인 시간 관리나 주변 관리로 다른 이들에게 신뢰를 받게 되죠. 무엇보다도 자기 스스로를 잘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조기 발견, 조기 치료는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ADHD 치료 중에 약물 관련된 질문들을 몇 가지 생각을 해볼 텐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약을 오래 먹게 되는데 그렇게 먹다가 의존성이 생기거나 중독되지 않느냐 하는 걱정입니다. 답을 말씀드리면 중독은 없다입니다. 지금 그 병원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문 의약품은 되게 중독성을 갖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FDA에서 약물을 승인할 때 효과는 물론이고 부작용이나 중독성을 엄격하게 판단을 합니다. 흔히 중독을 일으키는 마약이나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중독이 됩니다. 내성이라는 것은 사용할 때마다 점점 용량이 늘어나거나 사용을 중단하면 심각한 금단 증상이 생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라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죠.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입대까지 아주 오랫동안 라면을 먹고 있는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라면 한 개 정도 먹으면 만족합니다.

합니다. 내성이 생기지 않는 거죠. 뭐한달 동안 라면 안 먹었다고 해서 불안하거나 초조하고 그런 금단 증상 없죠. 대부분의 전문 의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에 대한 두 번째 질문은 진단을 내리고 약물 치료를 시작하자고 하면 물어보시는 건데요. 뭐 제가 그렇게 중증인가요? 뭐약 먹을 만큼 심각한가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감기 걸리거나 뭐 속이 더부룩하면 약국에 가서 그냥 약을 사서 드시는 분들이 꽤 많죠. 그런데 ADHD 약에 대해서는 유난히 예민합니다. ADHD라는 진단 자체를 병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약물 치료는 치료 방법 중에 그냥 하나입니다. 물론 병에 따라서 단계를 나는 경우가 있죠. 뭐 초기, 중기, 말기 또는 뭐암 같은 경우는 전이가 얼마만큼 돼 있느냐에 따라서 뭐 2기, 3기, 4기로 나누죠. 사실 ADHD는 그렇게 어떤 중증, 경증을 나누는 기준은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또는 상황에 맞게 치료법을 설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이 같은 여자분이 ADHD 진단을 받았는데 조만간에 그 시험관 아기를 할그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면 뭐꼭 당장 필요한 게 아니면 ADHD 약물 치료는 출산 후에 또는 모유 수유를 마칠 때까지 보류할 수도 있습니다. 중증이니까 꼭 약을 쓰고 경증이면 생략하고 그런 것은 아니죠. 약에 대한 세 번째 질문은 그럼 이 약을 언제까지 먹느냐 하는 건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이 어려운 이유는 첫째로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ADHD 관련 약을 사용한 지가 불과 한 35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른 환자한테 사용한 역사는 더 짧죠. 그래서 평생 정말 약을 사용하고 살아온 분들은 사례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약물 복용이라는 게 기간이나 용량을 정해놓고 사용하는 게 아니고 앞서 임산부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이나 상태에 따라서 조절해 가면서 복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그러면 이제 물어보시는 게 ADHD가 이게 치료가 되는 병이냐? 이네 번째 질문은 답을 찾기가 더 어렵죠. 이 경우는 치료에 대한 기대치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더 어려운 이유가 되는데요. 어떤 분은 ADHD 진단을 받고 나면 뭐더 이상 치료는 필요 없다. 내 문제가 뭔지 알았으니까 이대로 살아도 될것 같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병을 진단받았는데 약만 먹으면 다 낫는 거냐 하시죠. 일정 기간 동안 약을 잘 먹고 하면 일머리도 좋아지고 뭐 남들도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걸로 기대하시죠. ADHD 치료는 약이든 행동 개선 프로그램이든 ADHD를 갖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것이지 ADHD를 나한테서 완전히 떼어나는 건 아닙니다. ADHD와 관련 있는 행동 문제 같은 거는 당연히 개선하고 조절해야 되지만 오히려 ADHD 속성 중에 내가 좀 쓸만한 게 있다면 활용할 방법을 찾는 것도 치료에 포함이 됩니다. 또 호기심이 많은 분들은 공부도 많이 하고 인터넷에서 많이 자료를 찾아보고 와서 더 어려운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 ADHD가 도파민 농도가 떨어져서 그런 거라는데, 그렇다면 메틸페니데이트 같은 약을 쓰면 뇌에서 도파민 농도를 확 올려줘서 치료가 되는 거냐?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ADHD 관련된 특정 전두엽부위라든가 이런 쪽에만 분포하는 게 아니고, 우리 뇌에 있는 수많은 부위에 다 신경 전달 물질로 관여하기 때문에, 도파민만으로 이렇게 기전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ADHD는 뭔가 목표를 정하고 나면 이것저것 생각이 많아지고 또 그러다가 머리가 지끈거리면 최종 결정이나 판단을 미루죠. 그 와중에 이제 이런저런 신경 써야 될건더 많아지고 마무리에 또 시간이 걸리죠. 이렇게 결정과 마무리가 어려울 때 약물 치료가 해줄 수 있는 일은 그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의 서열을 정해서 어떤 순위대로 작업 진행을 추진하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약물 치료는 개인의 능력을, 없는 능력을 찾아내는 건 아니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약물 치료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지만 흔히 듣는 질문 중에는 ADHD 약이 공부 잘하는 약이라는데 우리 애도 좀 처방을 받으면 안 되겠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도 답을 말씀드리면 ADHD가 아닌 사람이 ADHD 약물을 먹는다고 해서 갑자기 집중력이 확 늘어나는 건 아니고 또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막 저절로 막 솟아나게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집중하는 데 필요한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이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약을 먹는다고 해서 개선되거나 공부를 잘하게 될 이유는 없습니다. 혹시 메틸페네데이트 계열의 약을 늦은 시간에 복용하면 공부에 집중하고 열의가 생기기보다는 그냥 정신이 말똥말똥해지면서 잠드는 시간만 늦어질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 말고 다른 치료나 경과에 대해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요즘에 이제 인지행동 치료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지행동 치료란 이제 심리치료의 일종으로 삶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입니다. 지금 당장 알아야 될게 무엇인지 또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목표와 전략이 필요한지 알아가는 해결 중심의 치료인데, 핵심은 가장 부정적인 생각, 감정에 따라서 이어지는 행동 패턴을 찾아내고 개선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대학교 1학년생인 루나 씨가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학교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학교에 가면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또 수업 시간에 뭔가 발표도 해야 되고 하는데 굉장히 꺼리죠. 중고등학교 시절에 말 실수로 친구들이 떠난 경험이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실제로 그 당시 친구들은 루나 씨가 좀 엉뚱하긴 하지만 마음이 여리고 착한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멀리한 게 아니라 루나 씨 스스로 멀어진 거라고 말을 하죠. 루나 씨는 새로 만나게 될 과친구들에게 자기 소개를 하는 것도 두렵습니다. 나는 또 말실수를 할 거고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떠날 거야. 이 일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루나 씨의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하는 행동으로 이어지죠. 이러한 현상을 부정적 자동사고라고 부릅니다. 이런 부정적 자동사고가 있음을 인식하고 나면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대처 전략을 세울 수 있죠. 실전에서 연습한 전략을 실험해 보면서 점차 부정적 행동 패턴을 벗어날 수 있으면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ADHD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운동을 하라는 얘기들이 꽤 많은데 실제로 ADHD와 운동이 어떤 관련이 있느냐 하는 건데요. 과학적으로는 신체 활동이 과다한 활동을 줄여주고 또 기억력과 주의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산소 운동들이 어떤 신체 이완 효과도 분명히 있고요. 또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운동들이 뇌신경 회로의 연결망을 안정시키면서 우리의 정신 상태가 안정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ADHD가 있는 분들 중에 운동을 싫어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실제로 비만이나 과체중이 돼서 뭐 무릎에 무리가 되는 운동을 피하는 경우들도 있죠. 따라서 무작정 아무 운동이나 다 유익하다기보다는 자기의 몸 상태에 맞는 운동을 찾아야 되고, 가능한 꾸준히 그리고 규칙적으로 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또 진료하다 보면 흔히 받는 질문이, 내가 미루는 습관이 정말 심각한데 이걸 좀 고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미루는 습관들은 되게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마감 직전까지 버티다가 막판에 뭔가 아드레날린이 확 쏟아져서 후닥닥 내가 해치울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죠. 하지만 개선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개선 전략을 간단히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미루기를 바꾸는 전략 중에는 어떤 마감 날짜가 정해지면 날짜를 좀 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기획안을 일주일 뒤에 제출해야 된다 하면 나는 5일 안에 마치는 거로 계획을 설정하는 거죠. 그러다가 닷새 안에 못 끝내더라도 약간의 시간이 좀 있으니까 7일 안에 해결할 수 있죠. 두 번째는 과제 쪼개기인데요. 어떤 그런 기획안이나 이런 걸 통으로 이걸 한꺼번에 끝내겠다라기보다는 좀 잘게 쪼개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쪼개진 각각을 마감 일정을 스스로 정해서 ADHD의 주특기, 아드레날린 쏟아내기로 해서 하나하나씩 완성을 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사실은 어떤 이런 과정에 대한 좀 가디언이라고 할까요? 뭔가 이렇게 사사건건 막 시시콜콜하게 간섭하는 사람 말고 그 믿을 만한 누군가가 나를 옆에서 감독해 줄수 있으면 더 성공률이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어떤 과제를 완료하고 나면 스스로한테 어떤 보상을 할지 스스로 딜을 좀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동기를 부여하고 동기를 좀 높일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좋아하는 게 수도꼭 푸는 겁니다. 근데 평소에는 이제 수도꼭 풀다가 이제 과제를 못 하는데
그래서 전략을 바꿔서 과제를 처리하고 나면 수도꼭 하나를 풀수 있는 시간을 자기한테 주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전시회 가는 걸 좋아하시는데요. 이제 그거를 보상으로 정해둡니다. 대개 이제 이런 전시회는 그 기간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되는 과제를 그 전시 기간 내에 끝내기 위해서 열심히 해서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인 ADHD 환자들을 만나다 보면 가정생활에서 ADHD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할지 알려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특히 자녀가 있는 분들은 직장에서 번아웃돼서 이미 집에 오는데 집에 와서 아이들까지 챙기려고 하면 결국 잠잘 시간이 줄어들어야 되고요. 뭐 이런 현상들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뭐 미국이나 유럽도 다른 국가에서도 맞벌이 부부들의 그 노동 강도가 여성이 더 높다는 건 알려져 있는 거죠. 여성들이 실제로 하는 일을 보면 뭐 빨래하고 청소하고 또 요리도 하고, 애들이 아프면 되게 엄마들이 병원 데리고 와야 되고, 엄마 몫이 굉장히 많죠. 하지만 이런 그 가사 노동의 특징은 끝이 없다는 거. 그리고 따로 급여가 책정되지도 않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첫째는 이 가사 업무 자체를 배우자하고 자세하게 분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분담하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걸더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청소나 뭐 행정 처리 같은 거, 세금 내고 이런 게 자신이 없으면 남편한테 주고, 나는 반려견들의 뭐 사료를 준다든가 용변을 볼때 산책하러 가는 걸 맡게 되죠. 두 번째, 아이가 좀 크다면 엄마를 좀 도와주는 거를 부탁할 수도 있죠. 네가 좀 장난감도 좀 정리하고 식탁을 좀 차린다든가 이런 것들을 부탁할 수 있죠. 또 혹시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된다면 집안일을 좀 나눠 할수 있는 분들을 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갈등이 생겨서 충돌하고 불화가 생기기 전에 가족 간의 소통 또 배려를 통해서 점차 개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와 더불어서 주변인이 함께 관심을 기울이면 일상생활도 무리 없이 잘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산이 깊으면 물도 맑다죠.
1: 물도 고기가 얼마나 빠르게.
2: 아이, 뭐해.
0: 그 물에선 누구나 아이가 되고요.
3: 늘 꿈에 또 그리는 고향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0: 봄꽃다다 추억도 한 입. 네.
4: 싸서 먹어봐. 옛날 생각해보.
0: 언제 가도 향긋하고 넉넉한 품을 내어주는 그곳.
5: 여기저기 다녔지만 여기 오면 마음 편하고.
0: 자, 인제로 가보실까요? 해발 1300m, 인제군 북면에 위치한 대암산 자락 아래 소양강으로 향하는 물줄기가 마을을 휘돌아 나갑니다. 강을 끼고 있다고 해서 마을 이름도 넷강마을이라지요.
3: 금강산에서 흘러내려와서 이게 설악산 물을 만나가지고 이 소양강으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인제 우리가 살고 있는 군의 군청을 지나가고 도청을 지나가고 수도를 지나가는 물 상류에 딱 사는 거야.
0: 마을 어느 집에서든 문만 열면 유유히 강이 흐르는, 이야, 이게 바로 제대로 강변 뷰. 봄꽃들로 한창 물이 올랐네요. 강은 참 땅도 사람들의 마음도 비옥하게 하는 고마운 터전이죠. 게다가 그 옛날엔 이 넷강이 마을 아이들을 다 키웠다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3: 하천을 너무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 여기 이 하천은 우리의 놀이터였잖아요. 물을 옆에서 나란히 보죠. 그러니까 물이 친구였어요. 물고기도 친구였고.
6: 형은 족대 대고, 형은 저 지렛대. 나는 이거 고기통 들을게요.
7: 갑시다.
0: 그런데 강이 어릴 적 놀이터만은 아닌가 봅니다.
8: 지금 고기가
9: 밑으로 다 내려갔잖아.
10: 아니야.
11: 아니 밑으로.
10: 사방으로 쳐져.
11: 아니야.
9: 지금은 밑으로 내려갔다. 이제 조금 있어요.
0: 봄볕이 따뜻해지면서 물고기들도 슬슬 활동을 시작했나 보네요.
12: 형 이리 와 빨리.
0: 소식 듣고 동네분들 죄다 모였네요.
13: 돌 아주 딱 동네.
14: 옛날 실력.
13: 예, 여기는 남편인데.
0: 자, 어디 옛날 실력도 볼까요?
15: 아니야, 금방 나온다고. 이 정도면 다 나가지.
0: 에이, 그러게. 아직 몸들이 덜 풀리셨나?
16: 아이, 나갔다.
17: 그럼, 아이, 일단 세게 해봐, 좀.
18: 어휴, 이 정도면 다 나가지.
0: 쉬리. 요 녀석이 그 말로만 듣던 쉬리군요.
19: 쉬리하고 소소미꾸라지. 야, 이거 쉬리, 쉬리 이쁘죠? 깨끗한 일곱수에 있는 물. 옛날 어렸을 때 이렇게 곶삼으로 잡았던 물고기. 그리고 여기서는, 예, 이게 아주 딴 데는 귀하다 그러는데 여기는 아주 흔한 고기.
0: 이제 감 좀 잡으셨나 봐요. 다시 한번 몰아봅니다.
19: 순가리. 내
20: 최고 맛.
19: 계란 있죠? 계란.

0: 얼었는 것처럼 노랗게 이렇게 국물이 우러나요. 여러분들 토종물고기.
1: 작지만 맑고 유속이 빠른 상류에 사는 순수 토종물고기들이랍니다.
0: 이게 이제 물고기가 막 다니는 거 보면 그 자체가 이게 생태가 살아있는 거니까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2: 뭐야? 오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1: 제법 크네요. 모래 속에 잘 숨는다고 모래무지라는데요. 요 녀석은 깨끗한 물 아니면 볼 수 없는 귀하신 몸이랍니다.
3: 우와! 대박이구나! 야!
1: 아이고, 또 뭡니까?
3: 아, 엄청 재밌죠?
4: 어떤 게 재밌으세요?
3: 고기 들어가는 재미! 모래무지 같은 거는 귀하거든. 그러니까 그것 들어가면 아주 기분이 엄청 좋지. 들어갔어.
5: 그렇죠.
3: 들어가는 게 보여요, 이게. 이걸 족대 있는 사람은 조금은 새카맣게 빠르게 들어간다고.
1: 이야, 언제 이렇게 찼대요?
0: 그 때부터 잡던 고기가 아직까지 그대로 있어요. 이 소중 고기. 꺽지, 모래무지, 예. 그 다음에 퉁가리, 기름종개, 이런 종류의 옛날 고기들이 많이 있어요.
1: 강도 물고기도, 고기 잡는 실력도 예전 그대로. 다만, 그 시절의 개구장이들만 나이를 먹었습니다.
3: 어떤 말이? 야, 이거 옛날 생각난다. 잡아가지고 저 개울에서 맴탕 끓여 먹던 그.
0: 철렵 했잖아, 철렵.
3: 감자 넣고, 밭에서 감자 캐가지고 와가지고, 그때 얼마나 맛있었냐?
1: 아이쿠. 의욕이 조금 넘치셨네요.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강에 나오면 즐겁고 마음만은 그때 그 시절 그대로랍니다.
3: 동네 형님도 있고요. 동생도 있고요. 다 이렇게 마을 주민들이에요.
0: 60년이 되지,
3: 60년 되신 60년. 분도 있고.
0: 예전에 한 동네에서 아래의 집에 살아가지고 네. 아주 친하게 지냈다.
1: 물고기들이 강을 거슬러 오듯 그들도 강으로 다시 돌아왔죠. 슬플 때나 기쁠 때. 늘 강이 함께 했고 그 강을 보며 자랐습니다.
6: 점심 먹고 나오면은 눈이 새빨갈 때까지 물에 들어가 있다가 나오고 그랬어요.
3: 행복하죠. 네.
6: 다시
3: 행복하죠.
7: 행복할 정도예요?
0: 네. 다시 20대에서 60대로 40년이 지나간 얘기예요. 40년이 그렇지. 싹 빠지고 네. 다시 연결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아요.
1: 고향을 떠나 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이곳이었죠. 때로는 놀이터가 되기도 했고 때로는 삶의 터전이 되기도 했던 강. 강은 언제나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한때 강은 이 마을과 저 마을을 오고 가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0: 이쪽 마을이 도로가 닦이지 않았을 네, 때
3: 이 배로 건너갔죠.
0: 여름에 장마가 지면 그 가을쯤에 저걸 놔요. 다리, 나무다리.
6: 나무다리. 외나무다리.
0: 왜냐면 겨울에 얼음이 얼어서 배를 못 띄우니까. 또 6월에 장마가 지면 그 다리는 떠내려가. 그러면 그때 배를 놓고.
6: 그 배 이렇게 줄 잡고서 이렇게 건너가는 거라 거기가 또 깊어가지고서는 그 조그만 애들은 그거 붙잡고 건너가다 빠지면은 좀 우리가 크고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건져주고.
1: 길도 새로 생기고 줄배 대신 다리가 놓이고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흐르는 강. 강을 따라 세월도 흐르고 마을의 역사도 흐르고 있습니다. 양동이 가득 뿌듯하네요. 이제 이걸로 뭘 해드시려나?
0: 이게 최고 귀찮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쫄병이 하는 건지, 쫄병. 형님들을 시킬 수 없잖아, 이게.
3: 아, 말려봤다.
1: 고기들은 용도별로 손질에 들어

0: 시리 같은 작은 물고기들은 튀김용이랍니다. 시리를 튀긴다니 참 색다르죠. 시리가 이렇게 작아 보여도 육질이 단단하고 살이 많다는군요. 아우, 노릇노릇 잘 튀겨졌네요. 그나저나 맛은 어떨지 너무 궁금한데요. 아유, 주시지만 말고 나도 좀 줘봐요. 먹고 싶다고.
1: 진짜 맛있다. 형님 어때요, 맛이요?
2: 아, 기가 막혀.
1: 기가 막히죠?
3: 아우서 먹는다고.
0: 형님 먼저, 아우 먼저.
1: 야, 형님. 야,
2: 기다려.
1: 야, 기다려. 예.
0: 따뜻한 정이 오고 가고 추억이 버무려진 맛. 딱 그 맛이겠죠?

0: 이맘때 밭은 1년 농사 준비로 분주하죠. 박송 씨는 아들과 블루베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1: 이게 많이 잘라줄수록 네, 알이 크고 네.
2: 얘는 많이 잘라도 될 것 같아. 맨날
3: 곧 요 하나에 블루베리가 8개가 달려.
2: 아니야, 그러면 8개 안 달리더라고. 한 6개?
3: 요 꽃는 5개만 해도 6개만 해도 30개. 여기서 블루베리 알 30개가 달려.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0: 26년 전 객지에서 공부를 마치자마자 일찌감치 고향으로 돌아온 박수홍 씨.
4: 30살에 결혼하고 원래는 더 일찍 들어올라 그랬었는데 우리 부모님이 반대를 많이 했죠. 늘 꿈에도 그리는 고향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내 어렸을 때의 추억이 있는 이곳이 예, 나한테는 가장 삶에 알맞은 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0: 박송 씨는 아들과 함께 맨 처음 이 마을에서 블루베리를 심기 시작했죠.
3: 이거는
2: 네, 중학교 3학년.
3: 중학교 3학년.
2: 16살. 네,
3: 그때 처음으로 여기가 심었어요. 이 나무. 이게 첫 나무. 여기서부터 심었어요. 올라갔으니까. 이게 300그루를 처음에 심었는데 여기 1번, 2번, 3번이에요.
0: 그때는 블루베리가 이름조차 생소한 작물이었답니다.
3: 주민들한테 얘기했더니 처음에 주민들은 이 블루베리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여기 와서 따서 먹어보고 블루베리가 엄청 맛있는 거예요.
0: 박송 씨 권유로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블루베리를 심기 시작하면서 내깡 마을은 블루베리 마을이 되었죠. 수확철이면 외지인들도 많이 찾는답니다. 평생을 땅을 파고 살아도 허리 한번 펴기 쉽지 않았던 마을이 블루베리로 사철 사람들을 부르는 살고 싶은 마을이 되었습니다.
3: 소득도 소득이지만 친구들 올 때마다 그 얘기를 할 수 있죠. 마음껏 블루베리 먹어보라고 이렇게. 근데 그런 게 살면서 또 나름대로의 그 행복도 주고 그래요.
0: 박송 씨가 심은 것은 또 있습니다.
2: 저 길마다도 나물 다 심어야 되죠. 그렇지, 산책로처럼.
3: 이게 이제 이게 네. 하나의 산책로가 되는 거죠.
2: 네. 지금 심어놓은 나무들처럼.
3: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네. 반 된 거예요, 반. 네.
0: 박송 씨는 주민들과 함께 마을 곳곳에 나무와 꽃들을 열심히 심었답니다. 험준한 산자락 아래 척박한 땅을 일구며 살다 보니 그간은 사람들이 마을 경관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죠. 1970년대 화전 정리로 마을의 경관이 한번 변화를 겪었고 이후 박송 씨가 귀촌하면서 다시 마을을 가꾸고 있습니다.
5: 75년도 화전 정리가 되면서부터
6: 그때 많이 빠져나갔어요?
5: 빠져나간 게 아니라 내보냈지 일부를 내보냈고 조금 있으니까 아이들이 큰 사람 다 도시로
3: 다 나가고
5: 돈 벌러 나갔지
3: 돈벌러
5: 그때는 다 젊은이가 빠져나갔다가 지금 다시 다 들어와 지금 그게 불악이 자꾸 지금 커져가고
3: 예, 있잖아 많이 커졌어요
5: 많이 커졌어요 네. 좋은 일은 다 했다고 불악이 잘 되 잘 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많이 했지 일꾼인데 뭐
0: 나갔던 이들을 다시 부르는 고향.

0: 다 이유가 있었네요. 이야, 그야말로 강변에 지은 그림 같은 집이네요. But the pride of the spring and the creaky burn away. 이 집엔 누가 사실까? Beyond the dream. 부부는 23년 전 고향인 이곳 넷강 마을로 귀촌했답니다.
1: 언제 폈지? 아,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못 봤는데라고.
2: 그럼 밤도 안 내는 거야?
0: 집안에 작은 개울이 흐르네요. 이야. 정원과 군솜씨가 보통이 아니신데요.
2: 이거 뭐 만들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1: 새 주실 거야.
2: 그러니까 요 알이 새 알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새 집 만드는 거지. 여기다가 나무 잘라서 동그랗게 놓고 소꿉장난을 하고 살아요. 맨날.
0: 아유, 두 분 귀여우시다.
1: 10살 정도의 그 기억이 평생 간다 그래요. 여기저기 다녔지만 여기 오면 마음 편하고 그래서 이리로 다시 돌아왔는데
2: 그때는 이 마을에 나무가 별로 없었어요. 잣나무 세 그루가 큰 게 있었고 그다음 나무가 별로 없었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나무 사다가 밤이면 맨날 12시까지 다 심어주고 그러면서 이 마을이 나무가 많아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0: 정원을 이 정도로 가꾸려면 두 분이 한시도 쉴 틈이 없겠네요. 어? 그런데 여긴 또 어딘가요? 입구부터 심상치가 않은데요? 와우, 시골이 가는? 두 분만의 비밀 장소인가요? 세상에, 미로 정원이네요. 두 분이 한 그루 한 그루 다깎고 다듬어 직접 만드셨다는군요.
2: 인제군 아이들 다 와봤을 거예요, 아마 여기.
3: 초등학생들 들어오면 울어요. 못 나가서.
2: 어른들도 그냥 나오는 사람 많아요.
0: 그게 미로 정원의 재미죠. 평생을 교직에 몸담았던 김수목 씨. 아이를 기르듯 나무를 기르고 있답니다.
1: 나무가 자라는 모습 그 자체도 좋고 세월이 지나면서 모습을 자꾸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게 너무 좋아요. 한 세대를 한 30년 치니까 5세대나 3세대, 한 50년 이상 되면 그때는 정말 볼만해지지 않을까. 힘들어도 그냥 하는 거지.
0: 촉촉하게 봄비가 내리는 날. 아주머니들 어디를 그렇게 가시더래요? 이야, 빗속에 꽃 따러 오셨군요.
2: 네,
4: 너무 따서 먹어봐. 옛날 생각해고.
2: 네, 이게 참 꽃이라고 해서. 옛날
4: 난 많이 맛있다. 따서 써봐.
0: 자연에서 얻는 것들이 다 그렇지만 딱 이맘때 때를 놓치면 제일 아쉬운 것이 봄꽃이죠.
4: 아침 안 드셨으면 꽃 좀 따서 드세요. 이거 꽃차보다 좋아. 옛날에 여기 다 걸어서 학교 다녔거든. 그러면 이제 갔다 오다가 이 꽃이 피면 일부러 여기 따먹으러 들어와. 집이 빨리 가면 또 뭐 일 시키고 하니까 안 가려고. 여기 와서 놀다가 가고 그랬어.
0: 아이고, 그 시절엔 봄꽃이 참 많은 일을 했네요.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즐거운데 간식거리도 도와주고 놀이터도 배워주고 이 마을엔 꽃으로 하는 일이 또 있습니다. 진달래꽃의 수술을 다 떼어주는데요.
5: 모든 꽃에는 다 독성은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꽃차할 때는 핀 꽃을 잘 안 쓰는데 이거는 식용 꽃이니까 핀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하는 거고.
0: 꽃차를 만든답니다. 이 마을 주민 대부분이 꽃차 소믈리에라는군요.
5: 이게 14년도에 그거 했죠? 소믈리에를.
6: 14년도 했나?
5: 네.
6: 20몇 명 했나? 그때 한 번에 할 때. 같이 다 했는데.

0: 이 여사님은 이렇게 오래 가는 거예요. 잘하는 거.
1: 그럼 어머니도 자격증 있으세요?
0: 예, 처음에 그 저기 두 달인가 한 달인가.
2: 네, 같이 다 했어요.
1: 가지고 계세요?
2: 예.
3: 이 생강나무 꽃도 차로 만들면 향이 그렇게 좋답니다. 꽃잎은 덕금과 식힘을 반복하며 수분을 충분히 빼줍니다.
0: 이게 향이 치니까 향이 나도 내년에 좀 해야 되겠다. 나는 그냥 나 먹는 비트하고 메리골드만.
3: 꽃차는 몸에도 좋다네요. 꽃마다 효능도 다 다르고요.
4: 좋고 노란색은 염증 치료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면 노란색 나오거든요.
3: 이렇게 종일 꽃만 들여다보고 있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겠어요.
4: 일단 꽃보면 예쁘잖아요. 예쁘니까 그냥 여기에 취해서 하기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어느 때는 진짜 밤새 할 때도 있었어요. 혼자 많은 생각을 하니까 혼자 대화 자기 나를 돌아본다 그래야 되나? 아니면 하여튼 좋아요.
3: 세상에나 온 세상 꽃들이 여기다 모여 있네요. 엄미숙 씨가 9년간 만든 꽃차들이랍니다.
4: 메리골드, 마리골드, 눈에 좋다고 루테인 들어있는 요것도 세상에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냥
3: 봄꽃들 중에 가장 향이 좋은 목련차랍니다. 여기까지 향이 나는 것 같네요. 눈으로 먼저, 다음엔 향으로, 그리고 맛으로 세 번을 마시는 것이 꽃차랍니다. 기다리면 은은하게 본연의 향과 채색으로 우러나는 게 참 신기하죠.
1: 향이 있어, 향이.
3: 아유, 예뻐라. 오감을 즐겁게 하는 아름다운 꽃의 향연입니다. 어, 나 취했어. 어, 취했어.

0: 앞에 목련 꽂힌 데서 이렇게 목련 차를 드시잖아요, 지금. 그죠? 저 하얀 게 다 목련 꽃이에요.
1: 봄비까지 더물어 온도, 습도까지 완벽하네요. 이보다 더 좋은 힐링의 시간이 있을까요?
2: 살아가는 의미가 있어. 이게 자유의 시간이잖아. 자유의 시간이잖아. 진짜. 너무 좋은 거야.
0: 또 비 떨어지면 소리도 나고 낚시도.
2: 난 시내 가서 살래 못 살겠더라고. 애들 내 집에 어떠세요? 가보랬지. 뭐 새벽부터 다 들고 뛰고 난리도 아니야, 사람들이.
3: 다른 데 가서 산다는 생각은 하지도 않았어.
4: 왜요?
3: 난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가 좋아.
1: 해가 지면 새들도 둥지를 찾아 날아가듯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요?
5: 이만 나무도 점점 자라고 점점 경관도 좋아지고 그러면 자연에 목말랐던 사람들이 와서 목을 좀 축이지 않을까.
1: 언제 가도 나를 반기는 것.
6: 유년 시절의 그 기억들이 좋은 게 많잖아요. 어린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말년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거는 최고의 선물 같은 거죠.
1: 거기 가면 잊었던 내 유년도 낚을 수 있을까요? 넷강은 고향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0: 저한테.
1: 난 아버지의 고향일 뿐만 아니라 내 고향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2: 고향이라 그러면 받아줄 것 같은 그런 넉넉함.

0: 아이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에코의 요술이 통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진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딩동댕 오늘은 도전쇼 하는 거죠.
1: 와, 우리 댕구야 혹시 눈치 빨라?
0: 아, 근데 어떤 도전을 하는 거죠?
1: 무슨 도전을 하냐면
0: 네.
1: 짜자잔.
0: 오, 로봇을 울리쇼.
2: 안녕. 만나서 반가워.
0: 그런데 로봇을 왜 울려야 하죠?
2: 비리비리 황 단장님 음악 큐.

0: 눈물 흘리고 싶다고? 그건 아주 쉬워.
1: 어?
0: 좋아. 그럼 로봇 들어와 들어와.
1: 오.
0: 탱구랑 눈싸움 한번 해보자고.
2: 비리비리 대결은 언제나 환영.
0: 자 준비하시고 시작. 내가 졌다. 내가 졌어. 아우 아까워 아까워.
2: 이러고 한 시간도 버틸 수 있지.
0: 아파.
1: 이거야? 이걸로 닦고. 어떻게 닦아?
0: 너무 생각처럼 쉽지 않네요.
1: 아유 어려우니까 도전이지. 자 우리 친구들도 모두 도전하세요. 어떤 방법이든 다 좋습니다. 로봇을 움직이기만 하면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도전
3: 로봇을 울리쇼
2: 쇼

0: 너는
1: 로봇.
0: 나는 의사. 이건
2: 주사.
1: 주사?
3: 주사? 어? 누가 도전하는 거지?
4: 어? 와! 저기 봐봐요.
5: 도전! 눈물은 무서울 때 나는 거지. 아차! 하리는 씩씩해서 꾹 참아냈지만 로봇! 너는 울게 될걸.
0: 자, 따끔합니다. 따끔. 자, 끝났습니다.
5: 로봇, 괜찮아? 울지 마. 미안해. 너무 많이 아팠지. 응?
1: 어? 끝났어요? 괜찮은데? 응?
6: 하나도 아프지 않다. 눈물이.

0: 일어나세요! 어서요!
1: 미안. 잠깐 졸았다.
0: 로봇, 너도 크게 하품해봐. 하품하면 눈물 나지?
2: 눈물 안 난다. 졸리기만 하다. 로봇 잠든다.
3: 하품도 소용이 없군요.
4: 마리도 실패.
3: 도전자가 더 있을까요?
4: 졸려.
5: 있어요. 저 조아가 해보겠습니다. 로봇아, 일어나 봐. 내가 세상에서 제일 슬픈 이야기 들려줄게.
2: 드르르르, 들을 준비 완료.
5: 견우와 직녀. 옛날에 견우와 직녀가 서로 엄청 사랑했대.
6: 사랑합니다.
7: 사랑해요.
5: 그러던 어느 날 화가 난 옥황상제가 큰 벌을 내렸어. 너희들은 앞으로 1년에 딱 한 번만 만나거라.

0: 로보사, 너무 슬프지?
1: 그거 참 안 된 일이군.
0: 설마 그게 끝이야? 사랑하는 사람들이 헤어지는데 안 온다고?
1: 눈물이 안 나, 눈물이 안 나.
0: 어쩔 수 없지. 그럼 이 책을 꺼낼 수밖에. 엄마는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어. 그러던 그때.
2: 너 가나지면 안 잡아먹지.
3: 여기요, 드세요.
2: 맛있군. 맛있어.
0: 엄마는 가던 길을 계속해서 갔어. 그런데
2: 딱 가자.
3: 여기요, 여기 가져가세요.
2: 아유, 질질 않네. 아유, 차기가 아주.

0: 거의 집에 다 와가는데
1: 얼른 집에 가야겠다.
2: 한 번 더.
1: 아이고.
3: 똑 다 내놔.
1: 이제는 없어요. 텅 비었다고요.
3: 그럼 남은 건 딱 하나.
1: 어?

0: 아주 흥미롭다. 더 읽고 싶다. 눈물이 안 나, 안 나.
1: 로봇, 넌 정말 사람이 아니구나.
2: 아이고, 진동쌤, 어떡해요. 이번에도 실패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쯤에서 그만해야 할까요? 어, 딩동쌤! 어? 딩동쌤이 어디 가셨지?
3: 딩동쌤 여기 있지! 로봇 타고 해라! 오! 얍! 얍! 얍! 얍! 자! 짜잔!
0: 이것은 양파!
3: 맞았어! 양파맛 좀 봐라! 자, 매운 고추 넣고, 자, 매운 대파도 넣고, 로봇 어때? 매워서, 눈이 매워서 참을 수가 없지. 눈물이 주르르 흐르지.
4: 김동쌤 괜찮아요? 많이 맵죠?
1: 더는 못하겠다. 딩동쌤도 실패.

0: 그대로 끝나는 건가요?
1: 아쉬워라.
2: 누가 끝이래? 어? 아우, 답답해, 답답해. 아유.
3: 어? 하늘이잖아.
4: 하늘아, 다른 방법 있어?
2: 아, 있고 말고. 기다려봐. 이렇게 붙여주면, 짜잔! 완성!
4: 이게 뭐야?
5: 나에게 무엇을 붙인 건가?
2: 이건 내가 만든 눈물샘!
4: 어, 눈물샘?
6: 아, 우리 눈 위쪽에 있는 눈물샘 말하는 거구나?
2: 맞아요. 눈물샘이 있어서 우린 울 수 있는데 로봇은 눈물샘이 없으니까 눈물이 안 나죠.
5: 이것이 눈물샘.
2: 응! 로봇, 이제 너도 울 수 있어. 앞으로 울고 싶을 땐 이걸 쭉쭉 눌러. 쭉쭉.
5: 눈물이 나온다. 야호, 야호.
2: 드디어 눈물이 나오다니.
7: 세상에, 이거 좀 봐봐.
5: 이런 모습은 조금 당황스럽군. 그래도 행복해.
2: 첫 눈물을 축하해.
8: 아니, 딩동쌤, 저 이상해요. 어? 하나도 안 슬픈데 눈물이 나요.
2: 저도요. 눈물이 나요.
6: 이게 바로 기쁨의 눈물이라는 거야. 우리는 슬플 때만 우는 게 아니거든. 참 신기하지?

0: 울다가 웃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1: 뭐?
0: 어, 하늘아, 너 알아?
2: 아, 몰라.
0: 그래? 그럼 로봇, 너 알아?
3: 그거 나도 모르지.
1: 자. 오늘 딩동댕쇼는 여기까지. 우리 모두 다 같이 성공적으로 로봇을 울려 쇼!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링,
0: 눈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6: 옳지.
5: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6: 옳지.
5: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6: 옳지.
7: 우리 모두
6: 옳지.
0: 올바르게 키우자 옳지. 얼리면 더 맛있어.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0: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링,
0: 눈물엔
1: 달콤한
2: 순하게
6: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비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이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괜찮아. 여기는 생쥐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0: 그래,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하려고?
1: 어?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어,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휴, 귀여워!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2: 나도!
1: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그럼 모두 안녕!
1: 뿌이뿌이! 슈!
2: 예!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3: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4: 이거 교차 검증했나?
3: 네?
2: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4: 이거 기밀 아닌가?
3: 맞습니다.
2: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4: 이 자네가 썼나?
3: AI가 썼습니다.
4: 그럼 출처를 써야지.
2: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4: 아, 이게 뭐야?
2: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4: 점심 뭐 먹을까?
2: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4: 아, 안 돼!
2: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4: 자네인가?
5: 아니에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중물은
2: 덤덤한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6: 흔한 그늘에 싱싱.
5: 야호, 여기서도 싱싱.
6: 빙글빙글랄랄라
5: 최소도 랄랄라.
6: 재밌다.
5: 잠깐 쉬자.
6: 2층에서 구름 보고 할 때는 차례로
5: 글자도 돌려볼까.
2: 데이터 놀자. 안녕,
6: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5: 원더키드.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중물은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치

0: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차례차례 차곡차곡.
1: 놀이기구 탈 친구.
2: 저요, 저요, 저요.
3: 차례차례 줄을 서야죠.
2: 아, 차례차례 오세요.
3: 오세요, 오세요. 차례차례 오세요.
2: 자,
3: 그리고 다음 친구,
2: 그리고 마지막 친구.
3: 차례차례 줄을 서면 모든 친구들이 순서대로
4: 안전하게 놀이기구를 탈 수 있어요.
2: 차례차례.
3: 와, 와.
5: 바꿔라 한글.
2: 어떻게 된 거야?
3: 차례차례 줄을 서야 하는데 차곡차곡 쌓였네.
2: 차례차례가 차곡차곡으로 바뀌었어. 차례차례를 찾아야 해. 응. 한글용사를 불러보자.
3: 응.
6: 한글용사 아이야.
7: 어? 이
8: 야
7: 훈민정은 안녕?
8: 안녕.
7: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2: 차례차례가 차곡차곡으로 바뀌었어.
8: 차례차례가 필요해.
9: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10: 차례차례를 찾으러 떠나자.
11: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12: 간다! 간다.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아이야, 기다리겠다.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0: 여긴 동굴이잖아. 어두우니까 조심해.
1: 으스스한데? 어서 한글을 찾자.
0: 이건 뭐지?
2: 어? 조심해!
0: 한글 차례차례가 있어.
1: 삼지?
3: 한글 차례차례를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보이지 않아서 찾을 수 없을 테다. 헛! 깜깜하다!
0: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2: 어떻게 한글을 찾지?
1: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0: 깜깜하다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1: 화나다!
4: 친구들, 도와줘서 고마워.
3: 악! 눈부셔! 나의 깜깜하다 공격을 환하다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1: 안 돼!

0: 한글 차례차례가 파괴됐어. 리에의 예가 사라지고 리을만 남았어. 리에를 써야 해.
1: 리에를 쓰려면 힘을 합쳐야 해. 준비됐지?
2: 준비됐어.
3: 하트레!
4: 여!
5: 이!
6: 여와 이가 만나?

0: 리을이 얘를 만나 얘. 차례 차례 저장 완료. 차례 차례 훈민정음의 손으로
1: 차례차례 한글카드다. 차례차례 한글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일단 두 번째.
1: 이젠 할아버지 차례. 짠, 짠. 차례, 차례. 오, 차례, 차례, 차례, 차례. 차곡차곡 쌓인 의자 차례차례 놓아볼까?
2: 차례 먹어야지. 냠. 슉.
1: 오잉. 한글 차례가 어디로 갔지? 차례만 남았네. 한글 차례차례를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얍! 차례, 차례. 자, 그럼 순서대로 써볼게요. 치읓이 아를 만나 차, 리을이 예를 만나 네, 치읓이 아를 만나 차, 리을이 예를 만나 네, 차례, 차례.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차례, 차례. 친구들 따라해봐요. 차례, 차례. 끝.
2: 차례의 끝소리를 이로 바꾸면 무엇이 되나요? 차이, 차도.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0: 차이, 차도. 히힛.
1: 차례, 차례, 차곡, 차곡. 여기는 훈민정음 놀이공원이에요. 차례, 차례, 줄을 서세요.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차례차례를 차곡차곡으로 바꿔라 한글. 차례차례 줄을 선 인형들이 차곡차곡 쌓였어요. 천지가 깜깜하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환하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차례차례를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인형들이 차례차례 줄을 서요. 차례차례 줄을 서요. 차례차례 줄을 서요. 차례차례 줄을 서요.

0: 어, 훈민정음 안녕.
1: 선생님 안녕하세요.
2: 우리 선생님 멋지다.
3: 맞아, 오늘 더 멋져. 우리 선생님께 칭찬 카드 쓸까?
1: 그래, 선생님이 좋아하시겠다.
3: 카드를 쓰자. 카드. 여기다가. 내 카드에는 선생님의 옷이 멋져요라고 써야지.
2: 아, 내 카드에는
3: 선생님의 웃는 모습이 멋져요라고 써야지.
4: 바꿔라 한글.
2: 어, 이게 뭐야? 카레잖아.
3: 카드가 카레로 바뀌었어.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한글 용사 아이야.
5: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6: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5: 아 이
6: 야
5: 훈민정음 안녕.
1: 안녕.
4: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3: 카드가 카레로 바뀌었어.
1: 카드가 필요해.
6: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5: 카드를 찾으러 떠나자.
4: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0: 바꿔라 한글. 오늘도 한글을 바꿨다. 한글 모두 내 거야. 아이야,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1: 깊은 산속으로 왔어.
2: 한글은 대체 어디에 있지?

0: 숲을 샅샅이 찾아보자. 난 위에서 찾아볼게.
1: 우린 아래에서 더 찾아볼게.
0: 헛!
1: 저기 한글 카드가 있어.
2: 아니, 천지? 천지에 맞서려면 힘을 합쳐야 해.
1: 어서 이용사를 부르자. 시간이 없어. 큰 소리로 외쳐서 이용사를 부르자. 이용사!
3: 시끄럽다!
4: 아무리 소리쳐도 소용없다. 너희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을 테니.
0: 천재의 시끄럽다 공격에 아용사와 야용사가 어려움에 처해 있어. 오직 한글로 맞서야 해. 시끄럽다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조용하다! 괜찮아?
4: 아니, 나의 시끄럽다 공격을 조용하다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1: 안 돼.
2: 천지가 한글을 또 파괴했어.
1: 카드의 드가 파괴됐어.
0: 걱정하지 마. 내가 드를 쓸게.
5: 남아라 한글.
0: 하차.

0: 저장 완료! 카드! 훈민정음의 손으로!
1: 카드 한글 카드다! 카드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드리자.
1: 선생님!
2: 어! 훈민정음, 왜 불렀니?
0: 저희가 선생님께 카드를 썼어요.
2: 우와, 선생님의 옷이 멋져요. 선생님의 웃는 모습이 멋져요.
0: 선생님, 오늘 정말 멋져요.
2: 고마워.

0: 이젠 할아버지 차례! 얍! 카드! 카드! 카레! 카레! 맛있는 카레! 냠냠! 얍! 우! 카트! 하트, 카트, 카드, 카드. 할아버지가 몬 한글 카드 보여줄게요. 차, 버스, 나비,
1: 카드에 카 먹어야지.
0: 화통.
1: 냠.
0: 코,
1: 슝.
0: 가수, 카드, 카, 허우. 그만 남았네. 카가 어디로 갔지? 한글 카드를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야, 카드. 자, 이제 카드를 순서대로 써볼게요.

0: 치읓이 아를 만나 카. 디귿이 을을 만나 드. 카, 드.
1: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카, 드. 친구들, 따라해봐요. 카, 드.
2: 카드의 끝소리를 트로 바꾸면 무엇이 되나요? 카트, 카레.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카트, 카레. 히히.
0: 카드, 카레. 훈민정음이 선생님께 카드를 써요.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카드를 카레로 바꿔라, 한글! 카드가 카레가 되었어요. 카드가 어디로 갔지? 천지가 시끄럽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조용하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카드를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선생님께 드릴 카드가 나왔어요. 훈민정음이 선생님께 카드를 드려요. 훈민정음이 선생님께 카드를 드려요. 훈민정음이 선생님께 카드를 드려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4: 순한 킬링,
3: 눈물엔
4: 덤덤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9: 옳지.
8: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9: 옳지.
8: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9: 옳지.
10: 우리 모두
3: 옳지. 올바르게 키우자 옳지.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술물엔
6: 답답한 말.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후기와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라쿤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찾았다.
1: 찾았어?
0: 응.
1: 이런 것도 있어.
0: 아, 블로그로 공룡 숲을 만들어보자.
1: 좋아. 공룡 숲 완성.

0: 트리케라톱스.
1: 셋, 스테고사우루스.
2: 넷, 브라키오사우루스.
1: 다섯, 스피노사우루스.
3: 친구들, 간식 시간이에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우와, 뽀로로 나왔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4: 안녕.
3: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베이비 핑,
4: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5: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도와줄 일은 없어? 엄마! 엄마 제발 멈춰봐! 아, 그 꽃을 정말 몽땅 다 버린다고? 아하. 저기 있는 것도?

잠깐만 거기 서 봐. 우, 멋진데? 아주 잘 어울려. 그치, 얘들아?

난 누구 거냐 하면

0: 그거. 그럼 어린이는 불이 나면 뭘로 끄는데?
1: 아,
0: 만세! 나도 불 끄는 거 생겼다.

시카고 거품나!

말 끊는

우리 아기가 잠이 들질 않아. 낮잠을 자서 그런가? 지금은 잠이 확 달아났어.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이야기도 늘려주고 딸랑이 인형에 따뜻한 물 주머니까지 줬는걸. 근데 뭘 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 넌 아기 고밀 때 어떻게 해주면 잤어?

멋진데? 좋았어. 고마워. 봐. 정말 효과 있는 거 맞아?

어떻게 된 거야? 어서 어서 일어나 일어나 빨리 빨리 빨리 어? 이것 때문에 잠들었나 봐.

어, 이런. 얘도 잠들어버렸네. 거봐, 그럼 못 써. 너네 잠이 안 드는데.

최고!

엄마 걱정 마. 내가 구해줄게. 여기 내 손 잡아. 잡았다.

절 당복 내가 다

이것 좀 잠깐.

Thank you.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0: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난방구는 붙방구와
4: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줄무랑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예썰.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스쿨버스 왔네.
6: 학교 가자.
7: 안녕 친구들.
8: 같이 가자.
7: 안녕.
9: 재밌게 공부해요.
10: 와, 놀이터다.
9: 빙글빙글 쌩쌩. 정면 버스 별지면 놀이터. 뽀로로 까방
11: 스쿨버스.
12: 내일 떠나자.
13: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14: 라스쿠라! 이 못된 회계! 콩맨 용사 착했다!
15: 콩콩맨! 조금만 더 기대해!
16: 콩콩맨! 화이팅!
17: 콩콩맨 진짜 멋있다.
18: 나도 영화에서 콩콩맨 같은 주인공 해보고 싶다.
19: 나도.
20: 그럼 직접 영화를 찍으면 되겠네.
18: 이야, 그거 재밌겠다. 그런데 영화는 어떻게 찍는 거야?
20: 영화를 찍으려면 배우 말고도 촬영에 필요한 카메라랑 모든 걸 지휘하는 감독도 있어야 해.
19: 그런데 우리는 카메라랑 감독이 없잖아.
20: 짜잔! 이 카메라로 멋진 영화도 찍을 수 있으니까 걱정 말라고.
18: 우와! 군이 최고!
21: 카메라는 있으니까 그 다음 감독은 누가 해?
19: 응? 어? 퓨리가 감독하고 싶다고?
22: 나는 퓨리 옆에서 도와줄게.
20: 이제 주인공만 정하면 되는 건가?
19: 주인공은 내가.
18: 주인공은 내가 할게.
21: 나는 UFO 할 거야.
22: 그럼 외계인은?
19: 그럼 그냥 외계인은 내가 할게.
22: 퓨리 감독님, 준비 다 됐는데 이제 촬영 시작할까요? 레디 액션!
19: 이 지구는 이제 내 거다. 아니, 지구는 모두의 것이지. 왜?
22: 퓨리 감독님이 악당 외계인은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래. 목소리도 크게 하고, 인상도 쓰래.
19: 이 지구는 이제 내 거다.

0: 진짜 악당 외계인처럼 가짜 도시를 부숴보래.
1: 부수라고? 같이 힘들게 만든 건데.

0: 사르르 쿠키.
1: 큐리 감독, 우리 다음 장면은 언제 찍는 거야?
2: 나도 계속 티미를 태웠더니 힘들어.
3: 나는 언제 나와? 계속 앉아만 있었단 말이야.
0: 큐리 감독님이 그냥 그대로 촬영한대.
3: 몸이
2: 살려.
3: 이 못된 외계인 슈퍼 공순이가 절대 용서치 않겠다. 공순이 대전빛.
4: 나는 싸우는 건 잘 못하는데.
3: 왜 컷이야? 나 방금 공순이 빔 진짜 좋지 않았어?
0: 규리 감독님,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속닥속닥속닥.
2: 지금 뭐 하는 거지?
0: 영화 내용을 조금 바꿔서 공중이랑 지미가 둘 다 주인공 영웅을 하는 거야.
4: 정말?
1: 그럼 악당 외계인은?
2: 네, 내가 하는 되는 거지. 야호!
3: 미용 미용.
0: 레디 액션.
2: 지금은 이제 내 것이다.
1: 슈퍼 콩순이와 슈퍼 치미가 용서하지 않겠다.
3: 슈퍼 레이저 빔! 왜요?
0: 그래, 이거지.
5: 무슨 일이니?
3: 코가 빨갛게 됐어요.
5: 아이고, 먹이가 물었나 보네.
3: 언니, 이거 콩콩이 너? 친구들이랑 바다에 놀러 가기로 했는데.
6: 간지러워도 긁으면 안 돼.
7: 공순아, 놀자.
3: 여기 봐, 모기 물렸단 말이야. 밤 나니까 더 간지러워. 갈고 싶다.
8: 바다에 가면 시원하니까 덜 간지러울 거야.
3: 그래? 그럼 빨리 가자. 가라라.
6: 같이 가.
3: 내가 놓칠 줄 알고. 뭐야?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8: 잠깐만 기다려봐. 어둠 속에서도 볼 수 있는 야간 투시 안경이 있지. 안쪽에 숨었나 봐. 안 보여.
2: 강수야, 내가 플랜해 볼게. 윙, 윙, 나와봐. 윙,
8: 윙. 저기 있어. 왼쪽이야.
3: 여기, 여기.
2: 보냈냐?
3: 뭐야? 혹시 모기 잡을 만한 물건 있어?
9: 찾아볼게. 아, 이게 아니고, 이것도. 이건 어때?
3: 우와, 좋다. 고마워, 뭉치야.
8: 공수나, 위쪽.
6: 나도 도울게.
8: 저기, 저기.
3: 뭘?
6: 근데

0: 왜 여기서 기절했지?
1: 냄새가 대단해.
0: 고맙다니 칭찬 아니거든.

0: 티미는 정의정돈 대장이라니까.
1: 고마워.
0: 어? 보미, 이게 다 뭐야? 어?
2: 내가 할 게 좀 있어가지고.
1: 보미, 물건을 한 번에 너무 많이 꺼낸 것 같은데.
2: 괜찮아, 괜찮아. 어, 맞나? 그걸 깜빡했냐?
0: 이게 뭐야? 티미가 힘들게 청소했는데.
3: 티미, 괜찮아?
1: 아, 괜찮아. 우선 내가 치울게, 보미.
3: 뭐? 티미, 방금 표정이 이상하지 않았어?
0: 분명 입은 웃고 있었는데.
3: 아하, 드디어 이걸 실험해볼 때가 됐군. 짜잔, 새 발명품. 어떤 마음인지 알려주는 마음 온도계.
0: 마음 온도계?
3: 잘 봐.
1: 보미는 다람쥐처럼 빨래를 방에 모아둔다니까.
3: 이렇게 누르면 지금 티미는 기분 좋은 상태라는 거지.
0: 우와, 신기하다. 어?
1: 무슨 소리야?
0: 괜찮아, 티미.
2: 티미 좀 봐.
0: 보미. 보미, 우유부터 닦아야겠어.
2: 나중에, 나중에. 지금 바쁘단 말이야. 오, 이게 좋겠네. 청소한 걸 얼마나 좋았냐고. 저기 봐.
0: 이대로 두면 밟고 넘어질지도 몰라, 보미.
2: 그럼 난 바빠서 이만.
0: 보미 너무해. 티미만 힘들잖아.
3: 그러게. 우리가 도와줄게, 티미.
0: 고마워, 얘들아. 보미, 괜찮아? 보미.
2: 아니고, 아니고.
0: 아, 찾았다. 어쩔 수 없지. 내가 치워줄게, 보미.
3: 어? 아, 봉순아, 이것 좀 봐.
0: 티미, 이대로는 안 되겠어.
1: 말을 따라하라고?
0: 응. 자, 따라해봐. 당장 멈춰.
1: 당장 멈춰.
0: 아니, 발을 이렇게 하고 당장 멈춰.
1: 당장 멈춰.
3: 나 정말 힘들다고.
1: 나 정말 힘들다고.
0: 스스로 치워야 해.
1: 스스로 치워야 해.
3: 잘했어, 티미.
0: 이제 참지 말고 보미에게 마음을 말해봐.
2: 티미, 어디 갔다 오는 거야? 한참 찾았네.
0: 보미, 양치를 돌아다니면서 하면 어떡해.
2: 아, 그건 내가 바쁜 일이 있어서.
1: 봄이 거품이 다 튀잖아. 나 정말 힘들다고. 이건 스스로 치워.
0: 목소리가 너무 컸나 봐.
2: 미안, 미안, 티미. 빨리 씻고 티미 선물을 보여주려다구먼.
0: 내 선물?
2: 짜잔! 청소하자 힘들면 쓸 수 있는 티미의 아지트. 그리고 새로운 청소 도구.
0: 청소 도구가 선물이라고?
3: 청소. 청소하다 쉬라는 건 앞으로도 계속 청소를 맡기겠다는 거잖아.
0: 티미 진짜 화나겠는데.
3: 왜?
0: 최고로 행복?
1: 보미, 날 위해 준비한 거야. 정말 감동이야.
2: 그래서 바빴던 거라고.
0: 티미랑 보미가 잘 맞는 데에는 이유가 있네.
3: 그러게.
1: 김순아, 뭐 그리는 거야?
0: 맞다! 가족끼리 놀러 갔었거든. 어? 파란 물감이 없네. 바다 색칠해야 하는데.
4: 오라, 그래. 잠깐만.
0: 우와, 물감도 가지고 다니는 거야?
4: 혹시 모르잖아. 이것도 필요하면서.
2: 와.
4: 이것도.
2: 어? 파리채? 이걸 왜 넣고 다녀?
4: 내일 다 같이 소풍 가기로 했잖아. 필요한 물건을 미리 여기에 챙겨놨지.
3: 소풍 가방은?
0: 안 가져갈 거예요.
3: 뭐? 그럼 도시락은?
0: 도시락도 필요 없어요. 어? 그럼 저 갔다 올게요.
3: 공순아.
0: 얘들아.
1: 공순이 안녕.
0: 뭘 그렇게 챙겨온 거야?
5: 가서 재밌게 놀아야지. 규리는 스피커까지 챙겨왔대.
2: 근데 홍순이 넌 왜 가방이 없어?
0: 나? 왜냐면
4: 안녕 얘들아.
0: 뭉치 왔구나. 그럼 가자 얘들아.
4: 조금만 쉬었다 가자.
1: 마르지? 이거 마셔.
0: 괜찮아.
1: 어?
0: 뭉치, 혹시 시원하게 마실 것 좀 없어?
4: 아, 잠깐만.
0: 우와! 야호! 역시 뭉치야. 네. 시원해.
2: 아하, 이거였어. 가방 안 들고 온 이유가.
0: 뭉치가 있는데 가방을 뭐하러.
4: 눈부시니까 이것도.
0: 와, 뭉치 최고.
6: 심심해. 다들 뭘 저렇게 챙겨온 거야?
1: 곰놀이? 어쩌지? 곰은 안 가져왔는데.
0: 에이, 뭐가 걱정이야.

알았어.

0: 오, 콩순아, 도시락 안 싸왔지? 같이 먹자.
1: 아니야, 티미. 아이, 참. 뭉치는 게 왜 안 일어나는 거지? 뭉치야, 일어났어?
2: 뭐, 배가 고파서.
1: 먹을 거 챙겨왔지?
2: 당연하지. 제일 신경 써서 가져왔다고. 우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도토리.
1: 여기도, 저기도 다 도토리잖아. 다른 건
2: 없어. 도토리가 최고야.
0: 내 거 같이 먹자.
1: 티미, 얘들아, 내 생각이 짧았어. 필요한 건 스스로 챙겨야 하는데 뭉치한테 부탁하기만 하고.
3: 그걸 이제 알았단 말이야.
0: 이제 알았으니까 괜찮아.
1: 티미 샌드위치는 정말 맛있어.
3: 진짜 못 말려.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금!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주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뽀로로 동안아라 키스 환영합니다.
2: 어서 오세요 공주님.
1: 동안아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일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동안아라 키스.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3: 얼굴엔
2: 순한 킬킬.
3: 중물엔
2: 덥덥한
4: 순하게
2: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8: 우리 모두
9: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0: 얼리면 더 맛있어.
11: 다들 뭐 먹는 거지?
12: 이게 뭐예요?
1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 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좋아 공부 척척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성.
1: 얼굴엔
4: 순한 킹킹.
1: 주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와, 처음 보는 곳인데 여긴 어디지? 나는 누구지?